0: 됐구나.
1: 유치원 때 줄넘기 대회가 있었는데 잘 못해도 1등을 하고 싶었어요.
0: 줄넘기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었군. 그 목표 1등. 민준이 이뤘나요?
1: 네.
0: 어? 우와. 이렇게 여러분도 모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본 경험 또는 성취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네요. 올해의 목표가 혹시 있나요?
2: 저는 올해 학습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라 끝까지 하는 걸로 목표로 세웠습니다.
0: 오, 대단한 목표네요. 끝까지 꼭 합시다. 우리 민준이는 혹시 현재 목표,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요?
3: 다이어트요.
0: 다이어트.
1: 저녁 7시부터는 간식을 안 먹고 줄넘기랑 그리고 자전거랑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30번씩 할 거예요.
0: 그 목표 꼭 이루길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목표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목표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계획. 계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어떻게 놀래키려는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말 같아요.
0: 그래요.
2: 저는요, 방학에 해야 할 일을 방학 계획표에다가 썼어요.
0: 계획은 앞으로의 일을 자세히 정함이란 뜻이에요. 아무 계획 없이 주말을 보냈어요. 라든지 여름방학 계획을 미리 세웠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준이가 다이어트가 목표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그리고 밥도 잘 먹고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고 다시 운동할 거예요.
0: 우리 제니는 목표한 것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고 있나요?
2: 그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엄마의 잔소리 알람을 맞춰서 해요.
0: 그렇구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거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지키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죠? 이제 곧 여름방학이니까 시간을 아깝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여름방학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자라고 했죠. 모두 만들었나요?
4: 네!
0: 오! 정말 멋진 생활 계획표들인데요. 우리 제니부터 소개해 줄래요?

와, 우리 제니 생활기표 정말 알차네요. 우리 민준이도 민준이의 여름방학 생활기표를 소개해 줄래요?

0: 제니도 그리고 민준이도 운동 시간이 동일하게 2시간씩 있네요. 정말 건강해지는 여름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방학이 정말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원하는 목표도 이루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오늘 배운 목표와 계획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1: 네!
0: 목표

0: 활동을 통해 이루거나 얻으려는 대상. 계획. 앞으로의 일을 자세히 정함.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 발표해 주세요.
3: 내가 목표를 달성해서 칭찬을 받았다. 매일 수영 연습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
1: 오, 우리 민준이 문장을 아주 잘 썼어요. 우리 제니 발표해 주세요.
4: 올해 나의 목표는 학습지 밀리지 않기이다. 나는 방학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
1: 오, 우리 제니도 문장을 아주 잘 썼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단어를 배우고 또 배운 대로 방학 계획표까지 세웠으니 이번 여름방학 기대합니다.
2: 네!
1: 오늘은 목표와 계획이라는 두 단어를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두 단어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우리 똑똑 친구들도 이번 여름방학에 꼭 방학 계획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5: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5: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6: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속담으로 그린맘미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불러오자.
2: 좋았어.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나는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
4: 안녕.
3: 오늘도 퀴즈 잘 풀 준비 됐지?
0: 당연하지.
3: 좋아.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라를 내리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라를 왜 내려?
1: 그러게. 라라가 스케치북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
0: 글쎄.
3: 힌트를 줄게. 라라를 내리다 라는 말은 상대편이 나보다 강해서 움츠러들거나 물러설 때 사용하는 말이야.
0: 뭘 내리지?
1: 고개를 내리다 어때? 상태가 너무 좋거든. 우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내린 것 말이야.
0: 아, 난 고기를 내리는 줄 알았네.
1: 맛있겠다.
0: 아, 먹고 싶다.
1: 이때가
0: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1: 아, 나는 주먹을 내리다로 할래. 주먹을 해가지고 나랑 싸워 했는데 너무 세잖아. 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이야.
0: 그러면 강자에게는 약자가 되고 약자한테는 강자가 되는 거야?
1: 약자가 뭐야?
0: 약한 사람. 강자는 강한 사람.
1: 사람. 오케이.
0: 그럼... 난 아직 잘 모르겠어.
1: 혹시 이유 아닐까? 한복을 내리다.
0: 한복을 내리다. 좀 써도 되니?
1: 어, 그래?
0: 그래?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그려봅시다.
1: 그래.
0: 국기를 좀 그릴 거야. 여기다가 한복이라고 쓸 거야.
3: 노아야. 노아는 그럼 왜 주

0: 목을 내리다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너 나랑 싸워, 내가 이길 거야 하고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뭐 상대가 너무 강해 보여. 너 덩치도 크고 주먹도 커. 그러면 질 것 같아 하고 너무 뭐 자신감이 줄어들거나 그런 뜻 아닐까?
0: 그렇구나. 응. 그럼 노아는 혹시 그랬던 경험 있어?
2: 무서운 사람은 엄마! 엄마한테 혼날 때 정말 무서워.
1: 엄마한테 뭐 내가 엄마를 조금 이기고 싶었거든. 만화에서는 엄마한테 말 듣고 하면 엄마가 움츠러들어가지고 우와 멋지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엄마 앞에 나가면 무샤와.
0: 그럴 때 주먹을 내리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구나.
1: 응.
3: 엄마한테 흙이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
1: 맞아 맞아.
3: 부모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1: 맞아 맞아.
0: 그럼 예진이는 왜 항복을 내리다라고 생각했어?
3: 노아의 아이디어를 빌렸긴 한데 약자한테는 내가 너무 강자처럼 보이잖아.
1: 그치.
3: 그래서 항복을 아 이거 내릴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강자에게는 약자가 되고 약자한테는 강자가 되는 거야.
1: 오. 그러면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 보이고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강해 보인다는 건가?
3: 맞아.
0: 그렇구나. 그럼 예진이는 항복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3: 그거는 잘 모르겠어.
0: 나라가 설명해 줄게. 항복이라는 말은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려 굴복함이라는 뜻을 가졌어.
3: 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0: 그럼 예진아,
1: 응?
0: 예진이는 누군가한테 항복했던 경험이 있어?
3: 나보다 약한 친구가 한 명 있어.
1: 응.
3: 그 친구한테 항복을 하려다가 막상 무술을 실제 보니까 아 이거 내려도 되겠네 라고 항복을 내린 적이 있어.
0: 아, 항복을 하려다가 상대방이 약해 보여서 항복을 그만둘 때 썼다는 말이지?
1: 응.
0: 그럼 좋아요. 오늘도 한번 그림남매의 그림 설명을 함께 들어볼까요?
1: 나는 말이야 주먹을 내리자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 내가 이길 거야. 엄청 만난데 엄청 세 하고 항복 이렇게 뭐 주먹을 내리는 듯이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뭐 항복할 의미가 생긴다는 뜻? 이런 거 아닐까?
3: 나는 항복을 내리다라고 생각했어. 강자한테는 약해지고 약자한테는 갑자기 강해지는 거야.
1: 오, 그럴듯한데?
0: 좋아, 잘 들었어.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오늘도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꼬리를 내리다. 개의 꼬리를 유심히 본 적 있니? 개의 꼬리는 아주 많은 일을 해. 꼬리를 이용해 몸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균형을 잡고 다른 개와 소통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 개가 꼬리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거나 빙글빙글 돌리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뜻이야. 그런데 꼬리가 엉덩이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꼬리를 내린다면 그것은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워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으로 겁을 먹은 개가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상대편에게 기세가 꺾여 물러서거나 움츠러들 때 우리는 꼬리를 내리다라는 말을 사용해. 만약 누나에게 장난을 치는데 장난이 점점 심해져서 누나의 표정이 안 좋아진다면 이렇게 혼잣말을 할 수 있어. 누나가 화를 내기 전에 잠시 꼬리를 내리고 얌전히 있어야겠다 라고 말이야.
1: 주먹을 내리다 다 가까웠는데 사람은 꼬리가 없...

0: 보니까 꼬리라고 생각은 못했다. 수먹인 줄. 맞아, 사람은 꼬리가 없지.
1: 오늘의 관용어는 꼬리를 내리다.
2: 상대편에게 기세가 꺾여 물러서거나 움츠러들다.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살을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정말 궁금하군.
1: 달을 만지고 싶은 임금님. 오늘 이야기는 중남미의 카리브라는 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면 더 재미있을 거야.
2: 맞아, 맞아.
1: 오늘 함께할 친구는 승현이,
3: 응.
1: 에이든,
3: 응.
1: 예은이,
4: 응.
1: 민찬이,
5: 응.
1: 모두 준비됐지?
5: 응.
1: 그럼 카리브해로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2: 뿅뿅!
0: 궁금하군, 궁금해.
6: 무엇이 궁금하시옵니까?
0: 대체 이 개미들은 왜 이렇게 작은지 정말 정말 궁금하군.
7: 나도 특이하다.
0: 또 궁금하군, 궁금해.
8: 또 무엇이 궁금하시옵니까?
0: 대체 하늘은 왜 파란색인지 정말 정말 궁금하군.
9: 임금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했어.
0: 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달이 반쪽이었는데 오늘은 동그란 모양이군. 궁금하군, 궁금해. 달을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저 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정말 궁금하군.
9: 달이 정말 정말 궁금했던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0: 여봐라, 지금 당장 밤하늘의 달을 내 눈앞에 가져와라.
8: 네, 네? 지금 달을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0: 그렇다. 내가 달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달을 눈앞에서 직접 봐야 그 궁금증이 풀릴 것 같구나.
10: 아하! 달을 잡자, 달을 잡자, 달, 달, 달. 아유, 내 엉덩이.
8: 어? 자네 괜찮은가? 아무래도 낚싯대가 낫겠어. 달을 잡자, 달을 잡자, 달.

0: 덜덜덜. 으라차차! 아야야야! 내 몸이 낚싯줄에 다 묶여버렸잖아!
1: 신하들은 매일 밤 달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었어. 신하들이 달을 잡지 못하자 임금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
2: 여봐라! 지금 당장 탑을 높이 높이 쌓아라!
3: 어? 네?
0: 탑을 쌓으라고요?
4: 어떻게?
2: 그렇다. 탄에 손이 닿을 때까지 높이 높이 탑을 쌓으면 되지 않겠느냐?
5: 아하!
6: 탑을 쌓자, 탑을 쌓자, 탑, 탑, 탑.
3: 다리, 손에, 손에! 안 닿네.
0: 우리 탑을 더 높이 높이 쌓아보세.
1: 신하들은 나라에 있는 모든 돌과 계단을 모아 탑을 쌓고 또 쌓았지만 아무리 쌓아도 달을 잡을 수 없었어.
2: 왜 이렇게 못하느냐? 내가 나서야겠군.
6: 임금님 화이팅! 임금님 화이팅!
2: 조금만 더, 더, 더! 탑이 너무 낮아서 달에 손이 닿지 않는다! 여봐라! 탑을 더 쌓아라!
3: 임금님, 그렇지만 나라의 돌들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0: 그래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2: 뭐라? 돌을 다 써? 아이 참.
1: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
2: 아, 그렇지. 여봐라, 돌이 없다면 가장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위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5: 아하!
4: 뭐라고?
3: 임금님은 정말 똑똑하시다니까.
0: 그럼 빼볼까? 하나, 둘, 셋! 으라,
4: 아니, 잠깐만!
2: 나는 탈을 만질 수도 가까이서 볼 수도 없는 건가?
7: 이론, 임금님, 달은 만질 수가 없다고요.
8: 그러니까.
7: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8: 나는 임금님이 궁금해하는 창의적인 것은 좋은데 너무 궁금해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을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좀 안타까웠어.
7: 임금님은 왜 달을 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9: 달이 되게 원래는 되게 우주에 있고 되게 엄청 먼데 집에서는 어디에서 보면 되게 가까워 보이잖아.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자기가 돌을 100개 쌓고 200개 쌓아도 언젠가는 닿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쌓은 것 같아.
7: 임금님의 행동 중에서 가장 황당한 건 뭐였어?
8: 나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밑에 돌을 위로 올리면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얘기해서 꺼내라고 했잖아. 더 높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약간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어.
7: 그랬구나. 나라의 모든 돌을 다 가져다가 탑을 쌓으라는 임금님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
9: 아니, 나는 그 끈기가 대단한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되게 어떻게 해서든 진짜 완전히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진짜 대단하고 끈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
8: 맞아.
7: 임금님은 호기심이 많은 걸까, 욕심이 많은 걸까?
8: 달은 원래 반이었는데 왜 오늘은 둔 건지 호기심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욕심도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니까. 근데 임금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 만지려고 욕심 부리고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는 것 같아.
10: 달을 자기 가지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임금님의 말이셨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것인지 관찰하고 또 탐구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0: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동화책 읽어야지.
1: 으아, 개미다.
2: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3: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1: 잠하지마.
4: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5: 천지!
4: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야! 하! 하!
2: 훗! 훗! 안 돼!
3: 훗! 이런, 한 발 늦었어.
4: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5: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4: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5: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4: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6: 어.
4: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오늘은 바로 이 한글.
2: 쯧!
4: 지읒, 아, 기역, 작, 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작아지다.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1: 우리가 작아졌어.
2: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났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1: 대왕별님!
2: 무슨 일이 생긴 건가?
3: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3: 좋아.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3: 자음아!
1: 모음아!
4: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5: 아이야? 안 왔는데?
0: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3: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0: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1: 더 세게.
5: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1: 자음아!
6: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0: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6: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용사?
7: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0: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8: 네.
5: 자음, 모음, 변신.
6: 아이 어디 있어요?
0: 우리 여기.
7: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3: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0: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 보자.
7: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8: 네.
6: 천지?
9: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작아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작아지다.
6: 우리도 작아졌어.
2: 진짜 작아졌네. 야!
6: 도망가!
0: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3: 천지!
9: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0: 뿅망치로 지진! 하!
7: 피해!
9: 태극봉 회오리! 태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3: 부메랑! 야! 하! 하!
9: 정말 가소롭군.
2: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10: 여기 있나?

0: 말이야. 어린이 꼴.
1: 벌?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2: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1: 좋아.
3: 좋아.
4: 한길 용차.

0: 뭐지? 응? 저리 가!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1: 천지가 사라졌어!
2: 야호!
3: 아이야!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키읔, 어, 커, 즈, 이, 지!
4: 지긋, 아, 다!
1: 거지다!
4: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3: 어디 있지? 어? 아이야 위에 이응 시옷이 있어요.
1: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5: 나라라 한길!
4: 요는 내가 쓸게. 보메라! 요!
1: 아는 내가 쓸게. 헛! 지연!
6: 욕망치로!
1: 아!
6: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3: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사! 용사! 개미다.
7: 오, 자음이 이젠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3: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7: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3: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7: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3: 네.
7: 맞았어.

0: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1: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2: 택보 소리!
1: 전차!
3: 제가 받았어요!
2: 한글 용사 2.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0: 태극봉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멈, 시, 우, 추, 기극, 아, 다, 멈추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왕별님.
4: 용사, 왜 그래?
5: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0: 가만히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1: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2: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1: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3: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4: 네?
3: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5: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6: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3: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6: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3: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6: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아! 비읍, 아, 바. 리을, 아, 리음. 람. 바람이야! 어? 어? 어?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젖!
3: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 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6: 젖! 헛!
5: 젖!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1: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3: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1: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2: 그래, 어서 서두르자.
4: 네!
7: 자음!
4: 모함!
7: 변신!

0: 이게 파란개고개 파란개비? 진짜 크다.
1: 역시 파란개비가 멈춰있어.
2: 어서 돌려야 해.
3: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4: 천지
3: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1: 안 돼.
2: 하영사, 우리 힘을 모으자.
1: 알았어.
2: 한대
1: 용사.
3: 전지군 안어.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0: 우리가 자몸 마법질을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좋아.
5: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1: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2: 멈춰? 아, 아용사.

0: 도망치 수가!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2: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2: 돌!
1: 다!
2: 바람개비가
1: 돌다!
4: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 우와!
5: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2: 네, 대왕별님! 각오해라, 천지!
1: 천지!
6: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2: 과연 그렇게 될까?
7: 이용사!
5: 이용사, 두고 보자!
4: 이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2: 그럼, 아주아주 힘이 넘치는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헛! 뿅망치로, 어! 한번 더, 뿅망치로, 어!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비읍이 아를 만나 화!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0: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2: 정말 괜찮은 거죠?
1: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3: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1: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4: 오, 기대할게.
5: 슛!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바람!
5: 바람!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팔을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초특급 임무 유성 충돌을 막아라.
1: 제발, 제발.
2: 다이너워스 연결 실패. 전파 장애로 평행 우주 간 통신 불가.
1: 안 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3: 해냈어!
4: 빠져나온 거야?
5: 진짜 엄청났어?
3: 아직 기뻐하는 일러. 백선터를 찾아야 해.
0: 야, 조금만 쉬었다면 안 될까? 이제 막 탈출했잖아.
3: 트리나 말이 맞아. 백스를 찾아봐. 도망치게 둬선 안 돼.
0: 뭐지? 저기, 위를 봐!
6: 잘 있어라, 다이노스테.
5: 의외로 귀엽게 생긴 비행선인데?
3: 찾는 수고는 덜었군. 하! 거기 서는 게 좋을걸? 공중에서 추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6: 오우, 트리나.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거다.
3: 혼자 가게 둘 순 없어. 우리도 가자.
7: 좋았어. 메타트론 부스터 최대 출력!
6: 감히 날 막으려고 하는 건가? 발사!
5: 미사일이야!
3: 어떻게 내가 겨우 이런 거에 당할 것 같아? 워터 미사일 발사!
0: 트리나, 안 돼! 우리 두고 가지 마! 제발!
5: 조심해!
3: 조금 이따 상대해주지! 조금만 더! 잡았다!
5: 진아!
3: 진짜 성가시게 하네.

0: 뭐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1: 어? 뭔가 일어나고 있어.
2: 익룡뿐만이 아니야.
0: 예감이 안 좋아. 다들 왜 도망치고 있는 거지?
3: 다이노스톱, 내 말 들리니?
4: 박사님!
5: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연결됐구나. 다이노스톱, 긴급 상황이야. 지금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다이노어스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0: 뭐라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
2: 덱스 지시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 거예요.
5: 이대로라면 공룡들이 모두 멸종하게 될 거야. 너희가 소행성을 막아야 해.
0: 저희가요? 어떻게요?
5: 우주로 나가야겠지. 너희 로봇으로는 우주 임무도 충분히 가능해. 나도 이쪽에서 지켜볼 거다.
2: 박사님!
0: 우주라고?
2: 우주로 가기 위해선 전력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야 해. 당장 출발하자. 준비됐지? 부스터 최대 출력!
6: 부스터 최대 출력!
0: 가자 우주로!

0: 보기 좀 봐. 다이노우스를 우주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아름다워. 반드시 지켜내야 해.
1: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 바로 뒤야.
0: 어? 완전 거대한데? 우리 집보다도 훨씬 크잖아.
2: 소행성 감상은 그쯤에 두고 임무를 시작하자. 소행성이 지면에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꼭 막아야 해.
3: 트리나, 네 체인으로 소행성을 당겨줘. 그럼 우리가 방향을 틀어볼게.
2: 난 다이노스토가 아니야, 델비. 지시는 받지 않아. 잘 따라오기나 해. 그래, 그럼 일단 가자.

0: 있어.
1: 지면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0: 소행성을 작게 조각내야 해. 그 방법뿐이야. 그럼 뭘 꿈을 대는 거야? 해보자.
1: 아!

0: 다들 잘했어. 이제 유성파 팬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해. 제리나, 네 도움이 필요해. 이건 부탁이야. 우리랑 같이 다이노스를 지켜줘.
1: 이번만이야.
0: 좋았어.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블링!
2: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블링!

0: 전 투지를 완료!
1: 퀵 오블레스 윙! 게임 준비 완료!
0: 그 외침과 진짜 유치하거든!

0: 누가 더 유성을 많이 부수는지 내기할래?
1: 하! 지금 우리 놀러 온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이길걸?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유성은 전부 파괴됐어.
1: 잠깐! 유성이 하나 남았어. 엄청 큰데?
2: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럼 괜찮은 거겠지? 그렇지?
3: 아니, 저 경로라면 리비아탄들과 부딪히고 말 거야.

0: 괜찮아? 얘들아 빨리! 트리나!
1: 트리나!
0: 괜찮아?
2: 트리나! 트리나 내 말 들려?
0: 트리나! 안 돼!
1: 리비아탄은?
0: 모두 무사해! 네가 구했어!
1: 설마 너 우는 거야?
0: 뭐? 어?
2: 아니 난 그냥 리비아탄들이 걱정돼서. 아, 맞아, 그래서 그래.
3: 자연스러웠어.
2: 조심해. 됐어.
4: 저기 리비아탄들인가? 어? 봐. 어?
1: 또 보자.
5: 새로운 위협 메카 다이노.

0: 좋아 이거야. 지난 수년간 노력과 희생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실험의 성과를 손에 넣게 됐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렴. 최고의 걸작들아. 명심해라. 너희는 두 차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메카다이노다.
1: 음성 확인, 덱스 헌터. 저희를 만든 주인, 명령 대기죠.
2: 루시오, 일어나. 아래로 좀 내려와 줄래?
3: 로라이모? 나도 모르겠어. 별일 아니기만 해봐. 왜요, 로라이모? 오늘도 팬케이크 만들어야 해요.
4: 루시오도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5: 안녕!
3: 시툼도?
5: 루시오!
3: 말도 안 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4: 여기 팬케이크가 막...

0: 하신다고 들었거든.
1: 언제까지 있을 거야?
2: 원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돼.
0: 신난다!
1: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0: 다이너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줘. 특히 거기 공룡들에 대해서.
2: 그럼 난 이만 주방에 일이 있어서.
1: 공룡 얘기는 1급 비밀이야.
3: 알았어.
2: 루시오, 다이노어스에 문제가 생겼어.
4: 알았어요. 이따 보자, 치튼두.
0: 어? 저도 임무 있어요?
2: 혹시 너 팬케이크 만들 줄 아니?
0: 아,
2: 앞치마 꼭 하고.
4: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5: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다친 게 관찰 카메라에 잡혔어. 백스 헌터가 한 짓이 분명해.
6: 저희만 믿으세요, 박사님. 가자, 얘들아.
4: 가자, 저!
1: 바로 여기야.
6: 좋아, 서둘러 치료하자. 오즈, 제이민, 저쪽을 부탁해.
7: 알았어.
1: 안심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6: 어? 왜 그래, 루시오?
1: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트리케라톱스들이 겁에 질린 것 같아.
7: 이제 곧 낫게 될 거야.
8: 아파도 조금만 참아. 어? 어? 어?
7: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이것 좀 봐. 이빨 자국인데 다이너스의 그 어떤 공룡과도 일치하지 않아. 백스 헌터의 아머 다이노도 아니고.
1: 느낌이 안 좋은데?
7: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 아머 다이노가 아니라면.
8: 야, 설마 또 다른 괴물은 아니겠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9: 다이노스터 빨리.
6: 뭐야? 다이노 모빌로 빨리. 우즈, 뭘 해야 할지 알지?
9: 너게 한다.
8: 야, 부테라모델 대신.

0: 맞다. 아직도 뒤쫓아오고 있어? 모르는 게 나을 걸.
1: 모즈, 빨리 합체해.
2: 좋았어.
1: 스테모 트럭 전투 준비 완료.
2: 이쪽은 됐고.
1: 루시오, 체인!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해!
0: 접수 완료! 에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에터 볼트윙! 에터!
2: 저 녀석들은 뭐지? 말하는 공룡 로봇?
0: 뭐든 아무 다이노보다 훨씬 더 사납다는 건 확실해.
1: 아직 멀쩡해. 다시 전투 준비! 위아래로 하나씩 맡아. 스테고 해머 슬!
3: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1: 완전
2: 하잖아.
0: 에터 볼트에서 발사.

0: 다이노스토 파괴한다.
1: 안 되겠어. 다 같이 합체하자.
2: 다이노몰이 사단합체 시작.
3: 제니카 다이노스토 파괴한다.
1: 녀석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
4: 루시오가 선물을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5: 엄청 애쓰는 집이거든.
3: 제발 조금만 더 애써줄래?
1: 모두 지금이야!

0: 거대한다.
1: 뭔가?
2: 내버려 트라이어.
3: 너희 팀은 생각하는 게 정말 뻔하군, 로라. 메카다이노, 박치!
0: 우릴 방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1: 아, 얘들아, 어떻게 된 거지? 박치를 한다고?
0: 각오해라!
3: 이걸로 끝내주마!
1: 막아!
2: 환탐 소드가 망가졌...

0: 성공이야? 하는 거 맞아?
1: 방금 공격으로 에너지를 다 썼어. 재충전이 필요해. 설마...
2: 말도 안 돼!
0: 제발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2: 나를 버려!
0: 이걸 어떻게 버텨?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럼요, 엄마. 아무 일 없이 잘 있어요. 놀랄 일도 없고요. 으아! 어? 무슨... 어? 으아! 우와! 저게 뭐야? 이번 여행은 엄청 혼란해질 것 같은데?

0: 뭐 어떻게 된 거지?
1: 우리 방금 퀀텀 점프를 한 거야?
2: 아무것도 조작 안 했어. 메타트론이 한 거야. 하지만
0: 그 머리가 두 개인 괴물은 어디로 간 거지?
1: 뭐? 어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캡슐 묻기.
1: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2: 여러분, 오늘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볼까요?
0: 타임캡슐이 뭔데요?
2: 타임캡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0: 어떻게요?
2: 자기가 아끼는 걸 이 통에 담아서 어린이집 마당에 통째로 묻으면 되는 거란다. 알겠니?
0: 풀처럼 자라게요?
2: 아니, 수지. 누가 찾아낼 때까지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0: 만화책이요.
2: 만화책 좋지, 페파.
0: 네. 전 음반이야.
2: 음반도 좋고, 수지.
3: 장난감은요?
4: 네.
3: 동전은요? 우편은요?
0: 당근은요?
2: 허허, 우리 레베카는 당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0: 네.
2: 전부 다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요.
0: 선생님, 선생님. 미래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요?
2: 페파는 어떻게 살 것 같니?
0: 제가 미래에 살면요, 달나라에 살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달나라에 초대하고요.
3: 저는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거예요.
0: 안녕.
2: 자, 미래에 사는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남길까요? 앞에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하고.
0: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너희들은 지금쯤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주말엔 화성으로 놀러가고
3: 우주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2: 아주 잘했어요.
1: 집에 갈 시간이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0: 우리 타임캡슐 만들었어요.
2: 아, 페파 아빠 마침 잘 왔어요. 마당에 구멍 좀 파줄래요?
5: 아, 예, 그러죠.
1: 타임캡슐을 묻으려고 페파 아빠가 운동장에 구멍을 팝니다.
5: 됐다.
0: 이제 다시 파내도 돼요?
2: 허허, 누가 찾아낼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묻어두는 거라니까.
0: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려요?
2: 페파, 넌 어쩜 너희 아빠 어릴 때랑 그렇게 똑같니?
0: 제가요?
2: 그래, 내가 너희 아빠를 가르쳤을 때도 그랬거든.
0: 저희 아빠도 가르치셨어요?
2: 다른 엄마 아빠들도 다 나한테 배웠는걸. 그쵸, 여러분?
6: 네, 네 그럼요, 선생님.
2: 너희 엄마 아빠들도 어렸을 때 다 같이 타임캡슐을 만들었단다.
5: 네, 생각나요. 작은 나무 옆에 묻었던 것 같은데요.
0: 지금 파도 돼요?
2: 그럴까? 우리가 그때 이쯤에 묻었지 아마?
5: 오, 그 나무는 훨씬 작지 않았나요?
2: 허허,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요. 그동안 이 나무는 안 자라나요?
5: 안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묻은 타임캡슐이다. 마술! 얼른 열어보고 싶군.
2: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6: 네, 선생님.
2: 자, 뭐가 나오나 볼까? 오, 옛날 만화책이네.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다.
2: 양철 비행기랑.
7: 내가 아끼던 비행기인데.
2: 음반도 있네.
7: 내가 아끼던 음반이네.
2: 말라 비틀어진 당근도 있네요.
7: 내가 넣은 건데.
0: 역시.

0: 지우리 엄마라니까.
1: 엄마 아빠들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네요. 어렸을 때 찍은 거죠.
0: 안경 쓴 저 꼬마 돼지는 누구예요?
2: 너희 아빠일걸? 오, 저건 나네.
3: 미래의 친구들아, 안녕.
0: 아빠 목소리가 저렇게 웃겼어요?
3: 지금쯤 너희는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0: 우린 달에 안 살아요.
4: 타임캡슐은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찾아내서 보는 게 훨씬 재밌네요.
0: 바닷가 바위 웅덩이.
4: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팔팔한 조지는 바닷가를 좋아하죠.
0: 여긴 왜 모래가 없어요?
2: 여긴 모래가 없는 바다니까 그렇지.
0: 모래가 없다고요? 우린 모래성 만들러 온 건데요, 할머니.
4: 팔팔한 조지는 모래성 만드는 걸 좋아해요.
2: 아이고, 울지 마. 이리 온 조지. 바위만 있어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0: 재밌는 거 뭐예요?
5: 파도가 밀려왔다 가면 이 바위 해안 곳곳에 작은 웅덩이들이 생긴단다.
2: 바닷가 바위 웅덩이지.
5: 그 웅덩이를 잘 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단다. 파도에 밀려온 것들.
0: 오, 저기 반짝이는 저거 뭐예요? 동전이다. 우와.
5: 이거 혹시 해적들이 흘린 보물 아닐까? 오.
2: 다른 웅덩이에 또 뭐가 있는지 찾으러 다닐까?
0: 네! 찾아서 다 이 양덩이에 담아요.
5: 어디 보자. 여긴 또 얼마나 신기한 게 있으려나?
0: 여긴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5: 페파, 더 신기한 게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보렴.
0: 오, 정말 뭐가 있어요.
5: 그치, 뭔가 볼까? 개네!
4: 개가 할아버지 손가락을 물었네요.
0: 오!
5: 아야!
0: 너 아주 나쁜 개구나. 저거 봐, 조지. 저 개 옆으로 걷는다. 너도 봤지?
4: 조지가 개의 흉내를 내는 걸 보고 팔팔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0: 아,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6: 꼬집꼬집꼬집.
5: 나쁜 개 두 마리가 할아버지를 막 꼬집으러 오네.
6: 꼬집꼬집꼬집.
0: 우리는 나쁜 개 꼬집꼬집꼬집.
5: 안돼 안돼, 저리 가 나쁜 개들아. 썩 너희 웅덩이로 가지 못해.
0: 맞다. 다른 웅덩이엔 뭐가 있을까?
5: 여기엔 또 뭐가 있니?
0: 소라 껍데기요.
2: 파도 소리도 들어볼까?
0: 파도 소리라니요?
2: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린단다.
0: 와, 진짜 파도 소리가 나요. 저 이 소라 껍데기 좋아요.
2: 조지, 너도 소라 껍데기 찾아볼래?
6: 있다.
0: 그건 소라 껍데기 아니야.
6: 아우.
5: 페파 말대로네. 우리 조지가 소라 껍데기가 아니라 화석을 찾았구나.
0: 화석이 뭐예요?
5: 화석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동물이 죽어서 돌처럼 된 거란다. 공룡처럼 말이지.
6: 공룡.
0: 바위 웅덩이 정말 재밌어요.
2: 그치? 근데 어쩌나? 아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0: 물고기요? 어디요? 오!
2: 가엽기도 하지. 이 안에 갇혔네.
0: 아우. 얘가 그러는데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대요.
5: 그럼 너희가 바다로 보내주렴. 이 양동이에 담아서.
4: 팔파가 아기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았어요.
0: 조금만 참아, 아기 물고가. 친구들 금방 보게 해줄게.

0: 재활용하기.
1: 청소부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러 오셨어요. 아침이라 황소 아저씨는 웬만하면 조용조용 일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할파 가족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0: 이 소리 뭐예요?
2: 청소부 아저씨가 오셨나 보구나.
0: 안녕하세요, 아저씨.
3: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바빠서 이만 쓰레기 치울 게 많거든요.
0: 안녕히 가세요.
3: 갈게요.
2: 꽉 차 있던 쓰레기를 다 비워주고 갔어요.
4: 그래요? 우리 아침 먹은 것도 정리해야겠네요.
0: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4: 도와주면 좋지.
0: 빈병은 제가 버릴게요. 쓰레기통에요.
4: 페퍼, 안 돼.
0: 왜요?
4: 빈병은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야. 재활용통에 넣어야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쓰레기통엔 다시 못 쓰는 것만 넣어. 그래야 황소 아저씨가 다 가져가시거든.
4: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재활용통에 다 분리해서 담아야 해.
2: 빨간 통에는 식물을 담고, 파란 통엔 깡통을 담고, 녹색 통에는 빈병을 담지.
4: 페파, 넌 빈병을 들고 있지? 그럼 어느 통에 넣어야 될까?
0: 녹색 통이요.
4: 맞아.
0: 우와, 이거 재밌다.
4: 이번엔 조지가 해볼래? 빨간 통에 담을 신문 좀 찾아올래?
1: 조지가 아빠 신문을 재활용하려고 기다립니다.
2: 아빠가 이 신문을 다 봐야 재활용통에 넣었지, 조지. 금방 볼 게 좀 기다려. 에라, 모르겠다. 자, 여기 있다, 조지.
4: 신문은 빨간 통에 담으랬지, 조지? 재활용통이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다 같이 재활용센터로 들고 갈까?
0: 야호! 네, 얼른 가요!
1: 엄마는 빈병을 들고, 팔팔은 깡통을 들고, 조지는 신문을 들었어요.
2: 준비됐으면 갈까?
5: 네, 준비됐어요!
2: 그럼 출발한다!

0: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하러 가.
1: 이곳은 재활용 센터입니다.
2: 아, 왔다.
3: 만세!
4: 페퍼 왔구나.
0: 안녕하세요.
4: 재활용할 거 갖고 오셨나 봐요.
2: 네, 꽤 많아요.
4: 잘 됐네요. 일 보세요.
0: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고장나서 못 쓰는 차들을 재활용하게 부수는 거란다.
5: 빈병은 아까 어느 통에 넣으라고 했지?
0: 녹색 통이요.
2: 맞아, 페파.
0: 깡통은 이 파란 통에 넣고요.
5: 잘했어, 페파.
1: 조지도 신문을 재활용통에 넣고 싶었어요.
2: 그래, 조지. 신문은 네가 한번 넣어볼래? 옳지. 오늘 재활용은 완벽하게 끝낸 것 같지?
5: 네. 이제 집에 가요.
0: 어? 우리 차 어디 갔어요?
1: 팔판의 차가 없어졌어요.
4: 위험해, 비켜요.
1: 팔판의 차를 재활용하려고 하네요.
0: 안 돼요. 그거 우리 차예요.
4: 뭐? 이게 너희 집 차라고?
3: 네.
0: 우리 차 고장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4: 큰일 날 뻔했네. 재활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0: 네. 저희도요. 저랑 조지가 이 차 엄청 좋아해요.
2: 맞아. 우리 차도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지?

0: 오리들이 연못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팔팔한 조지 엄마 아빠가 연못에 왔어요.
1: 오리들아 안녕?
0: 오리들이 빵을 달라고 하네요.
1: 미안한데 오리야, 오늘은 우리 빵 가져온 거 아니거든. 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가져왔어.
0: 장난감 배를 가져왔군요. 조지도 장난감 배를 가져왔어요.
2: 엄마가 태엽 감아줄까, 조지?
0: 조지의 배는 태엽을 감아야 가거든요.
3: 뭐해, 조지? 태엽 감은 거 다 풀리기 전에 얼른 담가야 가지.
0: 조지는 타협 배가 좋았어요.
1: 엄마, 제 배도 감아주실래요?
2: 팔파, 네 건 태엽이 없는데?
0: 팔파 배는 돛단 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가는 배죠.
1: 나 이 배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배가 꼼짝도 안 해.
2: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지.
3: 아빠가 도와줄게, 비켜볼래? 아빠 믿지? 우리 딸 배 아빠가 있는 힘껏 불어줄게.
1: 내 배 엄청 빠르다.
0: 팔파도 돛단배가 좋았어요.
4: 네.
0: 팔파 친구 수지도 연못에 왔어요.
5: 안녕, 팔파.
1: 안녕, 수지. 우리 연못에 배 띄우러 왔어.
4: 네.
5: 난 모터보트 갖고 왔는데.
1: 그것도 태엽으로 가?
5: 아니, 이건 건전지로 가.
0: 수지의 모터보트는 건전지로 가는 배였어요. 와, 정말 빠른 배네요.
5: 미안, 미안, 오리야.
0: 데니도 할아버지랑 같이 왔네요.
6: 모두 안녕하세요.
3: 어서 오렴, 데니.
6: 우리 할아버지가 나 이 증기선 만들어주셨다.
3: 증기선이라, 정말 독특하군요. 어떻게 가는 거죠?
7: 그야말로 증기로 가는 배지. 이 손잡이를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
0: 정말 신기한 증기선이네요. 레베카도 엄마랑 연못에 왔어요.
1: 안녕하세요. 안녕, 레베카. 우리 지금 배 띄우고 놀아.
8: 나도 배 하나 있었으면.
0: 레베카는 배가 없었어요.
3: 아, 좋은 수가 있다. 여기 올 때 신문을 가져오길 잘했군.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뭘로 하지? 어떤 장을 버릴까? 뉴스, 스포츠, 아하, 패션.
2: 어머, 패션은 안 돼요.
3: 알았어, 그럼 경제면으로 하지. 아저씨가 어렸을 땐 말이다, 신문을 접어서 갖고 놀았거든. 이렇게 접어서.
0: 아빠가 뭘 하려는 걸까요?
3: 이렇게 접어서 펴면 종이배가 되거든.
0: 아빠가 종이배를 만들었군요.
1: 고맙습니다, 아저씨.
0: 조지도 종이배가 갖고 싶었어요.
3: 호호, 스포츠면도 잘 안 보니까 이걸 접어야겠군.
6: 제 것도 하나만요.
1: 저도요.
3: 그래, 자.
0: 아빠가 종이배를 하나씩 다 만들어줬습니다.
2: 종이배 경주할까요?
3: 종이배 경주 좋지. 자기 배를 힘껏 불어서 여기 먼저 오면 이기는 거다. 자, 다 같이 숨 들이쉬고. 이제 준비, 불어! 1등은 2배. 스포츠면은 누구 배였지?
1: 조지 배였을걸요?
0: 조지가 1등을 했네요.
9: 맞아!
1: 난 배가 좋아. 그 중에서도 이 종이배가 제일 좋아.
9: 나도 그래.
0: 모두 재밌게 잘 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9: 안녕.
1: 안녕, 오리들아. 다음에 또 봐.
0: 배 구경도 좋았지만 오리들은 자기들 연못을 다시 찾은 게 더 좋았죠.
1: 차가 너무 밀려요.
0: 팔팔은 오늘 할아버지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10: 여보, 여기 감자 더 캐.

0: 왔어요.
1: 아니, 이 양반이 감자는 많은데 뭐하러 또 캐와요?
0: 에이,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뭘.
1: 알았어요. 그럼 얼른 오븐에 넣고 구워요. 애들 오기 전에.
0: 시간도 많은데 뭘.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
2: 파파 가족은 지금 가는 중입니다.
3: 속도 좀 높일까요? 이러다 또 늦겠어요.
4: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아직 시간은 많은데 뭘.
5: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게 하니까 그렇죠.
4: 이번엔 안 늦어. 아빠가 미리 안 막히는 길을 다 봐놨거든. 벌써 막히면 안 되는데.
2: 할아버지네 가는 길이 차로 꽉 막혀있네요.
5: 어? 이거 댄이랑 댄이 할아버지 차다.
2: 댄이도 할아버지랑 꽉 막힌 길에 있습니다.
6: 안녕, 페퍼.
7: 안녕, 페퍼.
5: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점심 먹으러 가.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0: 벌써 1시인데 얘들이 왜 안 오지? 또 늦으려나?
1: 감자 굽는 건 다 됐어요?
0: 아니, 좀 더 구워야 될 것 같은데.
1: 네, 말씀하세요.
8: 저예요, 어머니. 지금 가는데 너무 밀려서요.
1: 걱정 마라. 우리도 아직인데 뭘. 감자에 한 맺힌 전양반 때문에. 조심해서 와라. 오는 중인데 길이 엄청 막힌대요.
0: 잘 됐네, 뭐. 시간 있는데 감자나 더 캐와야지.
1: 아유, 여보.
5: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래서는 할아버지 집에 오늘 못 가겠다.
3: 누가 아니래. 샛길로 빠져볼까?
8: 계속 큰 길인데 어디로 빠져?
3: 내가 지름길을 알아요.
5: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샛길로 빠진대요.
6: 잘 가, 페퍼.
7: 잘 가라.
2: 엄마가 아는 샛길로 질러갑니다. 근데 길이 엄청 울퉁불퉁하네요.
5: 재밌다.
8: 이 길이 확실히 맞아요?
3: 그렇대도요.
5: 우리들아, 안녕. 우린 지금 샛길로 간다.
3: 봐요, 다시 큰 길이 나오죠?
8: 당신 말 듣길 잘했군.
5: 근데 왜 아직 댕이 할아버지 차 뒤지?
6: 안녕.
7: 또 만났네.
2: 저런. 샛길로 빠졌는데 더 빨리 간 것도 아니네요.
1: 점심 다 됐다.
0: 아이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감자가 다 익어서.
2: 점심은 다 준비됐는데 팔판애가 아직 안 옵니다.
0: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8: 저희 거의 다 왔다고요. 근데 아직도 길이 엄청 막혀서 기어가고 있어요.
5: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0: 집에 거의 다 왔대. 근데 아직도 엄청 밀리나 봐.
1: 그럼 어쩌죠? 이러다 음식 다 식겠어요.
0: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가서 내 술에 갖고 올게요.
2: 뭘 어쩌시려는 걸까요?
0: 아, 뭐해, 여보. 여기 이 술에 점심 좀 같이 담읍시다.
1: 네네, 알겠습니다.
0: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면 뭐해? 우리가 직접 갖다 주지 뭐.
5: 어? 할머니, 할아버지다. 술에 점심 식고 오시네.
0: 얘들아, 여기다. 배고프지? 점심 먹자.
5: 댕이랑 댕이 할아버지 드릴 점심도 있어요, 할아버지?
1: 음식은 많으니 다 부르렴.
9: 우와, 감자다.
1: 이 양반이 이럴 줄 알고 감자를 많이 구웠나?
0: 그것 봐.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두 배 하면은 20분에 10이잖아요. 10분에
1: 오를 틀린 답은 기본.
2: 얇게 잘려진 것 뿐이지.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그 원래?
1: 횡설 수설에?
3: 무슨 말이야? 10분의 5의 두 배라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
0: 돼요.
2: 돼요.
0: 안 돼요.
1: 때로는 다른 길로?
3: 책임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 계속 지금 힘들어.
1: 어렵고 지루한 수학 시간. 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아이들 스스로 수학의 재미를 찾을 수가 있다.
4: 항상 웃고 계셔서 어려워도 짜증이 안 나고 헷갈리면 못 말해도 그게 선생님이 알게 해주니까 걱정은 안 하고
5: 잘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시는 그런
3: 아이들의 많은 생각들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1: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배움을 얻는 귀한 경험을 지켜봐주는 선생님. 비난도 없고 평가도 없는 수학에 대한 진지한 대화만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여기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3: 소세지 12개가 있었어. 이거를
1: 교실에선 수업이 한창인데요.
3: 같이 나누어주면 몇 묶음이 나와요?
6: 6묶음.
3: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1: 그런데 수업을 받는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수업 내용 하나라도 행여 놓칠세라. 찍고 쓰고. 사실 이분들은 이곳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최혜경 선생님의 수업을 보기 위해 모인 건데요.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특별함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7: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들을 어떻게 수업 안으로 끌어올까 하는 게 제일 고민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조용해라, 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8: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올 때는 웃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데 수석님께서는 늘 웃으시더라고요. 늘 웃으실 수 있는 수련이라고 하나? 그런 수련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9: 예,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돌발적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선생님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처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1: 그렇게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이곳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로 교사 생활 38년째라는 최혜경 선생님의 수업 준비는 오늘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0: 분수의 성질이 의미하는 게 뭔가.
3: 학생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찾아낼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쓰는 공책에 저도 같이 이렇게 써보면 아이들 마음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서.
1: 매일 아침 아이들보다 먼저 교과서를 읽어보고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 과연 뭘 궁금해할지 또 뭘 힘들어할지 미리 예상해본다는데요.
3: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뭐냐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계속 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은 가운데. 예, 아이들이 이제 가독성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에 쓰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늘 칠판에 붙여보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1: 그리고 교실로 향하며 선생님은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모두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자고 말이죠. 이미 수업이 시작됐건만 여전히 시끌벅적한 교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 제가 하는 수업은요, 대화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0: 정도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고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도 드러내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예, 정리해가는 수업.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틀리는 게 있다 없다?
1: 없다.
0: 이 생각이 잘못됐을까 잘될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드는 그 생각은 무조건 다 맞다. 그치? 막 던져보세요. 되겠어요?
2: 이 자유로우면서도 특별한 수업에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선생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데요.
0: 일단 대화를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받아줄 것이다.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을 완전히 공감해줘야 서로가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2: 오늘 배울 내용은 수의 개념에 크기의 개념까지 더해져 아이들을 자주 혼란에 빠뜨린다는 약분과 통분. 그럼 최경 선생님의 대화 수업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0: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2: 먼저 선생님은 문제를 제시한 뒤 아이들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들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대화 수업의 원칙이죠.
0: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2: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했다면 다음은 고민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해 수업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0: 뭐 도와줄 게 있어요? 한번 해봐. 건의했던 상욱이한테 조금 맡겨볼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2: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요.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죠.
0: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건지 누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 분모 분자가 그래.
3: 묻는 거.
4: 묻는 거.
2: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답은 아이들이 또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말. 이런 아이들과 과연 대화로만 수업을 이어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최경 선생님의 수업은 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 혹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만한 것으로 선생님이 미리 선정해놓은 질문인데요. 조금은 힘들어야 아이들의 배움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믿음이죠.
0: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10분의 5에다가 2배를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될까 안 될까?
2: 아이들이 고민하는 동안 선생님은 아이들의 고민의 결과를 원활히 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0: 어떤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선명하게 해줘야 되는 거. 학생이 지금 말하는 게 어를 말하고 싶은데 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대화할 때는 아라고 하는구나 하고 끝내면 되지만 수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가 말하는 게 지금 어라고 하고 싶은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수업 대화이죠. 지금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지금 표현해내는 거는 그 자체로서 귀한 생각이니까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2: 아이들 대부분이 두 분수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0: 그렇구나. 어떻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5: 10분의 5에 분모 분자에 10과 5에 2배를 하면 20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0: 그렇구나. 그러면 10분의 5에다가 2배, 3배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맞다. 맞다 이 말이에요?
5: 네.
0: 그렇구나. 혹시

0: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아. 아. 아,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금연이가, 오, 곱하기 10을 하고,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가 된다고? 100분에 50이 되니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이 들지는
1: 않아요?
0: 아. 왜?
1: 그 10분의 5랑 100분의 50은 그 둘 다 반틀이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자세히 좀 보면 모양이 달라요.
0: 아, 모양이 어떻게?
1: 그 만약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10분의 5는 10개로 나온 것 중에 5개 반틀이고 100분의 50은 동그라미를 100개로 나눈 것 중에 50개니까 반으로 나눈 크기는 같은데 이게 모양이 다르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 100개로 쪼개면 요 쪼개진 이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구나, 그치? 그래서 100분의 50하고 10분의 5는 같은 수, 다른 수?
1: 다른 수.
0: 뭐가 같다?
1: 크기가 달라요.
0: 그렇구나.
2: 대화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말에 모두 의미를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왜라고 절대 물어서는 안 되죠.
3: 제가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 의견이 맞았나? 틀렸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최혜경 선생님은 그런 발표를 하셨을 때 틀려도 괜찮다고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음껏 발표를 해도 괜찮아요.
0: 5를 두 배 한다는 거는 10분의 5를
1: 두 번.
0: 아, 두 번 하는 거 맞아요?
1: 네.
0: 맞죠?
1: 네.
0: 그러면 10분의 5가 여기 또 있어. 그럼 10분의 5를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그지?
1: 네.
0: 그렇구나. 여기에 스님 지금 붙이는 게 얼마예요? 10분의 5. 또 10분의 5? 그러면 10분의 5를 두 배 한 거 맞죠?
1: 네.
0: 그러면 얼마예요?
1: 10분의 10.
0: 얼마라고? 어떻게 된 거야? 너 아까 이거 두 배 하면 얼마래?
1: 20분의 10.
0: 20분의 10이라며? 근데 이걸 여기 나타내보니까 저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1: 안 돼요. 안 돼요.
2: 이렇게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아이들도 수업 중엔 종종 생기게 마련입니다.
0: 어떻게 해서 되는지.
4: 저거는 그림은 혼자만 두번 뺐지 부모를 두번안 뺐기 때문에 기준이 안 달라지니까 수는 수만 달라지죠. 개수만.
0: 아, 그러면 10분의 5의 두 배라는 거는
4: 네.
0: 어떤 거예요? 10분의 5의 두 배.
4: 20분의 10이요.
0: 그렇구나. 10분의 5의 두 배랑
4: 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죠.
0: 그러면 금우야 다시 한번 돌아와 볼래? 10분의 5의 2배라는 거는 어떤 말일까?
4: 10분의 5가 2개 있는 거.
0: 그럼 10분의 5가 2개 있는 거네?
2: 일단 생각을 멈추는 건우. 그 사이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아이가 손을 듭니다.
0: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우가 다시 생각을 한번 고쳐보도록.
2: 정답 대신 건우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는 선생님. 하지만
4: 크기가 같은 곳을 만들려면 혼자 일을 다 곱해야 되는데 부모는 기준이고 혼자는 개수니까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0: 아,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개수가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는구나. 지금 건우가 계속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건우 말에 동의하는 사람?
2: 건우의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끼리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0: 누가 이야기하면 소원이 이야기 한번 해볼래?
4: 10분의 5의 두 배는 그냥 10분의 5를 그냥 두 번 더 하니까 부모는 안다.

0: 분자만 더 하니까 10분에 심을 것 같아서 20분에 심으면 안 될 것 같아.
1: 또 다른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2: 10분에 5를
3: 두 배를 한 것을 10분에 5를 두 번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 배는 곱한다는 거잖아요. 두 배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20분에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서로 다른 아이들의 생각이 만나 부딪힐 때도 선생님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해 일반화시켜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데요.
4: 이제 소은이 생각하고 예은이 건우 생각이 이 10분의 5의 2배라는 생각을 소은이는 10분의 5가 이제 한 번 더 있는 거 이 말이잖아. 그치? 10분의 5가 한 번 더 있는 거고, 건우랑 여기 예은이는 10분의 5는 10에다가도 2를 곱하는 거고, 5에다가도 2를 곱하는 게 10분의 5의 두 배다. 이 말이구나.
5: 네.
4: 아.
5: 그리고 더하기를 하면은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5가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더하기를 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4: 그렇지.
5: 10분의 10이 되는데, 그러면 10분의 10은 자연스러운 1이기 때문에
4: 좋아요.
5: 1이 되지 않습니다.
4: 지금 건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분모는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치? 요거 한번 해볼게. 요것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오.
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우. 이때 선생님이 건우에게 꼭 해줘야 하는 건 그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입니다.
6: 발표할 때 틀린 거를 이럴 수도 있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 계속 해주니까 선생님 되게 존중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잘해주듯이 저도 선생님한테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이제 오늘 알게 된 분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기존의 지식에 연결만 잘 해주면 남은 이해는 또 아이들의 몫입니다.
4: 그러면 10분의 5 할 때 이 2를 단위에 곱할까 말까?
7: 안 곱해요!
4: 그러면 10분의 5의 2배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안 된다?
7: 안 된다!
4: 이제 이해됐어요?
7: 네!
4: 소은아 했었다. 네가 아니었으면 철판 했나?
1: 사실 대화 수업에 있어서 소은이 같은 아이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때 공부한 노고를 칭찬해주고 설명을 잘해준 노력까지 인정해주면 이 아이들 역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8: 수정 선생님은 항상 웃으면서 수업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는데 항상 자신이 없을 때 선생님이 아주 잘했다, 아주 큰일을 했다 하면 그 말이 떠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수학도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되게 수학에 대해서 전공도 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4: 아이들이 각자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각자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같이 가줘요. 같이 가다가 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 길로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시 돌아서서 또 이 길로 가줘요. 같이 가다가 이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아이들이요 또 참 대견한 게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되돌아와서 이 아이한테 또 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또 얘랑 또 같이 또 가는 거지.
1: 아이들끼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수업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업이 혼란에 빠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죠.
4: 그러면 10분의 5를 2배 하면 10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20분의 10이 될 수도?
5: 될 수도 있고
4: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체린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 예지도 지금 힘들어?
5: 얘들 왜 또 고민에 빠졌어?
4: 지금 둘 다 된다라고 하기에는 돼, 안 돼?
5: 안 된다.
4: 둘 다 맞다고 하기에는
5: 좀 그렇죠.

0: 안 되지. 아, 10분의 5를 2배 하면 10분의 10이 되는 게 맞겠다. 허락이, 이쪽으로 허락이 되는 사람.
1: 머릿속이 뱅뱅 돌다 보니 손을 들 엄두가 안 나는 아이들입니다.
0: 아, 이게 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지? 그치? 아이고. 그러면 일단 있잖아. 친구끼리 하여튼 석 터놓고 툭 이야기를 한번 해봐.
1: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답답한 아이들의 속을 풀어주기 위해 이쯤에서 선생님이 답을 제시해주면 좋으련만 최혜경 선생님은 그 혼란조차도 아이들끼리 대화를 통해 스스로 극복하길 기다립니다.
0: 나누니까 좀 속이 후련해요.
1: 그리고는 멈췄던 생각을 다시 나누는데요. 굳이 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는 경험만으로도 수업은 충분하니까요.
0: 근데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결은 학생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속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말은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를 드러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생각을 드러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친구들 생각도 들으면서 보태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네.
1: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애용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0: 지금 이건 낙서장이에요. 알았죠? 친구들이랑 실제로 방금 나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면은 되는지 여기에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도 하지만 그림으로 보고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혼란스럽고 그렇지?
2: 네.
0: 근데 그냥 공부는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뭔가를 알아낸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오늘 모르면 내일 알면 되잖아. 그치?
2: 네.
0: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혹여 많이 기다린다고 하면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는 게 맞지 싶어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급물살을 타니까요. 네.
1: 자신의 생각을 언제나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수업 중에는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다는데요.
2: 일단 100분의 50이 수로 따지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10으로 100분의 50을 10으로 나누면 그 10분의 5가 되잖아요.
0: 나누는데 왜?
2: 아니 그러니까
1: 비록 횡설수설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상욱이의 말을 함부로 끊거나 돌리지 않습니다.
2: 그 나누기를 하면 원래
0: 무슨 말이야? 잠시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지? 100개로 쪼갠 걸 또 10개로 쪼개면 더 잘게 쪼개서 개수가 많아지는데 개수가 지금 줄어있노?
1: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상욱이는 내가 꼭 생각해내겠다는 의지를 이어갑니다.
0: 지금 건의했던 상욱이한테 조금 맡겨볼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2: 100분의 50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10분의 5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게 한 조각이 10개잖아요.
0: 그렇지. 아, 요 한 조각이 10개다. 그렇지, 그렇지.
2: 그러니까.
1: 다른 아이들이 상욱이와 선생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네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과 얘기해서 꼭 알아내라.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챙김을 받을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아이들이 보내는 응원의 셈이죠.
0: 그 아이가 끊지 않고 계속 하는 거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말을 끊는다는 거는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못 가니까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0: 수업은 학생이 주인공이니까 제가 끊으면 안 되죠.
1: 하지만 한때는 최혜경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줄까를 먼저 고민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0: 예, 누가 봐도 이 수업은 좋은 수업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춰 아이들도 다그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똑바로 앉아서 봐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지금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아무튼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안 되었고.
1: 그런 선생님을 변화시킨 건 수학을 힘들어하던 한 학생의 편지였다는데요.
0: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 부분에서 완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못 따라오는 학생은 그냥 당연히 그냥 못 따라오는 학생, 이건 내 탓이 아니고 그 학생이 본래 그런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짜 나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라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 알고 싶은데 힘들어할 뿐이라는 거. 자, 오늘 누가 한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 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2: 부모와 부자는 부모는 다니고 부자는 됐으니까 부모가 바뀌면 부자도 같이 바뀌어요.
0: 예, 같은 크기일 때. 이해가 됐죠? 크기가 같으려면 단위가 바뀌면 개수도
3: 바뀐다.
0: 정리가 되었습니까?
1: 비록 아이들에게는 힘든 수업이었지만 힘든 만큼 생각은 더 많이 했을 테고, 그 생각으로 찾은 개념 하나 알고 가니 재경 선생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0: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 연산을 알아야 되고 약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해두고 있으면 AI가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했을 때 AI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될 거지만, 우리 사람 선생님은 아,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 다양한 생각을 다 수용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는 건 우리 사람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궁금함이 생기는 수업, 그 궁금함에 도전하는 수업, 도전의 과정에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수업, 그리고 이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것이 바로 재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군대 간대. 충성! 이병 미미 인대를 명 받았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미미가 군대를 가는구나.
2: 너 이리 와봐. 너도 동반 입대하면 되겠다.

0: 부대 차렷! 오늘은 아랫집의 항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축지법을 연마하겠다. 뭘 배운다고?
1: 축지법입니다.
0: 더 크게 못하라!
1: 축지법입니다.
0: 좋다. 그럼 이 교관의 시범을 잘 보고 잘 따라하도록. 알겠어?

0: 온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1: 너희들? 저 혼잔데요?
0: 세 명만큼 크잖아!
1: 다? 다? 아, 근데 교관님! 아니, 누나! 이거는 조용히 걷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빨리 걷는 방법이잖아요!
2: 자, 이렇게 걷는 거야. 사뿐사뿐 꾸르르르 사뿐사뿐 꾸르르르
1: 아! 사뿐사뿐 꾸르르르 사뿐사뿐 꾸르르르
2: 아이 참! 1층까지 들리겠다. 쿵쾅거리지 말고 살살 걸으라니까. 독수리야 타조야 뭐야?
1: 이상하다. 아 누나 좋은 생각이 났어. 차라리 새처럼 날면 안 쿵쾅거리지 않을까?
2: 뭐?

0: 그만큼 무거우면 못 날아.
1: 어?
2: 아, 네.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3: 뭐래, 뭐래?
0: 밑에 집에서 엄청 화났대. 가족 키우냐는데?
3: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지?
0: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휴, 안 되겠다. 자, 업혀. 네가 안 걸어다니면 해결되는 문제야.
3: 누나 후회 안 해?
0: 아니, 후회할 것 같아.
3: 누나, 여아 1호 중천금. 누나! 누나! 어떡해, 누나 죽었나 봐. 누나! 괜찮아?
0: 호떡아!
3: 누나 많이 걱정했어. 괜찮은 거 맞아?
0: 괜찮은데 다시 안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놔. 호떡아, 내가 방금 진짜 조용히 걷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3: 응? 무슨 소리야?
0: 영호는 걷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
3: 눈이 이상해.

0: 다음보다 사람이 더 많네.
1: 안녕. 뭐야, 우리 이렇게나 많이 기다린 거야. 오늘도 클린한 채팅 부탁드려요. 어, 잠깐만. 채팅, 잠깐만. 아이고, 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정말. 아, 진정.
0: 좋았어. 그럼 오늘도 고민 상담소 바로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0: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1: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도잇. 자, 그럼 고민 읽을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
1: 친구 사귀는 법. 이거 우리가 완전 전문이잖니. 제대로 찾아왔잖니. 어, 우리가 친구가 몇 명이더라? 4,579명 정도 되나? 뭐야? 지금 라방 시청자가 8명인데 무슨 소리 하? 하! 차단!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
0: 맞아. 아무튼 친구 사귀는 법은 진짜 많은데 우리 자기는 성격이 어떤 편이야? 소심해서 먼저 말을 잘 못 걸어요. 오케이. 처음 보는 친구야? 일단 가. 옆에 쓱 앉아. 걔가 쳐다보잖아? 앞만 봐. 쳐다보지 마. 그리고 쓱 내밀어. 뭐를?
1: Jelly.
0: 그럼 걔가 뭐지? 하고 한 번 더 쳐다볼 거야. 그럼 한마디 딱!
1: 액션! 물어!
0: 걔가 그때부터 이 여자 뭐지? 그냥 네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 그냥 막!
1: 호빵아, 그거 우리 엄마 때 쓰던 방법이야. 호빵이 몇 살임?
3: 차단.
1: 아, 호빵아, 그게 아니지. 일단 친구를 사귀려면은 관심사부터 찾아야 돼. 아니, 마라탕에 어떤 재료를 넣는지,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일단 호미는 마라탕에 옥수수,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만두,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기류는 다 넣고. 아무튼 아이브 팬이야.
0: 그렇구나.
1: 어떡해, 오늘 호미의 고급 정보 막 대량 방출이네. 저는 고수를 좋아해. 고수파는 저와 함께 갈 수 없으세요.
0: 없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최신 유행 파악하기. 다들 알다시피 호미랑 내가 유행을 좀 만들잖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유행을 파악해두면 너도 나도 친구야 나랑 같이 쇼핑 찍을래? 라는 소리 한다구. 호미야, 이참에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1: 멜론이지.

0: 막 말 걸고 싶어 미치겠지 자기들아.
1: 아차차 이건 MBTI 2인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주의해줘. 나 저번에 아이인 친구들한테 쇼폼 찍자고 했다가 연락 끊겼어.
0: 어머 그렇구나. 이제 답이 좀 됐으려나. 휴 오늘도 진짜 알찬 고민 상담이었다.
1: 그럼 오늘도

0: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어제 애벌레, 내일의 나비. 아니, 저게 무엇이냐?
1: 애벌레 너무 싫어.
2: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0: 그렇게 며칠 후.
2: 꿈틀이 어디 갔어? 내 꿈틀이.
1: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2: 번데기? 나비?
1: 나온다. 우와.
2: 예쁘다.
1: 예쁘다. 안녕.
2: 근데 오빠, 꿈틀이는 어디 갔어?
1: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2: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꿈틀이는 꿈틀꿈틀대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1: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2: 나비가 됐으면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0: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3: 같은 거.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로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4: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
3: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가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0: 하는 거?
1: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2: 오,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3: 나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4: 너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2: 오,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4: 그리고 또 미래의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 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1: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0: 맞아.
4: 응? 어?
3: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4: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3: 진짜 같아.
4: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 수 없었지만 0.001초 후의 나는 0.001초 전의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2: 어떻게 생각해? 난 그런 거 몰라요.
0: 그러고 보니까 진짜가 있다.
3: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 좀 기다려.
4: 어?
0: 어? 잠깐.
3: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2: 응.
3: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 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5: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때는 안 믿었을걸?
1: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3: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 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1: 바깥만.
3: 겉모습은 다르다. 약간
4: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3: 그래.
4: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5: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3: 궁금하다.
5: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톨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3: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2: 근데
3: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4: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3: 근데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2: 네?
4: 어?
3: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5: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랑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2: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5: 내 몸뚱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야, 이거는
4: 그런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

0: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1: 되게 똑똑하네.
0: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2: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3: 내 생각에도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4: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한테 말해.
2: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0: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4: 근데 그 너의 조각 파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0: 그럼 질문 있습니다. 네.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예를 들면 가 초등학교랑 나 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2: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0: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2: 근데 선생님이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0: 질문 있습니다.
5: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네네,
0: 질문한테.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이거 어려운데.
3: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5: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4: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나이가 다르지.
3: 근데 모든 게 똑같다고
0: 모든 경험이
3: 했잖아.
0: 똑같다고 하셨다.
4: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근데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0: 과학교실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2: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0: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서로
5: 다르다. 나 못 알아듣겠어.
4: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0: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4: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5: 그렇지.
4: 맞잖아.
0: 듣자 하니 그런 것 같긴 하네.
4: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우린 다른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 왜 같은 거를 한번 거쳐서 다른 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야.
5: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어. 근데 색은 다르면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질은 같은 거잖아. 물감, 물감이야.
0: 물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가는 거야. 점점 더 단위를
4: 조사하는 거야. 그럼 너 그러면 색깔 비교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 이것은

0: 색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좌표에서 짠 거는 달라. 이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 라고 생각해?
1: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맞다고 생각해.
0: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2: 그럴 수도 있지.
3: 나도 전자야 근데.
4: 난 다르다고 생각해.
5: 아,
4: 왜냐면 세포가 다르잖아.
1: 세포로 그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4: 이렇게 그냥 물체?
1: 다른 거? 물체 사이에
4: 입자? 입자가 뭐예요?
0: 그냥.
4: 입자고.
0: 아니, 그러니까.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3: 조용 말. 듣지 말고.
6: 3학년 시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0: 무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계곡과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죠. 오늘은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놀이 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그럼 물놀이 하기 전 필요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방법입니다.
1: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은 했나?
2: 준비 운동이요?
1: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0: 발 운동 시작! 옆구리 운동, 허리 돌리기, 다리 운동, 마지막으로 발 벌려 뛰기.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1: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2: 됐다, 들어가자.
0: 물놀이를 한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3: 1시간 이상 하지 않고 물놀이 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줘요. 또 잠시 쉴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저체온증 예방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물놀이 때 꼭 필요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5: 예!
4: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꼬리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5: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4: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0: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1: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충분한 준비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건강한 물놀이 즐겨봐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새벽의 추격전.
1: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2: 두목님!
1: 응? 왜?
2: 그냥 눈이 떠졌어요.
3: 귀여워.
4: 저게 뭐가 귀여워?
3: 안녕하세요.
1: 응? 아, 네.
3: 변장 정말 멋져요.
1: 변장?
3: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1: 뭔 사진?
3: 제발요.
1: 아, 그래요?
3: 잘 찍어야 해.
4: 어,
3: 너희도 이리 와.
4: 하나, 둘, 셋.
3: 김치. 고맙습니다.
4: 자.
3: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4: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1: 뭐야? 릴리비야?
3: 왜 그래?
4: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3: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1: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선계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5: 어? 벌써 일어난 거야?
6: 아니야.
1: 릴리야! 릴리야! 이걸 누가 맞냐고!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릴리야! 그렇지! 그렇다면 으라차차! 허허, 좋아!
2: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1: 아유, 정말 힘이 더 솟는 것 같은데?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어서 오세요.
3: 우리 간식은 못 봤어.
2: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4: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3: 밀밀이요.
0: 북쪽이야.
3: 두목 저기.

0: 뭐냐? 환냥?
1: 좀더덕이냥?
0: 웬 시비냥?
2: 숨어.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웃음냥? 릴리리야?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잔! 어? 찾았다!
1: 아라리오!
0: 뭐냐?
1: 우라차차!
0: 난?
1: 잡았다!
3: 도목이!
0: 안 되겠다! 나오심 특공대 출동!
3: 어? 쟤는 뭐 하는 거야?
1: 참나.
0: 도목을 놔줘!
1: 이 녀석들.
0: 이때다, 릴리비요.
1: 어?
0: 아차! 아, 릴리비요.
1: 어?
0: 으라차차!
1: 그래 봤자야.
0: 아차, 나오심. 가자. 좋았어.
5: 뭐 하는 거야?
3: 멈춰.
0: 출발.
5: 쫓아가자.
1: 얼레리오.
3: 꼴레리오.
0: 잘 있어라.
4: 이쪽으로 가자. 가자.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그래.
3: 조윤호.
8: 어?
3: 안녕.
6: 안녕.
3: 해치는 어디 갔어?
6: 새벽에 나갔어.
3: 어? 뭐가 나갔다고?
6: 어? 아니야.
5: 어? 전기 온다!
1: 걸레리오!
3: 걸레리오!
0: 나차차!

이거 괜찮네.

0: 멀리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0: 참.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3: 어?
4: 얘들아 잠깐만. 어? 어?
0: 니네 집에서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4: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한가왕?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3: 어?
0: 삐요삐요.
4: 뭐냐?
0: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4: 응? 얘들 어디 간 거냐?
0: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4: 뭐야?
0: 네 걱정을 해야지.
4: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2: 저거! 저기!
4: 또 뭐냐?
1: 바람이요!
4: 네?
1: 울트라 박치기! 네?
0: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4: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4: 또 뭐냐?
0: 골레리요!
4: 에? 와!
0: 도모!
2: 괜찮아요.
4: 이 정도는 괜찮아.
0: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4: 야! 만지지 마!
1: 어? 피해!
5: 사라졌잖아.
1: 도망쳤어.
0: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6: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2: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0: 빨리 학교 가자.
2: 응? 아, 숙제는 했어?
0: 당연하지.
2: 난 아직 못 했는데.
0: 아이고.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봇카 분리랑 꼭꼭 약속!

0: See you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0: think we've got it.
1: Yeah! Oh, that's some great German!

전해져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둘, 셋. 우리는 사이언스카 큐. 네. 저희 삼돌이가 또 다시 또 이곳에 왔네요.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1: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 첫 촬영이 바로 여기서 저 자이로드롭을 타는 거였는데.
2: 와! 와! 와! 왜 이렇게 빨라?
3: 와!
0: 역시 파도 와도 아찔합니다. 네.
1: 다시 타러 가도 안 탈 것 같아요.
0: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1: 그렇죠. 준비한 게 있죠.
0: 사실 놀이공원에 오면은 무서운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는 법.
1: 네. 저희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무섭지 않게 즐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맛있어.
1: 아, 우리 돌아보자. 우와.
2: 저건 뭐야? 자이로 스킨?
3: 저 두 종류 좀 할까? 시시하지 않아?
1: 더 무서운 거 사야죠. 우리 자이로드보다 더 시시할 것 같아.
3: 네, 우리 막 우리 더 무서운 거 살 줄 알잖아.
0: 맞아요. 갑시다 그러면.
3: 다음은 또 딸만도 가보자. 울고. 이쪽으로 가면 많을 텐데.
1: 야, 이것도 시시해. 시시해. 아, 선풍기.
0: 선풍기.
3: 아, 선풍기. 딴 데 가보자. 딴 데.
1: 우리가 일단 이따가 그 퀘스트 할 놀이기구를 정해야 되잖아.
3: 그치.
1: 근데 일단
3: 무서운 걸 타야 돼. 무서운.
1: 맞아요. 그것도 맞고.
3: 왜냐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이니까.
1: 그 실내 롤러코스터도 있거든. 롤러코스터도 타자.
3: 그래 그러면
1: 왔는데.
3: 바이킹 어때? 바이킹.
0: 좋아요.
1: 바이킹도 좋아요. 좋아.
3: 그래 그러면 바이킹 타러 가는 걸로 하자.
1: 오 손에 땀 나시.

0: 이야! 와, 대박! 드디어 탄다! 롤러코스터! 와, 진짜 오랜만이야! 와.
1: 저는 최근에 와서 탔는데.
0: 아, 재밌겠다. 아니, 근데 좀 떨리는 게 아침부터 롤러코스터를 탈 생각이 좀.
2: 갑자기 저번에 그 공포가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네요. 아, 아 근데 그래도 롤러코스터는 재밌어.
0: 아 빨리 이제
1: 좀 타고 싶다. 설레 설레 설레. 타고 싶은가?
0: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네. 일단은 먼저 우리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죠? 특별하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2: 선생님.
0: 박수 박수.
2: 안녕하세요.
0: 자 어디서 좀 많이 뵙지? 어. 네, 저희가 특별히 선생님이 또 의사 선생님께서 또 바쁘셔서 조영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네.
3: 오, 이걸 수칙에 채우시면은
0: 선물이에요?
2: 가져가도 되나요?
3: 아니요, 안 돼요. 아, 아, EBS 작가님. 아.

0: 오, 여기.
1: 오, 리딩.
2: 리딩. 아?
3: 자, 이제 저희가, 저희 셋은 제가 봤는데, 이제 매니저 형께서 이제. 매니저 형!
0: 어, 훌씬다.
3: 형!
0: 무섭다.
3: 자, 권희의 혈압이 어떨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도 체크해봤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갈까요?

0: 아침부터. 아유.
1: 어? 와. 이제 우리가 탄 데가 더 재밌을 거야.
2: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가속도 때문에.
0: 어떻게 재밌어? 무슨 재밌어?
1: 오. 오. 헐. 네, 간다.
0: 간다. 으아, 안녕. 오, 어떻게
1: 건너? 따라서 돌아올게요.
0: 오, 재밌겠다. 으아. 뭐야, 우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1: 아, 이거. 아,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워.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섭다. 아, 근데 이거. 아, 재밌어. 무서운 거 아니다. 재밌다.
0: 오! 이발 이게 앞에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발 이게 앞에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0: 와, 머리가 너무 흔들린다. 와.
1: 세상 재밌어.
2: 재밌다.
1: 근데 지혜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2: 됐어.
1: 지혜가 더 무서운데?
3: 앞에가 안 보여.

0: 그럼 바꿔서 한번 타보자.
1: 네.
0: 혹시 또 모르잖아.
1: 그럼 바로 저희 앞에 타면 되나요?
0: 어, 아, 앞에 타.
1: 네, 타겠습니다.
0: 뒤에 나, 뒤에서 막 13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1: 출발! 아,
0: 이걸 연속해서 두 번이나 타다니.
2: 깜짝이야.
0: 와, 난 이 종소리가 그렇게 싫더라.
2: 오! 오! 아, 근데 앞이 좀 약간, 앞이 스릴이 있긴 하다.
3: 와, 이거, 어, 또 한 번에 올라올 셀카.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2: 오, 이거 빠르다.
3: 원래 이렇게 빨랐나?
2: 앞에서 타니까 더 빠르네요.
3: 그니까.
4: 어, 뒤에 괜찮네.
0: 그래, 앞에가 더 무섭다니까요? 근데 확실히? 앞에는 보이잖아. 근데,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뭐야! 뭐야! 어, 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뭐야! 뭐야! 어, 어,
2: 한 번 더! 아!
0: 우와! 아! 우와!
3: 나이스, 나이스.
1: 피니쉬.
0: 재밌다.
3: 뒷자리가 더 무섭네.
2: 와, 맞다. 뒷자리가 더 무서워요.
3: 맞아.
0: 확실해.
1: 우와. 어이구.
0: 진짜 속이 안 좋아.
3: 제가 타보니까 확실히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뒷자리가 훨씬 더 무서워요. 진짜. 확실해, 이거는.
2: 형, 뒷자리가 더 무섭죠?
3: 뒷자리가 더 무섭지 않아요?
0: 저 확실히 느꼈는데?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때려 들어가는 거야.

0: 쌍박수가
1: 엄청 차이가 나요.
2: 와, 1500가 넘는 수치인데
0: 이 결과로 보면은 확실히 뒷자리가 무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뒷자리 탑시다.
0: 뒷자리가 무섭네요. 예. 근데 몸소 체험하니까 진짜 그냥 뒷자리가 무서워요.
2: 아, 그냥 딱 네. 느끼실 수 있어요.
0: 네, 뒷자리가 무섭습니다.
3: 롤러코스터의 뒷자리가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롤러코스터의 스릴감은 짧은 시간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질 때 더 커져요. 롤러코스터는 기차의 중간 부분이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부터 급격히 빨라지는데 이때 앞자리는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아요. 반면에 뒷자리는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 기차가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느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뒷자리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0: 피시 처음 먹어보러.
1: 아니 나는 여기 놀이공원 여긴 처음 와봐.
2: 엘사는 처음이에요.
0: 나도 처음.
2: 저는
0: 먹는데.
2: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디든.
0: 좀 무섭다.
1: 아 무서울 것 같은데.
0: 내 친구가 저번 주에 여기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1: 아, 진짜?
0: 근데 진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1: 일단
2: 가봅시다 일단.
1: 갑시다.
2: 그 다음은 들어가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1: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그나마 공포를 좀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가졌어요.
2: 네.
1: 아이템. 건이가 준비한 아이템은?
2: 헤드폰입니다.
1: 헤드폰.
2: 제가 공포영화 볼 때 청각에 의해서 무섭더라고요.
0: 아 맞아.
2: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거예요.
1: 괜찮다. 이거 좋은 방법이다. 영정이는?
3: 저는 튜브를 가졌어요.
1: 튜브? 뭐 안에서 큐브 할 수 있나? 이게 어두워가지고 막
3: 손전등으로 비춰주시면서 하는 건데 뭔가 집중을 다른 곳에다가 쏟고 있으면 안 무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이게 사실 오감 중에 80%를 차지하는데 시각이.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그냥 안 되는 준비였어.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안 보이니까 이 안에서
2: 뭐가 필요해요
1: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매니저 형께서 계시니까 형!
3: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1: 자, 건이 이제 헤드폰 쓰고
3: 화이팅!
2: 나오겠습니다.
1: 빨리 나와?
2: 네, 나와요.
1: 출발!
2: 출발!
1: 무서울 것 같아. 자.
0: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오, 깜짝이야.
4: 오, 하지 마세요. 저 노래 듣는 게 다 들린다고요. 어떡해요?

0: 어때? 어때?
1: 진짜?
0: 돈이 겁 많이 없죠?
1: 어때? 이거 선수는 다 들려요.
0: 아 진짜?
2: 파이팅!
0: 뭐야? 이거 눈 가리는 게 더 무서워. 이거 어디 나올지 모르겠다.
1: 뭔 소리야?

0: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와.
1: 어, 괜히 키 맞춘다고 해가지고.
2: 오, 뭐야.
1: 큐브를 빨리 맞춰버려야겠어. 안 되겠어. 오, 손에 땀나. 맞춘다.
2: 우와!
1: 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겁이 없을까?
0: 우와! 어때?
1: 에이, 별거 아닌데?
0: 별거 아닌데, 빨리 가자.
3: 어, 아니, 심지어 큐브를 다 맞췄어.
0: 바로. 자,
1: 심박수인가?
0: 어,
1: 심박수군요.
0: 심박수. 심박수가 제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권익이 40이 나왔어. 많이 놀랐구나. 네, 많이 놀랐네.
1: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아, 평소보다 40이 높게 나온 거야?
0: 너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웠구나.
1: 네.

0: 신기하다. 근데 영재가 되게 제일 안정적인 뭔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1: 큐브. 네. 여러분들 큐브를 하셔야 됩니다.
0: 큐브가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네요. 이번에는.
1: 그런가 봐요.

0: 마이크.
1: 왜 이렇게 커? 원래 이렇게 큰 거?
2: 예, 제일 큰 거 아니에요?
1: 맞아. 진짜 하늘 끝까지
2: 가도 타면 돼요? 아, 탄다. 아, 나이스. 좀 높이 올라가서 무섭거든요. 형 빨리 여기 타야 돼요. 맨 뒷자리.
1: 재밌겠다.
2: 재밌겠죠? 아,
1: 이거는 우리 셋 다 뒤에 타는 거구나. 아, 이 심장 박도. 근데 롤러코스터보다 이게 더 무서워.
2: 네? 저 아까 높이 올라간 거 같아. 나 그냥 다 무서워. 어, 심장 박도 91이에요.
1: 97이야?
2: 저 97.
1: 나는
2: 야, 저 똑같아요, 다. 94.

0: 아니 종소리가 너무 좋아.
1: 재밌어.

0: 못 가. 녹음 안 되는데.
1: 와우.
0: 끝났어. 끝났어. 와, 드디어 끝났어.
2: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막 간질간질한 거.
3: 맞아. 그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4: 바이킹을 타면 왜 이상한 느낌이 날까요? 바이킹은 시계추처럼 공중에서 왕복 운동하는 놀이기구예요. 배 밑에 달려있는 롤러가 배를 밀어 올려주면 다시 중력에 의해 내려오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배가 떨어질 때 무거운 배와 가벼운 사람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0: 근데 오이, 권위는 대박이야.
1: 오히려 권위는 많이 53.4야. 권위 여기 이게 더 무서웠어?
2: 높은 거를 무서워해서 높았잖아요.
1: 그러네. 그래가지고. 아 권위는 그럼 이게 더 무서웠네.
2: 네.
0: 권위는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1: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바이킹을 조금 더 안 무섭게 타는 방법.
0: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방법들이 있죠.
1: 그래서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0: 하나, 둘, 셋, 둘, 셋.
1: 산초까기!
0: 산초까기가!
1: 역시.
0: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데 그런 척 하게 했는데.

0: 어, 귀여워.
1: 어, 귀여워.
2: 와우! 와우.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 또 이제, 훈련하게 이제, 아. 또. 와우, 멋있어, 멋있어.
3: 장갑 끼실게요.
2: 아, 장갑도 끼요?
3: 끼실게요.
2: 완전 풀 세팅이네. 상남자 스타일. 어떡해. 어떡해.
0: 오, 와, 상남자 스타일.
2: 왜 그래? 네? 쿨한 척 하려면은 눈이 보여야 돼가지고. 쿨한. 어, 지금 창피해. 또 사람들이 쳐다봐.

우리

0: 이 방법 썼으니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1: 이 친구 표정을 보였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 릴렉스. 아.
2: 출발.
1: 부탁해요. 합니다. 한번 다 썼기 때문에 정신이야.
3: 지시죠.
0: 심박수가 태호랑 영종은 비교, 네,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3: 그러네요.
0: 아, 건이가
3: 내려갔어요.
0: 거의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0: 영상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데.
1: 우와, 대박이야.
2: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실 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0: 명상을 하세요. 오늘 와, 역대급 정말, 네, 엉뚱한 실험들을 해봤죠.
1: 정말 재밌는 퀘스트였어요. 네.
0: 근데 진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저희의 비하인드 영상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0: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3: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자,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험난한 바위산의 꼭대기 사이사이에 특별한 과거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스산하고 부서진 산빛 아래서 자라는 독특한 숲이죠. 한적한 곳을 찾아 구름으로 숨어든 유배당한 자들과 달아난 자들을

깊은 산 속에 전나무들이 이상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니아 전나무가 살아남은 건 안달루시아와 모로코 북부뿐입니다.

아비스핀사포라고도 불리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다른 태고의 전나무들과 함께 빙하시대의 한랭기후 덕분에 지중해 주변에 자리잡은 과거의 유적입니다. 과거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강우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이런 전나무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에스파냐 전나무처럼 살아남은 개체만 산중에 고립된 채 남겨졌죠. 이런 기후 변화의 결과로 에스파냐 전나무는 춥고 외진 산악지형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워낙 외딴 곳에서만 자라는 탓에 19세기까지는 학계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렇게 험준한 산빛 아래 숨은 에스파냐 전나무는 산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춥고 비가 많은 안달루시아의 산에서는 에스파냐 전나무가 과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이 적막하고 외딴 지역에서 에스파냐 전나무는 생존을 위해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은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곳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은 흰목 대머리 수리 개체들이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크게 번성하는 서식지입니다.

흰목 대머리 수리는 1년 내내 전나무 숲을 활공하는 여러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나무와 동물들은 이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죠. 에스파냐 전나무와 함께 이 산악지대에 사는 동물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일부는 저 멀리 남쪽 아프리카 출신이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온 손님들이죠. 제넷은 아프리카 자생종의 작은 육식동물인데 에스파냐 전나무 숲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중 어떤 새들은 봄에만 이 숲을 찾습니다. 새들은 이 전나무 숲에서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고 복잡한 이곳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 함께 생활하죠.

남부에서 가장 습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덕분에 매년 1제곱미터당 2, 3천mm씩 비가 쏟아지는데 이는 까다로운 에스파냐 전나무가 자라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전나무 숲은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날개 달린 친구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솔자새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리를 가진 새일 겁니다.

솔자 새는 전나무 씨앗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안달루시아의 외진 전나무 숲도 이들의 비행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종 솔잣새와 함께 이곳을 찾는 검은머리 방울새도 전나무 씨앗 먹는 법을 잘 압니다. 검은머리 방울새는 응집력이 강한 무리를 형성하고 확실한 위계 질서에 따라 우두머리와 부화를 결정하죠. 조심성이 많은 이들은 주로 침엽수와 오리나무의 씨앗을 먹고 삽니다. 검은머리 방울새와 솔잣새는 쾌적한 산악 환경을 좋아하는 새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에스파냐 전나무 숲은 완벽한 생태계죠. 새들에게 알맞은 온도와 수분을 제공하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해발 고도 1000에서 1800m의 안달루시아 산악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쏟아지는 여름의 혹독한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보다 축축하고 그늘진 비탈을 찾아내죠. 전나무 숲이 최고의 장관을 이루는 건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검은머리 방울새가 즐겨 찾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인간의 욕심과 가축들, 그리고 열기와 가뭄에서 벗어나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료들도 같은 전략을 택했죠. 스페인 아이벡스는 이베리아 반도의 험난한 지역에서 고립돼 살아가는 야생염소입니다. 이곳 안달루시아의 산이 바로 이 특별한 동물들의 평화로운 안식처죠. 그리고 이들도 이 척박한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압니다.

뭐든 가리지 않는 이들은 마른 풀은 물론 바위에서 자라는 지의류, 심지어 때론 전나무 가지까지 먹습니다.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험준한 숲의 동물들은 대부분 사정이 비슷하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집트 대머리수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들은 동족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녀석들입니다. 맹금류치고는 이례적으로 깃털이 눈에 띄는 흰색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얼굴과 부리를 뒤덮은 노란색 피부입니다. 색깔이 샛노랄수록 암컷에게 매력적인 수컷이라고 하는군요. 신체적인 기량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노란색의 농도는 식생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한 진한 농도의 색을 얻기 위해선 아이벡스 같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초식동물이 합성하지 못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유기색소가 대변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음식을 통해 섭취된 카로티노이드는 이집트 대머리수리처럼 특정한 신체 부위에 주황색이나 노란색 색소를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대변 때문에라도 아이벡스는 이집트 대머리수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흰목 대머리수리는 다른 이유로 관심을 보입니다. 스페인 아이벡스는 옹골차고 통통한 외모와는 달리 무척 날렵해서 가파른 비탈이나 절벽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닙니다. 미끄러운 표면을 잘 디딜 수 있게 발달한 발굽 덕분에 경사면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렇다고 치명적인 부상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은 아이벡스를 발견하는 건 흰목 대머리 수리들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스페인 아이벡스나 다른 동물들의 사체는 요긴한 먹잇감이 되며 에스파냐 전나무와 한 무대를 공유하는 흰목 대머리 수리 군집을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죠. 흰목 대머리 수리는 먹이를 얻은 대가로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부패한 사체와 악취를 청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산에 있는 그 어떤 동물의 사체도 몇 시간이면 말끔하게 해치울 수 있죠.

에스파냐 전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온화한 편이라 겨울에는 영하 2도씨, 여름에는 22도씨 사이를 오갑니다. 이건 혹독한 추위나 눈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이 자애로운 기후 덕분에 뜰겨울잠 쥐는 이곳에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뜰겨울잠 쥐는 안달루시아의 전나무 숲이 제공하는 생태 자원을 요령껏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설치류죠.

에스파냐 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달려있을 때부터 내부에 큰 씨앗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씨앗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전나무의 씨앗은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나무에서 꽤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죠. 전나무 숲은 물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이 씨앗들은 뜰 겨울잠쥐를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의 귀한 먹이가 됩니다.

사다리 뱀도 고시대의 전나무 숲에 함께 사는 주민입니다. 주로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은 지중해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곳에 수많은 설치류를 먹어치우는 포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들의 식단은 보통 생쥐와 겨울잠쥐로 채워집니다.

전나무 숲은 작은 동물들에게도 다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쓰러진 통나무는 보호물이 되고 낮고 촘촘한 가지는 작은 포식자들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죠. 아열대 지역 출신의 작은 포식자 제넷은 이 전나무 숲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아랍의 정복자들에 의해 이 반도에 발을 들인 지 천년 남짓된 제넷은 여기선 비교적 신참에 속합니다. 반면 에스파냐 전나무는 훨씬 더 오래전 신생대 전기의 유물이죠. 그래도 제넷은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전나무 숲은 제넷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이 작은 사냥꾼은 바닥까지 늘어진 나뭇가지 사이를 누비는 성가신 설치류들을 제거함으로써 숲이 보여준 호의에 보답했기 때문이죠.

올빼미과 조류인 소쩍새는 봄에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나무 가지 사이에 털을 잡고 나무 몸통에 구멍을 내 둥지를 짓죠. 높이가 30m에 이르는 에스파냐 전나무는 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소쩍새는 큰 곤충을 사냥하는 데 전문가라 전나무 숲의 무척지 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일조합니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자 곤충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포식자도 에스파냐 전나무 가지에 자리를 잡죠. 반은 사마귀, 반은 바퀴벌레를 닮은 엠프사입니다. 엠프사는 식욕이 왕성하고 무시무시한 사냥꾼입니다. 불행히도 지나가던 파리가 엠프사와 마주쳤군요.

녀석은 식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다음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이 대식가 곤충에게 작은 파리 한 마리는 전체 요리에 불과하죠. 또 다른 희생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뜻밖의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군요.

전나무 잎의 형태와 배치, 강도를 이용해 작지만 무시무시한 포식자에게 끝까지 대항해봅니다. 하지만 배고픈 엠프사가 손쉬운 먹잇감을 포기할 리 없죠. 엠프사가 잠시 고민하는 순간을 틈타 메뚜기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에스파냐 전나무의 빽빽한 가지 사이에 또 다른 포식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샘에는 몸 길이가 30cm밖에 안 되지만 이 숲의 사나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샘의 주먹이는 에스파냐 전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입니다. 때론 몸집이 두 배쯤 되는 새를 공격하기도 하죠.

스페인 아이벡스와 솔자세, 그리고 제넷 같은 동물들이 형성하는 복잡한 관계망은 에스파냐 전나무의 가지와 몸통을 타고 널리 퍼져나갑니다.

전나무 숲에 흐르는 이 깨끗한 개울들은 흰집개발 가재 개체가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외래종인 미국 가재와의 경쟁이나 무섭게 휩쓸고 지나가는 곰팡이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로코의 이 높은 산맥들도 안달루시아와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에 걸쳐 사라진 수많은 동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전나무 숲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모두가 다 이 특별한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 습하고 시원한 기후를 유지하는 희귀한 숲. 이곳은 수백만 년 전 자연의 유물 속에서 멸종을 면한 생물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0: 쏠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했어! 성공이야!
1: 어? 저게 누구지? 꽁지?
0: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으아! 너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2: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너무 무서워!
2: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만나서 반가워, 앤디.
4: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1: 나도 모르겠어.
0: 쿼카들이 우릴 뚫어져라 보고 있어.
2: 오히려 잘 됐네요.
3: 쫓아다닐 수고는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2: 뭐지? 내 루프가 거기! 네 도움이 필요해! 어? 하나, 둘, 다 잡았다!
3: 고마워, 호기!
2: 안 돼! 어쩌지? 작전 실패!

0: 뒤에 따라오고 있는 녀석들도 사진 속에 가둬버려야지.
1: 조심해!
2: 이걸 써보자. 야, 저리 가! 어? 물을 싫어하나 본데?
3: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4: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3: 호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2: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4: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3: 스타코어?
2: 그게 뭔데, 맥스?
4: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1: 어? 이게 뭐지?
0: 스타코어야.
2: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0: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4: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0: 아예.
3: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2: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4: 앞에 낭 떨어지잖아. 막 가는 길이야.
2: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4: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2: 고마워, 슈퍼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5: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우와! 쿼카모 형이잖아.
1: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0: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1: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오, 이런, 깜빡했어. 어?
2: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0: 응?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3: 어?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0: 뭐?
4: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응?
5: 싱가포르로 출동!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2: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4: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5: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6: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4: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7: 에이, 너 질투하냐? 코칠칠이 꼬맹아.
4: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7: 아야야, 코칠칠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4: 에이,
5: 왜 저래?
6: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5: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4: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이 자식!
2: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8: 메가 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5: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6: 맞아요. 말도 안 돼요.
8: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9: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2: 다행히 아직 메가 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8: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0: 네!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앞은 벌써 빙판길이야.
1: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대교로 가.
2: 부탁해.
0: 얍! 얍! 얍! 얍!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1: 아, 뭐야!
2: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3: 태우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어? 조심해요!
3: 어?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1: 네, 죄송해요.
2: 어플리스 액션!

0: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1: 그럼 괜찮은 건가?
2: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3: 시작됐어!
1: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3: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4: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하이어로보 꼼짝도 못하는 순간!
2: 어? 뭐야?
1: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4: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점!
1: 어?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3: 둘 다 조심해!

0: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1: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0: 뭐야?
1: 이런!

0: 내게 맡겨! 에어로 제트 액션! 에어로 반전! 에어로 제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하!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으아!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1: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2: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은근아, 얘들아, 스펠란자호를 반드시 되찾는 거다.
1: 오,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죠? 저기! 오,
2: 어서 착륙해. 네, 스펠란자호, 스펠란자호 여기입니다.
0: 네 친구들이랑 메탈브레스가 어디 있다고?
3: 레드블리치가 빨간색 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0: 알기 쉽고 가다 보면 나타나겠지.
3: 응, 서두르자.
4: 자유를 외치는 너에게 이 무대는 너무 좁겠군. 마치 새장에 갇힌 꼴이랄까.
0: 나는 게 특기인 저 녀석에게 여긴 너무 불리해.
5: 겁나. 이 점도 상처로 쓰러질 내가 아니니. 자, 결투를 이어가지.
4: 얼마든지.
0: 역시 카페 방어 시스템도 살아있었어.
6: 저런 것 좀 얼마든지 슉슉 빼가리자.
0: 녀석, 방어 시스템의 화력을 엿보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7: 다들 날 따라와줘.
0: 뭘 어쩌려고. 지금이 기회야. 모두 들지. 자, 들지.
6: 아, 배짱이 두둑해졌는데.
7: 어쩌냐.
4: 자, 메탈 브레스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7: 그만둬!
5: 아가씨만 무사하다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7: 그게 무슨 소리야?
5: 이런 낯선 곳에서 외로이 방황하던 내게 하늘을 나는 기쁨을 되찾게 해줬지. 그러니 난 상관 말고 도망쳐!
7: 싫어! 메탈카드봇 체인지 업! 달갤럽! 공이! 들어봐! 전속력으로!
4: 스카이갤럽 어리석게.
6: 어서 잡으러 가자!
4: 저 아이는 나 혼자면 충분하다. 너희는 외친 손님들을 상대하도록.
6: 블루카! 좋아, 복수전을 할 때가 왔군!
8: 잠깐, 말도 안 돼. 둘이서 다 상대하라는 거야?
6: 겁나는 거야, 형?
4: 그게 아니라! 걱정 마. 너희에게 힘을 주지.
8: 그건.
6: 야, 그건 내 건데.
9: 미안.
0: 좋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어?
6: 뭐야, 우리를 활용해 주는 거야?
0: 아니야, 잠깐. 플래시백 보안 스파크 빛 형제.
6: 와, 드디어 복수해 줄 때가 왔군.
10: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0: 어, 심상치 않아. 하지만 다 깨부수면 그만이지!
6: 왔어! 저 파인애플 머리 주문이 이렇게 강했나?
0: 저 작은 몸으로 날 딸려버리다니!
4: 데오스 마키나가 성역에 숨기고 있던 성스러운 돌 코즈믹 스톤. 이것만 있으면 우리 메탈 카드봇은 한계를 초월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10: 한계를 초월한
0: 힘? 하나 눌러라. 외통 카드가 없으니 너희가 불리해.
4: 저도 가겠습니다.
0: 어디를 가려고?
7: 뭐야 저게?
0: 플레임 노바의 일부분이야.
7: 뭐?
4: 얌전히 메탈 브레스를 넘겨. 이건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6: 저위
4: 소용없다고 안 했을 텐데.
6: 아버지!
10: 저기서 대체 뭘 먹고 저렇게 강해진 거야?
0: 시간이 없어.
11: 우리가 갈게.
0: 어? 어? 괜찮겠어?
11: 우린 몸이 작으니까 저 녀석들은 눈치채기 어려울 거야.
0: 훌륭한 기자 정신이군. 얘들아!
6: 좋았어!
5: 정신없게 만들어주자고!
7: 난 그냥 돌아다니면 돼.
0: 제가 오버하겠습니다.
11: 어?

0: 들러봐!
1: 덩치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너무들 하네. 난 괜찮으니까 메탈그레스를 반드시 지켜야 해. 이 배에 잠들어 있는 내 동족들을 위해서 말이야.
0: 알았으니까 지금은 쉬어.
2: 자, 여기까지군, 페루루 아가씨.
3: 됐어. 여기가 머슬하이드가 말한 패널이야.
4: 세바스찬, 헤이커!
5: 네.
4: 아저씨, 괜찮겠죠?
3: 외계에서 와봤자 기본적인 회로 구조는 비슷할 테니 어떻게든 해봐야지.
4: 준, 회로로 무사히 하되.
0: 얘들아, 준!
6: 딥포인트! 저기!
7: 여기야.

0: 잡았다. 형제들이 열심히 날뛰어주고 있고.
1: 방금 그거 뭐였지?
2: 와, 깜짝 놀랐네.
1: 그러니까.
2: 뭐라고?
1: 아니, 나도 놀랐다고.
3: 야, 무슨 쾅하고 무릉하고.
4: 얼굴에 잠은 다 잤고 옆이 너무 흐리잖아.
5: 사고친 벌인가 봐요.
6: 고양이들 밥 줘야 하는데.
2: 너도 봐.
5: 사고친 건 덩치들이지.
7: 아니, 글쎄, 그 녀석이 엉덩이를 나한테.
8: 구질구질하긴.
7: 이게 진짜.
8: 조용. 누가 온다.
0: 메탈브레 쌤, 이제 나의 것이.
9: 절대로.
0: 뭐라고?
9: 절대로 내줄 수 없어.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0: 친구? 친구라면 이 녀석들만인.
10: 헤로로
2: 블레임 노바.
0: 봐라, 크기도 생김새도 전혀 다른 종족끼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진심으로 생각하나. 살포슬리는 놀이가 생존을 위해 이 땅에 도착한 이상 인간과 메탈카드 둘 중 하나는 사라질 운명이다. 자, 다시 시작하지.
2: 설마 너 메탈카드의 봉인을 푼 거냐?
0: 그래, 이 배에 잠들어 있던 20억 동지들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다.
3: 뭐야?
11: 여보.
10: 바로 메탈브레스를 풀어. 그대로 뒀다가 미파리.
0: 그래, 당장 풀어라. 인간 따위가 그걸 받는다는 것부터도 다당치 않지.
2: 공전?
0: 웃기는 소리. 어차피 너희 인간들에게 우리는 쫓아버려야 할 괴물들이잖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이 지구를 제2의 마피아로 만드는 거다.
2: 어서 풀어라, 페루.
9: 절대 풀지 않을 거야. 나는 무카라의 마음을, 인간과 메탈카드 못의 우정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0: 그래, 좋다. 어디까지 버티나 지켜보지.
9: 도와줘, 무카라 준.
10: 내가 트러커 세다.
2: 내가 파워 스펙타!
10: 내가 해볼라!
2: 고셉 쇼크! 역대!
0: 이 녀석들은 뭐야?
10: 스피닝 파워! 피닉스 파이어! 바니!
0: 해마!
10: 괜찮아, 페루로?
9: 슝!

0: 스톱! 큰일 날 뻔했네요.
1: 고맙습니다.
0: 와일드 스매시! 내 친구를 건드리다 용서 못한다.
2: 와일드 가디!
0: 스펠란자 후에서 깨어난 녀석들인가? 안타깝지. JS! 레코크! 얘들아! 공격 개시! 알겠다, 캡틴! 이런 기분 오랜만이군요! 그럼 너희는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3: 얘들이 누구냐고?
0: 안녕하신가, 스타가디언의 영웅과 동풍룡 최고!
3: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4: 준, 너희들!
3: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친구들이다! 플레임 노바, 이제 너와 결판을 낼 차례다!
5: 저건 뭐지?
1: 너희는 준의...
6: 그래, 우리 모두 준의 친구야.
7: 이 모두가 소년의
8: 스카이갤러?
9: 마키나 행성에선 모두가 준과 친구가 됐지.
10: 너도 꼭 그렇게 될 걸, 스카이갤러?
1: 그럼.
7: 누구 보지?
11: 오크나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맺어진 동료라 이거네.
3: 나랑은 아니고, 레드블리츠?
6: 당연히 너도 우리 친구지, 준.
1: 자,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칠 때야.
3: 내가 힘 불러?
4: 힘이 순순하고 있어.
9: 효과는 잠시뿐이야. 나중에 찾아올 고통은 나고하더라. 치료비는 받겠다.
12: 치료비 받는구나.
13: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0: 수가 늘어나도 결과는 같다.
7: 저 형제들 평소와 전혀 달라.
13: 몸에 맞힌 저물지가 원인가 싶으니까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감지되는군요.
7: 저런 거짓된 힘은 형제를 파멸시키고 말 거야. 선택의 자유조차 빼앗다니 용서 못해.
3: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지.
13: 클레임 노바에게도 같은 게 보여요.
0: 그것도 데우스 마키나의 숨겨진 보물인가? 그렇다면 그 힘 내가 갖겠다. 이 녀석한테 또 빼앗기게 될 것 같냐? 잠깐만.
13: 갖고 싶으면 빼앗아 보시지.
3: 플레임 노바는 저 둘에게 맡기고, 페로로, 이제 함께하자.
1: 알겠어, 준.
3: 메탈 브레스, 히어!
1: 시에노!
3: 메탈 제트, 시에노!
9: 반가워.
3: 벌초 믹스!
1: 제로 버밍 맥나!
6: 어딜 보시나?
3: 백서! 로크라시! 세라!
1: 스파이럴 아이스 폰!
3: 스피어 슬러스! 섀도우 엑스!
1: 딥파이트!
0: 라이더트 소머리!
6: 헬리 토네이도!
3: 팔로 크러쉬!
1: 어스 하이드!
9: 최대적
0: 시간!
1: 브론터!
3: 더 팔로!
0: 원세이!
1: 블루컷! 레드 블리츠! 세라! 메가 크림슨!
3: 메테오 볼트!
7: 아가씨! 마무리 내게 맡겨줘.
1: 알겠어. 스카이갤러 세다.
7: 나중에 만나지.
0: 미안. 고맙다.
3: 메탈 카르본 체인지.

0: 네가 귀찮아졌네. 이제 좀 상대해 볼 만해졌군.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1: 준, 이 몸이 나설 차례 같은데?
2: 응. 다들 내가 트라커한테 힘을 모아줘.
0: 알겠어. 양발을 안 와.
2: 다들 고생했어. 쟤는 우리한테 맡겨.
1: 준, 나는 남을 게.
3: 속도가 빨라졌어.
0: 블레임 노바, 웃음 쿵쿵이지.
4: 스펠런 자호가.
5: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6: 당장 스펠란자호를 멈춰.
7: 그럼 날 쓰러뜨리면 되지 않나.
8: 조금만 버텨. 우리가 꼭 함께로 통하는 문을 열게.
7: 오래 믿고 마음껏 싸워줘 얘들아.
5: 준, 이 카드 맞지?
2: 블루컵. 스펠리얼 쇼킹. 블루컵 트리니티.

0: 나와 맞설 정도로 많이 큰 것. 블링노가 영웅이라 불리던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넌 나 아무것도 모른다. 데우스 마크마가 너에게 메탈 브레스를 맡긴 의미를 알고 있나? 모두 알 순 없지만 당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가 알 수 있지. 어리석은 후배가 되니 루미너스 헤로원! 인간과 극단 배신자들은 날 막지 못한다.
1: 레스테레인!
0: 머리 맞다. 이게 터프한 놈이군.
1: 좋았어. 리포크 세나. 캡틴즈
0: 캔나.
2: 헤로 할머니 어서 피해요.
3: 그 배선이 확실해요.
0: 제발 제발 좀.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4: 날 내보내라 애송이.
1: 준이라고 부르라니까. 데뷔하여 세도. 데뷔
0: 버스터
4: 캐롯!
5: 스타라디언의 영웅이라 불리던 저도 저 힘을 감당 못하는 것 같고.
1: 블루캅, 와일드 가디, 끝내자!
0: 그래!
1: 와일드 가디, 내놔! 모두, 힘을 모아줘!
4: 마무리는 양보하지.
0: 가자!
4: 이번에야말로!
3: 반업체!
6: 베스트님!
4: 회장! 레드블리츠, 서둘러 함겨롱은.
7: 내가?
4: 너 말고 누가 있겠어?
8: 배운 대로만 하면 돼.
7: 어서 가. 알겠어.
9: 내가 빠진 녀석 뭐지?
10: 나도 돕겠다. 벡터와 비티 형제, 너희도 어서.
9: 하지만 우린
10: 형, 일단 해보자.
9: 하는 수 없군.

0: 게임 노바. 이 지구는 인간과 메탈 카드 옷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1: 블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는 우리 메탈 카드 옷 최초.
2: 곧 출발합니다.
3: 상처 고치러 우리 카센터에 언제든지 찾아와.
4: 이곳 정리가 끝나면 그러도록 하자.
5: 응? 난 바다에 빠진 우보나이저를 찾을 거야. 렉스 형님에겐 BJC가
6: 기다리고 있을게.
7: 나중에 보자고 친구.
8: 봄 조심해.
9: 우리도 수습을 돕기로 했다.
10: 응, 그래야지.
11: 고마워 얘들아. 아쉽다, 신전도 못 보여줬는데.
6: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테니까 다음에 놀러올게.
11: 꼭이야.
12: 준,
6: 응?
12: 넌 정말 엄청난 녀석이야.
4: 놀라움 그 자체지. 널 만난 건 행운이었다,
6: 준. 왜 또 그래, 쑥스럽게.
10: 어? 정말 즐거웠어.
6: 나도. 얘들아, 또 보자.
10: 블루카, 응? 응? 친구 잘 뒀네.
4: 그럼.
11: 준, 정말 고마웠어.
6: 잘 지내.
4: 우리도 곧 떠날 날이 오겠지.
11: 꼭 그래야 해.
4: 이곳은 본래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군. 자, 마저 나를 봉인해야지. 우리와의 우정의 증표로 말이다, 페루.
11: 응.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13: 준, 준.
6: 어?
11: 이거 봐봐. 아까 찍은 단체 사진이야. 잘 나왔지?
14: 어때, 내 솜씨?
6: 우와!
7: 준, 나도 보여줘.
10: 나도 나도.
7: 당일로 그러니 좋구만. 저 하늘 같은 날개에 빠른 눈이 보고 싶다.
10: 좋아, 그러면 파티다.
15: 아, 그전에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7: 일기장이요.
6: 방과 후에 한 일은
7: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6: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7: 빨간 머리엔
6: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7: 오리를 길렀던 거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전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타임캡슐 묻기.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4: 여러분, 오늘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볼.

0: 뭘까요?
1: 타임캡슐이 뭔데요?
0: 타임캡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1: 어떻게요?
0: 자기가 아끼는 걸 이 통에 담아서 어린이집 마당에 통째로 묻으면 되는 거란다. 알겠니?
1: 풀처럼 자라게요?
0: 아니, 수지. 누가 찾아낼 때까지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1: 만화책이요.
0: 만화책 좋지, 페파.
1: 네, 전 음반이요.
0: 음반도 좋고, 수지.
2: 장난감은요?
3: 네.
2: 동전은요? 우표는요?
1: 당근은요?
0: 허허, 우리 레베카는 당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1: 네.
0: 전부 다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요.
1: 선생님, 선생님. 미래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요?
0: 페파는 어떻게 살 것 같니?
1: 제가 미래에 살면요. 달나라에 살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달나라에 초대하고요.
2: 저는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거예요.
0: 자, 미래에 사는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남길까요? 앞에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하고
1: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너희들은 지금쯤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주말엔 화성으로 놀러가고
2: 우주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0: 아주 잘했어요.
4: 집에 갈 시간이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1: 엄마, 아빠, 우리 타임캡슐 만들었어요.
0: 아, 페파 아빠 마침 잘 왔어요. 마당에 구멍 좀 파줄래요?
5: 아, 예, 그러죠.
4: 타임캡슐을 묻으려고 페파 아빠가 운동장에 구멍을 팝니다.
5: 됐다.
1: 이제 다시 파내도 돼요?
0: 허허, 누가 찾아낼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묻어두는 거라니까.
1: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려요?
0: 페파, 넌 어쩜 너희 아빠 어릴 때랑 그렇게 똑같니?
1: 제가요?
0: 그래, 내가 너희 아빠를 가르쳤을 때도 그랬거든.
1: 저희 아빠도 가르치셨어요?
0: 아, 다른 엄마 아빠들도 다 나한테 배웠는걸. 그쵸, 여러분?
6: 네, 네 그럼요, 선생님.
0: 너희 엄마 아빠들도 어렸을 때 다 같이 타임캡슐을 만들었단다.
5: 네, 생각나요. 작은 나무 옆에 묻었던 것 같은데요.
1: 지금 파도 돼요?
0: 그럴까? 우리가 그때 이쯤에 묻었지 아마?
5: 오, 그 나무는 훨씬 작지 않았나요?
0: 허허,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요. 그동안 이 나무는 안 자라나요?
5: 안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묻은 타임캡슐이다! 마찰! 얼른 열어보고 싶군.
0: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6: 네, 선생님!
0: 자, 뭐가 나오나 볼까? 후! 옛날 만화책이네.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다.
0: 양철 비행기랑
7: 내가 아끼던 비행기인데
0: 음반도 있네.
7: 내가 아끼던 음반이네.
0: 말라 비틀어진 당근도 있네요.
7: 내가 넣은 건데
1: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0: 엄마 아빠들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네요. 어렸을 때 찍은 거죠.
1: 안경 쓴 저 꼬마 돼지는 누구예요?
7: 너희 아빠일걸? 오, 저건 나네.
8: 미래의 친구들아, 안녕.
1: 아빠 목소리가 저렇게 웃겼어요?
8: 지금쯤 너희는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1: 우린 달에 안 살아요.
4: 타임캡슐은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찾아내서 보는 게 훨씬 재밌네요.
1: 바닷가 바위 웅덩이.
4: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팔팔한 조지는 바닷가를 좋아하죠.
1: 여긴 왜 모래가 없어요?
7: 여긴 모래가 없는 바다니까 그렇지.

0: 수가 없다고요? 우린 모래성 만들러 온 건데요, 할머니.
1: 팔팔랑 조지는 모래성 만드는 걸 좋아해요.
2: 아이고, 울지 마. 이리 온 조지. 바위만 있어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0: 재밌는 거 뭐예요?
3: 파도가 밀려왔다 가면 이 바위 해안 곳곳에 작은 웅덩이들이 생긴단다.
2: 바닷가 바위 웅덩이지.
3: 그 웅덩이를 잘 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단다. 파도에 밀려온 것들.
0: 오, 저기 반짝이는 저거 뭐예요? 동전이다. 우와.
3: 이거 혹시 해적들이 흘린 보물 아닐까? 오.
2: 다른 웅덩이에 또 뭐가 있는지 찾으러 다닐까?
0: 네! 찾아서 다 이 양덩이에 담아요.
3: 어디 보자. 여긴 또 얼마나 신기한 게 있으려나?
0: 여긴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3: 페파, 더 신기한 게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보렴.
0: 오, 정말 뭐가 있어요.
3: 그치, 뭔가 볼까? 개네!
1: 개가 할아버지 손가락을 물었네요.
0: 오!
3: 아야!
0: 너 아주 나쁜 개구나. 저거 봐, 조지. 저 개 옆으로 걷는다. 너도 봤지?
1: 조지가 개 흉내를 내는 걸 보고 팔팔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0: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4: 꼬집, 꼬집, 꼬집.
3: 나쁜 개 두 마리가 할아버지를 막 꼬집으러 오네.
4: 꼬집, 꼬집, 꼬집.
0: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3: 안 돼, 안 돼. 저리 가, 나쁜 개들아. 썩 너희 웅덩이로 가지 못해.
0: 맞다. 다른 웅덩이엔 뭐가 있을까?
3: 여기엔 또 뭐가 있니?
0: 소라 껍데기요.
2: 파도 소리도 들어볼까?
0: 파도 소리라니요?
2: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린단다.
0: 와, 진짜 파도 소리가 나요. 저 이 소라 껍데기 좋아요.
2: 조지, 너도 소라 껍데기 찾아볼래?
4: 있다.
0: 그건 소라 껍데기 아니야.
4: 아우.
3: 페파 말대로네. 우리 조지가 소라 껍데기가 아니라 화석을 찾았구나.
0: 화석이 뭐예요?
3: 화석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동물이 죽어서 돌처럼 된 거란다. 공룡처럼 말이지.
4: 공룡.
0: 바위 웅덩이 정말 재밌어요.
2: 그치? 근데 어쩌나? 아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0: 물고기요? 어디요? 오!
2: 가엽기도 하지. 이 안에 갇혔네.
0: 아우. 얘가 그러는데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대요.
3: 그럼 너희가 바다로 보내주렴. 이 양동이에 담아서.
1: 팔파가 아기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았어요.
0: 조금만 참아, 아기 물고가. 친구들 금방 보게 해줄게. 다 왔다. 안녕.
4: 안녕.
0: 바위 웅덩이 정말 재밌어요. 재활용하기.
1: 청소부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러 오셨어요. 아침이라 황소 아저씨는 웬만하면 조용조용 일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팔팔 가족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0: 이 소리 뭐예요?
5: 청소부 아저씨가 오셨나 보구나.
0: 안녕하세요, 아저씨.
5: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바빠서 이만 쓰레기 치울 게 많거든요.
0: 안녕히 가세요.
5: 갈게요.

0: 꽉 차있던 쓰레기를 다 비워주고 갔어요.
1: 그래요? 우리 아침 먹은 것도 정리해야겠네요.
2: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1: 도와주면 좋지.
2: 빈병은 제가 버릴게요. 쓰레기통에요.
1: 페파, 안 돼.
2: 왜요?
1: 빈병은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야. 재활용통에 넣어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쓰레기통엔 다시 못 쓰는 것만 넣어. 그래야 황소 아저씨가 다 가져가시거든.
1: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재활용통에 다 분리해서 담아야 해.
0: 빨간 통에는 신문을 담고, 파란 통엔 깡통을 담고, 녹색 통에는 빈병을 담지.
1: 페파, 넌 빈병을 들고 있지? 그럼 어느 통에 넣어야 될까?
2: 녹색 통이요.
1: 맞아.
2: 와, 이거 재밌다.
1: 이번엔 조지가 해볼래? 빨간 통에 담을 신문 좀 찾아올래?
3: 조지가 아빠 신문을 재활용하려고 기다립니다.
0: 허허우, 아빠가 이 신문을 다 봐야 재활용통에 넣지, 조지. 금방 볼 게 좀 기다려. 에라, 모르겠다. 자, 여기 있다, 조지.
1: 신문은 빨간 통에 담으랬지, 조지? 재활용통이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다 같이 재활용센터로 들고 갈까?
2: 야호! 네, 얼른 가요!
3: 엄마는 빈병을 들고, 팔팔은 깡통을 들고, 조지는 신문을 들었어요.
0: 준비됐으면 갈까?
4: 네, 준비됐어요!
0: 그럼 출발한다!

0: 이곳은 재활용센터입니다.
1: 왔다!
2: 만세!
3: 페파 왔구나!
2: 안녕하세요!
3: 재활용할 거 갖고 오셨나봐요?
1: 네, 꽤 많아요.
3: 잘됐네요. 일 보세요.
2: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1: 고장나서 못 쓰는 차들을 재활용하기 부수는 거란다.
4: 빈병은 아까 어느 통에 넣으라고 했지?
2: 녹색 통이요.
1: 맞아, 페파.
2: 깡통은 이 파란 통에 넣고요.
4: 잘했어, 페파.
0: 조지도 신문을 재활용통에 넣고 싶었어요.
1: 그래, 조지. 신문은 네가 한번 넣어볼래? 옳지. 오늘 재활용은 완벽하게 끝낸 것 같지?
4: 네. 이제 집에 가요.
2: 어? 우리 차 어디 갔어요?
0: 팔판의 차가 없어졌어요.
3: 위험해, 비켜요.
0: 팔판의 차를 재활용하려고 하네요.
2: 안 돼요. 그거 우리 차예요.
3: 뭐? 이게 너희 집 차라고?
5: 네.
2: 우리 차 고장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3: 큰일 날 뻔했네. 재활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2: 네. 저희도요. 저랑 조지가 이 차 엄청 좋아해요.
1: 맞아. 우리 차도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지?
2: 종이배 경주.
0: 오리들이 연못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팔팔랑 조지, 엄마, 아빠가 연못에 왔어요.
2: 오리들아, 안녕?
0: 오리들이 빵을 달라고 하네요.
2: 미안한데, 오리야. 오늘은 우리 빵 가져온 거 아니거든. 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가져왔어.
0: 장난감 배를 가져왔군요. 조지도 장난감 배를 가져왔어요.
4: 엄마가 태엽 감아줄까, 조지?
0: 조지의 배는 태엽을 감아야 가거든요.
1: 뭐해, 조지. 태엽 감은 거 다 풀리기 전에 얼른 담가야 가지.
0: 조지는 태엽 배가 좋았어요.
2: 엄마, 제 배도 감아주실래요?
4: 페파, 네 건 태엽이 없는데?

0: 파파베는 돛단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가는 데죠.
1: 나 이 배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배가 꼼짝도 안 해.
2: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지.
3: 아빠가 도와줄게 비켜볼래? 아빠 믿지? 우리 딸 배 아빠가 있는 힘껏 불어줄게.
1: 만세! 내 배 엄청 빠르다.
0: 파파도 돛단배가 좋았어요.
1: 네.
0: 파파 친구 수지도 연못에 왔어요.
4: 안녕 파파.
1: 안녕 수지. 우리 연못에 배 띄우러 왔어.
4: 네. 난 모터보트 갖고 왔는데.
1: 그것도 태엽으로 가?
4: 아니, 이건 건전지로 가.
0: 수지의 모터보트는 건전지로 가는 데였어요. 오! 와, 정말 빠른 배네요.
4: 미안, 미안, 오리야.
0: 데니도 할아버지랑 같이 왔네요.
5: 모두 안녕하세요.
6: 어서 오렴, 데니.
5: 우리 할아버지가 나 이 증기섬 만들어주셨다.
3: 증기선이라 정말 독특하군요. 어떻게 가는 거죠?
6: 그야말로 증기로 가는 배지. 이 손잡이를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
0: 정말 신기한 증기선이네요. 레베카도 엄마랑 연못에 왔어요.
1: 안녕하세요. 안녕 레베카. 우리 지금 배 띄우고 놀아. 나도 배 하나 있었으면.
0: 레베카는 배가 없었어요.
3: 아, 좋은 수가 있다. 여기 올 때 신문을 가져오길 잘했군.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뭘로 하지? 어떤 장을 버릴까? 뉴스, 스포츠, 아하, 패션.
2: 어머, 패션은 안 돼요.
3: 알았어, 그럼 경제면으로 하지. 아저씨가 어렸을 땐 말이다, 신문을 접어서 갖고 놀았거든. 이렇게 접어서.
0: 아빠가 뭘 하려는 걸까요?
3: 이렇게 접어서 펴면 종이배가 되거든.
0: 아빠가 종이배를 만들었군요.
1: 고맙습니다, 아저씨.
0: 조지도 종이배가 갖고 싶었어요.
3: 호호, 스포츠면도 잘 안 보니까 이걸 접어야겠군.
5: 제 것도 하나만요.
1: 저도요.
3: 그래, 자.
0: 아빠가 종이배를 하나씩 다 만들어줬습니다.
2: 종이배 경주할까요?
3: 종이배 경주 좋지. 자기 배를 힘껏 불어서 여기 먼저 오면 이기는 거다. 자, 다 같이 숨 들이쉬고. 이제 준비, 불어! 1등은 2배. 스포츠맨은 누구 배였지?
1: 조지 배였을걸요?
0: 조지가 1등을 했네요.
1: 만세! 난 배가 좋아. 그 중에서도 이 종이배가 제일 좋아.
7: 나도 그래.
0: 모두 재밌게 잘 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7: 안녕.
1: 안녕, 오리들아. 다음에 또 봐.
0: 배 구경도 좋았지만 오리들은 자기들 연못을 다시 찾은 게 더 좋았죠.
1: 차가 너무 밀려요.
0: 파파는 오늘 할아버지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8: 여보, 여기 감자 더 캐왔어요.
9: 아니, 이 양반이... 감자는 많은데 뭐하러 또 캐와요?
8: 에이,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뭘.
9: 알았어요. 그럼 얼른 오븐에 넣고 구워요, 애들 오기 전에.
8: 시간도 많은데 뭘.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
0: 파파 가족은 지금 가는 중입니다.
2: 속도 좀 높일까요? 이러다 또 늦겠어요.
3: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아직 시간은 많은데 뭘.
1: 할아버지 기다리게 하니까 그렇죠.
3: 이번엔 안 늦어. 아빠가 미리 안 막히는 길을 다 봐놨거든. 벌써 막히면 안 되는데.
0: 할아버지네 가는 길이 차로 꽉 막혀있네요.
1: 어? 이거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 차다.
0: 데니도 할아버지랑 꽉 막힌 길에 있습니다.
5: 안녕 페퍼.
10: 안녕 페퍼.
1: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점심 먹으러 가.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0: 벌써 한신데 얘들이 왜 안 오지? 또 늦으려나?
1: 감자 굽는 건 다 됐어요?
0: 아니, 좀 더 구워야 될 것 같은데.
1: 네, 말씀하세요.
2: 저예요, 어머니. 지금 가는데 너무 밀려서요.
1: 걱정 마라. 우리도 아직인데 뭘. 감자에 한 맺힌 전양반 때문에. 조심해서 와라. 오는 중인데 길이 엄청 막힌대요.
0: 잘 됐네, 뭐. 시간 있는데 감자나 더 캐와야지.
1: 아유, 여보.
3: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래서는 할아버지 집에 오늘 못 가겠다.
4: 누가 아니래. 샛길로 빠져볼까?
2: 계속 큰 길인데 어디로 빠져?
4: 내가 지름길을 알아요.
3: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샛길로 빠진대요.
5: 잘 가, 페퍼.
6: 잘 가라.
7: 엄마가 아는 샛길로 질러갑니다. 근데 길이 엄청 울퉁불퉁하네요.
3: 재밌다.
2: 이 길이 확실히 맞아요?
4: 그렇대도요.
3: 우리들아, 안녕. 우린 지금 샛길로 간다.
4: 봐요, 다시 큰 길이 나오죠?
2: 당신 말 듣길 잘했군.
3: 근데 왜 아직 댕이 할아버지 차 뒤지?
5: 안녕.
6: 또 만났네.
7: 저런, 샛길로 빠졌는데 더 빨리 간 것도 아니네요.
1: 점심 다 됐다.
0: 아이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감자가 다 익어서.
7: 점심은 다 준비됐는데 팔판애가 아직 안 옵니다.
0: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2: 저희 거의 다 왔다고요. 근데 아직도 길이 엄청 막혀서 기어가고 있어요.
3: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0: 집에 거의 다 왔대. 근데 아직도 엄청 밀리나 봐.
1: 그럼 어쩌죠? 이러다 음식 다 식겠어요.
0: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가서 내 술에 갖고 올게요.
7: 뭘 어쩌시려는 걸까요?
0: 뭐해, 여보. 여기 이 술에 점심 좀 같이 담읍시다.
1: 네네, 알겠습니다.
0: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면 뭐해? 우리가 직접 갖다 주지 뭐.
3: 뭐? 할머니 할아버지다. 술에 점심 식구 오시네.
0: 얘들아, 여기다. 배고프지? 점심 먹자.
3: 댕이랑 댕이 할아버지 드릴 점심도 있어요, 할아버지?
1: 음식은 많으니 다 부르렴.
8: 우와, 감자다.
1: 이 양반이 이럴 줄 알고 감자를 많이 구웠나?
0: 그것 봐.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뭐야?
1: 맛있겠다.
2: 맛있겠다.
3: 소품 최고.
0: 빨리 먹고 싶어.
1: 너무 맛있겠다.
2: 별 5점 만점 소품이야.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
0: 어? 해가 사라졌어.
3: 운이 안 좋네.
0: 어우, 비도 오고.
1: 운이 안 좋아.
2: 비가 너무 많이 와. 운이 정말 안 좋네.
3: 똑바로 서자.
2: 누구 우산 없어?
0: 나 하나 있어. 어, 하나뿐이야.
4: 운이 정말 안 좋네.
0: 같이 쓰면 되지.
5: 나는 7이야. 혹시 여기 천국이야?

0: 배꼽 색깔. 난 무지개 색깔 볼록이야. 난 정말 우리 좋다니까. 야호!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 질?
1: 빼기 이름?
2: 바로 유!
0: 오, 귀여운 너희 블록들이 내 친구구나. 난 세상에서 제일 우리 좋은 넘버블록이야.

0: 곤란하니 운이 좋네 내가 도와줄게 건너도록 행운의 치마입니다 뭐든지 다 잘될 테니까
1: 예
0: 무지개 타임
1: 빨강
0: 내 첫 번째 블럭 빨간색이야
2: 주황
0: 내 두 번째 블럭 주황색이야
1: 노랑
0: 내 세 번째 블럭 노란색이야
2: 초록
0: 내 네 번째 블럭 초록색이야 오는 파랑 육은 남색 칠은 보라색인데 오 바로 나야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들어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트랙터를 타고 다닐 거야. 왜냐하면 과일이랑 채소를 딸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바구니처럼 쓸 거야. 얍.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농부거든! 나랑 같이 농부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농부가 돼서 열매를 따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볼래? 오, 이건 다 익었네. 이제 캐보자. 야, 다른 건 너희가 뽑아봐.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뚜루뚜루.
1: 티온 안녕.
2: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농구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좋아. 나랑 같이 농구하자.
3: 나는 허수아비 할래. 지푸라기 뭉치처럼 걷는 거야. 허허하. 까마귀랑 토끼를 멀리 쫓아버려야지.
2: 데이지, 넌 뭐 할 거야?
1: 두고 보면 알아.
2: 비씨 농구 말이 맞아. 이제 우리 바나나 씨앗 심을 시간이야.
3: 내가 줄 그을게. 으아, 으아,
2: 으아, 으아. 자, 넌 여기, 또 이건 여기, 또 넌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야. 됐다. 이제 바나나 다 심었어. 봐봐.
3: 그럼 바나나는 언제 따면 돼?
2: 햇빛이 닿으면 바나나가 익을 거야. 그때까진 까마귀랑 토끼가 못 오게 해야 해. 걔네들이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거든.
1: 당연하지. 소개할게. 바로바로. 난 토끼야. 그게 따라구. 그리고 난 까마귀야. 까닥까닥. 그게 나지.
3: 내가 쫓아버릴게.
2: 왜? 이 바나나를 먹으려면 내 무서운 허수아비 얼굴을 지나가야 할걸? 몰래?
3: 아니, 다시 해볼게. 와, 이건 어때 보이는데? 와우!
2: 졸려 보여.
3: 그럼 이건 어때?
2: 우와! 놀랐구나?
3: 아님, 이건.
2: 이겨. 바나나를 가져갔어. 작은 동물들이 못 오게 할 방법이 필요해. 좋아, 비씨. 울타리를 만들자.

0: 내가 키운 걸 동물들한테서 어떻게 지키지? 주위를 딴 데로 돌리자.
1: 어, 당근 까마귀는 우유 좋아해. 우유로 한눈 팔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우유는 어디서 구하지?
0: 저 버드나무에서 짜면 돼. 음메, 음물. 우유 짜러 가보자. 음메, 음물. 우유는 내가 짤게. 넌 받기만 해.
1: 근데 양동이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양동이, 양동이. 오, 찾았다.

0: 충분해. 그치, 비씨? 비씨? 비씨가 안 보여.
1: 살금살금 깡충깡충.
2: 또 나타났어? 그럼 이 무서운 얼굴은 어때?
0: 아, 아이 참.
2: 이 버드나무 우유를 보면 바나나 근처에 난갈 거야.
0: 어?
2: 농부 친구들, 작은 동물들이 바나나 대신 우유를 먹는지 한번 보자.
1: 우유잖아.
3: 우와, 잘 먹어.
2: 안 되겠어. 표지판을 만들자.

0: 됐어. 열매를 따지 마시오. 이제 여긴 아무도 못 지나가. 내가 눈만 안 감으면. 방금 뭐였지? 몰라, 눈 깜빡였어. 우, 당근 까마귀야. 너 날 줄도 아니? 야, 나 여기 있지. 베이지 토끼가 당근 까마귀로 우릴 따돌렸어. 우리가 속았네. 아직 따면 안 되는데. 걔들한테서 바나나를 다시 찾아와야 해. 근데 그 애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 않아? 농부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베이지 토끼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우리 바나나 좀 돌려줄래?
1: 난 하나밖에 없어. 당근 까마귀가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고.
0: 그치만 그 바나나는 아직 먹으면 안 돼.
1: 정말? 진짜 그러네. 아직 덜 익었잖아.
0: 그 얼굴 진짜 무섭다. 그 무서운 얼굴 만드는 법 좀 알려줄래? 그럼 바나나 나눠줄게. 수아비 친구들, 무서운 얼굴은 준비됐겠지? 근데 무서운 얼굴은 어떻게?
1: 덜 익은 바나나를 한 입 먹으면 돼. 아우, 으아, 받아.
0: 우와, 우와. 이제 다 땄어. 해냈어. 우리가 열매를 다 땄어.
2: 예이, 성공! 우린 농부 동물들로부터 열매를 지켜낸다네.
0: 이제 다 같이 먹자.
1: 아우, 맛있어. 기다린 보람이 있는걸.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3: 난 바나나로 바나나 아이스크림 만들래.
1: 못 말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이상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노출의 계절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에 팔과 다리를 드러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됐다. 그런데 여름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조금 붓는가 싶더니 어느새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팔과 다리.
1: 여러 번 중환자실도 갔던 기억이 있고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제일 불편한 거는 시선이었죠.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남들하고 너무 눈에 띄게 외형이 틀리니까 시선이었고.
3: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오래. 집에서 그 음식하고 반찬만 해도 다리가 이렇게 붓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더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살아질까.
4: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림프 부종 환자는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급증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흐르지 않고 고여 생기는 질병. 잘 관리하지 않으면 림프관을 연결하는 초미세 수술을 받아도 자꾸만 재발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5: 단순히 부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이게 심하면 전신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 부종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0: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환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림프 부종. 림프가 막히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하수구가 막힌다. 최근 급증하는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와 알아본다.

0: 경상남도 안동에 사는 올해 39세 김지훈 씨.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살이 찌더니 8년 전쯤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1: 처음에는 그냥 다리 이제 단순히 붓기만 하니까 그냥 부종 정도로만 해서 가다니 넘어가다가 이게 점점 굵어지고 열감 나고 색깔도 이제 시커멓게 이제 피부가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고열 나고 이제 누워서 이제 끙끙 앓고 폐혈증 직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

0: 온몸이 염증이 도니까, 다리 통해서. 다리 염증 온몸 도니까.
1: 심할 때는 이상 이러했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점 다리 수포 생겼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터져서 이게 심물라서 터지고 이래 되고.
0: 잘 걷고 있다가, 누워서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 바지가 젖기 시작해서 뭔가 싶어서 보면 이제 피부에서 물이 줄줄, 샤워기로 물 뿌리듯이 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노란 거죠, 뭐.
2: 20대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0대 림프 부종으로 입원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매일 아침 피부를 연하게 해주는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 피부 연화제고요. 피부가 이제 그병 생긴 뒤로 이제 너무 딱딱해져갖고 이제 피부 좀 연하게 해주는 연고라고. 감각이 딴 데보다 이제 못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더 쉽게 상처나고 했고 더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피부 갈라져서 그 가진 대로 이제 갈라진 곳으로 세균 들어가면.
2: 압박붕대로 다리를 감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소화해낼 수 없다.
1: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그나마 다리가 덜 붓고.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붕대 안 하고 일상생활 하면 특히 이제 서서히 걸어낼 때 실시간으로 다리가 점점 붓고 이제 무거워진 게 느껴져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원래 무릎 보호대인데 이거 제가 개조시켜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흘러내려갖고.
2: 도대체 림프 부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걸까? 림프 부종을 이해하려면 제2의 혈관인 림프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 몸속에는 동맥과 정맥 외에 또 하나의 순환 통로인 림프계가 있다. 동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림프는 세포 사이의 노폐물, 죽은 세포, 세균, 바이러스를 수거해 처리하는 우리 몸의 하수도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 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암세포가 생기면 림프절에서 면역세포가 싸우는데 림프절은 주로 목 주변, 겨드랑이, 서해부에 집중 분포돼 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흡수하고 세균과 싸워 처리한 뒤 심장 근처 쇄골화 정맥을 통해 정맥 혈액과 합류하여 심장으로 들어간다.
3: 림프 부종이라는 질환은요, 우리가 이제 림프계의 이상이나 어떤 뭐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막힘에 의해서 흐름이 안 좋아져서 림프계가 비정상적으로 간질액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림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 다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팔과 다리의 부종으로 관찰되는 증상을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김지훈 씨의 림프 부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림프 부종은 양쪽 팔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를 넘으면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림프 스캔, CT 검사가 필요하다. 피부 아래 조직들 상태를 체크한 뒤 림프 부종의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방법도 정해진다.
0: 18년 정도, 18년대. 그때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크게 더
4: 크게 염증이 한번 심하게 와서 예. 그때 이제 항생제 치료 받고
0: 그때는 이제 못 움직여갖고 제가 거동도 못할 정도여서 119에서 이제 싣고 이제 갈 정도로
4: 고름 같은 게
2: 8년째 림프 부종으로 변해버린 있죠. 다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김지훈 씨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4: 이쪽으로 림프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훨씬 더 피부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또 섬유화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상태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타킹이나 뭐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압박 붕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피하 조증

0: 굉장히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커져 있는 상태에 여기 섬유화가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되면서 피부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각질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어떤 치료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1: 다리 조직의 섬유화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다.
0: 여기 있는 이제 그 피하 지방층을 단계적으로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해줘서 볼륨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두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지방 흡입 수술이 필요하단 소견이다.
2: 너무 많이 무너졌죠. 원래 그전에도 직장 정상적으로 다녔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다니고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는 다니는 병원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치료를 더못 받아서 더 악화되고 이게 무한 반복된 상태에서 이제 됐었으니까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1: 림프 부종은 암 수술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하지 정맥류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0: 하지 정맥류나 아니면 저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가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게 림프 부종으로 연결이 돼서 림프 부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지 부종이 이제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맥의 원인이든 림프의 원인이든 간에 둘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하지 정맥류는 혈관 속 판막이 망가져 피가 역류해 다리가 붓는 데 비해 림프 부종은 림프가 정체돼 쌓이는 것이다. 형태나 증상이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50대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고 갑자기 찾아온 림프 부종. 지혜경 씨가 이 병과 싸워온 세월만 벌써 8년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건 계단.
3: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쪽, 이게, 여기를 짚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얘가 안 접히니까, 다리가. 안 접혀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니까 몇 개? 한 개, 두개 내려가면서 얘를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냥 잘못됐었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어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짬 나는 대로 반복.
1: 부기를 빼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는데 다리 굵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3: 무거운 거 들으면은 바로 더 부어요. 금방 알아요. 그때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애기가 손주 보다가 어떨 때 안아달라고 해요. 이제 할머니한테 안기고 싶어서. 그럼 또 이쁘니까 제가 안아줘. 절대 그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 10년 전쯤 됐을걸요, 아마? 아프기 전이에요, 바로. 요것도.
4: 다리가 예쁘시네.
3: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봐요, 이렇게. 이런 다리였는데, 와, 이러고. 18년도 이거 아플 때 57kg, 56kg였는데, 지금 68kg예요. 살이 많이 쪘죠, 11kg나.
1: 옷장에는 사두고 입지
3: 이게
1: 못하는
3: 옛날
1: 옷들이
3: 바지인데
1: 수두룩하다.
3: 보세요. 이게 일자 바지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못 입고 보세요. 많이 나죠? 이렇게. 뒤에서 보면 더 확, 다리가 너무 표가 나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또, 저 자신도 보기 싫고 하니까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 넓은 거 전부 다.
1: 다리에서 열이 날 때가 제일 두렵다. 지금은 냉찜질하고 항생제를 먹지만 처음엔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다.
3: 피로하거나 다리 오늘 내가 다리를 많이 저 썼다 그래서 좀 부었다 할때 요거를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렇게 싸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놔요. 여기서 TV 볼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팠을 때 림프에 대한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가 원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프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죠.
1: 림프 부종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림프 부종이란 병명을 아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3: 그러면 좀 있으면.

0: 내려요. 이렇게.
1: 지혜경 씨처럼 암 수술 후 림프액이 정체되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암 치료 후 림프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수술 환자에게서 림프 부종이 많이 발생한다. 수술 시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로 림프관이 손상되면 림프 흐름이 나빠져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암 이외에도 하지정맥류로 인해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급증하면서 림프가 감당하지 못해 림프 부종이 생기기도 한다.
2: 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1년에서 5년 이내에 림프 부종이 진단된 경우가 약 한 86%의 림프 부종 환자가 그 5년 이내에 진단이 됐고요. 나머지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약 한 10% 정도가 이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암 중에서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40% 정도가 림프 부종을 이제 진단을 받고 있는 게 보고가 되고 있고, 자궁암이나 뭐 경부암 같은 여성 산부인과적인 그 질환 같은 경우에도 한 20에서 40%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 지난 8년간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하는 림프정맥 문합술과 림프절 이식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수술 후 무리를 했더니 다시 다리가 두꺼워져 이번엔 지방 흡입술을 앞두고 있다.
2: 저희가 이제 문합수술도 하고 이식도 해봤지만 그걸로는 좀 효과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 흡입을 좀 하면서 관리를 좀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3: 네, 알겠습니다. 제발 이제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해야죠. 네.
1: 수술 후 상태가 좋아졌다가도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리하면 금세 림프가 고이면서 다리가 두꺼워진다.
2: 수술하고 나면 다 될 거다, 다 해결됐다라고 해서 방심하는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림프관 자체가 너무 오래 이제 이런 부종 상태에 놓여 있다 보면은 기능을 잘 못하게 돼요. 관이 뻣뻣해지고 림프액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술이나 뭔가를 해주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은 빠른 시기에 진단을 해서 증상이 진행되는 징후가 보이면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림프 부종은 증상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데 연기엔 부기 없이 당기거나 무거운 증상만 있다. 일기는 눌렀을 때 움푹 파이는 하묘 부종이 생기고, 팔이나 다리를 올리면 부기가 가라앉는 단계다. 2기가 되면 팔이나 다리를 올려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고 피부가 단단해지는 섬유화가 시작된다. 3기가 되면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조직 변형이 심해진다. 벌써 네 번째 수술. 이번엔 림프 부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3: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입원하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아, 나 눈물 나올라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일단 일상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게 좀 제일 큽니다, 저한테는.
1: 지혜경 씨 수술이 시작됐다.
4: 바꿔주세요.
1: 먼저 형광 조영제를 발등에 주사한 뒤 적외선 카메라로 림프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ICG 조영술 검사를 실시한다. 정상 다리라면 형광 물질이 선 모양으로 흐르지만 림프 부종이 있으면 림프액이 뭉쳐서 정체된 부위가 생긴다. 림프관을 연결할 부위에 표시를 한 뒤 수술을 준비한다. 지혜경 환자의 경우 자궁경부암 수술 후 하지 림프 부종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먼저 형광 시약을 주입해 초계성 카메라로 림프

0: 림프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통해 림프관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해부를 절개해 림프절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림프절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다음, 발목의 기능이 남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 정맥과 연결하는 림프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섬유화 조직 제거 및 지방 흡입을 위해 특수 용액을 넣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녹인 뒤 비대해진 지방 조직과 함께 흡입한다.
1: 환자분처럼 림프 부종의 이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다리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느 정도 썩기 마련이고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딱딱해져서 안쪽에 있는 림프액이나 고여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준다고 해서 둘레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화 조직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뭐 이름 자체는 지방흡입술이지만 저희는 섬유화 조직 제거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당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두께가 있거든요. 수술장에서 두께를 양쪽을 딱 써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거의 반대쪽과 비슷할 정도로 혹은 반대쪽보다 좀 더 작아질 정도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0: 수술은 허벅지 서해부를 절개한 뒤 림프절과 정맥을 연결하는 걸로 시작됐다. 먼저 림프절에 연결할 정맥을 찾은 뒤 림프절에 연결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정맥을 림프절에 봉합하는 초미세 수술이다. 이렇게 해서 림프절의 림프액이 정맥을 통해 흘러나가면 림프 순환이 훨씬 순조로워진다. 다음은 발목의 림프와 정맥을 연결할 차례. 림프관의 끝과 정맥의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니라 림프관의 옆을 절개해 정맥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사이드 방식을 택했다. 엔드투사이드 방식은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얇디얇은 림프관 옆을 절개해 정맥을 연결하는 고난도 방식. 림프관을 유지하면서 정맥으로 배수구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림프의 배출이 더 용이해진다. 마지막으로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 특수 용액을 주입해 단단하게 굳어있는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뒤 굵은 캐뉼라로 지방 조직들을 잘게 부순다. 녹은 지방과 섬유화 조직들, 그리고 고여있던 림프액들을 흡입해 빼내면서 다리 둘레가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한다. 정상 다리와 굵기가 비슷해질 때까지 지방 흡입을 진행하는데 3000cc에 달하는 지방과 섬유화 조직 등을 제거한 뒤 수술이 마무리됐다.
1: 지방 흡입을 함께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시고요. 2주 정도는 격하게 뛰는 거, 뭐 발목이나 연결부를 심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방 흡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피가 좀 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장액종 같은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후 드레싱이나 초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유지합니다.
0: 수술 후 5일이 지났다. 아직 걷기 힘들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 수술한 다리에 붕대를 풀고 드레싱을 하는 시간이다. 지혜경 씨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1: 많이 아프세요? 진통제 맞고 오셨죠?
2: 네.

0: 배액관이 막히거나 장액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손으로 짜줘야 한다.
1: 지방 흡입을 많이 해가지고 빈 공간에 물이 차면 장액종 같은 게 생기거든요.
0: 장액종은 지방 흡입술을 한 부위에 체액이 축적되는 합병증으로 배액을 충분히 해야 피할 수 있다. 수술 후 두 다리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졌다.
2: 꺼진 다리를 모으고 다음
3: 식과 걷고 싶어요. 걷지를 못해서요. 그 목적지까지 갈까? 가고 오는 거를 걱정을 항상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도 마음 편하게 그냥 좀 걷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올해 44세인 이진아 씨.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1년 뒤 팔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다.
4: 저는 림프부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진짜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고열이 나고 이제 여기 팔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실려가게 됐거든요.
5: 팔이 이렇게 이게 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6: 완전히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해야지 최선이죠.
0: 팔을 제대로 못 쓰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4: 제가 지금 아들만 둘인데 제가 밖에 외출하거나 이럴 때 저희 아들이 속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겉옷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짜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마음적으로도 진짜 많이 힘들고 그냥 유방암 걸렸을 때 그냥 살고 싶은 목적만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후유증이 생기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가까스로 유방암 수술을 견뎌냈는데 림프 부종으로 이렇게 또 고통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7: 이번 24년도에 이제 좌측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같이 동반받으신 분이고요.
0: 검사 결과 이미 섬유화가 진행돼 왼팔 림프액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7: 섬유화가 진행된 단계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섬유화된 조직을 좀 일부 제거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움 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탄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동원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0: 직장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다. 암 수술에 이어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아내가 안쓰러운 남편.
8: 긴장하지 말고 이보다 더 큰 수술도 했는데 이겨내야지.
4: 팔 빨리 낫겠지?
8: 잘 낫겠지.
4: 응? 빨리 나와서 우리 캠핑 가야지.
8: 그래,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힘내. 응. 자기만 생각해, 그것이.
4: 고마워.
8: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가 또 생기면서 또 수술을 하니까 마음은 좀 쓰이죠. 일단 그 왼쪽 팔이 사용이 안 되니까 붓기도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진 안 됐어요. 끝까지 노력해서 일상생활을 좀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이번 수술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과 캠핑 가던 그 시절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8: 잘하고 와. 걱정하지 말고.
9: 자기들 잘 못 잤으니까 잠 좀 자고 있어.
8: 잘 갔다.
0: 암 수술 후 팔이 조금 불편한 거려니 쉽게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다.
10: 오늘 환자분은 3단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높은 단계의 림프 부종이 있으셔서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 겨드랑이 쪽에 지금 구축이 너무 심하게 와 있는 상태라 그 겨드랑이 구축을 전

0: 전반적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복벽 안쪽에 있는 장갑막에 있는 림프절을 채취를 한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림프절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가슴 쪽에 그 부축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해서 확장기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1: 이제 가슴과 겨드랑이, 손목 세 부위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겨드랑이 구축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조직을 제거하고 유방암을 수술하며 넣어둔 유방 재건 보형물을 꺼낸다. 다음, 복강경 수술로 건강한 장갑막 림프절 및 혈관을 채취한 뒤 겨드랑이 부위에 이식한다. 마지막으로 손목에서 기능이 살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에 있는 정맥에 연결하면 수술이 끝나게 된다. 림프 부종과 방사선 치료로 인해 망가진 조직을 정리하고 유방 보형물을 제거한다. 보형물 주위에 자리 잡고 있던 석류화된 조직도 제거한다. 다음, 외과 팀과의 협진으로 복강경 수술이 이어졌다. 배에 세 개의 구멍을 뚫어 건강한 림프절을 찾은 뒤 겨드랑이에 이식할 때 연결할 정맥과 동맥까지 함께 잘라낸다. 다섯 개 정도의 림프절이 포함된 장갑막 조직을 채취했다. 이제 이것을 겨드랑이에 이식할 차례다. 림프절과 함께 채취한 동맥과 정맥을 겨드랑이 동맥과 정맥에 연결한다. 미세 수술은 지름이 1~2mm인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초미세 수술은 지름이 0.3에서 0.8mm인 림프관과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가리킨다. 초미세 수술은 현미경으로 25배, 많게는 50배까지 확대된 시야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하나하나 꿰매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단한 땀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혈관이 터지면 새로운 혈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손떨림도 주의해야 한다.
0: 오케이. 예정대로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조금 변수였던 부분은 겨드랑이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그 동맥이랑 정맥이 있는데 그게 방사선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서 구경도 굉장히 작고 석회화가 좀 일어나서 혈관이 막잘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결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1: 수술 후 배하석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2: 안녕하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좀 어떠세요?
3: 좀 아프긴
2: 아직은 좀 아프죠? 그러면 좀 볼게요.
3: 해요.
2: 지금 손끝 저린 거 그런 거 없죠?
3: 손끝은 아직 조금씩 저려요.
2: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여기 막 말랑말랑해지셨네요.
3: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마지막 치료 받고.
2: 처음에 오셨을 때는 참 난감했는데 무슨 뭐 생고무 붙여놓고 온것 같아가지고 이게 수술 잘 되고 나니까 좋네요. 이제 앞으로는 잘 관리해야 돼요. 저랑 같이 또 같이 열심히 해보죠.
3: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니까 좀 일찍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치료를 빨리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방암 수술 후에 이게 림프 부종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 또몇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뭐 부종, 통증, 이게 팔 무겁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재활 치료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1: 이진아 씨는 암 수술 후 부종이 느껴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0: 부어 올라요.
1: 다리가 부으면서 붉은 발진이 생기고 열이 40도까지 치솟는 패혈증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
0: 일본 여행 갔다가 거기서 좀 열이 많이 나서 일단 집에 왔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 갔더니 패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서한꽤 오래 누워 있었던 기억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 그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떠오른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조직으로 세균이 침입해 림프관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패혈증을 일으킬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원인은 팔다리의 작은 상처, 모기 물린 자국, 무좀 등으로 침입한 세균이다. 정상인의 경우 림프계의 면역작용으로 세균이 제거되지만 림프 부종 환자는 림프관이 막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하면서 고열, 오한이 발생하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수다.
2: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빨간 줄 하나로 이렇게 보이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퍼지면서 팔 전체가 빨갛게 부종이 생기고 열감이 생기면서 이게 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전신 패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1: 림프선염으로 고생한 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다리를 마사지하며 관리하고 있다.
0: 이거는 이제 압박 타이즈인데 이제 외출할 때이 압박 타이즈는 신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끼면 좀잘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끼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게 신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뿌덕뿌덕 소리도 나고 잘안 잡혀요.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1: 환자 다리 상태에 따라 압박 강도가 다른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를 압박해서 림프 배출을 돕는데 집에 있을 때는 붕대를, 외출할 때는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다. 김순애 씨가 림프 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다.
2: 요즘은 좀 어떠세요?
0: 아,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다리도 많이 편해지고, 다리.
2: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0: 수술하고 나서 조금 슬림해지고, 다리 묵직함이 좀 가벼워졌다고나 할까? 남들 이제 병원에 오는 걸 보면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막 진짜 그 일명 코끼리 다리 저리 가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꾸준하게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뭐 이제 계속 수술도 그래서 문합도 했다가 문합이 지나서 아 이식도 이제 할수 있다 해서 이식도 했고 이식하고 이제 몇년 지나서 작년 5월 18일 날그 수술까지 이제 한 거죠. 세 번을 한 거죠.
1: 김순애 씨는 지난해 인공 림프관을 삽입하는 인공 림프관 수술을 받았다. 인공 림프관 수술은 콜라겐으로 만든 실 형태의 지지체를 피부 아래 삽입해 새로운 림프관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로 수술 후 림프 흐름이 좋아져 부피가 10에서 30%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2: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압박감 없애는
0: 그렇죠.
2: 거예요. 압력을 줄여줘서
0: 네.
2: 그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재발에 대한 위험도 많이 줄여주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몇 차례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만이 이렇게 100%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0: 맞습니다.
2: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또 이게 유지가 되고.
0: 맞아요.

0: 림프가 잘 배출되도록 돕는 치료로 레이저 치료가 있다.
1: 이전에 레이저 치료하시고 남긴 효과가 어떠셨나요?
2: 아무래도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1: 훨씬 조금 편하셨어요.
0: 레이저 자극으로 림프 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3: 레이저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저희 나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약 900나노 정도의 그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우리가 이제 림프혈관 쪽에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림프혈관의 원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증가시켜주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류가 되거나 흐름이 좀 느리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레이저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서 좀 흐름을 좀 더 빨리 잘 빠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0: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잊지 않고 도수 림프 배출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잠깐
4: 유지. 입으로 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요. 코로 들이마시고 그렇죠. 입으로 내쉬고 후. 자, 요거를 원래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접촉, 스트레치.
0: 먼저 복식 호흡으로 림프절을 열어준 뒤 접촉, 림프의 스트레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림프 배출을 돕는다.
4: 스트레치, 이완. 이 손이 지금부터는 마사지를 하는 손이고 이 부위는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는 부위인데 서로 피부와 피부끼리 잘 접촉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접촉한 피부를 스트레치 살짝 당겼다가 놓습니다. 이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이런 3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0: 먼저 마사지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목, 겨드랑이, 서해부의 림프절을 비워준다. 비워진 위쪽으로 림프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네 구간으로 나눠 마사지하는 동작을 안쪽, 바깥쪽 10회 반복한다. 다음, 무릎 주변의 림프를 무릎 위로 이동시키고 종아리에서 발목까지도 구간을 나누어 마사지해 순차적으로 림프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발목, 발등, 발가락 역시 동일하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3단계 마사지 동작을 10회 반복해 림프를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향해 전체적으로 쓸어 올려 림프액을 배출하고 마무리한다. 상지 부종의 경우 팔에서 겨드랑이로 배에서 서해부 쪽으로 림프를 배출시켜준다. 림프 부종 알쏭달쏭 OX 퀴즈. 림프 부종은 완치가 가능하다?
3: X입니다. 림프 부종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치료를 안 하시면 이건 결국은 또 저 나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완치란 개념은 없고요. 그냥 얘를 데리고 내가 평생 같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부기가 빠지면 림프 부종이 치유된 것이다?
3: 아닙니다. 림프 부종은 단지 이제 붓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부종 이후에 이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섬유화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부종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부종만 뺐다 빠졌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계속해서 어떤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0: 림프 부종을 빼는데 반신욕이나 족욕이 좋다?
3: 아닙니다. 반신욕이든 족욕이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몸의 중심온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순환 자체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팔다리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팔다리에 림프액이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뭐 이렇게 족욕을 오래 하시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종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림프절 이식과 지방 흡입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다.
5: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0: 수술하고 나서
1: 많이 좋아졌어요.
0: 많이 좋아서 아픈 거는
1: 밤에는 통증 없었어요.
0: 아, 통증 없었어요. 아, 잘 됐네. 다리 좀 한번 줄게.
1: 아까는 못 들었는데 지금 조금 들려요.
0: 압력은 많이 줄었네. 네, 부드러워졌어. 줄었어요. 그 둘레진 거 봤더니 수술 전에 비해서 한 10cm가 줄었대.
1: 아,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전에 8년 전에 제 다리를
0: 보고
1: 보는 것 같아요.
0: 8년 전 다리? 네,
1: 림프가 8년 째니까.
0: 그렇죠. 이게 뭘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한계가 있거든. 이번에 이제 지방흡입까지 같이 했으니까 저랑 같이 또 이걸 잘 유지하도록 관리 잘 해봅시다.
1: 부탁드립니다.
0: 이제 같이 열심히 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1: 한때는 우울증도 왔었죠. 저 나름대로.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좀 많이 우울했고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었었지만 이제는 어디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이번에 이 수술로 인해서 좀 잘 좀 건강하게 좀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는 날까지라도.
2: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 하나가 무너진 일상을 되살릴 수 있다. 지혜경 씨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
0: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자가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마사지 하시고 스트레칭해서 그날 쌓인 림프는 다 빼고 주무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 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두부 레시피. 집에서 두부 만들기 100% 성공하는 황금 꿀팁 대공개.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몽글몽글 순두부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도전 욕구 뿜뿜 생긴다. 뜨거울 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꿀맛인 두부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광희고요.
2: 네, 유기열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네.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2: 정말 고소해요.
1: 그쵸?
2: 정말 고소해요. 네.
1: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1: 자, 홈메이드 두부의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볼게요.
2: 네네. 분리콩.
1: 네.
2: 제일 중요한 거.
1: 그렇죠. 콩이 주된 재료니까.
2: 네. 콩이 있어야 되고.
1: 네.
2: 간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수.
1: 들어봤어요.
2: 네네네. 간수, 요거는 이제 좀, 간수라고 산 건데, 만약 간수가 없을 때는.
1: 네.
2: 만드시면 돼요.
1: 어떻게 만드면 돼요?
2: 왕소금하고 식초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1: 요렇게 하면 간수 대신에 쓸 수 있고요.
2: 네네.
1: 자, 그리고 옆에는 이건 부재료 같은데요.
2: 아,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두부를 만들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네. 순두부였어요.
1: 맞아요. 네,
2: 따끈따끈한 순두부에다 양념간장 쫙 껴져가지고 싹 한 그릇 하면은
1: 예.
2: 아, 진짜 그 치즈 같은 그 고소한 맛.
1: 맞아요. 술술 넘어가죠.
2: 네네네. 맛있습니다.
1: 자, 직접 만들어서 더욱더
2: 네.
1: 고소한 수제 두부.
2: 네네.
1: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1: 자, 시작부터 아주 군침이 도는데요.
2: 아, 그렇죠.
1: 자, 일단 두부의 주재료, 이 콩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해볼게요.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2: 요 마른 콩을 네. 그냥 불리시지 말고요.
1: 네.
2: 요거를 여기서 안 좋은 콩을 이렇게 좀 골라내셔야 돼요.
1: 안 좋은 콩들.
2: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두부를 했을 때 약간 씁쓸한 맛이 나니까 뭐 좋은 콩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콩, 콩나물을 길러도요.
1: 예.
2: 콩이 썩어요. 콩나물 머리가 썩어요.
1: 예.
2: 그래서 빨리 썩어요. 그래서 모든 콩나물을 망치니까
1: 네.
2: 안 좋은 건 쟁반에다 탁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라서 이렇게
1: 낸
2: 다음에 네, 요걸 찬물에다 바락바락 씻어가지고
1: 예.
2: 쫙 물을 따라내고 요거에 두 배 정도의 물을 잘박하게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잘박잘박잘박 해야 돼. 보여야 돼. 요 정도면요.
1: 예.
2: 그러면은 요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리시면은
1: 네.
2: 요 정도의 양이 됩니다.
1: 이렇게 크기가 너무 달라요. 지금 한 1.5배
2: 그렇죠?
1: 정도 컸는데.
2: 예, 예. 요만한 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1: 네, 잠깐만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0: 두 배 커졌나?
1: 네, 두 배 정도.
0: 네, 제가 달아보니까 700g 정도 나오고.
1: 예. 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부들부들해졌을 것 같아요, 아마.
0: 그렇죠.
1: 이거보다는.
0: 예, 예, 예.
1: 자, 이렇게 불린콩을 준비했고요. 네. 8시간 불린콩.
0: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뭐, 두부, 사실, 맨 처음에 저도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엄청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0: 네네. 그래서. 약간 순서만 정리해서 하면은 진짜 맛있고 고소한 손두부를 예. 내 가족들에게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는지 다음 네. 단계는 뭔가요?
0: 네, 갈아야죠.
1: 자, 바로
0: 네.
1: 갈면 돼요?
0: 네, 네, 갈으면 됩니다. 자. 아, 믹서기가 제법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걸 여기다 저르륵 다 넣은 다음에요.
1: 네. 네. 선생님, 이 정도 네. 양의 콩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두부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몇 모?
0: 딱 하나.
1: 한 모?
0: 300g.
1: 오. 네. 자, 근데 이렇게 물하고 같이 네. 저희가 갈 것 같은데.
0: 총 물이요.
1: 네.
0: 콩 300g에 네. 2리터를 가지고 갈겠습니다.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물러서 뺄찌개에도 물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2리터의 물이면은 아주 맛있는 고소한 두부가 나옵니다.
1: 네.
0: 2리터 물 가지고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1: 아,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0: 네. 됐습니다.
1: 자, 이 상태에서 네. 뚜껑을 덮고.
0: 이거 할 줄 아세요?
1: 예.
0: 아니에요, 아니요. 네, 이거를 먼저 탁 들고 싹 거른 다음에.
1: 아.
0: 네. 누르고.
1: 자, 해서. 네, 네. 자, 아주 곱게 갈면 네. 되는 거죠?
0: 네.
1: 네. 갈아볼까요?
0: 네.
1: 자, 우리 저 체감상 한 1분을 아주 진득한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0: 맞습니다. 네.
1: 물론, 네. 갖고 계신 믹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완벽하게.
0: 그렇죠.
1: 아주 부드럽게 갈면 되는 거죠?
0: 네. 네, 네. 밀어요. 쭉 밀고, 요걸 손으로 딱 당기, 올려줘. 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갈아졌나 알 수 있는 거는요.
1: 네,
0: 어, 요거를요. 수저로 이렇게 꺼냈을 때
1: 오,
0: 여기
1: 그냥.
0: 입자가 없어야 돼.
1: 어, 그렇죠.
0: 좀 더 갈아야 돼요.
1: 아직 많다는 거죠.
0: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콩국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두부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1: 아.
0: 그렇죠. 두부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걸 짜고 나면 비지가 생기는데
1: 예.
0: 비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콩 두부가 오. 적게 나와요. 이것만 잘 갈면 돼요.
1: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네요.
0: 네네네. 가는 과정이.
1: 사실 우리가 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좀 덜 갈으면 그냥 덜 가른 대로
0: 어,
1: 씹어
0: 맞아요,
1: 먹는데
0: 맞아요. 네.
1: 덜 갈면 그만큼
0: 두부가
1: 안 나온다는.
0: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만 갈을까요?
1: 그래요?
0: 네. 어디 잘 갈아졌나요?
1: 자, 볼게요, 선생님.
0: 네. 난 비켜야지.
1: 예. 허니!
0: 어디 봐!
1: 자.
0: 아유, 위에 보니까 아주 곱게 갈았네.
1: 볼게요.
0: 됐어요, 네.
1: 자, 이 정도.
0: 예, 됐어요.
1: 자,
0: 예, 됐어요.
1: 갑니다.
0: 광희 씨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1: 그런가요, 선생님?
0: 네.
1: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제가.
0: 자, 이렇게 됐죠? 배주머니 네. 주세요.
1: 자.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0: 네.
1: 자, 이제 콩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0: 네.
1: 네, 이 다음 과정들이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서.
0: 네.
1: 이거 부으면 되나요?
0: 네, 주세요.
1: 어, 진짜 곱게 갈렸어요, 선생님.
0: 네. 그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저 남은 물을 부어서 또 부셔서 넣어서 주세요.
1: 이게 다 굴부가 되는 거니까.
0: 거니까.
1: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해서
0: 네.
1: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0: 옛날에 엄마가
1: 네.
0: 아, 아빠나 우리 학교 다닐 적엔 교복 하나에 풀 매길 때
1: 예.
0: 엄마가 밥 쉰 거 같은 거 가지고요.
1: 예.
0: 이렇게 풀을 빼냈어요, 이렇게.
1: 아, 옷깃에?
0: 예, 예, 예. 그러듯이 예. 이거를 이렇게 꼭 짜서
1: 예?
0: 주물주물 해가면서 콩물을
1: 예.
0: 빼는 거예요.
1: 아, 근데요, 사실은 저도 요리 프로그램을
0: 네.
1: 조금 해서 어떤 과정인지 대충 눈치는 채는데
0: 네.
1: 저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지금 이 나오는 콩물이 두부가
0: 네.
1: 되는 건지 이 안에 그치? 있는 게 두부가 되는
0: 맞아,
1: 건지
0: 맞아,
1: 잘
0: 맞아,
1: 모르겠어요.
0: 맞아. 그리고 안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1: 안에 있는 거는, 비지겠죠.
0: 아,
1: 예.
0: 그건 어떻게 안 해. 이 비지로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고.
1: 맞아요.
0: 예, 비지찌개라.
1: 맞아요.
0: 그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이렇게 예. 찬물로 해도 되는데
1: 네.
0: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면요.
1: 네.
0: 아, 여기서 얘를 이렇게 뺄찌개 네. 잘 빠져요. 얘가 잘 빠져요. 이렇게.
1: 미지근해야.
0: 네, 네. 미지근해야 얘네들이 여기 주머니에서 잘 나와요.
1: 네. 사실은 오늘 이 두부 자체가 네.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네.
1: 이 콩은 뭐 몸에 좋은 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0: 네, 네. 그렇죠.
1: 예.
0: 네, 이거 따라오세요.
1: 자.
0: 네, 들고 따라오세요.
1: 네.
0: 여기다 좀 부어 주세요.
1: 자, 지금 이제

0: 콩을 간 거를 네. 저희가 이제 걸러서 네. 면포에 걸러서 네. 콩물을 부었습니다.
1: 됐습니다.
0: 네. 이렇게 자 지금 과정까지는 네. 조금 좀 힘이 들고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1: 네, 어렵진 않죠. 예, 예. 예.
0: 자, 선생님, 다음 과정은 뭔가요?
1: 근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또 우리 죽술 쪽에도 이렇게 된 걸로 썼죠.
0: 예.
1: 이것도
0: 끝이 납작한
1: 끓여줍니다. 이걸 이제 끓이는 거예요.
0: 오.
1: 이걸 끓이는 거예요.
0: 두부를 이렇게 끓이는구나.
1: 네네. 근데 아까 찬물 두 컵을 준비했었죠.
0: 예. 예,
1: 그걸 주세요. 얘가 끓으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이게 북한이 이렇게 올라와요.
0: 예.
1: 그래서 그럴 적마다 찬물을 한 컵씩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두 컵이거든요.
0: 이렇게 내려주는구나.
1: 네네네. 그래서 콩이 다 익도록.
0: 예.
1: 잘못하면 비린내 나는 두부가 되니까.
0: 예. 예. 선생님, 이거, 저는 네. 이거 옆에서 예. 예. 아까 이제 짜내고 남은 예. 이 두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지잖아요, 선생님.
1: 예, 예.
0: 이거는 예. 저희가 우리 알고 있는 그 비지찌개 예. 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지찌개, 그렇죠?
1: 예, 그렇죠. 예.
0: 비지찌개 또 뭐 먹으면 좋을까요? 비지전.
1: 어떻게 알았어요?
0: 예?
1: 비지전도 해 먹어요. 어머, 예, 맞아요. 예, 보세요.
0: 예.
1: 예. 뭐 비지전도 해도 돼요.
0: 그렇죠.
1: 예, 예.
0: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옛날에 엄마들은 이걸 띄워가지고 예.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비지찌개를 끓이면은
0: 예.
1: 더 부드러워요.
0: 맞아요.
1: 부드러워. 예, 예, 예. 예.
0: 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활용하면. 선생님,
1: 네.
0: 이런 식으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좀 저어주면 되나요?
1: 아, 난 그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0: 이게 얘가, 다른데, 그렇죠?
1: 예, 그렇죠.
0: 양에
1: 예,
0: 따라 다르고.
1: 예, 예. 이렇게 보면서.
0: 오늘 기준, 저희
1: 양 기준. 보여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 10분 미만이면 끓어올라요.
0: 예?
1: 그래서 그때 찬물 한 컵 붓고 또
0: 끓어오르면
1: 한 번 끓었다 하면 찬물이 좀 들어가서 금방 끓어요.
0: 오.
1: 그러니까 다시 한 컵 붓고
0: 예?
1: 다시 끓어오르면은 딱 손을 띄고 거품을 싹 걷어냅니다.
0: 오, 네. 그 과정이 필요하군요.
1: 네네, 거품이 있으면 안 적당해요. 그래서.
0: 자, 네. 선생님.
1: 네.
0: 뭐,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1: 네.
0: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1: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0: 네.
1: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을.
0: 네.
1: 이 콩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못 드시거나 드시지
0: 네.
1: 말아야 될 분들. 이 콩으로 만든 두부.
0: 네.
1: 진짜 콩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0: 예.
1: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예, 예, 예.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두부가 섭취율이 우리 영양 섭취 90%입니다. 90%. 예. 그러니까 이거
0: 예.
1: 많이 드시면 돼요.
0: 네.
1: 부담스럽지도 않고.
0: 그러게요.
1: 네. 자, 이제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막 끓어오르니까.
0: 맞아요.
1: 여기서 물 한 컵, 그거 반 정도만
0: 예?
1: 가장자리로 쫙 한 번만 둘러주시겠어요?
0: 예,
1: 예, 예, 예, 예. 네.
0: 자.
1: 이게 끓는 게 안 보인다고 나무 거짓말 시킨다고 얘기하지 마요.
0: 예.
1: 이게 거품이 막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끓는 거예요. 이거 봐요. 점점 많아지죠?
0: 자, 안쪽에서 지금 끓고 있는
1: 예,
0: 거예요.
1: 예, 예, 그렇죠. 끓고 있는데 거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0: 오.
1: 예. 자, 이것도 또 거품이 막 올라오는 것 같네요.
0: 맞아, 거품이 예, 높게 예. 올라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지금.
1: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좀 큰 그릇. 그렇지 않으면 얘가 훌떡 넘어가고 바깥으로 가버리면 그날은 실패.
0: 근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아까랑
1: 진짜.
0: 너무 달리.
1: 예, 큰 그릇을 넣으셔야 돼요. 예. 이제 마저 부시고.
0: 네.
1: 네. 자, 보여주세요. 한 컵씩 두 분을 붓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좀 끌어올르면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0: 네.
1: 간수를 치면 끝!
0: 끝이에요?
1: 네네네.
0: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1: 어렵지 않죠.
0: 예.
1: 그거 타이밍들만 잘 맞추면 돼요.
0: 그러게요.
1: 네.
0: 채우비와 함께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나도 이거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0: 네. 재미도 있고 맛도
1: 예,
0: 있고.
1: 예, 재미.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맛이 진짜 높아요.
0: 그건 맞아요.
1: 네네네네.
0: 노력이 들어간 만큼
1: 네네네네.
0: 맛이 있더라고요.
1: 예, 예. 자,
0: 선생님, 어제 거품이 무슨
1: 네네.
0: 생크림 거품처럼 이렇게 완전히 올라왔어요.
1: 이거.
0: 자.
1: 예. 이렇게 올렸는데 싹 속에 진짜 두유 같은 물만 남아요.
0: 근데 거품이
1: 네.
0: 잘 거치네요, 선생님.
1: 그렇죠. 예. 생각보다 여기
0: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제 국에 나오는 그런 거품이 아니라
1: 그런 건 이제 찬물을 옆에다 놓고
0: 예.
1: 국자를 적셔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무슨 휘핑크림.
0: 그러게. 아니, 되게 보기엔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래도 오늘은 이제 거품은 필요 없으니까.
1: 네.
0: 아니 근데 네. 이 콩물이 굉장히 뽀얗게 우유처럼 나왔어요, 선생님.
1: 광희 씨가 잘 갈아서 그래요.
0: 그런가요?
1: 네.
0: 아유, 진짜.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두부 만드는 과정이.
1: 그렇죠.
0: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이런 액체가
1: 네.
0: 두부의 어떤 고체의 모양이 되는 거죠?
1: 아, 네. 이 단백질이 간수가 들어가면 아주 주의도 있게.

0: 이게 잘 엉겨요.
1: 예. 자, 거품을 걷어냈고요. 네. 이제 뽀얀 콩물만 남았어요.
0: 네네네. 여기다 간수를 치겠습니다.
1: 간수를 친다고 해요?
0: 네네, 간수를 친다고 그래요.
1: 자, 그럼 간수를 한번 쳐볼까요?
0: 네, 그럴까요? 한 수저 먼저.
1: 네.
0: 이거 40g인데요.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요.
1: 이게 이제 마법의 비법이라는 거죠?
0: 예, 예.
1: 마법 같은.
0: 한꺼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1: 네.
0: 그러고 나서요. 다시 이렇게 살살 저어줘요.
1: 어, 이때는 왜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시는 거예요? 살살?
0: 그처럼 너무 많이 섞여갖고 얘네들이 풀어져요. 잘 엉거가 안 돼요. 이렇게 살살 저어준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1: 오, 지금 살짝씩 엉기고 있어요, 선생님.
0: 보여요?
1: 예, 액체가, 예, 액체였던 이 콧물이, 예, 조금씩
0: 엉거되는 것 같아서. 예.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뽀얀 맑은 물이 나와요. 자, 어, 이거 봐, 여기 나오잖아요.
1: 예.
0: 예, 그죠? 그랬을 때 다시. 예.
1: 과학 시간 같아요, 과학 시간.
0: 그렇죠.
1: 예.
0: 음식은 과학이다.
1: 어, 그죠, 과학 선생님이세요. 예.
0: 자, 다시 한번 줍니다.
1: 오, 다, 저희는 불을 끄고 하고 있는데도.
0: 네, 이게 끓었으니까.
1: 우와.
0: 따끈하잖아요.
1: 아, 이 간수가 이렇게, 네, 뭉치게 해주네요. 그렇죠.
0: 그렇죠? 예.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죠.
1: 아, 단백질 응고시키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간수를, 네, 뿌려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들어간 후에는,
0: 네,
1: 조심조심.
0: 네.
1: 오!
0: 놀래겠죠, 진짜?
1: 예.
0: 자.
1: 어, 선생님, 신기해요. 네,
0: 신기하죠?
1: 아니, 저 35살인데, 네, 이렇게 두부 만드는 것도 신기할 줄이야. 어, 뭐, 뭘 많이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0: 국물이, 이렇게, 예, 맑은 국물이 나오잖아요.
1: 예, 예.
0: 그죠? 왜냐? 요것들이 소금에 그 간수가 원래 짠물이에요.
1: 아.
0: 네, 소금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인데, 걔네들이 이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물과 그.
1: 분리하는 거.
0: 예, 예, 그렇죠. 예, 예.
1: 물과 그 단백질, 콩을, 네네, 분리하는,
0: 예,
1: 거네요.
0: 예, 예.
1: 우와, 신기하다. 뭐, 대단하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0: 예.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0: 예,
1: 뭉치네요, 그죠?
0: 그렇죠.
1: 콩끼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두부랑 순두부랑 나눠지는 거예요?
0: 이 과정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1: 예.
0: 지금 이걸 퍼서,
1: 예,
0: 놓으면은 순두부.
1: 아, 이 과정에서? 어, 순두부 좋아하니까 순두부도 한번 그냥 퍼볼까요, 선생님? 순두부 정말 좋아해요.
0: 어때요?
1: 어, 진짜 순두부예요, 선생님. 순식간에.
0: 아, 순식간에 순두부가 됐지?
1: 예.
0: 퍼볼까요?
1: 예.
0: 아, 나도 떨리는데.
1: 아,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진짜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어, 콩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고소한 향이.
0: 고소하죠.
1: 예. 선생님,
0: 네,
1: 이제 이렇게 맛있는 순두부가 완성이 됐고,
0: 네,
1: 이제 또 두부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0: 네,
1: 두부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이거를 굳히면은 두부가 됩니다.
1: 아, 그냥 굳히면?
0: 예, 살짝 굳히면은 연두부.
1: 예?
0: 꾹 눌러서 되면 부침 두부나 딱딱한 두부가 되는 거죠.
1: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어렵지 않아요.
1: 예?
0: 이거 왜 이렇게 넣는지 아세요?
1: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는 거.
0: 왜냐면 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구멍 다 뚫렸잖아요.
1: 아, 알을 빠져야 하니까.
0: 네,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서는 큰 판으로 하는데.
1: 어,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렇죠. 봤죠?
1: 맞아요. 이렇게,
0: 네,
1: 돼 있고, 네, 큰 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네네,
1: 두부가.
0: 이렇게 해서.
1: 집에 살 때는.
0: 네, 이렇게 하고.
1: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0: 고기만 잡고 있어요.
1: 네.
0: 뜨거우면 손 빨리 치워야 돼요.
1: 네. 오. 지금까지는 순두부예요, 선생님. 그렇죠?
0: 그렇죠.
1: 오.
0: 됐어.
1: 네.
0: 물 나오는 거 봐.
1: 자.
0: 자, 이거를.
1: 예.
0: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 접고. 자.
1: 접고.
0: 자, 요렇게 해서 접고.
1: 네.
0: 또 요렇게 해서 접고. 요쪽으로 해서 접고. 뜨거.
1: 네.
0: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눌러서.
1: 네.
0: 이 물 나오는 거 봐.
1: 물기를 완벽하게 빼지네요.
0: 물이 빼주면 딱딱해져요.
1: 네. 자, 물기를 어느 정도 빼주냐에 따라서 식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 부드럽게 드실 것 같으면은,
1: 예,
0: 이제 좀 있다가 금방 해시고, 아예 난 좀 딱딱하게 해서 부침두부 해 먹을 거야.
1: 아, 예.
0: 한참 내비두고.
1: 아, 찌개용 부침용이 그렇게 딱 많아지네요.
0: 아, 네네.
1: 자, 선생님, 요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또 단단한 두부가 될까요?
0: 아, 요렇게 해서 무거운 걸로 누르면은,
1: 예,
0: 한 5분 정도 누르면 되고, 좀 가벼운 거, 이게 없으면은, 이게,
1: 예,
0: 없으면 좀 가벼운 걸로 오랜 시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1: 네,
0: 1시간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
1: 1시간.
0: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거운 거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누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0: 네,
1: 10분에서 20분 정도.

0: 도 쭉 눌러놓은 두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완성된 두부 같은데 네, 네, 네. 볼까요?
1: 이게 모두부입니다. 모두부.
0: 모두부.
1: 모가 나서 모두부예요.
0: 예.
1: 연에서 연두부.
0: 네, 연두부, 모두부.
1: 예, 예. 짠.
0: 자, 꺼내볼까요?
1: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꾹 눌러갖고 전 딱딱하게 눌렀어요.
0: 자, 과연 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두부예요.
1: 예, 선생님. 맞아요. 예, 그죠.
0: 신기하다.
1: 이쁘죠?
0: 예. 아주 그냥 하얗고 그냥 고소할 것 같은 두부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잘라서 두부 해서
0: 먹어볼까요?
1: 이게 김치만 볶아서 넣으면 두부김치고
0: 그럼요.
1: 그냥 생김치 그냥 싸서 먹어야 되고 거기다 막걸리
0: 그냥 먹어도 맛있죠 정말 그쵸?
1: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0: 오, 이렇게 되는구나 두부가. 네, 확실히 이제 집에서 만든 두부는 네.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1: 냄새도 달라요.
0: 예? 네.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슈퍼나 마트 가서 두부 한번 주세요 하고 두부 살 수도 있지만 예. 집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또 기분이
1: 그렇죠.
0: 또 색달라요.
1: 자,
0: 와,
1: 아, 이건 아주 단단히 눌러져가지고
0: 네.
1: 두부가 아주 그냥 보통 단단한 게 아니네요.
0: 저희가 물론 단단히 눌렀지만 네. 그래도 두부 안에는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몸에도 좋고.
1: 자,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사지 않은
0: 예.
1: 그대로 만든 요 위에 눌린 자국이 있는 두부입니다.
0: 수제두부.
1: 예. 하나도 뭐 그거를 감추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자연 그대로.
0: 아니, 예.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 네. 두부를 함께 만들어 보면 예.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예.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고 만드셔도 되고요.
0: 예.
1: 뭐 한번 시도해 봄직한 요리인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러게. 예,
1: 요리에다 이 두부를 내비두고 두부를 이렇게 보관할 때는
0: 네?
1: 물에다 잠길 듯이 보관을 합니다.
0: 아~
1: 잠겨갖고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데요. 그거를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0: 그렇게 하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부 저희가
1: 세상에.
0: 아주 하얀 게 그냥 네. 촉촉하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
1: 네.
0: 저희가 아까 연두부, 순두부를 만들었는데
1: 네네.
0: 순두부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1: 네네.
0: 양념장 먹으니까
1: 네네.
0: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1: 네네. 뭐 이거는 취향대로 양념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저는 뭐 가진 양념,
0: 네.
1: 한국의 가진 양념 그러면 이제 간장 양념이에요.
0: 네.
1: 국간장을 쓰시는 게 좋고요.
0: 네.
1: 진간장은 너무 시큼해갖고 분위기를 없애요.
0: 맞아요. 너무 까맣네요.
1: 저는 매콤한 게 좋아요. 청양고추.
0: 저도요.
1: 네. 그리고
0: 대파
1: 다진 거,
0: 다진
1: 네, 그다음에 마늘
0: 네.
1: 다진 거, 네, 그리고 깨소금,
0: 네,
1: 네. 고춧가루,
0: 네.
1: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네,
0: 취향에 따라,
1: 네, 참기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0: 예.
1: 이렇게 해서 양념감장을 만듭니다. 되직한 양념감장을 만들어서,
0: 자, 그럼 저희가 항상 네. 그 연두부나 순두부 위에 올려 먹는,
1: 네, 네, 네.
0: 연두부에 항상 올려 먹었던 그 양념장이에요.
1: 그렇죠.
0: 세상에. 저 아침에
1: 네.
0: 진짜로 식욕 없거나 빨리 나가야 될 때
1: 네.
0: 연두부에 양념장 올려서 후루룩 네. 먹고 가거든요. 그럼 편안하고 맛도
1: 진짜요?
0: 좋고
1: 예, 네,
0: 진짜예요.
1: 두부에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0: 그럼요.
1: 예 든든하고
0: 단백질.
1: 예 든든하고.
0: 이야 보여드릴게요.
1: 이거 너무 좋다.
0: 세상에.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순두부와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순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믹서에 8시간 불린 콩, 물을 넣고 곱게 갈아 콩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콩의 입자가 보이지 않도록 곱게 갈아줘야 두부가 많이 나와요. 배 보자기에 콩물을 넣고 주무르며 비지를 걸러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에 콩물을 넣고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콩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나눠가며 부어주세요. 거품을 걷어낸 뒤 간수를 넣어가며 저어줍니다. 이때 살살 저어줘야 덩어리가 잘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순두부가 완성됩니다. 두부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 틀에 면포를 깔고 순두부를 부은 뒤 누름돌로 5분 정도 눌러주세요. 여기서 누르는 시간에 따라 두부의 식감이 달라져요. 국간장, 청양고추,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두부를 먹기 좋게 썬 뒤 종지에 양념장을 곁들이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씹을수록 더 쫀득하고 구수한 건강 간식 보리개떡부터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의 달큰함과 막걸리의 향이 조화로운 옥수수 술빵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0: 뭐야?
1: 맛있겠다.
2: 맛있겠다.
3: 소품 최고.
0: 빨리 먹고 싶어.
1: 너무 맛있겠다.
2: 별 5점 만점 소품이야. 자, 그럼 이제 먹어볼까?
0: 해가 사라졌어.
3: 운이 안 좋네.
0: 비보고.
1: 운이 안 좋아.
2: 비가 너무 많이 와. 운이 정말 안 좋네.
3: 똑바로 서자.
2: 누구 우산 없어?
0: 나 하나 있어. 하나뿐이야.
4: 운이 정말 안 좋네.
0: 같이 쓰면 되지.
5: 나는 7이야. 혹시 여기 천국이야?
2: 여긴 숫자 나라야.
5: 호호, 행운이야.
4: 와, 무지개다.
5: 왜? 왜들 그래?
2: 봐.
5: 오, 거울이네. 행운이야. 1, 2, 3, 4, 5, 6, 7. 일곱 색깔. 난 무지개 색깔 블록이야. 나 정말 우리 좋다니까. 야호!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은데. 7.
0: 빼기 1은?
2: 바로 6.
5: 오, 귀여운 너희 블록들이. 내 친구구나. 난 세상에서 제일 우리 좋은 넘버블럭이야.

0: 곤란하니? 운이 좋네. 내가 도와줄게. 건너도록 행운의 치마입니다. 뭐든지 다 잘 될 테니까.
1: 예!
0: 무지개 타임!
1: 빨강!
0: 내 첫 번째 블럭 빨간색이야.
2: 주황!
0: 내 두 번째 블럭 주황색이야.
1: 노랑!
0: 내 세 번째 블럭 노랑색이야.
2: 초록!
0: 내 네 번째 블럭 초록색이야. 오는 가랑, 육은 남색, 칠은 보라색인데, 오! 바로 나야!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세진

그래 착하지. 우리 새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저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아하! 내 친구!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고. 모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Hehehe

누구 구조요원이 되질 친구?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결승전 경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은
1: 안녕 얘들아.
2: 안녕 얘들아.
3: 안녕 터키. 안녕 럭키.
1: 오늘 결승전 응원 준비됐어?
3: 네. 아빠가 잠자면 안 된대요.
1: 그야 당연하지. 아빠는 어디에 계셔?
4: 여기에 있지요.
1: 우와! 대단한데.
4: 모두 준비된 거지?
1: 어이 그럼. 가자 마루스.
3: 잠깐 우리 팀 색깔이 뭐였죠?
1: 밤색.
3: 밤색? 어? 보라색 같이 보여요.
1: 근데 칠리는 어딨어?
5: 경기장에 있어. 크리스키가 표를 줬어.
1: 말도 안 돼.
3: 엄마가 TV에서 손을 흔들어 주실 거예요. 우와.
5: 아 있잖아 빙고. 엄마가 약속한 건 아니야.
3: 그럴 거예요. 보세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6: 엄마는 파란색 팀이야. 엄마 고향 팀이 파란색이거든.
7: 잘해라 블루. 우리 팀이 이길 거야. 우.
3: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8: 블루의 입안 이야기는 결승전.
1: 이제 시작이네.
3: 아빠 먹을 건 없어요?
5: 여기 육포도 있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피자도 올 거야.
0: 안에 그안에 버크 선수
3: 테크를 당하네요. 엄마가 안 보이잖아. 터키 너희 아빠는 보라색 팀을 응원하는데 너희 엄마는 파란색 팀 응원하면 너는 어느 쪽 팀인 거야?
6: 우리 엄마는 내 마음대로 하랬어.
3: 우리 엄마 아빠는 모두 보라색 팀이야. 그래서 나도 보라색. 근데 내가 파란색이라 좀 헷갈리기는 해.
6: 응. 나는 금색이야.
3: 금색 팀이 있는 거야?
6: 아니 보라색이랑 파란색만 있어.
3: 아! 내가 팀 색깔 정하는 거 도와줄까?
6: 좋아 도와줘.
1: 그래 잘했어.
3: 어른들이 고춤을 출 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0: 보라색 팀이 좋겠는데? 춤추는 일이 많잖아.
1: 경기 잠시 멈춥니다. 심판이 플로그 선수가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했는지 뭐? 확인 중입니다.
2: 뭐?
1: 아, 네, 결과 나왔습니다.
2: 아니라고? 뭐가 문제였단 말이지?
3: 세상에!
0: 무슨 일이에요?
4: 반칙쟁이들이야!
3: 반칙은 거기잖아!
1: 지모 선수에게 길게 주었습니다.
5: 아직도 엄마가 안 보이잖아.
1: 네, 이제 정면.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다시 춤을 추는 분이시야.
2: 그래, 그래, 그래.
1: 바로 치네요.
2: 뭐? 그래, 그래, 그래.
0: 저기 우리 엄마가 춤을 추어. 와, 진짜 좋은데?
2: 아니, 안 돼. 해크래.
6: 보라색 팀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
2: 안 돼. 이럴 수가.
6: 나랑 같이 우리 엄마한테 갈래?
0: 그래, 가자.
2: 아, 이런.
4: 우후! 예!
0: 엄마!
4: 저기!
0: 우리 같이 경기 봐도 될까요? 같이 춤추고 싶어요.
7: 블루이, 마루스를 응원하는 팬은 반갑지 않아. 하지만 같이 봐도 괜찮아.
0: 마루스!
7: 팝콘 좀 먹어봐. 내가 방금 만든 거야.
0: 엄마, 아파요.
7: 어서 가서 아빠한테 자랑해볼까?
0: 블루스 파이팅!
2: 아니, 블루이,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0: 여기 재밌어.
6: 블루이도 파한테만 하면 되겠다.
0: 응, 여긴 팝콘도 있잖아.
1: 엔젤랜드가 들어갑니다.
4: 뭐? 안 돼!
1: 방법이 없습니다.
4: 아니, 안 돼! 태클해!
6: 이제 저기서 춤을 추는데?
8: 이제 왔어요.
1: 결승전 중간 휴식 시간입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 그건 포워드였어.
2: 아니, 아닌데요.
9: 여보, 우리 지금 같은 경기 보는 거 맞아?
0: 어떤 색깔 팀 할 건지 정했어, 척키?
6: 잘 모르겠어. 아빠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엄마는 슬퍼. 근데 엄마 색깔 팀이 기뻐하고 있으면 아빠가 슬퍼.
1: 이제 두 팀 모두 올라왔습니다. 후반전은 45분.
2: 좋았어, 다시 시작이야.
9: 나중에 봐.
1: 후반전도 기대됩니다.
7: 척키, 누구 팀 경기 볼 거야? 조금은 엄마랑 조금은 아빠랑?
8: 아니요, 하나의 팀만 골라야 해요.
6: 왜?
8: 왜냐면 계속 바꿀 순 없잖아.
9: 원한다면 할 수 있어, 럭키.
8: 그럼 공평하지 않아요.
7: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척키.
6: 괜찮아요. 색깔 하나만 고를 거예요. 보라색 할래요.
7: 그래, 괜찮아, 척키. 행운을 빌어. 근데 아주 조금만.
6: 고마워요, 엄마.

0: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1: 드디어 시작이다. 준비되셨죠?
2: 가보자. 초록색과 금색.
3: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금색팀이야. 금색팀이라고.
4: 뭐?
2: 이제 뛰어볼까?
3: 또 다른 미식축구 리그야. 여기엔 금색팀도 있는데 엄마랑 아빠가 같은 팀이야.
4: 정말로? 둘 다 같은 팀인 거야?
3: 아, 우린 모두 같은 팀.
5: 저기 맥켄지 친구 빼고 알았지?
4: 그럼요.
6: 우리가 이길 거야.
7: 우리가 이길 거야.
8: 이게 무슨 일이죠?
2: 우리는 개리팀.
0: 결정 틀어지겠네요.
1: 네, 그래.
2: 이리와 좋게.
0: 역시 이런 경기가 재밌는 거죠.
9: 아, 글쎄. 이제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 팀짐. 이번에도 네가 이겼어.
10: 우와, 또 해요.
4: 안 돼. 이제 낮잠 잘 시간이잖아.
10: 알았어요. 팀짐이 잠잘 곳이 없는데.

0: 내 생각에 여기 벽을 없애면 거실이 훨씬 커질 것 같은데.
1: 거실은 이미 크다고 여보.
0: 아니야, 여기 너무 비좁아.
1: 비좁다니, 여기서 더 커져야 할 건 TV밖에는 없어.
0: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충분히 크잖아.
1: 아니야, 50인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적당한 크기가 아니라고. 뭐가 돌아가는지 보기 힘들어.
0: 난 줄자나 가지러 가야겠어.
2: 아빠, 우리 쿠션 필요해요.
1: 에? 뭐라고? 왜?
2: 김진 침대방을 만들고 있어요.
1: 그래, 알았어.
2: 여기 이것도 필요해요.
1: 아, 알았어.
2: 그리고 이것도. 고마워요.
3: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작은 방. 다 됐다, 김진. 새 침대방이야.
2: 여기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3: 김진 놀이방 여기에 만들어주면 어떨까?
2: 응, 그렇게 하자.
1: 다른 데 가서 만들면 안 돼? 크리켓 보고 있잖아.
3: 안 돼요.
1: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3: 이 쿠션 가져가도 되죠? 김진 화장실 만들 거예요.
2: 우와, 우리 화장실도 만드는 거야?
3: 당연하지.
0: 5m 50cm네? 아, 이건 너무 작은데.
3: 엄마, 수건 수납장 조심하세요.
0: 미안해.
2: 대박, 김진. 여기가 새 화장실이야. 와, 고마워요. 근데 김진 배고파요.
3: 맞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2: 우리 어디에서 먹지?
3: 방을 또 만들면 되잖아.
2: 다 먹었어요, 엄마. 김진 저녁을 다 먹었구나. 잘했어. 이제 그림 그리러 가볼까? 우후! 그리기 다 했어요, 엄마. 와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김진. 집에 미술실이 있어서 다행이야.
3: 언니가 이거 냉장고에 붙이러 갈게.
2: 근데 우리 냉장고가 없잖아. 주방도 없잖아.
3: 이런 세상에. 집안에 주방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2: 주방도 만들자.
3: 좋아.
1: 네, 이제. 이런, 나도 화장실 좀 가야겠다. 저기 얘들아.
2: 네?
1: 아빠 화장실 가야 돼.
3: 그럼 화장실 가시면 돼요.
1: 근데 화장실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
2: 쉬워요.
3: 먼저 주방으로 가서 알파카 농장을 지나고 나서 선인장 정원을 돌아서
2: 별이 있는 방을 지나요.
3: 그리고 네트볼 경기장을 나가요.
1: 알았어.
3: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1: 알았어, 출발한다. 좋아, 여기서 주방을 지나가라고 했었지. 근데 주방이 어디지? 알파카 농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가 알파카 농장인가? 아니, 여우 원숭이야. 도대체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 거야? 여기 완전 난장판이네. 여기는 어디야?
0: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1: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
0: 그냥 저쪽으로 가면 돼.
1: 고마워.
0: 잠깐! 이거 가져갈 수 있어?
1: 알았습니다.
3: 됐다! 펭귄 방이 이제 다 끝났어. 김진에게 보여줘야겠어. 빙고! 어디에 있는 거야?
2: 빙고 도서관에 있어.
3: 도서관은 어디에 있어?
2: 마구간 방 바로 옆방에 있어.
3: 마구간이라고? 좋아, 빙고. 나 마구간 좋아해.
2: 고마워. 김진 어딨어?
3: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2: 아니, 언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3: 아니? 김진을 잃어버렸어!
2: 김진!
3: 김진! 어디에 있는 거야?
1: 이런, 도대체 알파카 농장이 어디야? 뭐 하는 거야?
3: 지금 김진을 찾고 있어요!
1: 김진이 누구야?
3: 우리 아기인데 잃어버렸어요!
2: 우리 나쁜 부모예요!
1: 이런, 더 이상 못하겠어. 얘들아,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2: 저기에 있어요.
1: 고맙다.
3: 김진!
1: 진짜 화장실이 어디냐고!
3: 김진! 돌아와, 아가!
2: 아가 어딨니? 김진 여기 있는 거야?
3: 김진 도저히 못 찾겠어.
2: 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0: 36m, 어떻게 36m나 되지?
1: 뭐야, 계속 빙글빙글 돌고만 있잖아.
4: 회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1: 미안, 얘들아. 아빠 잠시 일어나서 봐야겠어.
2: 이게 무슨 소리지?
3: 오, 안 돼!

0: 화장실! 미안해, 얘들아!
1: 블루이 언니, 여기! 김치! 어, 김치 뿌리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2: 두 번째 득점에 가까웠지만 타자는 쉬어가는 작전을 따르기로 합니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여섯, 여섯, 생각해보니까 이 TV도 큰 것 같은데.
3: 거실도 그렇지. 이것 좀 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네.
1: 하나, 둘, 셋, 넷. 끝났다! 이번에도 이겼어, 팀진! 만세! 어?
3: 방이 더 필요하지는 않아?
1: 아니요, 괜찮아요.
0: 휴대폰 친구, 운동음악 틀어줘. 좋았어. 출근하기 전에 10분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응?
1: 부릉, 부릉.
0: 아, 이런.
1: 빵빵.
0: 빙고, 아빠 그거 필요해.
1: 빙고 지금 회사에 가요.
0: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1: 근데 일찍 가봐야 해서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0: 아, 알았어. 윗몸 일으키기. 아니, 또.
1: 아, 회사에 늦겠네? 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운동.
0: 괜찮아. 그래도 방법은 있지.
1: 오늘이 첫날이에요.
4: 어? 괜찮다면 구경시켜드릴게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거든요.
1: 어, 고마워요.
4: 재미없는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여기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 가고 싶은 층을 눌러요. 여기에는 사람들이랑 물건들이 있어요. 꼭대기층이 최고예요. 안녕.
1: 해봐도 돼요?
4: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둘이 타면 느려요. 오래됐거든요.
1: 빅 꼭대기층.
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은
1: 라니예요.
4: 새로 오셨어요. 지금 구경시켜요. 그럼 계단으로 갈까요? 이 의자가 란자리예요.
1: 오.
4: 앉아요. 사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레버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다시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지루해지면 좀 빙글빙글 돌려. 그 다음은 저기로 카페테리아 구경해요.
0: 열, 열하나, 열둘.
4: 여기가 카페테리아예요.
0: 열다섯.
4: 김밥 한 줄 먹을래요?
1: 이제 일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4: 김밥 한 줄 부탁드려요.
0: 혹시 간장도 필요해요?
4: 네, 주세요.
0: 이렇게 찍고 찍어서 여기 있어요.
1: 구경시켜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일을 해야겠어요.
4: 잠깐만, 아직 탁구장을 안 봤잖아요.
1: 저 진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사장님이 보시면 곤란해요.
4: 걱정 마세요. 사장님도 탁구 좋아해요. 어서.
0: 잠깐.
4: 준비.
1: 준비.
0: 블루이, 이쪽이야. 이쪽 빨리.
4: 이거 뭐 하겠어요? 아주 잘 쳤어요.
1: 즐거웠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 해요.
4: 네, 물론이죠. 저도 일을 좀 해야겠어요. 나중에 봐요.
1: 잠깐,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왜?
4: 여기, 아래에요.
1: 지금 뭐 하세요?
4: 지금 놀이공원으로 놀러 갈 거예요. 어서 가요.
1: 네?
4: 가서 롤러코스터만 빨리 타고 와요.
1: 사장님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4: 근데 사장님은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1: 좋아요.
0: 진짜 힘드네.
4: 이제 놀이공원에 다 왔어요.
0: 뭐야?

0: 안 보여요.
1: 저도 안 보여요.
0: 회사 구경시켜주셔서 고마워요.
1: 천만에요.
0: 놀이공원으로 바로 안 따라가서 미안했어요. 저는 그냥 일을 잘해서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1: 이미 사장님을 기쁘게 했어요. 어? 제가 사장이에요?
0: 네? 정말요?
1: 네! 전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0: 저도 행복해요.
1: 좋아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0: 근데 왜 말 안 해줬어요?
1: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지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건 이 엘리베이터는 꼭 고쳐야겠네요.
2: 숨 고르게 할 시간이야.
0: 다른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이 도대체 뭐예요?
1: 간단해요. 이걸 잡는 거예요. 지루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일을 정말 잘하고 있네요.
0: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장님인 것 같아요.
3: 사장님? 주문하신 차 여기 있어요.
1: 설탕 11개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3: 죄송해요. 죄송해요.
1: 행복하지 않아요. 란, 이제 혼내주는 일을 하세요.
0: 네, 사장님.
3: 다음부터는 정말 시키는 대로 잘할게요.
1: 행복한 사장이 되려고 하지만 이런 일이 가끔씩 생긴다니까.
4: 120에 80.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상태예요, 밴디트. 헬스장에 다니시나요?
5: 아니요. 헬스장이 절 찾아와요.
1: 안녕하세요. 여긴 마법약 가게예요. 마법약 소개해드릴까요?
0: 괜찮아요. 전 그냥 엄마 아빠 방으로 갈 거예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6: 여기 너 나가. 여긴 내 방이고 여기에 오려면 이만큼 키가 커야 한다고. 나가.
1: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이제 마법약을 사고 싶어진 거죠?
0: 네, 맞아요.
1: 그럼 튼튼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0: 오, 네.
6: 거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내 방이라고 말했잖아. 당장 나가.
0: 아니요.
6: 와? 이거 안 되겠군.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1: 마법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7: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6: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7: 데이비드

0: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더운 여름날을 이렇게 보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지. 느긋하게 앉아서 시원한 음료 한 잔, 그리고 맛있는 막대 아이스크림도 먹고.
1: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0: 아하.
2: 뭐? 우주정거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나 왔어!
3: 지? 연결돼서 다행이다. 문제가 생겼거든.
2: 뭐가 문제인데, 시프?
3: 우주정거장의 파이프 중 하나에서 물이 새!
2: 안 돼!
3: 너무 걱정하지 마. 심각한 건 아니고 아주 조금 새는 거니까. 근데 우주전화!
2: 내가 당장 엄청 끈끈한 슬라임 갖고 가서 파이프의 틈을 막아줄게.
0: 파이프가 새? 난 농장에서 새는 파이프 수시로 수리하는데.
2: 그럼 맥밤, 우리의 휴가는 조금 미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에 남을 우주 구조 작전을 펼쳐야 하거든.
0: 좋았어. 우주로 함께 떠나보자.
3: 잘됐다. 그럼 이따 봐.
2: 좀 이따 만나. 봐. 자, 먼저 이 슬라임통부터 같이 로켓 안으로 옮기자.
0: 근데 이 엄청 끈끈한 슬라임은 대체 얼마나 끈끈한 거야?
2: 엄청 끈끈해. 진짜라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절대 흘리면 안 돼. 안 돼. 받아야 해.
0: 같이 받아. 다행히 전혀 안 흘렸어.
2: 시프한테 가져가자.
0: 그래, 좋았어.
2: 이런, 우리한테 떨어졌었네. 이걸 어떻게 떼어내야 할까?
0: 난 너한테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0: 우와!
1: 아, 포키몬스타?
0: 오! 이야! 아, 아하!
1: 메카빌더, 출동 준비!
2: 저게 뭘까? 질? 농부 맥밤?
3: 메카빌더! 때마초 잘 아줬구나. 떼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어.
1: 대체 이게 뭐예요?
3: 내가 가진 최고로 끈끈한 슬라임이야. 우주 정거장에 파이프가 새서 수리하러 가져가려고 했는데
4: 실수로 우리 위에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렸고. 근데 우주에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
5: 떼어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3: 그럼!
4: 같이!
5: 시도해본 건 맞네.
3: 우리 둘이 떼어져야 시프한테 가서 파이프 수리를 해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니?
1: 그야 물론이죠.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

0: 먹어?
1: 해결한다!
0: 어떻게 해야 지와 농부 맷밤을 떼어낼 수 있을까?
1: 혹시 우리 모두 함께 떼어보면 어떨까? 아무리 끈끈한 슬라임이라고 해도 메카빌더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2: 좋은 생각이야.
3: 시험해보자.
0: 좋아요. 지, 저랑 메카 엘모와 함께 이쪽으로 당겨요.
1: 그럼 난 농부 맷밤과 함께 이쪽으로 당길게.
0: 셋에 당겨요. 하나, 둘, 셋, 당겨요.
1: 잘 되고 있어요. 둘이 멀리 떨어졌잖아요. 잠깐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붙어있네요.
0: 이상은 못 당길 것 같아.
4: 메카에서도 저는 못 버틸 것 같아.
1: 아이고, 나도 그래. 떼어내지 못했어.
2: 게다가 더 많은 슬라임이 붙었어.
3: 아까보다 더 단단히 붙어버렸고.
2: 어, 시프가 부른다.
5: 이 바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지금쯤 출발했을 줄 알았는데.
2: 아,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5: 혹시 둘이 붙어있는 거야? 그 엄청 끈끈한 슬라임으로?
3: 그래,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네.
2: 걱정 마, 곧 떼어낼 거니까. 여기 메카빌더가 도와주고 있거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시프.
5: 안녕, 반가워. 근데 서둘러줘. 새는 파이프를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아.
4: 알겠어요, 시프.
1: 네, 서두를게요.
0: 알겠어. 이번엔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지와 맥밤을 떼어내야 해. 그래야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가지.
4: 잠깐, 슬라임 모양이 아까랑 좀 달라졌어.
0: 그래, 아까보다 좀 더 늘어졌네.
3: 지, 우리 아이스크림을 햇볕 아래 놔뒀더니 다 녹아버렸어.
1: 만약에 뜨거운 햇볕이 슬라임을 녹인다면...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을 녹인 것처럼 말이야.
0: 우와, 그래. 햇볕에 강한 열이 지와 맥밤 사이의 슬라임을 녹여서 뗄 수도 있겠다. 막대 아이스크림에서 막대가 떼어진 것처럼.
2: 그렇겠네. 시험해보자.

0: 이제 햇볕의 열로 슬라임이 녹았겠지?
1: 오히려 아까보다 더 끈끈하게 붙어버렸어.
2: 이번 계획은 소용없네요. 떼어진 게 아니라 녹아내리면서 슬라임이 더 많은 부분을 붙게 만들었어요.
3: 더 심하게 붓기 전에 햇볕이 없는 데로 가야겠어. 나 넘어진다!
2: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있어! 제트리!
3: 내가 갈게! 걱정 마요! 내가 막아줄게요!
2: 메카쿠키 몬스터!
3: 어?
2: 조심해야 해! 슬라임에 손을 대면 너까지 붙어버릴 거라고!
3: 맞아! 슬라임에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2: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3: 그렇지?
0: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들 생각해봐.
3: 하... 생각하자, 생각해.
4: 발이 차가우니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네. 근데 발이 왜 차가운 거지?
1: 그래, 나도 지금 발이 차가워.
0: 그건 지금 얼음 속에 발을 넣고 있어서야.
2: 그리고 발 위에 슬라임에 서리가 덮였고 차가워 보여요.
1: 서리가 덮였고 차가운 느낌이야.
3: 나의 실수, 미안해요.
1: 우리 발이
4: 떨어졌어.
0: 슬라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2: 얼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물질의 상태는 온도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얼음은 열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고 차갑게 하면 다시 얼어서 고체가 되죠. 액체는 깨지지 않지만 고체는 깨질 수 있고요.
1: 그렇다면 슬라임도 차갑게 얼리면 얼음처럼 딱딱해질 수 있겠다.
2: 그리고 딱딱해지면 깨트릴 수 있을 거야.
3: 시험해보자.
1: 빨리 서둘러줘.
2: 어떡해.
0: 이 얼음주머니들을 이용해서 슬라임을 얼리자. 아주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슬라임에 갖다 붙였어.
2: 지금쯤 슬라임이 다 알았을까?
0: 확인해보자.
2: 슬라임이 꽝꽝 알았어.
0: 이제 깨뜨려보자.
1: 야하!
3: 우와!
1: 어하하!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엄청 끈끈한 슬라임을 얼음으로 꽁꽁 얼려서 지랑 맥밤과 메카쿠키를 떼어내는데 성공했어!
3: 고마워, 메카빌더! 좋아, 맥밤! 이제 역사에 남을
4: 우주 구조 작전을 시작해보자!
1: 조심해! 안녕!
3: 다녀올게!
1: 안녕!
2: 안녕!
0: 안녕! 안녕, 셰프? 문제는 해결됐나요?
5: 그래! 엄청 끈끈한 슬라임이 구멍을 막아줬어. 도와줘서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 아니었으면 둘은 못 왔을 거야. 어떻게 해결한 거야, 메카빌더?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1: 예!
6: 너무 더워.
7: 얼음을

0: 여기 얼음물이요. 이지도 한 잔.
1: 고마워요. 예!
0: 바부도 한 잔. 금방 줄게.
2: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 시원한 얼음물을 준다니 정말 좋다, 마윈.
0: 날이 더울 땐 얼음을 잔뜩 넣은 물만큼 시원한... 얼음이 떨어졌잖아!
3: 얼음, 얼음.
0: 옙, 옙, 옙, 옙, 옙, 얼음. 아니, 저건...
3: 얼음.
0: 옙, 옙, 옙, 옙.
3: 얼음.
0: 산물. 우와, 거대한 얼음이네. 고마워, 화성인들.
1: 얼음, 얼음,
4: 얼음, 얼음, 얼음.
1: 얼음? 어떡해. 내 배!
2: 저 거대한 얼음이 고층 건물 쪽으로 가고 있잖아.
1: 문제가 아주 심각하네요.

0: 됐어. 출동 준비.
1: 메카빌다, 마침 정말 잘 와줬구나.
2: 무슨 일이?

0: 그런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
1: 좋아, 그럼 해결 방법을 생각할 시간은 있겠다.
0: 메카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2: 계획하고
0: 시험하고
1: 해결한다.
2: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덩어리가 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을까?
1: 내가 알아! 얼음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
0: 야! 좋은 생각이야!
1: 예!
2: 다 같이 밀어!
1: 다리 힘을 써!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하자!
2: 그래! 시작하자! 고! 메카! 이!
0: 고! 메카! 파워!
1: 고! 메카! 자이언트! 좋아!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2: 이 얼음을 옮겨놓을 자리를 빨리 찾아야 해!
3: 얼음!
2: 여긴 안 돼!
0: 여기도 아니야!
1: 빵집 문 앞은 당연히 가리면 안 되지.
2: 아, 어디다 놔야 하지?
1: 아, 이런. 이게 뭐야? 원래 자리로 돌아왔네.
3: 어떡해!
2: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얼음을 옮겨놓으려는 계획은 실패했어. 커도 너무 커!
1: 그래, 그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났어. 쿠키!
0: 쿠키를 먹는 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줘?
1: 쿠키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줄게. 잘 봐. 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작은 조각들로 쪼개면 어떨까? 이렇게 말이야.
2: 그래, 바로 그거야! 거대한 얼음을 작은 조각들로 쪼개면 방해되지 않는 자리에 옮겨놓기가 쉬울 거야.
0: 아하하, 좋은 생각이야.
1: 고마워. 쿠키 먹을래? 줄까?
2: 아니, 괜찮아.
0: 나도 됐어.
1: 그래, 그럼. 자, 그럼 어떻게 얼음을 작게 쪼갤까?
0: 메카이머 생각났어. 얼음 덩어리를 작은 조각들로 자르는 거야. 메카이머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지?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건 나중에. 짜잔! 멋진 레이저 카터! 이제 메카이머가 꼭대기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
2: 도와줄게. 제트기!

0: 전라도긴 처음이야.
1: 아, 왜 그래?
0: 아, 어떡해. 레이저 커터 전원이 나갔나 봐. 작동이 멈췄어. 한 번에 자르긴 너무 컸나 봐.
2: 아까보다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두 개가 됐잖아.
0: 얼음!
1: 안 돼!
2: 바람!
1: 얘들아, 봐! 얼음 덩어리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고 있어.
0: 아! 메칼모 생각엔 뜨거운 햇볕 때문에 얼음이 녹고 있는 것 같아.
1: 어쩌면 얼음이 미끄러지고 있는 게 녹아서 생긴 물 때문일 수도 있겠다.
2: 좋았어! 그런데 얼음 덩어리를 어떻게 멈출 건데?
1: 이걸 봐! 얼음은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딱딱한 덩어리야. 햇볕은 뜨거우니까 햇볕이 닿으면 얼음은 녹게 되고 그렇게 얼음이 물이 되는 거야. 얼음은 녹으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보자.
2: 그러니까 얼음을 빨리 물로 녹이면 작아져서 옮기기 쉽겠구나.
0: 그렇게 해서 사람

0: 방해되지 않을 자리로 옮겨놓자.
1: 좋았어. 근데 정확히 어떻게 하자는 거야?
2: 우선 햇볕을 더 많이 받게 해서 얼음을 녹게 해야 해.
0: 어떻게 하면 햇볕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을까?
1: 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 햇볕이 저 접시에 반사돼서 나한테 바로 오니까.
2: 아, 이 접시형 안테나로 햇볕을 얼음 쪽에 반사시키면 어떨까?
0: 아, 좋은 생각이야. 시험해보자.
3: 아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2: 어, 이것 좀 빌릴 수 있을까요?
3: 그럼, 메카빌더를 도울 수만 있다면.
2: 고마워요.
1: 얼음 덩어리가 고층 건물에 가까워지고 있어.
0: 저 위를 봐. 저 위에 안테나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1: 맥헤비!
0: 맥헤비!

0: 이제 방향만 맞추면 돼.
1: 우와, 성공이야. 얼음이 더 빨리 녹고 있어.
2: 발은 하나 더 있지 마.
0: 맞다.
3: 이야, 잘한다, 메카에비.
1: 바람! 작아졌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하!
2: 에비! 다른 하나가 가까이 왔어!
0: 어서 녹아라!
1: 어떡해?
0: 그래서 이제 아주 작아졌고 고층 건물에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
1: 예! 역시 메카빌더야!
0: 마밍, 저도 이제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4: 나도 주고 싶은데 아직 얼음이 없어서 말이야. 안 돼. 설마 또야?
2: 안 돼.
5: 산말, 산말.
1: 괜찮아, 화석이들. 우리 얼음 많이 있어. 내가 마트에 가서 사왔지.
0: 고마워.
5: 안녕.
0: 휴, 큰일 날 뻔했네.
1: 메카엘보, 화성인들한테 마트에 얼음 판다고 얘기 좀 해줘. 고마워.
4: 고마워, 메카들.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승아야, 오늘도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 게임 진짜 재밌겠지?
1: 형아, 그거야 말하면 입 아프지. 빨리 해보자.
0: 그래. 어, 뭐하지? 어? 간호사의 구력?
1: 어? 구력이 뭐지?
0: 글쎄, 근데 그림을 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빨리 알아보자. 그래.
2: 황제나 제후들이 땅을 주면서 성직자를 임명해주니 교회가 부패하는 거야.
3: 시간을 달리는 간호사의 굴욕 이야기. 1077년

0: 아, 여긴 어디지? 근데 애들도 있네?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그래?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제가 먼저 할게요. 얍! 오, 행복한! 신기하죠?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살만 임명했는데!
2: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서로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무엇을 가지고 다투게 될까요?
1: 응?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뭘까?
5: 일단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유럽이 어떤 상태였냐면
6: 무르만족이다!
5: 곳곳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자 사람들은 힘 있는 영주들의 땅에서 살기 시작했지.
7: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 여기서 사는 대신에 내 말 잘 들어야 돼.
8: 네.
5: 이 영주는 제후라고도 했는데 동프랑크에서는 특히 제후들의 힘이 강했지.
9: 아니 세금을 더 내라뇨.
10: 저희도 겨우 겨우 내는 겁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1: 아이 왜들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아유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5: 당시 동프랑크의 왕이었던 오토 1세는 제후들을 누르고 더 강해지고 싶어 했어. 그러다 이탈리아의 반란 세력이 교황청의 영지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지.
11: 도와주십시오, 폐하.
1: 지금이야. 교황을 도와주고 로마 제국 황제 지위도 가져와야 되겠어. 그럼 제후들도 꼼짝 못하겠지?
5: 이렇게 오토 1세는 궁지에 몰린 교황 요한 12세를 도와 이탈리아 반란 세력을 물리쳤고 교황은 그 보답으로 962년 오토 1세에게 로마 제국 황제의 지위를 줬어. 그러자 교황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은
11: 우와 교황님이 인정했으니까 신이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12: 아, 더군다나 교황이 우리 왕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했대.
5: 이렇게 황제의 권위가 올라가자 황제와 교황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1: 교황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내 꼴이 뭐가 돼요?
11: 폐하, 그게...
1: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얼굴과도 같소. 가서 교황한테 바르게 살라고 전하시오.
9: 뭐? 아니,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뭘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아, 우리가 왕...

0: 지어줬는데
1: 똑바로 살라니!
2: 성아, 그래도 신경을 쓰시니.
0: 안 되겠어. 그 우리를 침략했던 세력이라도 손을 잡아가지고 오토를 견제해야겠어.
1: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오토 1세가 요한 12세를 쫓아냈고 요한 12세는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에 의해 폐위가 된 교황이 됐지. 그리고 오토 1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성직자들을 임명하면서 황제의 힘을 강하게 했어. 이렇게 성직자들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자 부패하기 시작했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3: 이렇게까지 성의를 표하니 내 땅 하나 뚝 떼어주지. 우리 성의 주교를 맡으시오.
4: 감사합니다, 전하.
1: 심지어 이렇게 성직을 사고팔기까지 했었던 거야. 그래서 1073년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가 개혁을 하기로 했지.
5: 황제나 제후들이 땅을 주면서 성직자를 임명해주니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직자는 교회 최고 책임자인 나, 교황만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오.
1: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발끈했고,
6: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살만 임명했는데 나 앞으로 계속 성직자 임명할 거야.
7: 성직자 임명 못해!
6: 임명할 거야!
1: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크게 대립을 하게 돼.
8: 아, 정답!
9: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8: 성직자 임명권!
9: 네, 정답입니다. 서유럽은 천년 가까이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교황이나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물론 지방의 제후들까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권력을 부려왔는데,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만 갖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0: 이번엔 제가.
11: 오! 아우카! 우와!
9: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9: 성직자 임명권 문제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대립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10: 큰 사건이 일어나요?
1: 일단 그 성직자 임명권으로 인해서 교황과 황제가 크게 대립을 했잖아.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독점하게 되면 교황이 황제보다 힘이 세질 수 있었어.
6: 아니,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독점하게 되면 백성뿐만 아니라 제후들까지 교황의 눈치를 볼 거 아니야.
10: 아, 그렇죠.
6: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1: 위기라고 생각한 하인리 4세는 1076년 제후들을 불러 모아 의회를 열었고,
6: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12: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13: 맞아요. 가만, 이 성직자를 팔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오?
14: 그렇지요. 안 되겠어. 이참에 교황을 쫓아냅시다.
13: 그렇습니다.
1: 이 의회에서 황제와 제후들은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교황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결정을 했지.
10: 뭐? 날 교황에서 끌어내린다고? 내가 부패를 했어, 뭘 했어?
2: 어떡하죠, 성아?
10: 건방지게 황제 따위가 신의 대리인 교황을 건드려? 이제부터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1: 화가 난 교황이 사상 최초로 황제인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거야. 그러자 온 유럽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
14: 아니, 이제 황제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래요.
12: 아, 얼마나 잘못했으면 교황님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
2: 교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요.
12: 그러게 말이요. 근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황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1: 심지어 제후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지. 당시 서유럽에서는 가톨릭 신자

0: 자가 아니면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거든. 한편 제후들만 믿고 있던 황제는
1: 배야, 큰일 났습니다. 제후들하고 우리 쪽 주교들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2: 뭐? 내가 임명한 자들도 연락을 안 받아?
1: 네, 폐하랑 엮였다가 같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2: 뭐? 같이 교황을 쫓아내자고 해놓고 왜 말을 한다니.
0: 제후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교황은 한술 더 떠서 추방령까지 내렸어. 하인리 4세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아내야겠어. 받아주는 제후들 있으면 가톨릭 신자 자격 박탈! 그러자 제후들끼리 모여 의회를 열고,
3: 이참에 황제를 아예 바꾸는 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계속할 순 없죠.
1: 그렇죠.
0: 황제를 새로 뽑기로 했던 거지.
2: 뭐야? 황제를 새로 뽑아?
1: 배야.
2: 이러.
1: 배야, 지금이라도 교황님께 사과를.
2: 아, 자존심 상하지만 해야겠지. 그럼 가서 펜 가져와, 펜.
0: 하인리 4세는 교황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지만,
4: 이딴 사과 필요 없어. 이제 제후들도 내 편인데 용서 못해!
0: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자 결국 하인리 4세는 1077년 1월 추운 겨울 알프스산을 넘어 교황이 있는 카노사 성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4: 교황도 쫓아내는 그 잘난 황제가 여길 왜 와?
0: 문 열어주지 마! 교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러자 하인리 4세는 맨발에 얇은 옷만 입고 성문 앞에서,
1: 배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2: 좀 추잖아.
1: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 삼아, 제발.
0: 3일 동안 용서를 청했는데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했던 거야.
5: 아, 정답!
6: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와 교황이 대립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5: 카노사의 굴욕!
6: 네, 정답입니다! 예! 굴욕은 남한테 억눌려서 매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카노사의 굴욕을 당한 뒤 겨우 용서를 받은 하인리 4세는 나중에 힘을 길러 교황을 쫓아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카노사의 굴욕은 잊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황의 권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2: 내렸다.
7: 갈게, 갈게.
8: 아, 그래. 안녕.
7: 안녕.
4: 아유, 정신을 못 차려. 아유, 안녕.
8: 안녕.
7: 안녕.
6: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6: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 쇼, 쇼는 계속됩니다.
2: 와, 권력 때문에 황제랑 교황이랑 싸우다니.
7: 맞아, 맞아.
9: 얘들아, 피자 왔다. 뜨거운데 빨리 먹자.
7: 오, 피자! 그래, 오늘 먹자. 아, 형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형아.

0: 하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1: 혹시 잔다르크?
0: 어? 혐한도?
1: 아, 당연하지. 잔다르크가 백년 전쟁을 어떻게 이기했을까?
0: 빨리 알아보자.
1: 알았어.
2: 시간을 달리는 잔다르크 이야기. 1429년.
3: 잔다르크!
4: 여기 어디지?
3: 너희들은 누구야?
0: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5: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2: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제가 해볼게요.
4: 잘해.
1: 야!
4: 11칸! 오! 오!
1: 오! 오! 야, 신기하다! 신기하죠?
0: 오, 신기해.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아, 어떡하지? 아,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
2: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일어난 백년 전쟁에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고 전세를 뒤집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오? 프랑스가 위기에 빠져요?
7: 일단 백년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나?
8: 이제 내가 프랑스의 왕이다! 프랑스 놈들! 아, 내 왕위!
7: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8: 우리도 영국의 돈줄 아퀴텐을 몰수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그래!
7: 영토 문제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이 시작됐잖아.
8: 가자, 프랑스로!
7: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휴전을 반복했는데 그동안 왕도 여러 번 바뀌어서 영국은 헨리 5세가, 프랑스는 샤를 6세가 왕이었어. 그런데 프랑스는 국왕 샤를 6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샤를 6세 대신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를 두고 귀족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내전이 벌어졌고,
8: 지금이 기회다, 전쟁 준비해!
7: 이 틈을 타 영국의 헨리 5세가 다시 전쟁을 일으켰던 거야.

0: 결국 영국이 승승장구하면서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까지 점령했고 헨리 5세는 프랑스의 왕이 되기 위해 프랑스 샤를 6세의 딸과 결혼했어. 그리고
1: 이제 샤를 6세가 죽으면 나나 내 아들이 이 나라 프랑스의 왕이 되는 겁니다.
2: 그러시죠.
0: 샤를 6세가 죽으면 헨리 5세 본인이나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기로 조약을 맺었지. 하지만 얼마 후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프랑스 왕위 문제를 두고 난리가 났던 거야.
3: 폐하의 아들이신 샤를 왕세자가 왕이 되셔야 합니다.
4: 거참 무슨 소리요? 헨리 5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조약까지 맺었는데.
5: 아니 지금 막 태어난 영국 왕자가 우리 프랑스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샤를 왕세자가 있는데
3: 아, 조약을 맺었댄소.
5: 법대로 하시오.
0: 이때 영국과 손잡은 프랑스 귀족들이 헨리 5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고 영국은 프랑스 북부를 거의 점령했어. 프랑스의 샤를 왕세자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신혼까지 밀려나 있었지.
6: 아, 어떡하지? 아,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
7: 전하, 잔다르크라는 농민의 딸이

0: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뵙기를 청하옵니다.
1: 뭐? 농민의 딸?
0: 예. 자기가 전하를 지킬 수 있다고.
2: 나를?
0: 예.
2: 무턱대고 믿을 수 없었던 샤를 왕세자는 짠다라크를 시험해보기로 했어.
1: 얘 진짜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 날 알아볼 테고, 아니면 접자일 테지.
2: 드디어 짠다르크가 들어왔고,

0: 왕세자잖아.
1: 어떻게 알았지?
0: 잔다르크는 변장을 하고 숨어있던 진짜 샤를 왕세자를 찾아냈어.
2: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이 땅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전하를 프랑스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 하셨습니다.
1: 그게 정말이냐?
2: 예. 갑옷과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주십시오. 먼저 영국군을 오를레앙에서 쫓아내겠습니다.
0: 워낙에 힘든 상황이었기에 샤를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믿고 갑옷과 군사를 내어줬어. 잔다르크는 영국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오를레앙 성 안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3: 나가서 싸웁시다. 신은 우리 프랑스의 편입니다.
0: 잔다르크는 성 안에 꽁꽁 숨어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영국군을 공격했어. 프랑스 군사들은 오를레앙에서 영국군을 몰아냈고 전세가 프랑스 쪽으로 넘어오게 돼.
3: 우리가 이겼다!
0: 그러면서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영웅이 되지.
4: 아, 정답!
5: 백년 전쟁에서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고 전세를 뒤집는 사람은?
4: 잔다르크!
5: 네, 정답입니다. 예! 잔다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 프랑스는 영국과 손잡은 귀족들 때문에 왕위는 물론 나라 전체가 영국에게 점령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패배로 자포자기하고 있던 프랑스 군인들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영국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보너스?
5: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이번엔 제가.
8: 잘해.
5: 일곱 칸.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너는 왜 여자가 바지를 입었던 것이냐?
5: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를 흠집내기 위해서 영국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8: 어? 어떤 일?
0: 자, 들어봐. 잔다르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오를레앙을 되찾았잖아. 이후 잔다르크가 지휘한 전투마다 이기면서
3: 우리가 이겼다!
0: 전세가 뒤집힌 거지. 그러자 영국 쪽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어.
9: 이제 오를레앙을 손에 넣었으니 샤를 7세가 파리로 올 것이오. 모든 병사들을 모아 파리를 지킵시다.
0: 하지만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함께 랭스로 진군해 갔고.
10: 어! 저기 잔다르크가 온다!
11: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그랬는데 샤를 왕세자가 진짜 왕이랬어.
9: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잔다르크 말이 맞겠지.
0: 잔다르크 덕분에 샤를 7세는 백성들에게도 프랑스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프랑스 왕들이 대대로 대관식을 하던 랭스에서 샤를 7세의 대관식이 열렸어. 그런데 왕이 되고 나자 샤를 7세가 변하기 시작했어.
12: 잔다르크! 왕은 난데 죄 잔다르크만 떠받들고 말이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3: 헤아.
2: 이제 파리로 넘어가서 남아있는 영국군을 몰아내야 합니다.
12: 아니, 좀 쉬었다 하자. 아니, 대관식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
2: 신이 지금 파리를 되찾으라고 하십니다.
12: 아니, 그 좀 쉬었다 하자니까.
0: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귀찮아했지. 그런데 잔다르크는 자신이라도 파리를 되찾겠다며 병사들을 이끌고 나간 거야.
3: 돌!

0: 돌아간 나르크는 이 전투에서 영국과 손잡은 프랑스 귀족들에게 인질로 잡혀버리고 말았는데.
1: 뭐? 몸값을 달라고 했다고?
0: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폐하, 잔다르크가 돌아오면 자기 말 들어라 말아, 이거 골치 아프실 텐데요.
1: 아니, 내 말이, 아주 백성들도 내가 잔다르크 신한 줄 안다니까? 그냥 돈 없다 그래.
0: 예. 샤를 7세가 몸값을 주지 않자 영국과 손잡은 프랑스 귀족들은 잔다르크를 영국에 팔아넘겨버렸어. 영국은 역전된 전세를 뒤집기 위해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았어.
2: 너 마녀지.
3: 마녀라는 걸 인정해!
4: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
2: 넌 왜 여자가 바지를 입었던 것이냐? 그건 네가 마녀이기 때문 아니냐?
4: 아니라고요.
0: 수개월 동안이나 마녀 재판이 열렸고 바지를 입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를 물어 1431년 잔다르크를 화형시켰어.
4: 아, 정답! 영국이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를 흠집내기 위해 벌인 일은 마녀 재판! 네, 정답입니다. 당시 유럽은 뿌리 깊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마녀나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 적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잔다르크를 마녀 재판에 세웠던 거죠.
0: 아, 결국 우리 프랑스가 영국에 승리했잖아.
5: 맞아. 그리고 나중에 샤를 7세가 재심 재판을 열어서 잔다르크의 명예도 회복시켜줬어.
6: 우와, 잘됐다.
4: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5: 오, 보너스. 오, 깜짝.
4: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오, 문제 났다. 오,
3: 잘들 있어.
5: 얘들아, 갈게. 안녕.
3: 안녕.
1: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어땠나요?
3: 재밌었어요.
1: 최고예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쇼 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 와, 잔다르크 진짜 대단하다.
5: 영기라, 승환아, 김치국밥 먹자.
3: 어, 승환아, 내가 먹을까. 아, 봐봐, 같이 가. 김치국밥. 아, 같이 먹어. 같이 가.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번 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뭐 세뱃돈?
0: 들어가자.
1: 아, 홍매님 뭐 했을라나? 도착했을라나 모르겠네.
2: 안녕하세요.
3: 어? 어서오세요. 여기야.
1: 아, 있네. 아,
3: 좋은 자리를 또 어머. 해놨지.
1: 아이고.
3: 좋은 자리를 들어와.
1: 아니, 1등으로
3: 여러분,
1: 또 오셨어.
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 홍윤아.
4: 해피 뉴 이어.
0: 해피 뉴 이어.
3: 다들 동네에서 해종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아,
3: 왕십리의 태양, 분당의 태양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오빠는? 오빠는 어디 갔어?
3: 아, 나는, 아, 네, 진짜 아주 미쳐버린, 아, 최고의 플레이스가 있어, 우리 동네.
0: 그래, 아, 우리 동네도 있어.
3: 우리 동네가 짱이야, 야.
0: 아니야, 우리 동네가 짱이야.
3: 비비지 마, 뭔 소리야.
0: 아니야. 우리 야경도 끝내줘.
3: 진짜 보면은 너.
0: 햇빛도 다 끝내줘. 아, 이따가 재영이 오면 얘기하자.
3: 너 당장 동작구로 전입신고 한다. 너 보면은
0: 아, 아니 세상에 아니야, 그래. 오빠가 송동구로 전입신고
3: 한다. 아니
1: 서울에 해 맛집이 어딨어?
0: 해 맛집 있어.
1: 어디?
0: 아 있어. 이따 얘기해줄게.
2: 더 예뻐지지 않았니?
3: 우리 매주 보잖아.
1: 그렇지 그렇지. 왜 대답을 안 해? 더 예뻐지지 않았니?
0: 예뻐. 얘 예, 예뻐. 어 재영아.
3: 나 예뻐.
0: 어 재영아.
3: 야, 왜 이렇게 진짜... 피곤해?
0: 아니,
3: 아니 이렇게.
1: 너 기차 너무 피곤해요. 연차 됐다 그래가지고 기차.
5: 어 기차 타고 왔지.
1: 어. 잘 왔어? 어.
3: 야, 너 울산에 태양 찍어 왔어?
5: 아, 그럼.
3: 아, 그래?
5: 그거
3: 아,
5: 알아?
3: 뭐?
5: 우리 전국에서 일출시간 제일 빠른 시간 어디야?
3: 어디야?
1: 일출시간?
3: 독도겠지?
0: 전동진!
3: 독도! 독도!
0: 어, 왠지 이렇게 자부심 있어 하는 거 보니까 울산인가 본데?
5: 아예 언턴이네요. 바로 울산에서 간절골이야.
3: 간절골?
1: 어, 간절골.
0: 간절골?
5: 응. 거의 해가 일출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야. 아~ 제일 먼저 해가 뜨는데 거기.
6: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울산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제일 해가 뜨는 시간이 빠른 시간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이기도 하고 간절곶. 와, 예쁘죠? 이거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입니다. 와, 다 소원을 빌었을 때, 그때 해 보러 갔을 때는 22살 땐가 21살 땐가 그때 올림픽이라는 것보다 아, 저희가 에필림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림픽 종목이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국가대표 발탁됐었거든요. 너무 긴장되고 잠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잠자코 가자. 가서 이제 엄청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고 왔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엄청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절하거나 뭐 역허가 생기면 항상 여기 온 것 같아요. 간절골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체통입니다. 좀 더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나옵니다. 자, 짜잔!
5: 사실 제가 집 앞에서는 바닷가 근처에요. 다 물어 이제 30분 이상은 좀 가야 되는 동생이긴 한데 거기서 왜 갔냐면 경고 중에서 온탑
6: 멍 때리게 되네요.

여기 바다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게 들려요. 야,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발사했고 2026년도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6월에 이제 동아무수도 하고 개인 메달도 따면 좋겠고 이제 무엇보다 가족 건강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혼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다도 이제 반사가 돼서 빛이 비기 시작하고요. 우와 우와 우와 안 좋은데요? 아, 여기서 뒤돌아보면 점점 이렇게 밝아져요. 역시 기다림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현실감이 엄청 좋다나 그런 감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잘 부탁하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율동공원이라는 데인데.
1: 아, 율동? 우리 정인이가 율동 또
0: 한번 가서
1: 하지.
0: 이제 막 가면 이상한 거. 아, 율동을 막 해? 그래? 율동. 아,
1: 그래도 율동이야?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러면서.
1: 아, 그래도 율동이야?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이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갈 거여가지고. 잡지. 그래서 율동공원에 갈 거거든요.

0: 맞아서 일출보러 또 저희 동네 일출 맛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율동공원으로 지금 가고 있고
1: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아, 그리고 혼자서 또 공원을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아, 막 설레기도 하고 또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갔었어요.
2: 아, 이따 내려올 때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돌계단데 이런 게 시각장애인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율동공원이 사실 시각장애분들도 산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처럼 지팡이 보행 하시는 분은 못 봤고 강아지랑 안내견이랑 산책을 하셔가지고
3: 넓은 호수 좀 보세요, 여러분.
4: 새해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3: 광활한 제품 같은 이 호수를 보시네요.
2: 해면은 근데 어디서 뜯으신가요?
5: 어렸을 때 유일하게 기억나는 기억이 바닷가 여행 갔을 때 부모님하고 일출 보자고 이렇게 새벽에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구름이 깔려 있어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약간 제 눈에는 구름이 막 보이진 않는데 흐린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6: 해였더라 해였더라 이렇게 일찍 나온 적이 없는데
3: 어? 오리 소리! 안녕, 내가.

0: 정인이라고 해. 2026년 잘 될 것 같니, 얘들아? 잘 될 것 같다고. 이 앞에는 이 친구가. 하이 빅스비, 지금 몇 시야? 오! 59분이래요. 지금 8시가 넘었는데 그럼 내가 일출을 볼 수 있을까? 왜 못 찾아? 새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세비고가 시즌4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으로는 못 보더라도 온 몸으로 이런 경험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전체. 그래도 일단 사진을 찍을게요. 우리 새벽 멤버들에게 보내줘야지. 아, 동생들아. 이 언니가. 카메라 켜줘. 날은 좀 밝아졌는데 해는 보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 동생들이 눈이 보인다면 이 영상 안에서 해를 좀 찾아주세요. 어딨지? 진짜.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출 보러 출발할 겁니다. 아직 해는 안 떴고요. 해가 뜨기 전에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가 뜬 것 같죠? 빨리 가야겠어요. 오늘 미션은 해 뜨는 걸 봐야 되는데 뭔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또 이 위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요 여기입니다. 이 근방 사시는 분들은 다 와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야경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일출도 볼 수 있다.
2: 다이어트 할 때 그 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이제 러닝을 많이 뛰었었는데 거기까지 항상 뛰고 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 6km 정도 돼요. 집에서 왔다 갔다 왕복이. 근데 산까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야경을 좀 많이 보러 갔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익숙한 데에서 또 새해를 보니까 또 남다르잖아요. 또 그런 마음가짐이.
1: 구름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기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잠실이거든요, 타워. 근데 좀 뿌옇죠? 아니 어떡하냐고. 해가 원래 새해 맞으니까 해 딱 보면서 소원 빌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해는 떴다. 결국 해가 떴어. 약간 저쪽이 이제 핑크빛처럼, 핑크빛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도전은 항상, 매일매일이 도전이 아닐까. 꼭 큰 일이나 뭔가 큰 목표를 두는 게 도전이 아니라. 왜 다이어트도 적진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3일이라도 해야 우리가 그 3일 이후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도전처럼 신나는 거나 재미있는 거를 찾다 보면 그게 저는 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

해 뜨기 전에 해 뜨는 거 보러. 아니 이제 걱정된다. 근데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 보시면 엄청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나만의 비밀 핫스팟이었는데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엄청 많이 가실 텐데.

0: 대한민국의 자랑, 서울의 자랑, 대한민국 최초의 이 철교에서 한강대교 위에서 예, 이 흔들리는 차들의 느낌과 함께 했던 걸 보겠습니다. 아, 뜬다 떠.
1: 지금 7시 34분이네요. 지금 10분 뒤면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0: 벌써 좀 뜬 것 같긴 해요.
2: 약간.
0: 예. 아,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더 낮았는데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예. 이거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거 뛰어내리지 말라고.
2: 아 이게 진짜?
0: 올라타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2: 해 뜨는 거 잘 안 봐요?
0: 안 봅니다. 아 제가 대학생 때는 해 뜨는 거 보다 잤습니다. 아 제가 놀다가 밤새 해 뜨는 거 보고 잤었는데 저는 해 지는 거랑 더 익숙합니다.
2: 이렇게 나와보인 거 어때요?
0: 나와보니까 그래도 개운하고 가끔은 이렇게 좀 나와줘야겠다. 집 앞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잠만 잤을까 아침에. 뭔가 딱 붙는데 새해 느낌이 딱 옵니다. 해피뉴 이어예요 진짜.
2: 지금 봐보죠.
0: 와. 와우. 이래도 성동이냐? 어? 너네가 성수밖에 더 있냐? 아 죄송합니다 성동구 여러분. 이어출 명소 앞으로 동작으로. 와우.
3: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청취자들에게 1월 달에 인사드리는 첫 해니까
1: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2: 해에 맞춰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지.
3: 사진 찍으셨잖아요.
2: 네. 맞아요.
3: 뭐 새해 맞이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2: 하고 싶은 거? 이거 출력해야 되나?
0: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4: 다 같이 사진 찍는 거?
2: 아, 우리가 다 같이 아니면은,
4: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약간 아니면은, 가족 사진 같은 거.
0: 나 스페인 못 갔으니까 우리 여행 좀 가자.
2: 아, 여행?
0: 아, 새해. 여행도.
2: 야, 우리 엊그제 캠핑 갔다 왔다.
0: 아, 외국으로.
2: 우리 아, 외국으로.
3: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달력 만들기 해보는 거. 오!
0: 달력? 대박.
4: 달력?
0: 그러면 여름에 바쁘 찍어야 돼.
2: 나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었어, 형한테.
0: 뭐?
2: 막, 그런 거 있잖아. 손 모으고 찍고, 발 모으고 찍고, 이런 거. 아, 그거 너무 예뻐.
5: 그건 너무 옛날 건데.
2: 또 옛날이야?
5: 뭐. 아, 근데 하고 싶다 하면 다 하지.
0: 핑클 잭스키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래. 90년대 느낌으로. 역시 올드해.
5: 자. 네, 요새는 지금 옛날 거지만, 다시 대접. 아니, 다시 돌아가. 아니, 유행은 돌고 돈다.
0: 근데 나 예전에 프로필 찍을 때, 선글라스랑 지팡이랑 같이 찍었거든? 그래서 뭔가 우리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2: 아 좋다
0: 우리의 개성이 좀 드러나는 그런 네. 컨셉으로 찍으면 좋다, 좋을 것 같아
2: 좋다 좋다 우리가 감성도 좋은데 이런 우리만의 재미를 또 살리는 것도 중요하잖아
4: 거기다가 장애까지 보여줄 수 있는
2: 아 좋아
0: 근데 나는 사실 장애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뭐 언니처럼 뭔가 소품이 필요하거나 그렇지가 않거든
2: 어 맞아
0: 그래서 조금 어려워 너는 체육이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근데 그게 뭐 나의 아이덴티티긴 한데 내 장애를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2: 맞아
0: 그걸 약간 어떻게 사진에 찍어야 할까?
2: 우리가
0: 그런 생각이 들었어
2: 각자 서로의 장애를 나타내서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나는 선글라스를 잘 끼잖아
0: 어 선글라스
2: 우리가 다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찍는 거지 이런 느낌? 오.
0: 자 봄이니까 얘들아
3: 지금 출발해야 되고
0: 아 그래요?
2: 아 그러자 그러자
3: 회의하면서 또 이제 준비물을 조금 이제 준비해서
2: 아 그래 그러자
0: 달력을 만들면은 무조건 여름은 나한테 맡겨야 된다

0: 무조건 여름에는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당장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정말 한 세 달 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27년도 달력은 한번 수영복으로 대신 개수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판매 안 될 것 같아요.
1: 너무 좋았어요. 새해부터 무슨 선물? 안 그래도 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미리 찍어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최고였어요.

0: 에메랄드처럼 너무 예뻤고 경복궁처럼 정말 현대적인 거와 공존했었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1: 심지어 오산도 갔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사실 오산 너무 이뻤거든요.

0: 짜짜짜.
1: 언제나 한번 하는 말이에요.
2: 어, 비밀부도? 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오늘 이제 촬영 도와드리게 될 이제 조은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2: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작가님, 근데 여기는 보통 어떤 사진 찍는 데예요?
5: 여기는 저희는 웨딩 스튜디오라서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셔서 촬영하는 곳입니다.
4: 아, 결혼 못했는데 오늘 좀 해보고 싶어?
1: 아니요.
4: 웨딩 사진 한번 찍고 싶어?
2: 근데 여기 미녀와 야수 그 느낌이에요. 그 벨과 야수님이 춤출 것 같은.
5: 맞아요. 이 층이 약간 앤티크한 느낌의 분위기를 담고 있고.
2: 야, 이제 알았어, 우리 누나.
4: 예쁘다. 사진의 트렌드는 뭐죠?
5: 아, 요즘 약간 자연스럽고 인물 위주를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인데.
2: 아, 우리 부자연스러운데 큰일 났네. 아, 이게, 아, 네.
4: 부자연스러운데.
2: 자연스럽게 굉장히... 서 있지도 못해요. 아, 네, 이거.
4: 로봇인데. 아, 네. 저희 같은 혹시 이런 모델들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1: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은 같이 찍었던 게 처음이냐 아니에요?
5: 처음이긴 합니다. 네.
4: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랑 같이 사진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어떤 생각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찍어봤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좀 잘 표현해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2: 아님 조심조심하지 마세요. 맡겨주세요.
6: 해보면 아시는 것들이라.
4: 조심조심하지 마세요.
2: 막
4: 다가와주세요.
7: 어, 마음에 안 들면 혼내도 돼요.
5: 아, 뭐라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아, 오케이.
5: 첫 씬은 이제 정인 씨.
4: 저요?
5: 네. 주인공으로 해서. 네. 네. 선글라스를 단체로 촬영하실 거예요. 정인 씨 외에 나머지 세 분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시고, 이제 정인 씨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4: 제가 어떻게 주인공. 하고 있어요?
1: 근데 잠시만요.
4: 예쁘다.
1: 이거 안 보여?
4: 아니, 안 보여.
2: 아니, 실장님. 선글라스가 박정희 시그니처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예.
5: 아~ 네. 그래서 보시면.
4: 선글라스를 끼고, 한 명이, 예. 네. 제가
5: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선글라스를 벗고 계실 거예요.
4: 아, 네네네네.
2: 여기가 좀 어두워서 정인 누나 그래도 좀 보네요. 네.
5: 야, 아, 밑에 네네. 보시면 이런 컨셉으로.
1: 요,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기다리러 오세요. 기다리러. 아,
4: 이런 장소에
5: 네,
4: 찍어요.
5: 맞아요.
6: 어, 맨 옆에요.
1: 다 네. 봤어?
2: 정인 씨 뭐
1: 어,
2: 원해요? 뭐 해주면 돼? 누나 하라는 대로 할게.
4: 어, 단체로.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2: 단체로 멋진 척?
1: 근데 우리 얼굴까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4: 약간 시크한 척. 오, 잘하잖아, 나연이.
2: 실장님, 저 이런 스튜디오가 너무 어색합니다.
4: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5: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테스트 본 컷이거든요.
2: 이분들은 모델이 아닌데요? 그냥 민간인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1: 어디가 보고 예스를
2: 하지? 죄송합니다. 아, 모델 같은데. 아, 제가 싫었는데. 아, 모델 맞으시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근데 보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네.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1: 혹시 그건 아닌가요? 이게 사진 찍을 때 한 순간 흔들어서 찍는 사람 맞나요?
2: 저거 일부러 흔드신 거예요, 그러면?
5: 네.
2: 아, 무슨 잔납이네.
5: 아, 완전 이런. 흔드는 모양대로.
1: 요새 MG가 많이 썼던 샷이야.
5: 맞아요.
4: 아, MG샷이에요? 제 시야샷 아니야? 흔드는 거?
1: 아, 근데 어쩌면 제가 아마 제일 잘 찍을 수도 있지.
4: 아, 제가 인스타에 자주 그렇게 올려요. 주로 가끔씩. 잘할 수 있지?
2: 저희 오늘 맡겨보겠습니다. 저희 얼굴. 네.
6: 멋있게 찍어주세요.
8: 네, 편하게 즐기시면서 좀 웃으면서.
4: 네네네.
8: 웃으면서 한번 찍으시면
2: 돼요. 오케이. 웃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6: 제목이 다 들려?
1: 들린데 눈도 안 보여 지금.
5: 예,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4: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얘들아, 누나 꽂는 됐어.
5: 좋은데요?
2: 당장 됐어?
6: 마들이구만.
5: 좋아요.
6: 마들이야, 마들.
4: 셋. 너무 안 맞는다.
6: 셋.
4: 어이? 너무 들려?
2: 너 뭐하냐? 진짜.
6: 자,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0: 푸른 바다에 생명력이 가득한 완도의 바다.
1: 10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9kg.
0: 몸에 좋은 귀한 것들만 내어주는데요.
2: 모든 기능을 맑게 해줘요, 오늘 몸을.
0: 그 청정한 자연과 마주하면
3: 다시마네요, 다시마.
0: 몸도 마음도 치유되죠. 특히 깨끗한 바다 먹거리는 고약 그 자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기만 한데요.
4: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소박하지만 진정한 웰빙을 만나는 곳.
4: 몸과 마음까지 다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0: 자연을 품은 섬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완도의 자랑 해상왕 장보고와 싱싱한 수산물을 찾아 떠납니다. 사방이 바다고 천지가 섬인 완도. 이제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연육교가 생겨 고금도, 신지도와 큰 섬의 완도읍은 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는데요. Sunlight fell in my 약 1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는 완도에 진을 설치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 일본과의 교역로를 개설했습니다. 덕분에 완도의 길은 더 먼 바다로 이어졌고 완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바다가 있어 버틸 수 있었던 삶이었죠.
5: 아버지, 이거 뭐예요?
6: 한편봉.
5: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6: 여보, 쬐, 저도.
0: 완도의 아침은 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생선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1: 광어, 여기는 광어.
0: 청정바다의 수도답게 큼직한 자연산 광어부터 이 계절 제맛이라는 녀석들이 모두 총출동했는데요.
5: 완도에서 어떤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7: 여기 보시다시피 오징어, 갑오징어하고 수원팽이, 여기 보시면 하러 보면 수공어, 감성동, 빨간동, 광어 다 나옵니다.
0: 자연산이 아니면 명암도 내놓기 힘들다는 이곳 완도 활선어 위판장. 짭조름, 겟내 먹음은 물 좋은 생선들이 저마다 싱싱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이 시기 위판장의 꽃은 따로 있다고요?
8: 갑오징어예요.
5: 갑오징어? 네. 어디서 잡으셨어요?
8: 우리 신지 앞바다, 명사신님.
0: 대개 4월부터 6월까지가 제철이라는 갑오징어. 이때가 산란철이기도 해서 몸집도 크고 맛도 좋다네요.
5: 여기 완도 물건들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9: 청정바다이고 바다가 좋고 물이 항상 맑고 좋잖아요. 바다가 깨끗하다고 오염이 덜 됐다. 다른 데 비해서.
0: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유독 중매인들의 뜨거운 부예의 눈길을 받는 건 완도 특산물인 쏨뱅이. 캬, 소리 없는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5: 쏨뱅이가 오늘 가격이 괜찮네요.
10: 중국 수출.
5: 아, 중국은 네, 다 수출해요? 네. 그만큼 귀해요?
10: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붉은 생선을.
0: 최근 중국 수출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쏨뱅이.
11: 이거 매운탕에 먹어도 너무 맛있고, 아, 말려갖고 쪄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5: 어, 네. 이거는 옛날에 막 버리지 않았어요?
11: 아니, 이리 좀 짤짤한 거, 이리 짤짤한 건 다 버렸어. 어. 근데 지금 여기 중국으로 수출하는 바람에 가격도 높아지고 좀 어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0: 그래서일까요? 이곳 완도의 위판장엔 특유의 활력이 넘칩니다.
5: 경매 받아서 어디로 가요?
11: 여기다 놔뒀다가 장날 장으로 가지고 가고, 아, 안 그럼 여기에서 끝나고.
5: 오일장. 네.
0: 위판장에서 경매를 마친 생선들과 인근 섬에서 온 수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 5일과 10일 완도 읍내에서는 오일장입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꽃게, 문어를 비롯해 각종 신선한 수산물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3: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는 완도가 1.
5: 왜 완도가 최고 좋아요?
3: 청정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0: 아니, 이 엄청난 것은 무엇이란가요?
5: 아버님, 이게 뭐예요?
12: 삼치.
5: 몇 킬로예요?
12: 9킬로.
5: 와.
1: 10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9킬로.
13: 15만 원짜리요?
1: 이제 그러지. 근데 이제 7만 원, 8만 원 받는다니까. 어? 8만 원.
13: 어, 비싸네.
14: 제 인생 이렇게 생긴 생선을 처음 보긴 했는데.
13: 삼치 몇 센티미터예요?
1: 삼치 자 정확히 9킬로 500.
15: 2킬로보다 더 크겠다.
14: 내 키보단 작은 것 같은데. 1m 10cm 같은데.
1: 아, 나 또 이거 그거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자존심 사람을 죽이면 안 돼.
14: 괜찮아. 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보여줘요. 링링링링링링. 진짜로.
1: 야, 이 진짜야 물고만 손녀이. 야, 자 정아니 한번 쳐보자.
14: 나보단 작을 것 같.
1: 네, 너보다 작다.
14: 나보다 작구만. 진짜 놀랍긴 한데 제 키보단 작은 아쉬워요.
1: 베스트. 그렇게 팬은 왜?
0: 하하하, 훈훈한 인정이 참 정겹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의 절반가량을 차지해온 완도. 장터에도 섬에서 온 각종 해조류가 넘쳐나는데요.
5: 어머니, 이거 뭐예요?
2: 곰피, 안도 유명한 곰피.
0: 생김새는 미역과 비슷하지만 식감이 더 아삭해서 쇠미역이라고도 불리는 곰피.
2: 해조류를 많이 자라는 곳이 우리 안도잖아요.
5: 네.
2: 맥반석이 말해가지고 해조류도 특별하게 좋아요. 바다 속이 맥반석. 그만큼 물건이 좋습니다. 우리 안도는. 우리 안도 놀러 많이 오세요.
0: 그래요. 풍성한 완도 오일장. 제도 가보고 싶어요. 지난 2005년 신지대교가 완공되면서 완도읍과 이어진 신지도. 신지도에는 우리말로 울모래라 불리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모래가 파도에 부서지는 소리를 비유한 이름인데요. 최근 맨발 걷기에 메카로 떠오르는 곳이죠.
16: 저희가 맨발 걷기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명사십리가 되게 길기도 하고 모래도 곱고 해서 맨발 걷기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0: 길이 3.8km에 이르는 고운 백사장과 방풍림으로 조성된 해송숲이 일상의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연중 60여 만 명이 찾아오는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랍니다.
17: 바다 바람이라든가 이 경치가 너무 좋아서요. 예,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6년 연속 블루 플래그라는 국제 인증을 받고 있죠. 또한 이곳 해변엔 완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국내 첫 해양 치유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5: 오늘 어떤 프로그램 받으러 오셨어요?
18: 아, 해양 치유 받으러 왔어요. 저는 저번 주에도 받으러 왔었어요.
5: 뭐 어땠어요?
18: 2시간 정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0: 총 16가지 과정 중 몸속 노폐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일명 해조류 스파 프로그램. 아니, 근데 요건 뭐단가요?
2: 오늘 먹는 걸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 다시마 짠.
0: 다시마의 알긴.

0: 산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다시 말로 스파받는 기분 어떠십니까?
1: 너무 부드러워서 자꾸 이렇게 얼굴에 뿌리게 되네요. 건조했던 뭐 피부 같은 게 조금 촉촉해진 기분이라서 이게 좋네요. 다시마 향이 나서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도 따뜻하고 너무 편하네.
0: 이번 순서는 해조류 거품 테라피. 거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고 움직이다 보면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데요. 정말 해조류가 들어간 건가요?
1: 뭐 해조류 추출물 이런 게 듬뿍 들어가 있나 봐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차가운 거품이 아니라 되게 따뜻한 미온수 거품이어서 되게 부드럽고 좋네요.
0: 역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2: 거품이 새롭게 계속 나와.
0: 해조류 거품의 부드러운 촉감이 심신을 안정하게 해서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3: 어머니 어떠셔요? 오니까?
4: 너무 좋아요.
3: 네네네.
4: 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5: 어머니 감사드리겠어요.
0: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완도의 풍부한 바다 자원을 이용해서 건강과 힐링을 위한 치유 관광지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해양 치유 프로그램은 야외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명 기후 치유 프로그램.
6: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있죠.
7: 네.
6: 이 파도에 보면 미세 수분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해양 에어로졸이라고 해요. 이 해양 에어로졸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이 다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에어로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기후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 노르딕 워킹이에요.
0: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 스키 선수들에게서 시작된 걷기 운동인데요. 자연에서 즐기는 유산소 전신 운동으로 스틱을 이용하죠. 때문에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네요.
8: I feel good. I feel young. I feel 10 years younger. Yeah.
9: 바다가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가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연의, 자연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건강도 저절로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도가 특별한 것 같아요.
10: 몸도 치유했으니 음식으로 이제 치유할 거예요. 해조류하고 생선 해조류, 어패류. 그게 제일 치유 음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신지도 바다는 공기의 비타민이라는 산소 음이온이 유독 풍부한데요. 좋은 공기를 마셨으니 다음은 좋은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순서. 그저 보기 좋은 밥상이 아닙니다. 전복과 토등,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곁들인 건강한 음식들이죠.
11: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 좋죠. 저희는 감사하죠.
12: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네, 그냥 말 그대로 치유의 밥상.
0: 몸을 치유할 만큼 좋은 것만 재료로 쓴 완도 한정식입니다.
13: 완도에서 나는 농수산물이고 특히 해조류가 12가지 정도 밥상에 올라가요.
0: 해조류의 본고장답게 피로로 무뎌진 미각을 깨우는 바다 채소의 맛. 섬마다 간섭지가 많고 조류가 완만한 완도는 해조류 양식에 최적인데요.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죠.
14: 이건 이제 완도 앞에서 잡히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큰 걸 써야 지방이 많아서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0: 노릇노릇하게 부어진 생선 부위도 치유 밥상엔 빠지지 않는데요.
1: 해조류들이 다 식이섬유들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전복 내장을 같이 갈아서 넣고요. 마지막에 피날레로 소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혼합 떡갈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0: 평범한 떡갈비가 아닌 전복과 톳이 더해진 반죽에 전복 부위까지 통으로 얹은 해조류 전복 떡갈비. 신지도 앞바다를 그대로 옮긴 듯한 깔끔하고도 담백한 밥상입니다. 여기에 영양 만점 톳 솥밥까지. 하하하, 모두 그 맛에 푹 빠지신 것 같네요.
2: Like a Korean style.
3: 감사합니다.
0: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즐겨 먹다 보니 이분은 알레르기도 나아졌다는데요. 입만 즐거운 음식이 아닌 담백한 맛의 소화 기능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완도 치유 밥상.
2: 제가 부끄럽지만 약간 변비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몸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자연의 그런 거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3: 너무 저 건강식 자연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네. 그거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완도 치유밥상 드시러 오세요.
0: 청정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완도. 해양 치유에 이어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돌보는 힐링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와, 온통 꽃으로 가득한 이 정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5: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이뻐요?
6: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쁜 꽃들과 식물, 숲, 그리고 동물들이 있어서요. 자연이 그대로 줄 수 있는 치유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0: 말 그대로 치유 농장인데요.
8: 이하나 구름이 불러봐.
9: 구름아.
0: 이곳 40여 마리의 동물 중 가장 사랑받는 포니랍니다.
10: 포니 치유 체험이에요. 저희 포니 말들이랑 토끼랑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아이들이 동물들도 만져보고 교감하는 치유 체험입니다.
0: 그림책에서만 봤던 동물들을 직접 개하니 신기한데요.
10: 마음이 먹어봐. 잘 먹네? 얘도 줄까? 푸구나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주는 거예요. 짜잔. 무서워? 무서워?
0: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체험이네요.
11: 아이들이 알아서 뛰어노니까 저희도 편하게 커피 마시고 좋네요.
10: 덕구야, 덕구야. 어디 있어요?
0: 총 12가지나 되는 이곳 농장의 동물들 가운데는 유독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 피그.
10: 쟤는 전방.
12: 근데 새끼 원래 많지 않았어.
10: 새끼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어.
13: 탈출했다. 탈출했어.
10: 전방이 먹어봐.
0: 까만색 아빠 돼지와 핑크색 엄마 돼지 사이에서 태어난 전박이 아기 돼지인데요.
10: 맛있게 먹지. 치유 공부를 하면서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져보고 하면서 치유를 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0: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동물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1: 완도가 고향인 현희 씨.
2: 이안.
3: 그는 가위 조심.
2: 그래, 가위로 따봐. 한 명씩 해봐.
4: 한 명씩.
2: 그래, 한 명씩 해보자. 자, 이안 여기 있어.
4: 있어요.
2: 알았어.
5: 저도요.
1: 특히나 이 무렵 유채꽃으로 물드는 청산도를 좋아해 유채꽃을 심었답니다.
6: 집에만 있기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동물들도 보고 애들한테 좀 쌓여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때마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2: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좋은 봄에 오시니까 너무 좋다.
7: 작년에 약속했잖아. 저희는
2: 맞아요. 온다고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7: 아니에요.
8: 어디서 오셨어요?
9: 대전에서 왔어요.
8: 재방문이라고 하는데 왜 재방문하셨어요?
7: 작년 5월 중순에 신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 제거하고 이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 자연과 하나 된, 그리고 너무 편했어요. 제가 마음이 치유가 돼서 좋았습니다.
1: 카라반 숙소에서 캠핑을 즐기러 온 손님입니다.
2: 산에 명이나물 낳고
7: 산마늘 알아요.
2: 산마늘 뜯고 저기 표고도 좀 따시고.
7: 나물 다 없어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2: 아이고, 이 산 다 뜯어 드셔도 괜찮아, 괜찮아.
10: 지금 마치 치가 좋더라고요.
7: 그러니까 치나
2: 맞아.
7: 여기가
2: 치 고사리.
11: 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죠.
2: 우와.
7: 제가요.
1: 1년 전 이곳에 머물며 그랬던 것처럼 그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죠. 10년에 걸쳐 예쁜 집을 짓고 2년 전 방문객 모두를 위한 치유 농장을 시작한 현희 씨 가족. 모처럼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2: 갑오징어예요. 요즘 철이에요, 이게.
8: 회로 드실게.
12: 네, 회로.
1: 아내를 위해 정성껏 정원을 가꾼 남편이 오늘은 별식까지 준비했네요. 예쁜 꽃과 청량한 숲이 가득한 정원에서 즐기는 숯불 바비큐의 맛. 이런 게 정말 행복의 맛 아닐까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까지 동참했는데요.
13: 오늘도 고생했어. 어서 앉아. 앉아 얼른.
14: 자, 알겠습니다. 젓가락.
1: 엄마 아빠를 도와 농장 한쪽 작은 카페에서 일을 돕고 있는 아들이죠. 결혼 23년 차 여전히 달달한 부부.
13: 맛있어?
1: 아들도 지지 않는데요.
12: 보기 좋다.
13: 먹어봐. 맛있다. 자.
1: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치유이자 힐링이랍니다.
14: 이렇게 완도의 자연을 한 입에 싸서 먹으니까 제 몸과 마음까지 다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12: 맛있지?
14: 응, 너무 맛있어. 당신이 다 해주니까 너무 좋네.
12: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야. 맛있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다 좋은 거잖아.
14: 맞아.
12: 그게 치유야, 치유.
14: 어서 드세요.
1: 깨끗한 자연을 품어 건강하고 행복한 고장.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잠시 쉬어가고 싶습니다.

0: 오늘 찾은 곳은 한우의 고장 충남 홍성. 전국에서 가장 큰 축산단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 홍성으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1: 오늘 아주 좀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왔는데 이 먹목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분을 뵈러 한번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은데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임치호 박사라고 합니다. 정육점에서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고.
3: 발골이 뭘까요?
2: 축산 직업교육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식품유통경제학과라고 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 리틀 마스터라는 딱 직역하면 이제 고기 전문가죠. 정말 배우고 안전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0: 고기의 진심인 미트 마스터 임치호 고기 박사님과 함께 오늘부터 고기의 모든 것을 배워보려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1: 아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4: 임치호입니다.
1: 예,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4: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탑순위. 그리고 이 지리적으로 이쪽이 네.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위로도 다 뻗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5: 오랜만입니다.
4: 됐어요.
5: 다음을 같이 오실 후배님.
1: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또. 아유, 유명하다.
5: 여기는 네. 저희 박사.
1: 네네.
5: 아카데미에서 절대 제가 또 제자이기도 하고.
1: 아, 제 말씀 많이 들었어요.
5: 아마 제가 1호 제자.
1: 그렇구나. 네.
5: 항상 먹으려면은 농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후배님 통해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1: 아유, 예. 보여주시면 영광이죠. 네. 벌써부터 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요, 지금. 여기 총 몇 마리쯤 있는 거예요?
6: 여기는 상시도수단 100개에서 120개 정도.
1: 보통 사람들이 한우랑 유구를 잘 모르잖아요. 네. 뭐가 한우고 뭐가 유구예요?
6: 한우는 이제 말도 한국 수호란 뜻이거든요.
1: 저 누렁이. 이 농장에는 재래종인 한우와 더불어 다른 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6: 우리나라에서는 한우를 풍도 유구라고 하는데.
1: 네.

0: 사인 얼룩무늬.
1: 네. 우유랑 고기소를 같이 생산하신.
2: 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0: 들어야 되는 거죠?
3: 네.
4: 맹렬하게 따라왔는데요?
3: 식도가 열렸습니다. 맛있어?
2: 이곳의 소는 2개월까지는 분유를, 이후에는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고 하네요.
3: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숙불 출연율이 한 60% 65% 정도. 얘네들은 TMI라고 해가지고 저게 토탈 믹스드 네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을 딴 비빔밥이에요.
0: 아 비빔밥. 네.
3: 풀이랑
0: 비빔밥 먹고 자라요. 네. 아.
4: 그러니까 유산균이 네. 첨유된 그런 느낌.
2: 최상급 한우로 키우는 비결이 비빔밥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 이게 옥수수가 섞여 있고요.
0: 옥수수?
3: 이제 이건 면실이라고 성분인데 면실 섞여 있고 배합사리가 섞여 있고.
0: 면실은 왜 있어요?
3: 면실이 지방이 높아. 조지방이 높아.
0: 아, 지방. 네.
3: 야, 한 칸에.
0: 아, 한 칸에.
3: 하나의 태바가지.
0: 얘들은 살찌우는.
3: 네.
0: 벌컵, 이거 벌컵 하는 거죠, 얘들 네. 지금.
3: 얘네는 살찌우는 사료고, 어떤 얘네는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2: 첫날 농장 견학을 바탕으로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일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 고기 박사님이 일찍부터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가 들어오는 날, 이날은 직원들도 일찍 출근을 합니다.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어?
0: 아, 네. 아, 안녕하세요.
5: 소변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일단 먼저
0: 네.
5: 작업을 해야 되니까
0: 네네.
5: 유니폼을 좀 입으시고.
0: 네네.
6: 아니, 근데 여기 막 태극기 있고 뒤에 마스터라고 써있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마스터도 아닌데 너무...
0: 항상 이렇게 장비가 많네요.
5: 항상 저희는 장비가 많습니다.
0: 네.
5: 위생도 되게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니까.
0: 맞아요. 네.
5: 오른손잡이시죠?
0: 네, 오른손잡이.
5: 왼손에 꼭 칼을 잡을 때는 꼭 차셔야 돼요.
0: 네.
5: 그럼 그냥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들고 다니십니다.
0: 생명. 네. 생명입니다.
7: 이게 안전장갑인데
5: 저희 직원인데 오늘 사수가 되실 거예요.
0: 아, 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오늘 들어온 게 450kg.
7: 고기만
5: 450kg.
0: 아, 전체 순서가 발골하고 고구날,
5: 고구날 네.
0: 이렇게.
5: 네. 네.
8: 얘네들 연결부가 다 있어가지고.
0: 진짜 뼈 모양대로 쫙 하시네.
8: 돼지는 배웠는데 네. 이 돼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돼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배워야 돼요.
0: 아,
8: 돼지고기나 이런 거 갖고 숙련을 한 다음에 이제 소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가 도감이 있어요. 저는 이 뼈가 엑스레이처럼 보이는데
0: 네.
8: 예, 지금은 다른 분들은 안 보여요.
0: 아, 거의 무슨 약간 초능력자인 거 아니에요? 이게 엑스레이처럼 보이면?
8: 네, 한번 힘도 한번 써볼까요, 이제?
0: 네.
8: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딱 잡고
0: 네.
8: 칼로 여기를 끊을 거예요.
0: 떨어집니다.
8: 네. 네. 자, 오. 자, 들어서. 자,
0: 오, 무겁다.
8: 오. 자, 하나, 둘, 셋.
0: 아. 오.
8: 이게 한 기본이고, 좀 이따 등심은 좀 더 무겁습니다.
0: 네, 아, 이게 몇 킬로쯤 돼요?
8: 한 20킬로 좀 될 것 같아요.
0: 20킬로? 생각보다 무겁네요.
8: 다시 또 일로 오시죠.
0: 네. 오, 다 이렇게 유심히, 엄청 유심히 보시네요. 그렇죠, 예. 네.
7: 거의 뭐 몸을 다는데 거의 뭐 온몸으로 하시네요.
8: 그렇지, 그래야지
7: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8: 네. 그리고 요게 채끝.
7: 아, 뼈 굽는 소리가 탁탁 들리네요.
8: 그렇죠.
7: 와,
8: 여기서 사골 나오고 마지막에 자, 여기서 여기다가 손을 딱 넣으세요.
7: 오!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8: 잘 받쳐서. 자,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대분할보다 이제 오늘 이제 손질을 칼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 사수한테 배우실 거예요.
3: 네, 네.
2: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볼까요?
3: 헤어밴드 이거 운동할 때 써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나 보죠?
8: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3: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는데.
0: 최대한 살을 보면서 나오죠.
2: 아, 요렇게.
0: 네.
2: 우리가 아, 최대한 살을 덜 다치게.
0: 네. 이런 식으로 이 홍두깨를 요거랑 이쪽까지 다 한번 떼는 걸 한번 해볼게요.
2: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한 첫 번째 작업.
0: 여기서 쭉 쓰면은 저처럼 쑥 쓰면은 아, 길게 쭉 나와요.
3: 아, 네. 좀 불안해서
0: 아, 아니에요.
3: 얼마나 깊이 있을지 몰라서 생각보다 떡지방이 두꺼워서
0: 네, 맞아요.
3: 어, 이렇게 해도
0: 쭉 하면서 쭉 당기고 오케이. 맞아요. 그렇지.
2: 어, 좋아요. 좀 깨끗하지 않아요?
0: 네, 좋아요, 좋아요. 쭉 끝까지 쭉 끝까지. 네.
2: 스시 해봤던 게 도움이 됩니다.
0: 어, 스시 하시면 돼요.
3: 네.
0: 저 비닐벗기잖아요. 잘못 손질하면 옆에 있는 그 사부가 탈 거예요.
8: 저기 잠깐 옷 이거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 좀, 네, 네.
0: 좀 들어가야
8: 잠깐 나가.
2: 들러. 네, 네.
8: 약간 똑같은데요. 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3: 네.
8: 저기 저 작업하는데 또 방해가 되니까 여기다 걸어야 돼.
3: 아, 위에. 네.
2: 이렇게.
8: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2: 걸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어, 벌써 입질이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옵니다. 어.
8: 예. 자, 자. 아래 잡고.
0: 여기서. 자.
2: 여기다 오리에 걸면 되나요? 아. 막 무게 때문에 미끄러져요, 손에서.
8: 야, 여기가 지지대가 돼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2: 아, 약간 스쿼트 하듯이 아, 스쿼트 이렇게. 네. 아,
0: 그래야지 혼자. 네.
8: 호흡까지 좀 가볼까?
3: 네, 네.
0: 쭉 당겨요. 훨씬 깔끔하죠?
2: 네.
8: 어, 피디님. 또 잠깐 오시고.
2: 아, 네네네. 또 가겠습니다.
8: 네. 우리 여기서 그 지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2: 아,
8: 네, 여기서 근데 골고리가 튀어나올 때 이 손 조심하세요.
2: 아, 당연한 것 같은 것들도 다 스킬 있고 기술이 있네요.
8: 네. 지렛대.
2: 쭉. 오, 나온 것 같아요.
8: 아, 나와야죠. 골라다.
2: 어. 나왔습니다.
8: 자, 그리고 아, 항상 자세 생각하고. 아. 자. 그래서 쭉 스쿼트
2: 네.
8: 하듯이.
2: 네, 그렇게 스쿼트 하듯이. 아. 일하면서 아, 저절로 운동이 막혀요.
8: 야, 아주 예, 건강한 직업이에요.
2: 아, 그러네요.
8: 네. 아직도 홍두깨 하고 계시는 거야?
3: 네, 맞습니다.
8: 다음 거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하세요, 피디님.
0: 너무 겁이 많으세요.
2: 아니. 제가 이 상품에 피해를 줄까봐.
8: 아, 안전하게?
2: 네네, 안전하게. 네. 안전은 뭐.
8: 안전하고 신속하게?
2: 네네, 알겠습니다.
0: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돼요.
2: 네네. 뭔 소리, 천천히 빠르게 하라니 뭔 소리예요, 네,
0: 천천히
2: 지금?
0: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다치지 않게 하면서.
8: 여기 같이. 어, 같이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앞치맛살. 그리고 또 지방 걷으면 얘네가 또 나올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치맛살 걷고, 알치맛살이랑 치마 양지하고.
2: 네, 속아, 치마를 몇 개월 입은 거예요, 지금?
8: 그쵸.
2: 앞치마 있지, 뭐, 저기, 뭐, 속치마 있고, 뭐.
0: 한복 수준.
2: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 동네산이라 한복 입었나봐. 네. 네.
0: 저, 네. 힘쓰러
8: 네.
0: 힘쓰러 가야 돼요.
8: 쿡! 오케이.
0: 오, 좋습니다.
8: 오, 좋습니다.
2: 보기보다 엄청 무거워요. 또 잡는 부분이 미끌미끌해요. 거기가 기름이 있으니까.
8: 얘를 잡고.
2: 스쿼트 하듯이.
8: 들어서. 여기다 올려주시.
2: 이렇게 잡고. 올리는 거죠?
8: 하나, 둘,
2: 셋. 어, 잠시만요. 손이 미끄러지네요.
8: 미끄러지죠. 조금 더 안쪽으로 나와서.
2: 네.
8: 자, 애기한듯이. 어이. 저런, 하셨죠? 어, 그죠? 어휴.
2: 어휴, 진짜 좋은데요.
8: 아직 힘이 좀 남아 계시면
2: 갈 길이 어렵죠.
8: 오시죠?
0: 네, 또 힘들어 가셔야 돼요.
2: 오시죠. 아,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0: 네.
2: 아, 다리.
8: 하나, 둘.
7: 그렇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2: 쉽지 않네요. 네. 제가 보니까 힘이에요, 힘. 힘도 중요한데 어쨌든 힘입니다. 힘이 뒷받침 안 되면은 뭐 기술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8: 여기서 좀 엎친살이 나오는데 왜 엎친살인지 아세요?
9: 왜 엎친살이에요?
8: 소가 엎드려 있을 때 닿는 부분.
9: 아, 엎드려 있다고 해서.
8: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배가 먼저 닿잖아요. 그 부위를 이제 엎친살이라고 해요.
9: 명칭을 아니까 네. 대체적으로 소의 어디 부위인지 네. 감이 오네요.
8: 토시살.
9: 토시살.
8: 안 띄고 있는
9: 팔토시. 팔토시랑 비슷해서. 네. 토시. 근데 이제 어제 모르겠어요.
1: 어거지 이런 것들이 네. 있어요.
9: 조금.
1: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아직 누가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몰라.
9: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지럽다.
8: 그렇죠. 네. 소고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가지까지 세분화 시킬 수 있고 돼지고기도 더 할 수가 있어요.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는 문화가 좀 발달됐고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하거든요.
9: 보시세요. 오케이. 오우. 오우, 엄청 깊네요.
8: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여기가 엎진살, 그다음에 뭐냐 양지머리, 양지머리, 차돌박이 다 있습니다.
2: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소가 들어오는데
9: 숙성도 하고
2: 아 숙성하시기도 하는구나. 숙성 얼마나 시키는 게 제일 적합한가요?
8: 온도 온도에 따라 달라요.
2: 아 네.
8: 지금 거기 저기 품질에 신경 많이 쓰세요?
2: 네. 쓸데없는 거 그러지 말고 일이나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9: 할 일도 많아요.
2: 그러니까요. 네.
1: 선배님, 시간이 오픈 시간 다가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10: 네, 네. 다 걸자. 네. 고기 굴고 나서 오픈 해놓고 나서 하자. 네. 오늘 많이 늦었다.
2: 제가 지금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죠.
1: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저도 빨리 굴게요.
1: 강아지 기절하신 거예요? 네, 좋아요.
10: 그리고 나서 저기...
8: 우리가 막 고기가 들어오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본 이런 숙성 과정을 왜냐하면 사후강직이라고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전부 다 강직이 시작해요. 강직이 프로그램을 이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소는 한 일주일가량 근데 온도에 따라 달라요. 돼지는 한 2, 3일.
2: 고기 박사님의 어깨 너머로 발골과 고기 손질을 배우며 그렇게 첫 근무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할 일이 또 하나 남아있죠.
9: 드디어 또 이렇게 먹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먹는다.
2: 회식입니다.
9: 이렇게 회식을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회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8: 저희는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손님한테 이렇게 팔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안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9: 그렇죠.
8: 네. 무슨 맛이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먹은 듯이 대화를 해줘야 되니까
9: 그러면 환영회이자 일종의 또 교육이기도 하네요.
8: 아 그렇죠.
9: 네. 두 분도 교육 받으셨어요?
11: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시켜요.
9: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고기를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아요?
8: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이게 소고기가 육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육향이 좀 적은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로 천천히 육향이 강한 걸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9: 네. 한정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아요?
8: 일단 요즘에 막 TV에서 많이 나오는 이분하게.
9: 이분하게. 그렇죠, 이분하게.
8: 충청도 사투리로는 이제 오아시스살, 청겹살이라고 얘기해요.
9: 청겹살.
8: 이렇게 보면 이게 마블링이 많이 들어. 삼겹살 말고 이제 청겹살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분하게.
9: 아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8: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항정살은 고추장을 좀 찍어 먹거든요.
9: 아, 그래요?
8: 항정살은 기름진 음식은 고추장에 먹으면 좀 그 느끼함이 좀 잡더라.
9: 가브리살이 그 등심 덧살인 거죠?
8: 네, 맞아요. 가브루라는 말이 일본어로 모아서 덥다라는 거, 그렇구나. 덥다라는 얘기거든요.
9: 등심 덧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은가요?
8: 등심 쪽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살코기의 만장이 좀 담백해서 너무 막 바싸게 익히면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9: 네, 맞아요. 살짝 좀 들리킨다는 느낌은 있고.
8: 네,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11: 네. 아이아드

0: 근데 오히려 소금이 더 잘 어울려요.
1: 식감도. 네. 오, 역시 어우, 브리지. 아.
2: 제주도 품종이 많잖아요.
1: 예, 네, 지금 이제 얘는 제주 재래돼지하고 랜드돼지를 토종돼지하고 합친. 어.
2: 그 삼원 교잡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1: 예, 네,
2: 그게 합친 거.
1: 랜드레이스. 네. 요크셔 뷰록. 어,
2: 그게 네.
1: 우리가 그 한돈 있잖아요. 네, 그게 삼원 교잡종이에요. 아. 색깔 부분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커스레 하면은 맛이 없어요. 달라지고
2: 색깔이 좋으면 일단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빨갛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숙성된 고기들도 오히려 더 색감이 진해요.
3: 자, 맛있다.
1: 한우는 아무래도 이 마블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기름의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좀 강한 대신 또 유고기는 저 마블링이 좀 적은 대신 육향이 좀 강해요. 고름 차이가
2: 그러네요.
1: 자, 다음 제가 올리는 부위는 무슨 부위일까?
2: 분명히 잘랐는데
4: 스테이크 등심이랑 비슷한 부위였던 것 같은데요.
0: 자, 그럼 뭐야?
5: 살치살.
0: 주치는 뭐야?
5: 주치살.
1: 도시살. 커팅 방법이 좀 달라. 힘줄을 집어넣어서 따로. 도시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 육향이 있어서 분량을 좀 더 익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기 내장에 접합하는 부위니까.
2: 맞아, 약간 내장이랑.
1: 예. 얘는, 자, 볼까요?
2: 제비추리?
1: 어우, 빨리.
2: 제가 잘랐던 기억이 나요.
1: 제비추리는 통으로 구워가지고 육즙을 간 다음 가위로 탁탁 자르면 진짜 맛있어.
2: 통으로? 또 커다란 걸.
5: 상해에서 한 19년 정도 직장 생활했어요. 사람들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기능 사람은 자격증 있는 것도 알고 왔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1: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일단 데리고 있었던 되게 괜찮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상견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정육 관련된 일을 못하고 그냥 정육 식당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와서 야 우리 이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바꾸고 어디 나가서도 인정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좀 변모해보자. 이 친구들이 이제 바꿔서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예전에 좀 밑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양성화돼서 올라오는 그런 발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드디어 제대로 된 발굴을 배우기 위해 오늘은 고기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로 출근했습니다. 총 6주 코스로 진행되는 수업. 그 마지막 날입니다.
1: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7: 6주 분량을 하루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 예, 아카데미 괜찮을 것 같고 상의만.
6: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많은 장비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건 필수죠.
2: 오, 두껍네요. 두고. 오늘 약간 갑옷 입은 것 같은데.
1: 이제 한 두 번 보호가 되겠죠?
2: 네. 역시 다 장비빨입니다. 그만큼 또 위험한 일이.
1: 네, 위험하고. 뭐 처음 하다 보면요. 칼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2: 그럴 것 같아요.
1: 그러다 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쪽으로 이렇게 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2: 이렇게.
1: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움켜 잡습니다. 네. 자, 칼날이 지금 어디로 와 있죠?
2: 제 쪽을 향하고
1: 있어요. 안쪽을. 네. 안쪽 잡기. 자, 그리고 칼을 돌립니다. 자, 칼이 어디를 보고 있죠?
2: 바깥쪽이요.
1: 바깥잡기.
2: 바깥잡기.
1: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2: 올리고
1: 검지를 올리고
2: 세워서
1: 바로잡기. 안쪽잡기.
2: 안쪽잡기.
1: 바깥잡기.
2: 바깥잡기.
1: 자, 여기서 힘들 겁니다.
2: 네.
1: 그래서 바로잡기.
2: 바깥잡기에서
1: 오! 잘하세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아요.
2: 괜찮아요?
1: 네. 이 안쪽, 바깥, 바로잡기가 자연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2: 아.
1: 네. 약간 연필 돌리기랑 비슷해요.
2: 안쪽,
1: 바깥,
2: 두 개를 빼서,
1: 바로.
2: 바로.
1: 다시 안쪽.

0: 한쪽 바깥
1: 이 뭐라고 이 뻐근하네.
2: 이거 예. 나중에 진짜 뻐근하고 나중에 예. 저 작업 많이 하고 할 때는 이 칼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게 바꾸면 나중에 손가락이 쥐가 나서 이게 딱 이럴 때도 있어. 이러고 다니 한 이러고 한 10분 동안 다닐 때도 있어요.
3: 드디어 제가 메울 첫 발굴. 가장 쉽다는 돼지 몸통입니다.
4: 여기다가 먼저 제가 칼집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살짝만 내줍니다. 목막을 잡고.
1: 아, 쥐어 뜨는구나.
4: 해서 이 콩팥까지 같이.
1: 어우.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4: 자꾸 여기 지금 갈매기 있어요. 여기거든요.
1: 네.
4: 여기 당겨주면은 칼만 대면 돼요. 여기 끝에 쪽 있죠. 여기 요 라인 쪽에 칼만 탁탁탁 대주면서 갈매기살.
1: 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 이전부터 갈매기살이 왜 갈매기살이에요?
4: 여기가 횡경막이에요.
1: 네.
4: 횡경막을 지금 어떻게 질러왔죠?
1: 이렇게 가로질러왔죠.
4: 사이 간짜를 저 간마기살이었어요.
1: 아, 간마기살. 네,
4: 간마기살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갈마기살 그리고 갈매기살로 변천한 거예요. 뼈가 미은자로 되어 있어요.
1: 아, 네.
4: 미은에서 안심살을 적시합니다.
1: 살살살살살 하면은
4: 그래서 진짜 안심살. 네.
1: 안심입니다.
4: 평으로 그대로 등갈비.
1: 이 코믹 같은 거 할 때.
4: 네, 맞습니다.
1: 아, 이제 느낌 옵니다, 확실히. 껍데기 잘리는 느낌.
4: 그렇죠, 느낌 오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1: 촉발로? 뭐지, 이거? 느낌 왔는데.
0: 고기가 살짝 아쉬웠다.
1: 아, 완료했습니다.
4: 이제 여기서 등심하고 삼겹살. 쪽, 배쪽. 이게 전체가 다 삼겹살이라고. 그리고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 오겹살. 껍데기가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벗겨지면 삼겹살.
3: 오늘은 저 말고도 수업을 받는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4: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식익처리 기능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고거 기능사 자격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5: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리만 하다 보니까 매장이나 이제 발주 들어오는 썰어져 있는 고기들만 많이 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 현재 아카데미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4: 오늘 처음 배웠지만
1: 예.
4: 같이 했던 대표님이랑 한번 뭐 대결 아닌 대결?
1: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갑자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4: 45분 측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3: 갑작스런 대결이지만 수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4: 색깔이 달라요. 안심살 경계랑. 네. 왼손이 아파야 돼.
1: 그래야
4: 돼. 네. 여기서 딱 끊어.
1: 아,
4: 톡톡톡톡 그렇죠. 잘 따라하시는데요. 몸쪽으로 당기면서.
1: 오, 저기 벌써 제가 끊는
3: 짧게나마 배운 돼지 발굴 기술 최선을 다해 발휘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4: 9분 남았는데 다 끝나셨네요. 자, 지금 나머지 끝난 시간이 이제 9분인데
5: 네.
7: 네, 끝나고 어차피 제가 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크게 손댈 건 없었어요.
4: 다 끝난 상태에서? 어?
7: 다 끝나요. 남았는데.
1: 예, 하나 남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뭐 서로 대결했다고 쳤지만 사실은 뭐 각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배우면서 했으니까. 예. 아, 땀 나는구나.
5: 땀 많이 나요.
1: 그러니까요. 예. 아까 땀이 왜 나시나 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3: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 돼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6: 네. 돼지 따라오십시오.
1: 네. 네.
5: 아 이렇게 반으로 잘린.
6: 네, 이게 인체인데.
5: 네. 아.
2: 자, 여기 여기 안쪽으로.
5: 네.
6: 팔이. 팔이.
2: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5: 네.
2: 탁, 탁, 탁.
5: 고리로.
2: 뭐.
5: 아, 이렇게.
2: 쉽죠? 가시.
5: 아니, 본인은 쉬운데, 이게.
1: 이거 며칠
2: 뒤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5: 아, 왼쪽으로?
2: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5: 아, 네.
2: 그러면서.
5: 아,
2: 그
5: 정도?
2: 한 정도 빼고. 어, 열로 들어오세요. 팔이 들어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좀 더, 좀 더. 자, 들어와서. 아. 자, 이쪽 집어넣고.
6: 하나, 둘.
2: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자, 허리 바꿔세요.
6: 자, 이하.
2: 자, 오. 오, 자, 가시고. 이렇게 해서.
1: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걸어야 돼요.
2: 자, 그리고 살짝 빠지시고. 오케이. 와. 아. 아,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6: 이게 45킬로 정도?
1: 아니, 체감상 훨씬 더 무거워요. 잠깐만요. 머릿속에 생겨서.
6: 생겨서.
1: 이렇게
2: 좋네요. 그래서.
5: 자.
2: 하나, 둘. 자. 일어서. 자, 가운데로 딱. 중심 맞추고.
5: 네.
2: 자. 형님, 자, 자, 천천히 놓고 빠지고.
5: 오케이.
1: 아, 아, 아니, 정신이 안 없어요, 지금. 아, 아이 진짜 무겁네요.
6: 45kg 하면 사실 우리 그냥 들 것
1: 그러니까,
6: 같은데.
1: 들 것 같은데, 이게 축 늘어져가지고,
2: 쫙
1: 맞아지고.
2: 동박 기억나시죠?
1: 네. 뜯었잖아요, 이렇게. 팔 좀 넣고.
2: 여기.
1: 쥐어 뜯는 거.
2: 콩팥도.
1: 콩팥까지. 네, 맞아요. 기억나요. 맞나요?
6: 네, 맞습니다. 쭉 가서 왼손으로 몸쪽으로 당겨야지.
2: 자기도 좀 있으신데요?
1: 아, 그래요?
5: 오케이. 아,
2: 이제 완벽하게 하게.
1: 알겠습니다.
2: 아. 그리고, 이거, 상당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 자, 우리, 완료.
5: 아.
2: 자, 그리고.
1: 남은 게. 삼겹살.
2: 직접 작업하면서. 그다음에 매일 신선도를 되게 많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생고기를 넘어서 숙성이나 이런 보관, 관리 부분 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하루 종일 돼지와 함께한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고기 박사님을 따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2: 경매 과정을 한번 좀 봐야 돼서.
1: 아, 경매를 따로 또 이렇게 하는군요.
2: 예, 근데 지금 보기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간신히 부탁해서
1: 그러니까,
2: 지금 가는 네, 거예요.
1: 네.
2: 아, 얼마?
5: 예, 예,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아, 처음 뵙겠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
5: 아, 부부였어요. 오늘 비행기장 하겠다.
3: 만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경매사와 중매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400마리의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5: 단번에 초비 270kg.
3: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곳이기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8: 계속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9: 계속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소가 나왔을 때 효과를 좀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줘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해서 이제 누르는 거죠.
3: 한창 경매가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장내가 술렁입니다.
8: 값이 잘 나온 거예요?
9: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아, 9A 9.2만 9천원 나왔습니다.

0: 그렇게 경매에서 낙찰된 소들은 대부분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1: 여기가 이제 저희 가공장이에요. 가공장. 사본 도체 들어온 거를 저희는 이제 소분할하고 대분할까지.
2: 심할 때 얼마까지 차이나요?
1: 이런 손질도 제대로 안 되면 거의 뭐 한 2%? 3%? 이렇게까지 차이나요. 어느 쪽에서 내려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0: 일을 마치고 찾아온 식당. 특별히 최고 등급의 한우를 맛보여 주신다고 하네요.
1: 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위짜리가 가장 최고 등급입니다.
0: 드디어 영접한 한우. 2 플러스 9입니다.
1: 등급은 이제 뭐 등외부터도 있어요. 등외부터 있고 등외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완뿔, 투뿔 이런 식으로.
2: 그 기준이니까 지방인 거죠?
1: 그렇죠. 이제 마블링을 봤을 때 1등급은 4, 5가 되고 원뿔은 6, 7이 되는 거예요. 투뿔은 7, 8, 9로 이렇게 나가죠. 한 350도에서 한 400도를 경매를 하는데 네. 그중에 투뿔 라인짜리가 누가 봐도 좋은 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살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응찰을 하겠죠?
2: 네. 그러니까
1: 1원 차이, 막 2원 차이로 뺏기니까 치열하죠.
2: 거의 눈치 게임이네요. 그러니까.
0: 어느덧 정육점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에게 직접 고기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3: 30kg, 50kg 되고 손을 쓰면 뭐 손이 안 남아나죠.
4: 처음에 어떻게?
0: 이거를
4: 넣고 고정시키고
0: 채우고
4: 위 덮개
0: 올려서
4: 무슨
0: 말인가 보다.
4: 제가 계속 눌러 이렇게 해서
3: 쉬워 보이죠?
5: 고기에는 뭐 익숙 잘 되는 것 같은데
6: 다시 멈추세요.
5: 돈는 걸 잘 나가겠구나 빼가지고 네. 네네.
6: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5: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데 나 지금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어려우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쉬워 보이는 게 어려우니까 당혹스럽네요.
6: 자, 오른손은 그냥 거들 뿐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5: 리듬을 잘 타고
6: 리듬 잘 타실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6: 잘 타시네.
5: 리듬 어렵네. 자, 이렇게 들썩들썩
6: 그렇지
5: 조금 감이 왔는데
6: 이거 그렇지 땡기고 자 오른손 가지 말고 오른손 가지 말고 가서 바로 하고 왼손 하고
5: 이 땡기는 게 꼬부라지는 방향이
0: 아침부터 분리된 고기와 뼈들은 영업 시작 전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숙성실과 냉동실로 옮겨집니다.
6: 여기 조심하세요.
7: 네, 확인했네요.
6: 네.
7: 춥네요. 춥다.
0: 이제는 미리 숙성된 고기를 진열대 앞으로 꺼내놓을 차례.
7: 돼지면은 저쪽.
8: 네, 저쪽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소하면 이쪽에.
7: 돼지는 저쪽, 소는 이쪽이라는 거죠?
8: 네, 알겠습니다.
7: 네. 돼지.
8: 저쪽.
7: 돼지.

0: 돼지 돼지 돼지
1: 갈비
2: 갈비도 돼지 갈비
0: 갈비 돼지입니다.
1: 소 오둔
0: 소 오둔
1: 설도 먹기
3: 제가 이제 이저 쓰는 대로 둘 거예요. 아. 너무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0: 네.
3: 같이 팀할 겁니다.
0: 뒤에서는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3: 뒤에서 외워야 돼요.
1: 쳐다 좀 받아봐. 여기가요?
0: 지금 9시 되자 9시도 안 되는데 지금 8시 59분 되자마자 전화가 와요.
4: 최대한 보기 좋게 고기를 진열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고기 박사님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5: 네.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고객으로 가장 하고 네. 들어왔으니까 저를 한번 접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 삼겹살 한 근만 주세요.
0: 삼겹살 한 근이요?
6: 네. 네.
0: 652g이고 13,580원이네요. 네.
6: 혹시 이거 하려면 냉동실 보관해야 돼요? 냉장실 보관해야 돼요?
0: 냉동으로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하루 전에 냉장고로 옮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상식을 활용했습니다.
6: 저기 오늘 제육볶음으로 먹을 건데 뭘로 해야 돼요?
0: 앞다리살 맛있고요.
6: 앞다리살 얼마예요?
0: 앞다리살이 한 근에 7,300원이네요.
6: 특수 부위 중에
0: 네, 특수 부위.
6: 뭐가 부드러워요?
0: 살치살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6: 치맛살이 더 부드러운 거 아닌가?
0: 치맛살도 부드럽고 살치살도 부드럽고 다 부드럽습니다, 저희.
5: 부드러운 것들을 하시려면은 치맛살로 하시는 게 좋고 고소하고 육향이 좀 강하려면 살치살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장점을 얘기해요.
0: 두 개의 장점을 얘기해요.
6: 둘 다 부드럽다 그러면은
0: 그렇죠.
5: 아. 그렇죠. 가브리살하고 항정살은 무슨 차이예요?
0: 항정살은 좀 부드럽고 가브리살은 좀 육향이 있어요.
5: 항정살은 좀 지방이 있는 대신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있고
0: 네.
5: 가브리살은 살코기가 좀 있으면서 약간 담백한 향이 있다.
0: 가브리살은 담백, 저희 항정살은 부드럽고
6: 이거 고소한
0: 맛이 쥐식 교육인데 약간 네. 지금
5: 고객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지구 들어가면 뭐야 초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써놓은 건 전부 신뢰가 안 가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고객이 신뢰를 하고 오 주세요 주세요 라고 더 많이 팔 수가 있는데
4: 드디어 첫 번째 손님입니다.
7: 사태 목살 얼마예요?
8: 목살 저 하나에 9,000원 사태
7: 어
8: 들어오셔도 돼요 손님.
0: 한 근에 6,500원이요.
7: 목살이요?
0: 한 근에 7,300원이에요. 한 개에 7,300원.
8: 어떻게 되죠? 사태 한 근이요? 하나 조금 넘는데 사모님. 네. 8천 달려가네요.
7: 8천 큰 할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아, 그러면. 운동하시고.
8: 400원은 포인트로 빼드릴게요.
7: 네.
8: 8천은?
0: 네. 어, 딱 좋다.
8: 400원 넣으시는
0: 거예요?
8: 먹고. 넣으시고.
0: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9: 2인분이요.
0: 2인분이면 400g 되죠? 네, 네.
9: 썰어주셨어요.
0: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9: 한 입 크기로 하는
0: 그 정도로? 아, 네, 썰어드릴게요. 네.
8: 그리고 한
0: 제가 조금 느린데, 좀, 처음에. 아, 너무 어설프죠? 네. 여기 네, 맛있게 드세요. 네.
8: 소불고기 먹은 거. 소불고기 할 때 쓰는 불고기.
10: 2,700kg
0: 고르더니 네네 썰어주세요. 27,200원이고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10: 네,
0: 네. 네. 드세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계속 손님들이 오시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10: 알겠습니다.
0: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4: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전문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5: 사실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직업이거든요. 사냥을 하면서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발골이나 해체 작업이었는데

0: 저희 그 직업 군수로 이제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요리사는 지금 또 셰프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바리스타가 됐고, 우리는 발굴사, 그냥 고기해요, 정육에서 정육 달라요. 이런 얘기들만 주로 있어서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미트 마스터라고 하면 이 고기 전문가로 나서서, 그래, 그 직업 정말 괜찮은 직업이야. 그리고 건강한 직업이야. 그리고 안전한 직업이야. 그리고 위생적인 직업이야.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확신하에 지금 이렇게 한발한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1: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다 업무가 달라요.
2: 오늘은 화이트 칼라 품격 있게 입어봤습니다.
3: 오케이.
4: 여기 있어요.
3: 파이팅 넘치게.
4: 알겠어.
5: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바로 여기 왔어.
6: 실제 상황 진짜 힘들어.
7: 10년차 공무원.
8: 5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9: 4년차 간호직 공무원.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굿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굿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많은 유물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미술사적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진열해 놓은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 전문가들은 국박 또는 중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 확실히 힘이 있고 새로운 감각을 줘요. 국박, 중박 했을 적에는 뭐 딱딱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생각나는데 국중박 하니까 리듬이 생겨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데 박물관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얼마나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람객 수에서 작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브르 박물관이 900만 되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 저 시스테나 성당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 680만 명이고 3등인 우리가 650만 명, 4등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00만. 근데 그 숫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 박물관은 자국의 미술이 아니라 세계 미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장이 찾아오면은 젊은이들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국중박 분장놀이 같은 엄청난 이벤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기관으로 되었고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 그리고 유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면은 역사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중박을 즐길 수

있는 그몇 가지 그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젠가 마음 먹고 선사시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시를 1층에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쫙 돌면은 책으로 읽지 않은 우리 역사가 다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시실로 들어 열린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은 저 끝에 경천사 10층 석탑 보이는 데까지 약 200m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의 원본을 거의 실물대 크기로 정밀 복제해 가지고 지금 전체를 붙여 놨는데 그 높이가 그림만 6.8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큰가 하고서 그 놀라는데 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참 훌륭하신 게 이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지리학자로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6.8m 되는 그 크기의 지도를 당신께서 그림으로 필사로 해서 그린 게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판 하나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 전체를 30cm 단위로 해서 아코디언식의 절첩을 22첩을 세운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 장성이 대동여 지도를 딱 보더니 하늘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형상이 똑같은 거야. 1861년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정확한 거가 대동여지도에는 산세가 표현된 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비스듬한지 그 산세의 방향이 다 맞아요. 그리고 강을 표현했는데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강줄기가 두 줄로 해서 쭉 가다가 한 줄기가 돼서 저 태백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두 칸으로 그렸고 배가 못 들어가는 데부터는 한 줄로 표현했어요.

고울에서 고울 사이의 길을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도로 지도지만은 이거는 자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적에는 대구에서 밀양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십리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 고울에서 저 고울 가는데 몇십 리 떨어졌는가가 그 지도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호 선생이 위대한 건 틀림없죠. 그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성격을 타협한 건 지지까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김종호 선생이 자신이 다 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50년 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방한 눈금에다가 그리는 거를 그려요. 그거를 김정호가 집대성한 겁니다. 뭐든지 위대한 것은 그가 다 창출한 게 아니라 집대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호 선생님이 고산재의 위대함과 함께 거기까지 쌓아왔던 문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동여 지도 앞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 크게 놀래서 사진을 찍고 난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지 고향 땅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어떤 시인은 그거를 대동여 지도 설치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중간에 광개토 대왕비를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죠.

그 지금 현재 압록강 넘어 지반,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들판에 놓여 있는데 이것도 높이가 6.4m 되는 자연석에다가 그약 1700자의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광개토 대왕이 얼만큼 위대했는가, 고구려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은 전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는 주몽에서부터 광개토 대왕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가가 제일 파트고,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이 그동안 광개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을 했고 그때마다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광개토 대왕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쓰여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참 강인한 기상, 그 웅원한 정신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아름다운 10층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 사터의 탑이 있는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는 아주 개성적이고 그리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만 하더라도 3층 석탑으로 그냥 단아하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은 7층, 10층, 9층 이렇게 높아져요. 경천사 탑이 10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탑은 홀수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0층이에요. 근데 10층이지만 사실은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셀 줄 모르는 사람은 13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탑은 그 몸돌에다가 조각을 다 해놨는데 그 조각을 다 해놓은 거가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해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가 거기에 그 새겨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스토리 그런 장식성을 가지면서도 또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줘서 이게 더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의 길 끝에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던 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대신이 권력자가 이거를 해체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의 그 베델이라든지 호머 헐버트 같은 그 언론인과 외국인 선교사가 국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재 약탈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가지고 경복궁 한쪽에 있다가 예, 국중박을 만들면서 상징적인 그 유물로 세워놓은 거가 지금 현은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0: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저 가만히,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2: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3: 야, 너 뭐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3: 너 이거 몇 개야?
4: 네 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4: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3: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3: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어서와요. 낙생. 네. 앉으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잘 지냈어요?
2: 네.
1: 네, 이번에는 이제 나의 두 번째 교육 시즌3인데 우리 현우 학사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의지가 되고 반갑습니다.
2: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3에서는 네. 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던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점 예전에 있던 그 유명한 어떤 고전 명작 시리즈라든지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등하시한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적이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독서의 일부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쫘르륵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우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모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네.
1: 고전 문학 작품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 후기에 보면 꼭 이렇게 리뷰는 상반된 두 가지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어봤더니 이게 왜 이름난 명작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왜 200년 전 작품을 지고 읽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거 읽을 자신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우 학생은 그 고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 고전은 저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 저학년 때?
2: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작 그대로를 읽지는 못하고
1: 맞아요.
2: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1: 그렇지.
2: 조금 요약하고 쉬운 단어로 바꿔놓은 책들을 이제 어머니가 60선 정도의 시리즈 이렇게 책을 파는 게 있어요.
1: 전집이요?
2: 네, 전집. 전집을 사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비문학 분야보다는 문학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나 그런 곳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뭔가 주인공의 이입도 해보고
1: 상상도
2: 네,
1: 하고
2: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 고전 문학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1: 원래 그 고전이란 말이 옛고를 써요. 네. 그리고 저는 법전할 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히 따져보면 이 고자란 옛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이거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고전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고전에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네. 과거. 과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자, 그리고 현재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걸 계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그 원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에 그게 패러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용이 된다거나 해서 현재의 문학작품, 영화, 예술, 연극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 그다음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게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한번 읽어봐. 이게 너의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쫙 펼쳐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까지도 그 뿌리가 변주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 라고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 쉬지 않고 지금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고전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리고 고전이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아세요? 저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신데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시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0년대에 센강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나의 사랑도 흘러가네. 이게 본인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리 로랑생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파스텔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같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1910년대에 아폴리네르가 살았던 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0: 이건 시대에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왜 첫 번째 테마로 사랑을 주제를 삼았을까? 혹시 뭐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1: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0: 네, 맞아요.
1: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고전의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 이전에도 흐르고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예전의 인간도 그렇고 현재의 인간도 그렇고 미래의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1강을 사랑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0: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뭔가 협의한 것도 없는데 네.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세계의 대륙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 이런 사전적 정의로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우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시기, 사랑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인데, 네. 혹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제 생각 같은 걸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1: 글쎄요. 어릴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는. 가끔씩은 어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랑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한창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다든지
0: 맞아요.
1: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본능 안에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우러나는 거고 숨기려다 숨길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없는 거고 본능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에서도 사랑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보면 전통적 시가를 보면 주제를 3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움이나 사랑 이별 노래도 사실 사랑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네. 또 하나는 왕이라든지 그 지배층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마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의 얘기예요.
1: 맞아요.
0: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 전통적인 문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의 사랑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 수 있는 대중가요도 보면 대부분 사랑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천년을 넘어서는 만고불변의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현우 학생은 나는 사랑하면 이 작품이 떠올라 이런 게 있을까요?
1: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이제 고전소설 중에 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고전소설은 사실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할 때 배우기로는 고전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생규장전은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고등학생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고요. 네. 그건 정말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가쓰고 도포 입고 뭔가 애헴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1: 맞아요.
0: 있지?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그 사랑 나 이해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몇백 년 전 건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살아있는 고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0: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라고 하면 시경이에요. 시경. 네. 시경에 이제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리학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예의를 지켜라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시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가사 모음집이에요. 오. 옛날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행가 가사를 정말 히트곡들만 모아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가사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곡 노래 네. 아니면 뭐 GD의 노래 뭐 에스파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가사만 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이게 몇백 년 후에 모음집으로 넣어서 이게 한 2000년쯤 후에 아 저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경전이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 정도 춘추시대에 한간에 이렇게 전해져오던 수많은 노래 가사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 3000편 정도를 모았대요. 수많은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자님께서 아 이것은 정수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300여 개를 정리를 하여 한 책에 담아 놓으신 게 이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들이 좀 낮아진 네. 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풍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 풍은 풍속할 때 나오는 그 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왕, 사람들, 민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 우아하다 할 때 아자예요. 이거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을 담은 거예요. 좀 더 위에 이제 상위 계층의 노래인 거죠. 그다음에 송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송이 붙으면 그건 제사 때 쓰는 노래인 거예요. 제사 때 이제 누군가를 기리거나 더 우아한 노래예요. 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송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주남편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 시경도 몰랐고 관절한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아 학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 끼룩끼룩 물소리가 강섬에서 우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 울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치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네. 구하여도 못 만나니 자나깨나 이 생각뿐. 밤새도록 그리움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검은 고로 버타리라.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 울려 즐기리라.
0: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약간 노래를 할 때 보면 반복되는 또 후렴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저에서 관자라는 것은 끼룩끼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새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물소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자가 자기의 짝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조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이런 구절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전전반측. 아시죠? 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시험 준비할 때, 1, 2, 3, 4, 5, 4, 그 오지선다 형이 전전반측 있었어요. 이게 뭘 하냐. 이게 군역을 하려고 한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낙네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자성을 고르시오. 전전반측. 이게 뒤척이고 뒤척이는 어떤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전반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는 몰랐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라는 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 사랑 노래 중에 하나라면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하면 철학자잖아요. 플라톤은 뭔가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은 오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그냥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됐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급의 재미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플라톤의 그 정체라든지 국가라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기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로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0: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제목을 궁금해하라. 제목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유는 그리스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예요. 향연을 번역을 하면 잔치라는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잔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향연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거기서 디베이팅, 토론을 펼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걸 그리스에서는 향연이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라는 것은 약간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밥도 아니고 점심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침묵할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브런치인데, 이때 철학자들은 어떤 학술적인 브런치로서 향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니 뭐니 등장하고, 이상하게 플라톤 본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이 마치 나는 어떤 브런치에 갔다 와서 거기서 유명한 엄마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둘게.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에서는 사랑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상승하려는 인간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로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결론에 오기까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랑론을 펼치는데 그중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 저는 이쪽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도 있고 아마 복잡한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얼굴도 두 개,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다 갖춰 있는 존재였대요. 이런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반으로 딱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팔두 개, 다리 두 개, 얼굴 하나 있는 건 반편이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원래 원형인 어떤 팔네 개짜리가 되기 위해서 이성을 찾아다닌다. 다른 짝꿍을 찾아다닌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유 있잖아요. 내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 나의 배우자를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반쪽은 어딨어? 배우자는 어딨어? 이렇게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팔네 개, 다리 네 개는 좀 무서운 상태긴 하지만 어떤 원형적인 뭔가를 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은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동양에서 정말 오래된 시경, 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향연, 이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표어처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소개를 할때 누가 이제 드라마 평을 쓴다고 할 때. 쌍방 구원서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뭔가 괴로운 처지에 한 남성이 있어요. 괴로운 처지에 한 여성이 있어요. 둘다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서 서로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쌍방 구원서사라고 하는데 전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 주인공들이 좀잘 살게 됐어. 저 아이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을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한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0: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1: 네.
0: 이거는 저도 마음 먹고 결심하고서 읽는 책이지 단테의 신곡을 내가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1: 네, 단테라는 사람도 있고.
0: 단테의 신곡은 무려 14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실제로 단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스. 그리고 이 작품을 썼을 때 이거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의 그 이전 버전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로 시를 짓지 않고 네. 우리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었어요. 네.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어로 문학작품 창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단테의 작품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명확해지게 됐던 네. 기여를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서사시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이르는 이 긴 여장을 서사시로 썼어요. 다 세 줄짜리 서사시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1년 안에 쓸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지옥부터 시작해요. 단테라는 자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건데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가 이렇게 섬기 있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이 천국에서 단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도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대는 그럼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단테 인생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1: 네.
0: 9살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9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랑에 빠졌다. 근데 단테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회를 해서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죽었답니다.
1: 베아트리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단테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냥 이상화된 여성인 거예요.
1: 그렇죠.
0: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그녀는 너무 멋져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졌어. 근데 그녀가 일찍 죽었어. 예쁜 나이 그대로 죽었어. 그럼 내 마음속 그녀는 늙지 않고
1: 그렇죠.
0: 영원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
1: 네.
0: 거죠. 이상적인 영원의 여성상. 예, 전형처럼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옥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우선 지옥은 총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옥이 역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 1원이라고 해요. 지옥부터 9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최악의 지옥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지옥의 이름이 림보예요.
1: 림보.
0: 영화 인셉션 봤어요?
1: 아니요.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1: 네,
0: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네.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 약을 맞고 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속의 최판왕의 꿈속이 림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인셉션을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의식의 무한한 확장판입니다. 림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인셉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이 림보인데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고문을 받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해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태어나갖고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는
1: 그렇죠.
0: 가야 돼. 세례를
1: 네.
0: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쁜 지옥에 못 넣겠어서 그냥 평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거기 있으세요.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1: 네.
0: 그게 첫 번째 지옥, 제일 약한 지옥 림보예요. 그리고 제 마지막 9번째 지옥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알죠?
1: 악마의
0: 그렇죠.
1: 왕인가요?
0: 악마의 네. 왕이에요. 네. 근데 루시퍼가 세 명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루투스, 세 번째가 유다. 예수를 팔았던 네. 유다를 씹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그대 하였는가 오 나는 눈이 멀을 뻔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투는 고전적인데 네. 이거를 듣고 나면 흥미진진하긴 네. 해요. 그리고 고문받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네. 막 상처의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악마들에게 얘기해서 영혼이 창에 찔리는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갑니다. 연옥은 사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약한 죄를 지었는데 잘 빌고 참회하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1: 네.
0: 우리들한테는 빵 아저씨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잘생긴 배우죠.
1: 네.
0: 근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를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두 사람이 형사인데 잡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쇄 살인마가 일곱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가지 죄가 바로 연옥의 일곱 가지 종류입니다.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교만,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분노, 질투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죄로 여겨요. 아주 나쁜 죄는 아니지만 연옥에서 참회를 해야 될 죄. 근데 이제 막 많이 먹다가 이 죄를 딱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연옥감인데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저는 약간 지금 중도비만 건강검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비만자는 여기 연옥 가야 되나. 비만자는 정말
1: 조금 좀 서운한데요.
0: 그렇죠. 서운하죠. 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의 끝에서 단테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드디어 이제 베아트리체가 따단하고 나타나서 단테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줍니다. 네. 그리고 천국편 내내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요. 왜냐? 베아트리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주민이니까. 네. 근데 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가 사랑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손도 잡고 싶고 네.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꽁냥거리는 게 절대 안 나와요. 자, 이게 베아트리체에 대한 네. 단테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 네. 네.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단테가 오 베아트리체요 라고 그녀한테 네. 바치는 노래예요.
1: 네.
0: 근데 여기에 꽁냥거림이나 뭔가 오. 이렇게 심쿵심쿵하는 게 전혀 없어요.
1: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0: 그렇죠. 네. 뭔가 그녀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나는 그녀를 찬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할. 제가 이걸 확신했던 건 연옥편 30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하게 보이듯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엄격한 자애로움의 맛은 쓰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연인, 평등한 연인이 아니라 네. 엄마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엄마가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 왜 반성 안 하니?
1: 네.
0: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약간 이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또 단테는 예, 베아트리체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적인 아들처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아트리체는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성모 자리에 놓았구나.
1: 네.
0: 성모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수직적 사랑이에요.
1: 네.
0: 아무튼 베아트리체라고 하면 구원의 여인상으로 되게 이름이 굳어졌어요.
1: 네.
0: 그래서 유명한 여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사랑의 이미지. 우리는 첫사랑 하면 이제 배우 수지님을 떠올리지만
1: 네.
0: 문학 작품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로테.
1: 네.
0: 저는 이름 그거 처음에 중학교 때 읽었는데 로테가 나오길래 제가 그 로테를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테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첫사랑
1: 네.
0: 이런 거고 베아트리체는 네. 구원의 여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인상이 단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갑니다.
1: 네.
0: 계보를 이어받아요. 레미제라블에서

0: 코키는 자기를 희생해서 딸을 구원합니다. 코제트는 그 순수함으로 장발장을 구원을 하죠. 우리 현대소설이나 현대문화 같은 데서 보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매드맥스 시리즈가 있어요. 강인한 여성이 나와갖고 막 다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여인상이 변주되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인간을 막 덮치거든요. 근데 이 오무라는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공주이자 너무너무 착한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오무에게 분노를 멈춰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 분노를 잠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내거든요. 소녀의 그 뒷일이 걱정되실까 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오무들이 살려줘요. 살려서 부활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영원한 소녀,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모티브가 옛날에 태생이 됐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있어 를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물론 신곡은 한번 결심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합니다.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4: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5: 아 뭐야 이거.
4: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기, 생각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못하기도 하지만 일 진행도 참 더딥니다. 그러고도 내용이 신통치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빨리 하면서도 잘하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하는 힘, 사고력에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들이대지 않습니다. 어쩌지? 뭘 하지? 이렇게 답도 없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필요한 쓸만한 생각부터 만듭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을 만든다는 것은요,

일을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이것이 생각 만들기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문해력을 구성하는 생각하는 힘이면서 정보 과부하 시대를 헤쳐가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생각을 만들려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일머리 좋은 사람들의 사고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빠르게 읽고 바르게 검토합니다. 어떤 주장을 살필 때도 논리적 빈틈이나 오류가 없는가를 걸러내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일을 하고 의도한 결과를 내려면 기획, 경영, 마케팅, 고객 관리 같은 활동이 필요하죠.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 어제 최신이던 생성 AI 기술이 오늘치 최신에 밀려났습니다. 하루하루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정말 놀라운 첨단 기술 시대잖아요. 그런데 기술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활용되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IoT라고 사물 인터넷 아시죠?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케빈 애슈턴. 이 사람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애슈턴은요, P&G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거든요. 그 무렵 립스틱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없어서 못팔 정도였다고 하죠. 문제는 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고가 어느 매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케빈 애슈턴이 IoT 기술을 떠올립니다. 립스틱에 무선 마이크로칩을 심는다. 제품별로 어디서 얼마나 팔리는지 바로바로 알게 한다. 이런 활용이 가능했고 재고 관리도 한눈에 가능해졌죠. 생산성이 아주 크게 향상됩니다.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기술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의성,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 같은 능력, 이렇게 여기는 분 많으신데요. IoT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 케빈 애슈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의는 노동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다. 창의력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아니라 그 새로운 것을 일리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제법 힘겨운 사고의 과정이어서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의성은 논리력을 토대로 한다. 이 말이 의외네?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탄탄한 논리로 받쳐주지 못하면 실행도 실현도 없습니다. 실현되지 못하는, 실행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라 할수 없죠. 지금쯤 여러분들이 나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판적 사고든 창의적 사고든 또 논리적 사고든 모든 생각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일머리 좋은 사람이죠.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은 요즘처럼 정보가 차고 넘치는 데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아주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요즘엔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이 휙휙 바뀝니다. 바뀐 세상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만나는 문제들도 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럴수록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틀림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첫 번째는 묻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요. 우선은 내가 먼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요, 질문에 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한데요. 질문을 받으면 질문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질문자가 먼저 답을 찾도록 요청합니다. 질문자가 답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내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코치님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더 적확하게 쓰라 이 문장에서 적확하게를 정확하게로 고쳐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는 그렇다 아니다 간단히 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글쓰기 수업 시간이고 글을 잘 쓰려면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먼저 하시라고 대묻습니다. 혹시 적확하게라는 말 뜻을 아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전을 찾아본 질문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찾아보니 적확하다와 정확하다는 다르네요. 내용상 적확하다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군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요, 적확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답을 했다면 질문자는 그런가 보다 혹은 이상하네. 그러고 말았겠죠. 사전을 찾아보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랬더라면 적합하다라는 어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뭐가 됐든 우선은 일단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두 번째인데요. 검색하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연구를 잘 알면 검색하지 마라. 관련 논문을 읽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도쿄대학 총장을 지낸 고미야마 히로시 교수인데요. 검색하기, 논문 읽기, 이두 가지는 연구하는 사람에게 필수일 것 같은데 왜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두 가지는 남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살피고 참고하는 작업이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남의 결과물을 먼저 접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또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남의 논문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 다 했는데 내가 뭘또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포기에 대해서 고미야마 히로시스 교수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주제가 같아 보여도 문제의식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검색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작업이 참 위험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검색하면 마치 자신이 생각한 줄 착각하게 됩니다. 검색한 결과는 남이 생각한 결과잖아요. 검색한 다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세 번째 비법은요. 논리성 갖추기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자신이 만든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납득하게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는 논리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생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인 주장이죠. 왜 뇌피셜이라는 말 있잖아요. 뇌와 오피셜을 합친 말인데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우겨 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피셜을 뇌피셜로 읽고 뇌피셜을 뇌피셜로 뽑아내서 논란도 혼란도 많은데요. 나만의 뇌피셜을 오피셜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데요. 문해력은 읽는 힘만도 아니고 쓰는 힘만도 아니고 생각하는 힘만도 아닙니다. 쓰는 힘은 생각하는 힘이고 생각하는 힘은 읽는 힘으로 돌아갑니다. 읽기와 생각하기 쓰기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이 생각하기 사고력입니다. 배경이 되는 자료 없이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고 생각 없이 쓰는 것은 낙서에 불과합니다. 잘 읽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지식이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들을 가공해서 만든 새로운 생각은 글로 표현할 때더 발전합니다. 결국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문해력이 제 기능을 완수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일머리 좋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 내 머리로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기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 더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라고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쌀 한 가마니를 여기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불량의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고통이라는 고라는 글자서부터 쭉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우리 테마는 이거예요. 사실 다 이걸 다루어 왔지만 이걸로 뭐 이게 문제죠. 예, 이게 문제니까 삶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내가 아낀다라고 내가

내가 좋아한다라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삶이 묘해요. 다 알아. 다 아는데 때가 있어. 그 때를 잘탈수 있을까? 삶을 제일 빨리 포착하는 방법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좋아요. 첫 강연 때 고통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살아있으니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시련의 고통도 느끼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출발을 할까? 그때 사랑에 대한 얘기도 언뜻 했잖아요. 고통을 잠시 완화시켜 줄수 있다. 내 아이가 배고플 때한 공기 밥이면 족하다. 기억나시죠? 두 공기씩 먹이는 어미의 특징은 뭐예요? 애가 배부른 고통을 못 느낄 때두 공기씩, 세 공기씩 먹인다고. 사랑할 때도 폭력이 생겨요. 지 마음은 사랑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배부른데 두 공기, 세 공기, 네 공기, 다섯 공기 웃으면서 얘야, 엄마는 훌륭한 엄마 아니니? 이러면 거의 미절이지. 그 엄마야, 그 엄마가. 삶을 깨우치는 방법이 쉬워요. 별거 아니야.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에 딱 서. 여기에 벼랑에. 이해돼요? 이게 생사잖아.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앞으로 한 걸음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다 보여요. 지금 내가 죽으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여러분은 어디가 있을 거야? 가장 좋은 곳에 가 있어요. 직장 같은 데 들어갈 거야? 다시 복귀할 거야? 나는 강릉 바닷가로 갈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평상시 살아있을 때안 가, 거기는 또 바쁘다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그 느낌은 삶과 생이 딱 교차되면 이제 마지막인 거야. 그때 나는 어디에 무엇하고 있을 것인가? 가장 소중한 데 가요. 예? 100%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절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만 떠올라.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살도록 하는 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아끼는 게 힘이라고. 여기 옥상에 딱 올라갔어요. 물고기를 키워. 사료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 고양이랑 산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 내가 돌볼 게 있어야 돼. 이게 굉장한 무게감이라고. 우리 아낀다라는 게 힘들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수고스러웠고, 내가 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휠체어를 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끼는 게 힘이 있냐면, 아끼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밟혀. 기업체에 강연을 가면은 그거 확인해 보라 그래. 신입사원이 자기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화초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왜 화초 키우는 것 같아요? 출근하려고 물 주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화초가 시들어가서 죽으면 회사에 적응한 거야. 그 동료 직장 애들 있지? 이제 화초 노릇이 되는 거야. 키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야. 텃밭도 일구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한테 무게감을 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만 사랑하면 그거 몰라. 평상시에는 아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살아줘야 된다 뭐 이리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내가 아끼는 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아끼는 존재가 있는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면 진짜로 뛰어내리려고 하면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아껴야 되는 것들이 눈에 밟히면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게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이든 할머니들이 뭔가를 가꾸고 돌보고 별거 아니지? 조그만 스카프도 만들고 아이고 예쁘다 그거 모으고 바느질 하는 걸로도 힘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임제? 들었죠? 백장? 중국 중이야, 중국 중.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있다고. 제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 눈부처예요. 눈부처는 뭐냐면 제가 이분을 봐. 이분을 본다고. 이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참 이게 힘들어. 그 어쨌든 봐. 보는 거는 이 사람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지 않는 거야. 무시는 이게 무시예요. 이 사람 안 보고. 딴데 보는 게 무시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무시해. 딴곳 보는 거야. 이렇게 봐. 보면 이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눈부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돼. 옆으로 고개 돌려봐요. 어디 보여? 안 보이지? 다시 봐요. 나를 본다. 그리고 저 눈에 내가 보이는 게 눈부처야. 눈부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눈부처는 두개 떠올라요.
나도 이 사람을 보고 있고 이 사람도 나를 보니 이 사람은 내 눈에서 자기 부채를 볼 거고.

나는 이 사람 눈에서 내부처를 보잖아. 눈부처는 두 개야. 병원에서 눈 감을 때 여러분 모습을 누구한테 비춰볼 거야? 누구 눈?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눈을, 아꼈던 사람의 눈 있죠. 그 눈에서 여러분을 봐야 된다고, 마지막은. 보는 눈빛은 뭐예요? 존중한다라는 거잖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눈에서 읽는 거예요. 당신 아꼈고 사랑한다라는 거 느낀 거. 그 사람은 눈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신 마지막까지 계속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마지막 보는 모습은 뭐예요? 그 사람과 나야. 덜 외롭다. 김선호 시인의 시 중에 하나가 그 시가 하나 있어요. 거의 처음 시예요, 이게. 화비, 꽃이 날다. 화비, 나중에 시를 읽다 보면 화비, 화비 이렇게 반복해요. 그 소리가 꽃이 훌훌훌 나르는 느낌이 들었나 봐. 시집에는 그걸로 나와요. 얘가 꽃나무? 이게 남자가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에 굳이 또 무릎에 누워야 돼. 이렇게 누워. 누워서 이렇게 얼굴로 그 남자의 눈을 보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자기 모습이 김선호 시인이 비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남자도 김선호 시인 눈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 눈에 자기 모습이 비칠 거 아니야.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꽃들이 날려. 그러면 이 남자는 김선호 시인의 눈에서 자기 모습과 예쁜 꽃들을 같이 보는 거야. 김선호 시인의 마지막 배려 같아. 나 말고, 나 같이 지금 떨어지는 이 김선우라는 꽃 말고 세상에는 많은 꽃들과 이쁜 꽃들이 있다는 걸 마지막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김선호 시인이 눈을 감으면 이 남자는 자기 얼굴을 못 봐, 눈부처를. 그런데 말이죠. 정신을 들고 고개를 드니 꽃들이 날려. 예쁘게. 그걸 남겨주고 싶은 것 같아, 마지막에. 화비, 그날이 오면. 길 끝에 당도한 바람으로 머리채를 묶은 후, 당신 무릎에 머리를 대고 처음처럼. 눕겠네, 꽃의 은하의 무수한 눈부처와 당신 눈동자 속 나의 눈부처를 눈 속에 모두 들여야지. 하늘을 보아야지. 당신을 보아야지. 화, 비, 화, 비. 내 눈동자의 마지막 담는 풍경이 흩날리는 꽃 속에 당신이길 원해서 그때쯤이면 당신도 풍경이 되길 원하네. 그날이 오면 내게 필요한 건 이름 붙이지 않는 꽃나무 한 그루와 당신뿐, 당신뿐, 돼지요.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눈부처 생각 안 해봤죠? 예, 저 소중한 거다. 아끼는 사람 있어야 가능한 거다. 여기까지 어떻게 갈 건가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갈까? 여기서 키워드 하나도 알았죠? 눈부처는 두 개가 생긴다. 둘이거나 안 생기거나야. 한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데 뭔 눈부처가 어떻게 되나? 두 사람이 똑같이 서로를 응시해줘야 되고요.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시청자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잠깐 멈추고. 옆에 있는 가족의 눈동자를 보세요. 볼수 있으면 대단한 분이야. 봤더니 그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눈을 돌릴 수도 있어. 반면 여러분도 볼것 같죠? 그 아내와 남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싫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이 눈에 내가 보이니?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쳐다봐요. 10초만 봐봐. 최근에 아이 눈에서 여러분 얼굴 본적 있고, 여러분 엄마의 눈에서 아이가 자기 눈부처를 본적 있나? 없을 거예요. 한적 있어요? 엄마랑 딸이랑 혹은 엄마랑 아들은 서울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둘이 손잡고. 뭐 이상한 관계죠? 서로 쳐다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 한 사람이 쳐다보면 뭐해? 한 사람이 안 보는데. 그래서 이 눈부처라는 건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극적인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잘 고민을 하면 될것 같아. 아껴야지만 가능한 거. 야, 쳐다보지도 않는데 계속 보고 있었던

0: 되지 않는 거.
1: 이게 아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애지중지잖아. 중히 여긴다.

이게 제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라는 얘기를 쓰고 자중자애를 같이 쓰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인도불교는 자비 쪽에 좀 세고, 이게 중국 동아시아로 오면은 자유, 주인 이런 게 세다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유와 사랑은 모순된 게 아니에요. 자유와 사랑은 같은 거야.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자비가 나와도 자유인 사람이고, 자유로워야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랑과 자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건그 사람이 자유롭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지중지가 그거 나오잖아.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부리지 않는 거죠. 함부로 부리지 않는 거죠. 물떠와라 그러지 않는 거죠. 그건 이 사람이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이 사람을 바깥에 보내게 하는 거잖아. 사랑한다라는 건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휠체어를 미니까 엄마는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서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둘로 계속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래.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가. 사랑은 둘의 관계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지중지가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리는 게 아니니까. 나도 그런 거야.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부리면 그 사람이랑 관계 끝나야 된다고. 나를 애지중지 안 하는 거야. 함부로 부리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는 같은 거다. 그렇다면 깨달음과 자비는 같은 거다라는 게 나올 거야. 그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애지중지하는 거고요. 애지중지해서 함부로 안 부리는 거고요. 노예로 부리지 않는 거고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자유롭다라고 노라고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항상 노라고 할수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노라고 할수 있어요. 직장에 가도 노라는 거다 싫어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사랑은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에요. 동성이든 상관없어요. 인간과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야. 사랑의 징표는 별거 아니다. 기억해 보세요. 5천 명이 있어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배경이야. 쫙.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결혼 10년 차 되면 어떤 장소에 모였는데 내가 이렇게 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나를 식별을 못 해. 아무리 이래도. 야, 그거 답 없는 거다. 시댁에 가도 내 아내가 주인공이야. 시댁에 가서 뭘로 만들어? 조연으로 만들지. 아낀다란 말은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아끼니까.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함부로 부리거나,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얹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낌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리 합시다.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면, 나의 자유는 증진되고 있을 거야. 내가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딴거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랑받는 거야. 자유라는 말을 까먹지 마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야. 사랑하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알랭 바디우가 비판했던 거 뭐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야. 두 번째 비판한 게 뭐냐면 사랑은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한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노 부부가 산책을 할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남편이 얘기하고 하는 티각티각거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사랑을 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유를 없애는 것도 아니야. 당연히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야.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커플티 입은 것들은 커플티를 해체를 해야 돼.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동성애 사랑이든 간에 만들면, 여기 커플티 있다. 만들면 다른 옷들을 입어야 된다고.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었더니 다른 옷이 나오는 거지. 나 파란색 이렇게 둘이 나온 거야. 근사하죠?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커플티를 입고 다닐까. 우리 건드리지 말아요. 우리 같은 떼거리라고. 뭐 이런 거? 커플티 입지 맙시다. 우리 자유로우니까. 자유라는 말 가만히 기억합시다. 예. 어머니를 자유롭게 해드리고, 어머니 무거운 짐 안 들이게 해드리고. 에이지? 충지예요. 무거운 거야. 함부로 부리지 않아.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도 나한테 그리해.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자유를 부정하면 헤어져야 되죠. 내가 또 상대방한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날 가능성이 많아. 애지중지의 가장 큰 가치, 소중하게 여긴다, 아낀다라는 이유는 그를 나의 노예가 아니라 그를 주인으로. 놀랍지 않아요? 하지만 결코 나의 주인된도 버리면 안 돼. 사랑을 위해서. 두 사람이 주인으로 계속 유지돼야 돼, 팽팽하게. 이제 아낌의 가장 첫 번째, 아낌은 자유와 관련된다라는 느낌 있죠. 아낀다라는 걸,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시작.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면 마지막 남는 결론은 진리를 누가 발언하느냐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입에서 발언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특히 아낌의 관계에서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잖아. 치매는요, 정신을 좀 잃으셨다가 돌아왔다가 잃으셨다가 돌아왔다가 주기가 막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다 돈 벌러 나가고 무슨 일을 하잖아. 그러면 누구 데려다가 어머니 돌보라고 시키는데 그 사람이 잘 볼 수도 없잖아. 그러면 좋은 시설의 요양병원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족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맞는데 어머니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어머니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건 어머니 입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입에서 나오면 어머니가 그걸 뭘 결정을 해?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돌볼게요로 끝까지 가야 돼요, 가족들은. 어미가 얘기를 해야 돼. 야, 얘들아 모여봐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굉장히 힘들다. 내 말에 토달지 마! 일주일 뒤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도 말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미를 아낀다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껴요? 어머니를 아끼면 어머니를 부리지 않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어머니를 아꼈냐고.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잖아, 다. 김치 해달라고 그랬고, 아이 돌보려고 그랬고, 항상 부려왔다고. 어미도 그걸 알고. 근데 진짜 어미를 아끼면 어미를 안 부리고 안 쓰는 거잖아. 아꼈던 사람은요, 절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무거운 걸 들었는데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그건 어머니한테서 나와야 돼요. 옆 사람한테서 나와야 돼. 나와도, 맞아, 맞아! 이러면 안 돼. 뭔지 알죠? 드디어 알아줬구나! 이러면 안 돼! 아, 그래서 그렇다. 아끼면. 아끼면 침묵밖에 없다. 이해되죠?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편한테 그러지 마요. 내가 우리 집 돌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이러지 말자. 아이한테도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알지? 너 시험 볼 때 내가 사찰에 올라가서 나는 3000일 기도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어쩌라고? 어? 아래 딸이 올려보낸 것도 아니고 지가 올라간 건데. 사랑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 내가 얼마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얘기하지 않기. 그날 얘기한 날 있죠. 와, 5년, 10년, 20년이 다 뭉개져요. 스스로 그걸 뭉개트리지 맙시다. 상대방이 해야 되는 얘기죠. 어머니가 아들한테는 거야. 야, 넌 아이 새끼야 고생 많이 했다. 그럼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뭔지 알죠? 아,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낌의 언어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꼈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기. 내 입으로.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이한테, 어머니한테, 친구한테. 내가 너 만날 때마다 지금 2년간 커피를 샀다? 라는 얘기하면 그냥 관계 끝나. 그나마 그 얘기 안 하면 한두 잔 얻어먹을 수 있는 걸 이제 얻어먹지도 못해.

아낀 거를 스스로 표현하지 맙시다. 아낀 거는 말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행동을 하고서 나는 행복했으니까 충분히 그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낀다라는 건그 사람을 애지중지하는 거고, 그 사람을 무겁게 쓰는 거니,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아끼는 사람은 절대 아꼈다라는 그 내용과 그 희생을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참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툭 던지는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 망했다. 말하고 나서 헉! 스스로 알아. 야, 공중탄 무너진다가 그거다. 나중에 눈 붙여볼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해줄 때마다 부담으로 느껴. 또 나중에 또이 얘기 또 꺼낸다. 이거 듣고 또 꺼낸다. 내일도 예, 그런 마지막 디테일한 것들 좀 살펴보고 이게 떠먹여 드릴게요. 그냥 떠 드시면 돼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예, 그렇게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제가 딱 얘기했거든요. 바람에 이를 농부가 하지 못해. 왜 오바들을 해? 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태풍 하나 불면 그냥 벼는 끝나는 거야. 내탓 아니라니까. 제가 아주 싫어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망한 거지 사실은. 그 지금도 할아버지도 먹지도 않아. 항상 부족해야 돼요. 차라리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내일 다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0: 1000개.
1: 와. 무리.
2: 오케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0: 아, 우유. 아, 에스파.
3: 오케이. 에스파. 가슴 알리게 넣어드릴게. 가슴 원하는.
0: 아. 오케이, 슈크라.
3: 아, 미안한데.
1: 아, 진짜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4: 나는 거기 안에서 자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 하나인데.
1: 야, 은준아! 오 마이 갓!
4: 진짜 이거는 예집도까지 어느 의미 있네. 거기를 무조건 가야 돼.
1: 오늘 저녁은 저희 30파운드 났거든요.
0: 저녁을 먹지 말자, 그럼.

0: 더 얼마나 남았지?
1: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다.
0: 저녁 먹어야 되는데.
1: 피라미드 갔다 와서
2: 나 배고파.
1: 나도.
0: 근데 네. 얼마 안 남았잖아.
1: 이거 구걸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45파운드 있는데.
0: 그러면 얼마야?
1: 1,300원.
2: 1,300원?
1: 쌈김밥 사서 나눠 먹어도 안 되겠다 이거.
0: 과일이나 그런 거 좀 내가 사올게. 그럼.
2: 슈퍼.
1: 할 수 있겠어요 형님?
0: 몰라 한번 해볼게.
3: 그냥 안 되면 뭐 물 마시면서 피라미드 보면서 경치를 마시죠.
0: 금방 야 금방 갔다 올게. 뭐.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이은지입니다.
3: 준빈입니다.
4: 준빈 씨는 어쩌다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소개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3: 이집트가 외로움이 많은 나라라서.
4: 아.
3: 그래서 오게 됐어요. 낭만도 있고.
4: 그러네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네,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3: 햇빛도 좋고.
4: 네. 네. 어? 방금 윙크 하신 거예요?
3: 아, 예, 예, 예.
4: 아, 예. 다리를 올리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없어, 없어.
0: 아, 덥지 않아?

0: 하나를 들고 왔다.
1: 아, 그래도 좀 샀어.
0: 뭐 좀 있다.
2: 아니, 좀 되는데?
1: 좀 됐지.
2: 역시 메뉴는 성훈이 형이야.
1: 아니야, 그렇지 않았지.
2: 잘 골랐는데?
1: 이다 이게.
3: 아, 근데 여러 가지 좀 있긴 있네, 여기. 과일이라도 뭐가 있으면 좋은데, 아, 좀 찾아봐긴 찾아봐야겠네. 어, 과일이 있네.
1: 이런 거 한 번, 이거를 뭐, 이거를 뭐지?
3: Excuse me, what is this? Apple? Apple.
0: What?
3: 짜겠지, 되게. How much?
1: 조그만 거 줘야 되겠다. 응?
3: 어, 20파운드. 아. 오케이. 오케이. 25파운드만 남았거든. 25파운드에서 뭐 살 게 있나? Hi. How much this one? How much? How much?
1: 아, 와, 진짜 비싸다. 120.
3: 와, 오케이. 슈크라. 오케이, 그러면 빠네야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 얼마야? How much? 10
0: 파운드?
3: 오,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4: Thank you.
3: Thank you. 10 파운드.
4: Have a nice day.
3: Yeah.
4: What should I like for you? Rambo?
3: Rambo.
4: Oh my god, Rambo.
3: Yeah. Tomato.
1: Yeah, do you know? Yo.
3: But no. I have only many.
1: Two.
3: Two. Three. Three.
1: One more, please. One more. Oh, yeah, one more. Yeah, one more. Yes. Okay, thank you.
3: 잘 받았다.
1: Thank you.
3: 과일이 그거 뭐야?
2: 망고 아니야?
3: 사과, 사과.
0: 사과요?
3: 사과 하나를, 어, 사과다. 빵도 그거 사고.
2: 빵은 그 오늘 일한 데서 받아온 거예요?
1: 아니, 아니, 아니.
0: 그건 아니야?
3: 거기까지 멀어. 에? 얼마 남았지?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받은 거.
2: 1,300원 됐어요. 설마 남았어요?
3: 아니, 아니, 다 썼지.
0: 잘했네.
3: 근데 이거 빵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 토마토 소스 같은 것도.
0: 와!
2: 1인당 거의 400원 꼴인데.
0: 어,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주식이니까. 어,
2: 식사가 되네.
0: 1,400원인데 이걸 이렇게 어쨌든 한 끼를. 그럼 화덕피자. 야, 화덕피자 만난다, 야. 이게 케첩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지, 맛있지.
3: 조금 성공한 것 같아. 이 괜찮은 것 같아.
2: 단맛 없는 케첩.
0: 그리고 이 빵이랑 케첩이랑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하와이안 피자 맞나?
1: 파인애플 그런 느낌이야.
2: 내일은 임금 좀 샀으면 좋겠는데.
0: 그러니까 임금이
3: 그러니까
0: 너무...
3: 이게 좀 그러네.
2: 옛날에 알바했을 때 돈 벌어서 여행 가고 그럴 때 생각난다.
3: 아 그래? 이렇게 먹고 있었어?
2: 그때는 진짜 돈이 없으니까 계산에 맞춰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 여행은 너무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서 그 제일 싼 그 요시보 있어요.
3: 요시노야.
2: 네. 거기서 규동만 먹었어.
3: 규동도 맛있지. 우리도 많이 먹었지 그거.
0: 앞으로 약간 초심 찾아야 되는 초심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프로인 것 같아.
3: 그렇지. 나는 뭐 이제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으니 나는 다 됐어.
0: 다 됐어.
3: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서 해 둘이는. 알바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와 나는 행복했어.
0: 너무 행복했어. 어. 맨날 이것만 먹어도 돼요?
3: 아 그렇지.
0: 진짜? 아 붙었네. 오.
2: 이집트 인력시장.
0: 어. 잠깐만.
2: 인력시장이 있구나. 그 우리나라 인력사무소 같은 거구나.
0: 그런 거 같아.
2: 그럼 진짜 힘들겠다.
0: 완전 힘들지.
2: 와, 15.
3: 7시.
0: 20분.
3: 20분.
2: 중요한 거는 15예요. 이집트 파운드로.

0: 그러면은 시급이 500원이에요. 아니 시급 500원은 나 엄마 흰머리 뽑아도 그 정도 나와요.
1: 그러니까.
0: 엄마 시급 엄마가 흰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150 줬는데. 그럼 그냥 성원이 형 흰머리 뽑죠?
2: 야 이거 다 뽑아야 돼.
1: 지금 탈색모란 다 뽑아야 돼. 내일은 저기 크림 소스를 찾아와요.
0: 빵만 먹어?
2: 빵은 싸.
1: 빵은 싸고. 빵은 싸.
2: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되잖아.
1: 오늘은 미치겠다.
0: 밥값이 안 나오는데 밥값을 어떻게 해.
1: 이거 프로그램 이름 바꿔야 돼. 물값은 해야지로.
0: 물값만 나온다.
1: 물값만 나와.
0: 물 한 병 500원이니까.
2: 세다, 세다.
1: 이게 보통 일 아닐 것 같으니까 다들 푹 쉬어요.
2: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래.
1: 무서워가지고 오빠 뒤에만 있어. 거의 강아지 마냥 쫓아가고 있어.
0: 익숙한데 느낌이 이집트도
3: 적응해졌어.
1: 약간 그런 것들이. 다들 여기 앉아서
2: 물담배
1: 물담배도 하시고.
2: 거기다.
1: 여기가 뭔데? 뭔가 인력사무소, 인력시장.
0: 예. 아, 유. 여기 기다리면 일이 픽업하나 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1: 아침에 한 6시쯤 가서 오늘 어디 공사장 가세요.
0: 두 명 타세요. 한 명 타세요.
2: 하루에 하는 거잖아.
1: 맞아요. 하루에 하는 거. 보통 이제 그게 완전 육체적으로 힘든 거잖아.
0: 아, 장비가 있잖아, 지금.
1: 아.
0: 망치 이런 거. 빡센데? 벌써?
2: 차.
0: 진짜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1: 일용직 하시는 분들 브이로그 보면 아침에 커피를 꼭 드시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인력시장에서 커피를 마시나?
0: 그런가 보네. 차 마신다 보다.
1: 유리컵이 새 거네.
0: 차 마실 돈이 없다.
2: 우리 100원도 없잖아 지금.
1: 찐으로 없죠.
0: 진짜 영원이네 영원.
1: 여기 서 있으래요.
2: 아 그래?
4: The pyramid is this way. Muhammad, I'm a working the camel man.
0: With what?
4: With the camel, horse. 1 hour.
0: 역시도.
4: 500 pounds.
0: 지금 낙타태워 준다는 거잖아.
2: 그러니까.
0: We have no money, no money.
4: Okay, why don't you go?
0: No, no, no need, no need. We have to work here.
4: Work here?
0: 아, 일하러 온 사람한테 낙타 타라고 또 홍보하고 있네.
1: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에 온 사람들 같진 않긴 해. 여행객 같긴 해.
0: 성훈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일하러 온 사람 같은데?
1: 일하러 온 사람.
2: 진짜 일하러 온 사람.
0: 택시?
5: Yes.
0: No 택시. 미치겠다 우리. 돈 많은 줄 알고 택시밖에 안 인력을 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
1: No 택시.
2: 차 멋있네.
0: 어 왔다.
1: 이건가? No 택시. 택시 얘기를 엄청 계속 물어보시네.
0: 돈 많아 보이나 봐요 형님.
2: 어쩔 수 없더라. 이거까지. 픽업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
1: 네.
0: 제가 듣기로 인력사무소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들었어요.
1: 그래. 그러다가 일이 없으면 그냥 끝인 거야.
0: 공시고 간 날도 많고.
1: 차가 왔어요.
0: 아니, 맞아요. Work. Work. Work.
2: 이거야.
1: 이거 왔어요. 여기도 여전히 벨트가 없어.
0: 야, 맞아. 아니, 문 열고 달리는데? 안 다치네.
2: 아, 그렇지.
0: 어디로 실려가는 걸까?
1: 가서 무슨 일을 할줄 모르니까.
0: 야, 이집트 인력시장.
1: 뭔가 어렵다. 이게 얼마짜리야? 지금 몇 파운드였지?
0: 지금 500원.
1: 500원.
0: 지금 우리나라 시급보다 딱 20배 낮아요.
2: 20배?
1: 와, 500원.
2: 와, 근데 확실히 아침에는 시원하다.
1: 다행이에요.
2: 온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죠? 아침이랑 저녁이랑.
1: 그냥 이집트의 햇살 좀 좋아. 뭔가
2: 그래?
1: 자유로운 것 같아.
6: 어제 밤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1: 아니 이집트가 목요일 저녁에 약간 우리나라 불금 같은 거래요.
2: 커피가 더 많이 있대. 결혼식 어저께.

0: 목요일은 그렇대요.
1: 옆에 다 공동묘지래요.
2: 무덤이라고 이게? 와 이게 근데 여기는 무덤을 약간 집처럼 해놨네.
3: 사람도 산대요.
0: 여기에 전부 공동묘지. 와 크기가 씨 무슨 도시만하네.
2: 공동묘지에 촌에 사시는 사람들.
0: 되게 멀리 간다.

0: 분위기 자체가 빡세다 오늘.
1: 분위기 자체가 이거 쉽지 않다. 아.
2: 오, 냄새 장난 아닌데?
0: 진짜 이런 데서 뭐
2: 진짜야? 와. 진짜 여기서 일한다고?
3: 도착했습니다.
1: 도착했습니다.
2: 여기를 내린다고?
0: 와, 여기를 내린다고?
1: 이거 어떡하냐, 진짜. 와우.

0: 이게 냄새가 뭔가 쓰레기, 뭔가 이런 냄새보다 되게 뭔가
1: 쓰레기 냄새랑 쓰레기 타는 냄새랑 섞였어.
0: 매쾌한
2: 빤 냄새나 조금.
1: 그건 어제 일이 아직 남아 있는
2: 거야. 아, 그래? 아, 아직 남았어.
0: 코에 남아 있나?
2: 여기서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3: 다 흐릿하게 보여. 지금 매연이 너무 많아.
0: 뿌얘가지고 그치.
2: 아까 거기 중국에서 어디 고량주 고량주 우리가
0: 마우타이,
2: 만들었잖아.
0: 마우타이.
2: 마우타이 냄새 안 났나 조금?
1: 아니야? 코가 고장 난 것 같은데? 나는 음식물 쓰레기.
2: 아 그래? 아
1: 마우타이 냄새 안 나고. 공기가 진짜 안 좋아.
0: 난 눈이 너무 따갑다. 눈만 안 따가면 어떻게?
1: 눈이 너무 따가워 진짜.
0: 눈이 따갑지.
2: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
0: 살라이쿰 사장님. 보스 이제 계속하시고요. 근데 사장님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4: 아 그럼 그날 옵션.
0: 헬스 일 끝나고 헬스인들끼리 통하네. 헬스인들끼리
2: 몸이 좋더라 이게.
0: 아니 어쩌다가 여기 쓰레기 메리츠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4: 아나 민 아기다들 봐봐 아니 아니
2: 가족이 계속 나와도 좋구나.
4: أنا من ساعة ما اتولدت وإحنا شغلنا هنا 41 سنة أنا مولود هنا من ساعة ما اتولدت هنا وإحنا شغالين في المنطقة.
0: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시고요.
1: 이제 무슨 일 하면 되지?
4: أنا خد كل مكان فرزي.
1: 이제 일하는구나.
4: 다 كده.
1: 와, 냄새가.
4: 오케이. اللي هيعلمكم الفرز.
2: ده يقول بنبيرو. اوكي.
0: اوكي.
1: 이거 다.
2: 이거 다 해야 돼.
1: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분리수거 안 하니까 다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리수거 해 주는 거구나. 여기 사수인가 보다. 선배.
2: 몇 살이에요?
5: توفى فتحي 17 18 19 سنه زويد.
0: 19살. 몇 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5: 한 하와리 16부터 15살 사나 겟. 와.
2: 다리 빅티스끼리.
0: 비닐이면 비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이면 캔.
2: 이거는 이거는 또 떨리네.
0: 약간 반찬 뭔가 용기 배달 용기를 또.
1: 아 근데 냄새 안 나?
5: 연락
0: 해볼까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아, 이거?
2: 이거는?
0: 페트병 하나 주세요. 요거트는 약간 또 저쪽이네.
1: 야, 분리수거 빡세게 하는구나, 요거트.
0: 되게 디테일해.
4: 아니, 쉰다, 왜 헛도 안 들었어요?
2: 아, 진짜.

0: 나 허리도 아프고 진짜. 와 끝이 없네. 와. 와 해도 안 또.
1: 판이네 판 그냥.
2: 끝이 없다 쓰레기가.
0: 끝이 없어.
2: 계속 나와.
0: 어. 야 우리가 지금 20분 30분 정도 했나? 와. 야 얘기 말이 안 나온다.
3: 아 어지러.
1: 앞에 눈앞에 쓰레기 몇 톤이나 될 것 같으세요?
0: 아 말이 안 나온다 미안한데. 와. 나 허리도 아프고 진짜.
3: 와 진짜 미워.
0: 와 포토표 진짜 많다.
3: 쓰레기 산이네 산 그냥. 와. 에이 진짜 매 눈이 너무 매워.
2: 눈에 따가워.
0: 캔 어디야? 박세다. 아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니네.
3: 난이도가 진짜 높다 이거. 쉬워 보였는데.
2: 제일 힘든 것 같아.
3: 나 역대급인 것 같아 이거.
2: 맨날 저렇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0: 열심히 산다 진짜.
3: 진짜로.
0: 근데 우리도 쓰레기 이렇게 맨날 버리는 거잖아.
2: 그렇지. 그치? 잘 버려야 되는 거야.
3: 분리수거 잘해야겠다 진짜. 아.
4: 실로 하우트 아트로 색. 렛메리. 알았어, 게임을.
0: 실어야 돼. 오케이. 차에다가. 와.
3: 많이 줄었다. 진짜 많이 줄었다. 산이었는데.
0: 와, 완전 대다. 이것만 묶어서 쭉 가져가자. 아, 땀이. 와, 덥긴 덥다. 와,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2: 쉽지 않네.
0: 아, 토할 것 같아.
3: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500원 받는다는 거잖아.
0: 야, 한 시간에 500원이지. 네.
3: 형님 알바 같은 거 안 해봤죠?
0: 알바 아니 아 이런 거 하루 아침에 갔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거 노가다 같은 거 몇 번 해봤어.
3: 아, 네, 선수 할 때 돈 없어서.
0: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하루만 쉬거든. 네. 그 하루만 알바 하고.
3: 아, 돈이 없으니까.
0: 하루에 얼마지? 8만 원.
3: 노가다요.
0: 노가다에서.
3: 전 땀을 안 흘려요 원래.
2: 그래 근데 오늘 땀 많이 흘렸어.
3: 오. 아이고 뜨거워 저게.
0: 아 근데 맞아.
2: 그래 쓰레기에서 약간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라.
3: 뜨거워.
2: 이게 되게 힘들다. 왜냐면 눈도 따갑고 숙였다 폈다 허리 아프지.
3: 중간중간에 음식물이 썩은 게 있어요.
0: 맞아. 이것도 근데 분리해야 돼.
2: 분리해야 돼. 맞아.
0: 냄새가.
3: 나 대단하다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진짜. 아 진짜 어마어마한 리스펙트다 진짜.
2: 아, 선생님.
0: 아, 이게 알밥이 아니지? 프레젠트?
3: 프리? 브라더 프리?
2: 땡큐, 땡큐.
0: 아, 그러면 먹자.
2: 땡큐, 보스. 아,
0: 야, 대박이다, 맛있다.
2: 아유, 대박이다.
5: 엔트 쉬이토
0: 마네.
5: 엔트 아그레 탈렛 사아트. 엔트 쉬이토 마네.
3: 감사합니다.
2: 사장님, 일로
3: 와. 슈크라.
2: 사장님, 오늘 저희 셋이 일해봤는데 괜찮았나요?
5: 아, 인터 아셨네. 색대 아겹툰.

0: برضو عشان اول مره كان ليك.
1: لا،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우리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0: 야라, ممكن نيجي نفطر مع بعض.
1: 네. 같이
0: نفطر مع بعض.
1: 어?
2: 식사?
1: 오. 밥사 줄 거예요?
0: 어.
1: 주죠?
0: 네프터.
1: 오, 좋다. 여기 사장님 지배가 있는 거야? 아, 여기서.
3: 맛있겠네.
2: 식당인가 봐요.
1: 우와.
3: 아, 오늘은 바깥한 것 같아요, 형님.
1: 그거 같아, 그치? 아.
3: 우리 사주시면은 그 본전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나, 다, طبعاً انت شئت معنا النهاردة فلازم تفطروا عشان ترموا صحتكم.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배고파?
3: 너무 배고파요. 아, 어제도 우리 아무도 못 먹었잖아. 아, 먹었긴 했구나. 빵이랑 사과.
2: 파덕 피자.
3: 중요한 건 오늘 저녁도 9,000원밖에 없어요.
4: 그나마 여기서 얻어먹어서 다행이다. 오, 왔다.
2: 우와.
3: 아.
2: 계란이다.
1: 오, 이게 소스인 것 같아, 소스.
0: 아클리 마스르 아실. 페 아메리카 후야 마 비아르프시 야쿨 아클리 다 미쉬 마우구드 페 아메리카 알푸.

0: 와, 진짜 많이 나. 야, 진짜 많이 나온다.
1: 야, 푸짐한데?
2: 엄청 푸짐하다. 오.
3: 자카르마.
2: 땡큐.
1: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3: 라, 타반 레산 하즈 바바 아흐맛. 마 타루시 암을 플루스.
0: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르쳐 주세요.
3: 레몬.
2: 아, 나왔어.
3: 알레 케다.
1: 죽 같네.
2: 마늘 찢어서.
3: 열라. 코쇼마이.
2: 아, 카레처럼.
0: 아, 한 포스 같아.
1: 맛있다.
0: 칼리 같은 거. 맛있네.

0: 약간 이거 태국의 쏨땀 알지?
1: 어,
0: 엄청나지?
1: 어, 맞아, 맞아.
0: 여기 고수가 들어가서 맛있어요.
1: 맛있네.
2: 이게 팔라펠일걸? 팔라펠?
3: 팔라펠. 팔라펠, 감사합니다. 팔라펠.
1: 맛있다, 이것도 맛있어.
2: 이게 중동식 동그랑땡?
0: 맛있네.
1: 이것도,
0: 계란이랑도 같이 먹네.

0: 나름 어제 우리도 이집트 식당을 먹었네. 토마토 소스 넣어 먹었어.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사과랑.
2: 라이프 액트.
3: 맛있어요.
1: 맛있다고 뭐야? 라지스.
2: 라지스.
1: 라지스.
0: 라지스?
2: 라지스.
3: 다 맛있어요.
1: 다 맛있어.
2: 콜로 라지스.
0: 달걀 소스도 이것도
1: 맛있지.
0: 넣어 먹는 그냥 옛날 토스트 먹는 거.
3: 아 그래? 달걀 좀 넣어 먹어봐야겠다.
0: 달걀 토스트.
2: 넣어.
1: 아 이렇게 먹어야 돼.
3: 아 이렇게 듬뿍. 아 근데 나 이거 섞어 먹어보려고. 어.
2: 그럼 따서 담면 샌드위치.
0: 어? 먹을 줄 모르네. 아야. 아야. 야 샌드위치 이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1: 이건 그리고 야채.
3: 이게 만능 소스네. 다 찍어 먹어도 되겠네. 맛있어요.
0: 어 루꼴라로 마무리. 루꼴라가 되게 상큼하게 됐네. 시원하게.
3: 사장님 결혼했어요?
1: 애가 4명 있대, 애가.
3: 애가 4명이 있대요? 와.
0: 와, 힘도 좋으셔.
3: 사장님 솔직히.

0: 부자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건물을 하면서 부자가 되신 건가요?
1: أنا شيت من زمان وأنا صغير شيت جدا كان بابا مدير مدرسة وأنا طلعت لأجدادي اشتغلوا في البلاستيك زي ما انت شفتي وبقيت أكبر واحدة واحدة لغاية ما الحمد لله
0: 성실함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들었네.
2: 그 사장님이 와봤어요 한국에?
1: 네.
2: 안녕.
1: نفسي أروح كوريا تاخذوني معاك.
2: 아 오세요 오세요 웰컴.
0: 어 웰컴 웰컴.
2: 사장님. 옆에 이 친구는 한국에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0: 사장님. 한국에 오면 이 친구 집에서 자면 돼요.
3: 아. 사장님 여기 아저씨 팔찌 보세요.
1: 밀리오네어. 밀리오네어. 하나 겔콤 코리아.
2: 코리아 오케이.
1: 엄마 미스터 아이즈 겔콤 코리아.
2: 아우 언제나.
3: 언제나 오세요.
2: 근데 맛있다, 진짜요. 더 배고픈 것도 있지만 그냥 맛이 더 정확하게 있다, 맛이.
0: 나 이집트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집트에서 한국 좀 제일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제일 힘들고 제일 맛있었어. 우와.
3: 이야.
2: 오, 이게 돈.
1: 하나 하였어.
3: 돈 좀만 준 것 같아.
2: 하나라도 주고.
0: 오늘 받은 돈이 얼마야?
3: 4,000원 좀 안 돼.
0: 4,000원 좀 안 돼.
3: 좀 안 돼요. 3,900원.
2: 우리 뭐 먹을까, 진짜?
0: 뭐 먹을 게 있나?
2: 먹을 게 있나?
3: 호자리도 힘들어요.
0: 호자리 힘들어.
2: 아유.
3: 아니, 아, 이 정도야, 진짜로? 체력이 딸려요, 이제. 음식도 맨날 빵만 먹으니까.
0: 그러니까.
3: 어제도 빵으로 잼 때우고.
2: 어, 맞아.
0: 그것도 그렇고, 충칭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점점 뭔가 돈이 쌓여가는 맛이 있었는데.
3: 여기는 없더라. 어젯밤에 샤워하는데 나 머리가 이만큼 빠졌어요.
0: 아.
3: 근데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먹긴 해야 돼. 나 좀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싶긴 해. 난,
0: 단백질.
3: 난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0: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3: 주성훈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다고.
0: 어.
4: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불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0: 어, 네.
4: 2만 원 정도 가불을 해드릴까 네. 싶어요.
0: 2만 원?
2: 2만 원 크다.
4: 스테이크를 오늘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2만 원 정도 가불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대신에 나중에 2만 5천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2: 무슨 말이야?
3: 무슨 금리가 사채업자예요?
2: 싫어 싫어 싫어 싫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3: 아니 사채업자예요 무슨. 우리가 거기서 막 먹죠 뭐.
2: 아.
0: 그래 또 그 화덕 피자 먹자. 너무...
3: 아니
2: 2만 5천 원.
3: 5천 원 받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5천 원 받았는데.
0: 맞아 맞아.
3: 5천 원도 못 벌었구만.
4: 이거 2만 2천 원. 2만 2천
3: 원. 아니 아니 아니.
2: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어 뭐야 한 면에 500원밖에 안 되는데.
0: 그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4: 아, 힌트를 드릴게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의 능력 그걸 발휘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있어요.
3: 뭐 성훈이 형 파이트예요? 대회 나가나?
2: 그러면 얼마나 할까?
3: 이자 500원으로 해가지고 2만 500원.
2: 2만 500원.
3: 여기 물가면 2만 원이면 스테이크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그래?
2: 한번 찾아볼까?
0: 그래.
2: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4: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2: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3: 여행 끝날 때까지 못 갚으면은 성훈이 형 팔찌라도 팔아요? 여기 전망포에 맡기나?
2: 그래 가자 그러면 잠보러 가면 되겠다.
0: 오케이. 어.
1: 우리가 진짜 어우 내 로마 하나 또 이게 박물관 간다 피라미드.
5: 근데 오빠 아까 네? 말했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관을 보니까 박물관도 가고 싶어요.
2: 여기 뭐야 박물관 같은 거 있어요? 박물관.
4: 아니 박물관 같은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2: 여기서만 뭔가 역사를 좀 보고 싶어서.
0: 갑자 활동비로 갑자 재밌을 것 같아.
5: 우리 이집트는 땅 파면 유물이 나온다는 곳인데 이집트의 박물관은 어떨지 좀 궁금해.
6: 최근에 새로 지었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박물관이 아니라 완전 새 건물이고.
5: 유박물관.
1: 왕 의자도 있겠다. 다 금이거든. 금 금에 돼 있는 의자가 있거든. 체어 그거 있거든. 와 그거는 나도 그거 연산에서 조금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5: 오빠가 확실히 약간 골드를 좋아하시다.
1: 아 골드는 무조건 좋아하지. 인간이랑 골드랑 뭔가 연관 그게 뭔가 있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을 때 골드 가지고 잤잖아.
5: 오빠는 지금 카이로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대. 활동비가 막 무한대예요. 그럼 오빠 만약에 산다면 오빠 뭐 사고 싶어요?
1: 산다고 하면?
5: 어, 뭐 구매할 수가 있대.
1: 어 그러면 피라미드 살 수 있는 사지.
5: 아니. 진짜 그 피라미드 말고 피라미드를 어떻게 했어?
1: 아니 뭐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돈만 있으면
5: 나 그 사롱 같은 거 사고 싶어. 그 여기 사롱 여기 언니들이 이 스커트처럼
1: 아 그거 어 그거 예쁘더라.
5: 예쁘죠.
1: 어 예뻐 예뻐. 그게 진짜 희한하더라. 완전
5: 오빠 왜 나랑 얘기하는데 하품을 되게

0: 우와 진짜 크다. 와 대박이다. 이쪽에 엔트런스.
1: 와 엄청 크다. 와 야 진짜 말도 안 돼. 와 진짜 크다. 와
2: 람세스 무슨 동상이라고? 람세스 무슨 동상?
1: 대박이다.
2: 진짜 아니 그 난 저 디테일한 게 너무 신기해.
1: 그거 이거 다 그지?
2: 네.
1: 야 이렇게 야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크기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직접 만들어 있을
2: 거야. 피라미드 만들었죠.
1: 그냥 이렇게 들고.
3: 아 일단 피라미드가 진짜 인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차라리 우주인과 만들어 나가면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
1: 말도 안 돼 진짜.
2: 에스컬레이터 타고 제일 꼭대기로 와서 사람을 내려.
1: 오케이.
2: 그런 것들에서 발견한 건가?
1: 아 그런 것도 그렇지 다.
2: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걸 어떻게 그러니까. 만드냐는 거야.
1: 너무 예쁘지 않아? 발견했다고 하는 자체도. 야 어떻게 그 어떻게든 조그만 거 가져갈 수는 없나?
2: 아니 오빠 저걸 어떻게 들고 갈 거야? 저 무거운 걸
1: 아니 어떻게든 뭐 배에서 들고 갈 수 있잖아.
2: 몇백 킬로를 어떻게 들고 가려고요?
1: 아니 옛날에 사람이 이거 다 들고 왔다며.
2: 아니
1: 오 이게 오른쪽 봐봐. 야 인가 아니야 이제 인가 아닌 거 이제 나왔다.
2: 야 진짜 신기하네. 얼굴은 동물인데 몸은 사람이야.
4: 그러니까 이게 있어.
1: 딱 봐야 돼.
2: 이거 뭐야?
1: 이게 그거 아니야? 피라미드 위에 있는 그거 아니었었나?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게 각도나 말이 안 되네.
2: 근데 오빠 이런 거 되게 귀한 건데 왜 밖에다 이렇게 해놨을까?
4: 근데 이거 가져가봤자 어떻게 가져가냐?
2: 아니 그럼 왜 가져간 생각을 왜 자꾸 하냐고요? 도대체. 우와 대박. 와 너무 아이디어 좋다. 여기를 탁 올라갔는데 탁 저희가 보여. 와 대박이다 대박.

0: 저렇게 피라미드를 사랑하는데 20줄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오빠, 오빠가 먼저 가면 자 피라미드에 오빠를 묻어드릴게요.
1: 부탁한다.
0: 부탁한다. 부탁한다. 아 시작이다 시작이다. 오빠 시작이야 이거. 오빠 오빠 이거 봐봐. 완전 정교한 거 봐봐. 이게 옛날부터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 같아요.
1: 그렇지.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줄이 없잖아. 줄. 줄이 없으니까 이게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닌 거지. 이게 정교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0: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염색 이런 걸 이런 색깔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디서 근데 4,500년 전인데 아직 색깔이 여기 남아있는 것도 사실 너무 희한하지 않아?
0: 그러니까.
1: 와 이것도 멋있다.
0: 아니 근데 감독님 일로 와봐봐. 아니 봐봐봐. 이게 그 당시에 콤파스가 있었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게 뭐라 써있을 텐데 그치?
1: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문자지.
0: 이게 문자인데 이게.
1: 근데 가끔씩 이 문자가 무조건 있어. 이거 이게 무슨 말이지?
0: 평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야. 이거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 누가 없나? 미치겠네. 궁금해 죽겠네.
2: 무슨 뜻이에요?
0: 이거 검색하면 이거 오빠 채 있어요?
1: 있는데 이거를
0: 그럼 여기만 찍어서 채
1: 그럼 되나?
0: 나 너무 궁금해. 이거 오빠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 지금 궁금해 죽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채 한 사람 물어봐줘.
1: 앙크.
0: 앙크? 앙크. 생명과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신들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가 돼서 아 생명력?
1: 생명력.

0: 불멸.
1: 약간 그런 느낌.
2: 어, 생명력. 그러니까 왕이 주로 쓰던 기호란데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이게 말았나 보다.
1: 이게 계속 있어요. 어.
2: 생명력. 재밌네. 생명력.
3: 아, 근데 확실히 설명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2: 내용을 모르니까. 응,
3: 정확하게 알면서 이게 들면 진짜.
2: 어.
3: 우와. 근데 거의 다 내가 생각했는데 거의 다 코가 다 부러져 있어.
2: 그러네.
3: 어, 다. 이게 보니까 다 뭔가 코가 부러져 있어. 뭐가.
2: 이게 원래는 코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발굴하면서 이렇게
3: 빠지는 건가?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가?
2: 아. 높게 제작됐는데 이게 삭은 것 같아.
3: 진짜 멋있다. 와.
4: 왜 연못
3: 사진가 늘 20층? 아, 앞에 말고.
4: 앞에 말고 왜 이렇게 벽화를?
3: 어, 다 옆에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네. 이거 없네. 한 번도 못 봤지 이거. 아, 이것도 없네. 와. 이야, 이거 리얼이야?
2: 가발인 것 같아.
3: 옛날에 가발도 있었다. 오 마이 갓. 이거.
2: 뭐가?
3: 이거 내가 잘.
2: 어.
3: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없어요?
5: 지금 문이 열었는지 아닌지.
3: 아, 이게 나는 이거야. 이게.
2: 빨리 확인 한번 해봐봐요. 전화 누구한테 물어봐봐.
3: 이게 다 금이야. 너무 예쁘지 않아?
2: 그냥 오빠 금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3: 아니야. 근데 그것도 좋아하지만.
2: 응. 이런 의자를 갖고 싶어요?
3: 어. 이거는 사야지.
5: 하지만 아직 안 열었습니다.
2: 그럼 지금 준비 중.
3: 와,
2: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오빠.
3: 그런가?
2: 몇 년 뒤에 왔으면 이거 볼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3: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다 크잖아. 큰 필요 없지 않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 크긴 필요 없잖아.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도 더 컸단 말이지.
2: 집에 오브제 이
3: 정도의 사이즈라면 자기도 커야 돼.
2: 맞는 말 있는데요.
3: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야, 우리 3m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1: 준빈 씨, 여기 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계신지.
0: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1: 모르겠어요, 저도. 알 길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2: 말고.
0: 그럼 마트 갈러 갈까요?
2: 야, 잠보러 가자.
0: 여기 앞에 5분 정도 가면 마트 있어요, 큰 마트.
2: 아, 있어?
1: 따뜻하. 네.
0: 돈 주시면 갈게요.
3: 아, 저희가 2만 원대에서 720파운드. 오늘 번 돈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잠궈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번 돈이
0: 오늘
1: 5,000원.
2: 5,000원. 차 벌었잖아.
1: 5,000원 벌었어, 우리.
0: 아, 배고파, 진짜.
1: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뭔가 일하는 재미가 좀 슬퍼, 그치?
3: 맛있는 거 드세요.
1: 약간 계속 마이너스가 돼.
2: 가자, 가자.
1: 하루 벌어 한 끼 먹는 한 끼 살이. 어. 하루 살이가 아니라 우리 한 끼 살이다, 야.
0: 진짜 한 끼 죽잖아.
1: 근데 우리 이집트에서 마트는 처음 갔다.
2: 나는 어저께 여기 걸어 다녔거든.
0: 근데 슈퍼만 갔죠. 마트는 안 갔죠.
2: 여기 길이만.
0: 나는 근데 진짜 카이로 꽤 오래 있었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그냥 진짜 그냥 현지 느낌 나는 곳을 처음 오는 것 같아요.
2: 완전 또 이게 다른 도시가 있지.
0: 관광지가 따로 있지. 있고 여긴 또 이렇게 그냥 사는 동네인가 봐.
2: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잖아요, 여기는.
0: 진짜 로컬.
1: 사람 진짜 사는 곳.
2: 진짜. 여기인 것 같아. 여기.
1: 오케이.
0: 오, 크다.
1: 카트 끌까, 카트?
2: 이거 하나.
1: 네.
2: 재밌다. 이거 봐봐. 칼리 만들 때 그 향.
1: 향신료 느낌.
2: 오, 좋다.
1: 어머, 이건 쌀이야. 이게 날리는 쌀이다. 그 태국 쌀처럼.
2: 소금이나 이게 후추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 구워서.
0: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요리하는 공간 있던데.
1: 아, 옆에 있어?
0: 있어.
2: 있어, 봤어. 네,

0: 그 주방이 바쁜 데 있어요.
1: 아, 그래? 아, 그래? 아, 다행이다. 그래,
0: 소금 우추 정도는 있어요.
2: 아, 그래? 그러면 라면?
0: 라면?
1: 라면! 라면이나 먹을까? 이게 다 그 태국 라면이다, 왜?
0: 아, 이거 똠양꿍 라면.
1: 똠양꿍 라면 느낌?
0: 한국 라면 없는 거 오랜만에 본다. 요즘 진짜 세계화 잘 됐는데.
1: 그러게, 이집트에는 한국 라면이 아직 안 들어왔네.
0: 어, 다 없어도 불닭은 있는데.
2: 여기가 고기네.
1: 고기류다, 고기류.
2: 와, 이게 다 손에.
0: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1: 갈비살.
2: 1kg라도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1: 먼저 하시라고.
3: 2kg
0: and half. 아,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어,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2: How much is 1kg?
1: How much is 1kg?
0: 1kg.
3: For 417.
0: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1: 1kg에 13,000원.
2: 그러니까 우리가 20,000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이게
1: 음료수 같은 거
2: 살까?
0: 1kg로 충분한가?
1: 안 되겠지만.
2: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1: 한 끼 정도. 그치? 한 끼 정도.
2: 오케이 1kg
0: and service little bit.
2: 어, 그게 200 정도네. 어. 딱. 오, 나이스.
0: 딱 굿.
2: 예, 오케이. 땡큐. 땡큐.
1: 어디 갔냐? 커피 어디 갔냐?
0: 잠깐만.
1: 486.
0: 와.
4: 무슨 일 하려고?
2: 될까? 그 저기인 것 같아.
0: 왜 이렇게 초록색이 됐어요?
5: 으아, 뜨거워.
0: 너무 뜨거워, 여기 용광로가 있어서.
2: 아,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워.
1: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Do you speak English? 라인. 잠깐만요.
2: 아, 대박이다.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최신 경제 트렌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최신 느낌이 나는 이 NFT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우리가 외신에서 좀 자주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듣게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뭔가 좀이 토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좀 확장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과연 무엇인가? NFT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면서 영어 단어랑 매칭시켜 드릴게요. 자, NFT 뭐 해준 말입니까? Non-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여기 N 있죠? F 있죠? T 있죠? NFT, 즉 같은 블록체인의 어떤 코인인데 코인이라고 봐야 되냐? 어떤 토큰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건 Fungible 하다 합니다. Fungible. 다시 말해 1 비트코인 내 거나 제가 갖고 있는 1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체 가능합니다. 제거1 비트코인하고 내1 비트코인하고 그냥 바꾸면 아무 상관없어요. 5만 원짜리 그냥 바꾸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데 Non-Fungible 하다는 얘기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NFT가 예를 들어 뭐 유명인의 어떤 예술 작품을 NFT로 만들었네요. 그게 하나의 토큰이 되겠죠? 근데 그건 유일하죠. 전 세계에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non-fungible,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걸 NFT라 부르는 거죠. 자, 일단 뭐 읽는 거 들어볼게요.
1: NFT, non-fungible token. NFT, non-fungible token.
0: 그쵸? 자, 이것도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한 그런 토큰이고요.

0: 디지털 파일 같은 것을 유일무이하고 식별 가능하게 만들다. 자, 요거는 디지털 파일 자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에 대한 NFT, 즉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unique란 건 뭐예요? 정말 독특한,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identifiable 해가지고 식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플이라고 하는 디지털 작가였던 작품이 경매소에서 우리나라 돈한 780억 원에 낙찰됐어요. 그 NFT 하나가. 그러니까 뭐 불과 300메가짜리 이미지 파일까 하나가 NFT가 거의 우리나라 돈한 800억 원에 올해 초에 지금 거래가 종가로 일단 낙찰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야, 무슨 파일 하나가 700억 원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이 NFT 시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NFT가 거래가 되면서 우리한테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자, 들어볼게요.
1: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0: 그다음 유일무이한 것은 그냥 the only one of its kind.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듣게 되실 건데 전 세계에 딱그 NFT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he only one of its kind예요. The only one of its kind. 들어볼게요.
1: The only one of its kind. The only one of its kind.
0: 자, 특정 NFT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거 그대로 써볼게요. 특정 NFT는 유일무이하다. A certain NFT. 특정 NFT는 하나 is the only one of its kind. 종류죠. 그 종류가 유일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NFT, 요거 NFT,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 복제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A certain NF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그죠? 어떤 특정 예술 작품을 그래서 코인화하는 거죠. NFT로 만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채굴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들어볼게요.
1: A certain NF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A certain NF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0: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NFT를 변환하다. 자, 이렇게 실제 코인화하는 걸 변환한다고 그래요. convert 한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NFT 거래를 하고 NFT 거래. 조금 이건 단어들만 그냥 일반 경제 단어들 붙여주면 돼요. convert 자체가 A를 B 상태로 전환하거나 변환하는 걸 convert라고 합니다. be converted to NFTs.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변환되고 있는 게 예술 작품들이죠. 예술 작품들이 예술 작품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있는 거고요. 그 작품에 NFT가 만들어지는 거죠. 토큰화해가지고. convert. be converted to NFTs. 들어보세요.
1: Be converted to NFTs. Be converted to NFTs.
0: 그쵸? 그 다음에 거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trade라고 하죠? 사고 파는 거. trade NFTs. 요거 trading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1: Trade NFTs. Trade NFTs.
0: 그다음에 거래 자체를 transaction이라고 하죠. NFT transactions. 돈 주고 NFT를 받아. 내 NFT를 누구한테 팔아. 이거 뭐라고 그래요? transaction. 거래 자체. 그다음에 trade는 동사로 매매하거나 거래하다. 들어보세요.
1: NFT transactions. NFT transactions.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를 이제 NFT로 많이 전환하냐고 저도 이제 본 것이 그 트위터 창업자, 더시라는 그 창업자의 첫 번째 트위트. 그게 이제 NFT로 그게 이미지 뭐 캡처한 거겠죠. 그게 NFT를 만들어줬는데 우리나라 돈한 30억 원에 거래가 되고 레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 있죠? 그 사람의 덩크슛 장면이 영상인데 그 영상은 누구나 볼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도 볼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NFT가 약간 우리나라 돈 2억 3억 원에 거래가 되고 그게 지금 NFT 시장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NFT 토큰으로 바뀌어 가지고 거래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일부 유명 예술 작품들이 NFT로 변환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예술 작품이 유명 예술 작품이 NFT로 변한 아까 convert 쓰면 됐겠죠? Some famous works of art have been converted to NFTs. 자, 요 work of art이 뭐냐면 art이 예술이죠? work가 작품이야. 그냥 art 하면 예술이고 work of art 하면 예술 작품. work of art가 맞아요. Some famous works of art 복수를 여기다 붙입니다. 일부 멋진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have been converted 변환되었다 뭐로? to NFTs 토큰화 되었다고 해요. 이걸요. 들어볼게요.
1: Some famous works of art have been converted to NFTs. Some famous works of art have been converted to NFTs.
0: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산을 진품으로 증명하다. 그렇죠? 뭐 복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NFT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복제가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NFT 같은 경우도.

0: 이게 딱 NFT가 있으면 자산 진품이야. 진품. Real. Certify assets as real. Certify는 인증하다라는 얘기고요. Asset,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Certify assets as real이라고 하면 특정 자산을 진품으로 증명해주다. 그렇죠? NFT 자체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내 거거든. 이런 식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되겠죠. 들어보세요.
1: Certify assets is real. Certify assets is real.
0: 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술은 art고 작품 뭐라고 그래요? work라고 그래요. 일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work은 약간 조수사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work of art. work of art. 무슨 말? 예술 작품. 우리는 순서가 작품 예술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영어에선 순서가 거꾸로죠. 그래서 작품 예술. 이런 식으로 work of art 하면 예술 작품. 들어보세요.
1: Work of art. Work of art.
0: 왜 예술 작품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지금 이런 뭐 조각상이나 뭐 그림이나 이게 지금 가장 NFT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NFT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중 상당수가 거의 다가 지금은 예술 작품.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NFT로 만들어지겠지만 큰돈번 사람들 많아요. Make big money. 벌써 이제 시장 초창기긴 한데 make big money. 그래서 큰돈 벌기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맞죠? 자, 들어보세요.
1: Make big money. Make big money.
0: 자, 문장 넣어볼게요. 일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NFT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비플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작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쵸?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작품 나왔죠? Work 2 아니에요? 자기 작품이 있죠? 근데 그것의 NFT 버전을 팔므로써 큰 돈을 벌었다. 일부 예술가들이. 다른 아니 일부, 극히 일부죠, 아직은.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들어볼게요.
1: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0: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NFT는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죠. 유일무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the only one of its kind. 요거 문장 문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only one of its kind. The only one of its kind.
0: 세상에 같은 NFT는 딱 하나씩밖에 없죠. 변환하다. convert. be converted to NFTs. 요 동사 잘 기억하세요. be converted. 변환되다. 들어볼게요.
1: Be converted to NFTs. Be converted to NFTs.
0: 마지막으로 큰돈 벌다 make big money 있는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big money. Make big money.
0: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NFT 정리가 됐겠고요. 경제 트렌드 주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번 주에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방송 놓치셨으면요, 여러분이 다시 보기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세요. 그럼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xtraordinary 그리고 exceptional. 네, 두 단어들이 매우 긍정적인 단어들이긴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Extraordinary.

extraordinary. 네, 이렇게 보시면 두 단어가 합친 느낌이죠. 하지만 발음할 때는 extraordinary. 그래서 A를 그냥 아예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extra보다는 그냥 바로 O로 넘어가서 extraordinary. extraordinary. Very good. 네, extraordinary. 네, 아까 보셨지만 두 단어가 extra랑 ordinary가 합쳤잖아요. 네, ordinary가 평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나 아니면 보기 드문 거를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뭔가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문들부터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Extraordinary. 놀라운, 대단한. Extraordinar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네, 이렇게 what, 뭐뭐뭐라고 할 때는 감탄사 느낌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뭔가 이 스토리는 흔하지 않고 되게 놀랍고 대단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what an extraordinary stor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Okay, 여기서는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Extraordinary가 amount of work를 꾸며주네요. 그것은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엄청난 양의 작업.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뭐 물론 그냥 extraordinary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좀 extraordina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서 말해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Very good.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여기서 appetite, 식욕이죠. 그래서 extraordinary는 appetit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extraordinary 배웠고요. 다음은 exceptional로 넘어갈게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여기서 EX로 시작하지만 exceptional보다는 exceptional. I 발음으로 주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리고 exceptional. exceptional. Okay.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희귀하거나 예외적으로 뛰어난 거를 exceptional라고 하고요. 이례적으로 뭔가 우수한 것을 exceptional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raordinary 같은 경우는 뭔가 오 되게 놀라운 거예요. 흔치 않고 놀라운 건데 exceptional은 뭔가 정말 뭐를 좀 스탠더드가 높고 뭔가 기준이 높고 또 되게 뭔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예외적으로 뭔가 뛰어나게 뭐를 잘할 때 exceptional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문장도 볼게요. This dish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Exceptional. 우수한, 특출한.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첫 번째 문장은요. Oh, this dish is exceptional. 이 요리는

뛰어나. 그래서 this dish is good, this dish is great 보다 훨씬 더 우와 아주 뛰어나. This dish is exceptional. 최고의 칭찬이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그래서 그냥 good, 그냥 great가 아니고 exceptional. 매우 우수해. 이 제품의 품질은 매우 우수해.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그녀는 재능이 특출한 여성이야.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정리해드릴게요. Extraordinary, 여기 ordinary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놀라운, 대단한,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exceptional, 이거는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Well done!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뭐죠?
1: Saving money.
0: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것 또는 돈을 모으는 것을 가리킵니다.
1: That's right.
0: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1: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was terrible at saving money.
0: I was니까 yes. 지금은 아니겠네요.
1: Yes. So now 네, the person who will speak in today's clip is good at saving money, yeah. but before they were terrible
0: 그렇죠.
1: at it.
0: 그래서 예전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돈을 아끼는 걸 잘하지 못했어요. 돈 mm-hmm. 아끼는 것 그런 기술이나 실력 자체가 mm-hmm. 형편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I was terrible at saving money.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Kelsey Shi, who is from Australia.
0: 네, 호주에 계시는 Kelsey Shi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Kelsey Shi,
0: 나와주세요.
2: I really had to learn how to budget money because I used to be terrible at saving. I really had to learn how to budget

0: 네, 오늘은요, 돈을 잘못 아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errible at saving money. I always find some excuse to spend every last cent I have. I'm terrible at saving money. Once I know I have money in my wallet or on my card, I automatically want to spend it.
0: 네, 오늘 포스팅 둘 다 돈을 이제 못 아낀다 아니면 돈을 못 모은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 right.
0: 첫 번째로
1: so, Alexis says,
0: 네, I'm terrible at saving money. Mm-hmm. Save money 하는 거, 돈 아끼거나 모으는 거 못한대요. Mm-hmm. I always find some excuse, 어떤 것이 됐든 핑계를 찾는데요. Mm-hmm. To spend every last cent I have. Mm-hmm. 그러니까 센트는 보통 이제 좀 작은 금액이잖아요.
1: Yeah, they're very small. One Anything cent. less than a dollar, one cent is very small.
0: 네. 100분의 1달러니까. Mm-hmm.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돈이 있어도 다 쓰려는 핑계거리를 항상 찾아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1: Uh-huh. Next

0: says,
1: I'm terrible at saving money. Uh-huh. 돈 모으는 거, 돈 아끼는 거 정말 못하는데 Once I know I have money in my wallet, 지갑 안에 또는 on my card, 카드에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I automatically want to spend it. 자동적으로 그걸 돈을 쓰고 싶대요.
0: So the money is burning a hole in your pocket. That's an expression we say.
1: 그런 표현이 있군요. 네, 그래서 돈이 그 주머니 속에 구멍을 뚫고 있다. All right, yeah, just okay. like that.
0: Perfec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a great thing.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1입니다.
1: 아, 말이 이쁘다. 사랑의 참견.
0: 사랑의 참견. 엄마가 사진을 보고서 뭔가 참견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엄마가 참견은 하지만 사실.

0: 그게 뭔가 잔소리고 내가 하려는 무언가에 개입하려는.
1: 근데 오늘은 느낌이 좀 이런 걸수 있어요. 그 누구니? 그 사진에 그 사람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연애 관련돼 있거나
0: 혹시 내 사위감이니? 뭐 이런
1: 그렇죠.
0: 느낌.
1: 그런 사랑의 참견. 요걸 한번 영어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느낌인지
1: 꼭
0: 알겠죠?
1: 지나치게 가요,
0: 그러니까
1: 엄마들은. 네.
0: 누구니 뭔가 이렇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게 되겠죠.
1: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죠.
0: 그렇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다.
1: 너무 쳐다볼 때
0: 너를
1: 있잖아요.
0: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아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Handsome guy.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3: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2: Sorry?
3: My, company friend.
2: Company
3: Company friend.
2: friend.
3: Yes, so, no worries.
2: No worries.
3: Don't worry.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Smile?
2: Why is he smiling at you?
3: 아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2: Huh?
3: Like seaweed? Seaweed?
2: Seaweed?
3: So,
2: Lot?
3: yeah, handsome guy.
2: No.
3: 아니야. Just, 내가 재밌어서.
2: 어?
3: 그런 거야, 엄마. Don't worry.
0: 아이고, 오히려 더 오해가 커졌다는 또 꿈을 들었습니다.
1: 부끄럽네요.
0: 그렇죠. 이런 뭐라 그럴까, 엄마와 뭐 자녀,
1: 부모님,
0: 뭐
1: 예.
0: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 이 사이의 대화 좀 매끄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의
1: 뭔가
0: 대화였다면
1: 친하지도
0: 이제는
1: 않고.
0: 좀 공감 가는 내용이잖아요.
1: 그쵸,
0: 솔직히 말해서
1: 그쵸. 네.
0: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참견하는 느낌.
1: 친구처럼.
0: 네, 그럴 때쓸수 있는 정말 캐주얼한 표현들. 다 넣어놨습니다.
1: 네.
0: 여러분 배우실 수 있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Hi,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쵸, 딸이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1: 그치, 힐끗힐끗.
0: 이렇게 본 거예요.
1: 이렇게.
0: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1: 네,
0: 거죠.
1: 어머님께서, 잘생긴 남자라고 말한 걸 봐서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0: 아, 괜찮았던
1: 약간
0: 거죠?
1: 마음에 들어왔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Who is this? 원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0: 맞아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이 잘생긴 사람.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아하.
1: In your 셀카. 그쵸?
0: 그렇지.
1: 그러면은, 여기 셀카가 들어가야겠네요?
0: 음흠.
1: 그러면은, 셀프니까,
0: 아하. 아하.
1: 셀카.
0: 셀카. 요즘에는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1: 네.
0: 말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1: 셀캠인가?
0: 아,
1: 셀캠?
0: 이렇게.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kim. 정답은 selfie. 들어봤죠?
1: 너무 들어봤죠?
0: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어느 순간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무조건, 아, 셀프 카메라구나. 이렇게 사실,
1: 네.
0: 콩글리시처럼 생각을 하게 돼서, 아,
1: 맞아요.
0: 줄여서 그냥 셀카 했었는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그거 요즘에 글쎄요, 어린 친구들은 거의 안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셀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셀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죠. 자, 참고로 셀카를 찍다라고 동사로 표현한다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1: 셀카를 찍다.
0: 네, 아무리 명사 알아도 동사 모르면 의미 없죠. Take.
1: 예.
0: Yeah. 오케이, take a selfie. 오.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슬기 씨가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알아서 그래요, 그렇죠?
1: Take a photo, take a picture.
0: 그렇죠. 네. There you go. 사진 찍다라고 할 때 take를 쓰게 되기 때문에 selfie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selfie 여러 장 찍으면 take selfies. S를 쓰면 되겠고요.
1: 예.
0: 자, 그리고 이 잘생긴 남자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단어 못 썼어요, 잘생긴 거.
1: Handsome.
0: Handsome, right? Handsome, 잘생긴. 이라는 뜻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handsome이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네.
0: 그거 말고 조금 중립적으로 그냥 외모가 좋은 그래서 잘생긴도 되고 뭐 예쁜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1: 그런 게 생겼네요.
0: 그런 게 생겼습니다. 좋아 보이는이거든요.
1: 좋아 보이는.
0: 좋은이 뭐예요? 좋은.
1: Good.
0: Good.
1: 예.
0: 보이는.
1: 아, look good.
0: Look good.
1: Yeah, look good. Yes. Look good.
0: Alright. 자, look good. 아니라, 형용사로 good looking입니다. 끝에 보이는.
1: 아, good look.
0: Look good은 뭐냐면 동사예요.
1: Oh,
0: you look good.
1: 좋아 보인다.
0: Oh, he looks good. 이거는 look 보인다, good. 좋아 보인다.
1: 네.
0: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형용사로 쓰려면 good looking in.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ood looking은 남자, 여자한테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 패턴이 하나 나와 있죠.
1: 네.
0: Who라는 게 나왔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Who are you? 이것만 써봤다면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이
1: 네.
0: 가능해야 됩니다.
1: 음흠.
0: 주어가 누구야 얘기할 때 Are you만 나올 리는 없잖아요.
1: 그쵸.
0: 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왜? 그거에 따라 비동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Right. 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그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질투하는 느낌.
1: 네.
0: 질투하는 느낌. 자, 이 여자애는 누구야? 그럼 뭐라고요? 그냥 이 여자애 누구야?
1: Who is the girl?
0: Who is this girl?
1: 예.
0: 그 사진에.
1: Who is this girl?
0: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1: 에이,
0: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들은 누구야? 어떻게 할 거예요?
1: Who are they?
0: 그렇죠. Who are they?
1: 네.
0: Right? 지금 보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 비동사도 같이
1: 바뀌어요.
0: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Who are you?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1: 그쵸.
0: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1: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0: Alright, 잘 됐을 때 yeah. 오히려 와악 막 이러면서
1: uh-huh.
0: 아 그냥 직장 동료예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제 생각에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넘겨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신
0: 아,
1: 것
0: 그렇구나.
1: 같아요.
0: 네. 네 번 틀렸군요.
1: 그래서 항상 레파토리가 아우 그냥 누구예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Righ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생각하지 마세요. Don't 지나치게 생각하다. 이거 지나친 거는 항상 오버가 들어가요.
0: 오버했다?
1: 네.
0: 아,
1: Overthink 네. it.
0: 오.
1: Overthink.
0: 아하.
1: 근데 이게 동사겠죠?
0: One word로?
1: 예, yeah, one word로 해야 될 것 같아요.
0: Okay, so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Okay?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본인이 써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1: 아닌 것 같은 거예요.
0: 근데 실제로 overthink라는 one word로 된 동사가 있어요.
1: 그러면은 얘도 네. 과거일 때 overthought이 돼요?
0: 근데 보통 과거로는 쓰지는
1: 안 쓰는구나.
0: 않는 편이에요. 오케이? 근데 뭐 그건 가능합니다. So overthink가 지나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넘겨짚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다른 뭐 이성 친구와 걸어가는 네. 걸 봤는데 혹시 쟤네들이 사귀나 뭐부터 뭐 기타 등등등등등 overthink 너무 아니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든가 걱정을 많이 한다든가 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So overthink something 지나치게 생각하다. 자 그리고요 그거를 하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 하지 말라고.
0: 그래서 문장 어떻게 출발했죠?
1: Don't.
0: Don't. Right? Don't 하고 동사를

0: 쓰게 되면은 그 행동 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엄마, don't overthink it.
1: Yeah.
0: Right?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삼키다가 뭔지 아세요? 그 삼키다?
1: 삼키다. 삼키다가 eat 말고 있죠.
0: 네?
1: eat.
0: 그건 먹다죠.
1: 아.
0: 삼키다. S로 시작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1: 아. swallow.
0: Swallow. 그러면 뭐 강아지든
1: 네.
0: 아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삼키면 안 돼. 삼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삼키지 마라.
1: Don't swallow it.
0: 그렇죠. Don't swallow it. 이런 식으로 혹시 오버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어요? 오버하다?
1: 오버하는 거?
0: 네. 실제로 우리 아, 이렇게 오버했어. 너무 과도하게 뭐 오버하지 마. 자.
1: 오버가 아니겠어요, 오버?
0: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1: 예.
0: go overbo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1: 아, go overboard?
0: overboard.
1: board?
0: yes. 자,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Don't go overboard.
0: 그렇습니다. Don't go overboa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뭐 너무 꾸미려고 뭐 오버를 하지 마.
1: 과하게 하지
0: 아니면은
1: 마.
0: 예, 그렇습니다. 너 너무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go overboard. 지나치게
1: Yes.
0: 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이번 기회에
1: Overboard.
0: swallow, go overboard 둘다
1: Go overboard.
0: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아무튼 그 행동 하지
1: 마.
0: 마라. 자, 읽어 보겠습니다.
1: 네.
0: Don't swallow it.
1: Don't swallow it.
0: Don't go overboard.
1: Don't go overboard.
0: 자, 이거 어떨까요?
1: 네.
0: 긴장하지 마. 아유, 이렇게 긴장해.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Don't be nervous.
0: Yes. Don't be
1: 와우.
0: nervous.
1: Yeah.
0: 이제는 뭐 이런 트릭에는 느릿이 걸리지도
1: 나는
0: 않아요.
1: 자신 있어요.
0: 네. 그래서 일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동사 말고도 비동사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1: 그쵸, 형용사랑
0: 형용사랑
1: 같이.
0: 쓸 때는 항상 so don't be nervous
1: Don't be
0: 이렇게 쓸수
1: nervous.
0: 있겠고요.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That's just 그 사진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1: 예.
0: That's just a coworker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Coworker가 직장 동료인 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를 더 공부하시면은 이 단어도 볼수 있어요. Colleague 이런 단어.
1: Colleague?
0: 들어보셨나요?
1: 대학 친구예요?
0: 아, 그거는
1: 아,
0: college 그
1: college.
0: friend가 아니고요.
1: 예.
0: 이 colleague, 이것도 사전으로 찾아보면
1: 예.
0: 뭐 동료 이런 식으로 나와
1: 아,
0: 있을
1: 그래요?
0: 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굳이 만약에 차이를 둔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더 격식의 느낌도 있기는
1: 네.
0: 있지만, 이 coworker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colleagu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도 될 때가 있지만, 같은 회사가 꼭 아니어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 둘이 같이 colleagu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동료로.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1: 네네.
0: 보면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1: 더 범위가 넓네요.
0: 하지만
1: 네.
0: 캐주얼하지가 못해서 이걸 회화에선 많이 쓰죠.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정해져 있는 억양이 있죠.
1: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이
0: 아니,
1: 느낌.
0: 와, 비브라토까지
1: 예.
0: 완전 들어갔네요.
1: 그렇죠. 약간 엄마들은 좀 약간 이렇게 또 과하게.
0: 노래와.
1: 네,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왜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0: 이제
1: 되더라고요.
0: 음이 막 나오네요.
1: 맞아요. Why is he, 왜 그가 미소 짓고 있을까? 너한테.
0: 그렇죠.
1: 그러면 여기에 미소니까 박장대소 느낌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So
0: 그렇죠.
1: smile 갈게요. Smile at you.
0: 진짜 막 웃는 거 그건 더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1: 그쵸,
0: 근데
1: 그쵸.
0: 뒤에서 사진 딱 보니까 약간 미소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엄마한테는.
1: 그렇죠.
0: 네.
1: 따뜻한 미소면은 이거는 마음이 있는
0: 아,
1: 거거든요.
0: 오케이. 관심이 더 많으세요.
1: 엄마 눈이
0: 그렇죠?
1: Right.
0: 오케이. So
1: 100%예요.
0: why is he smile at you?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는데.
1: 어?
0: 네. ing 써야죠. 왜요?
1: 왜요?
0: 앞에
1: is.
0: 그쵸.
1: 아,
0: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1: 그렇군요.
0: 사진 속에서 왜 그가 너에게 한참 미소 짓고 있니?
1: 있을까?
0: 이렇게 썼기 때문에 비동사 네. ing.

0: 단어를 여기서 걸게 됐습니다. Smiling. 네. So smile 이거는 진짜 하하하 소리 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는 뭐예요? 하하하 소리 내는 거.
1: Laugh.
0: Laugh, right? 얘는 이런 미소 짓는 거. 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가주면 좋아요. Smile 뒤에
1: at.
0: at.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미소 짓다. 오케이? Okay? So 미소를 받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0: Right. So for example, 나한테 미소 짓지 마. 이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미소 짓지 마.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 이것까지 넣었어요.
1: Don't smile.
0: 나한테.
1: At me.
0: At me.
1: Yeah.
0: Don't smile at me. Right? 뭔가 둘이 지금 싸운 거예요.
1: 그렇죠.
0: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1: 그렇죠.
0: So, hey, don't smile at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1: 비웃는 것도 아니고.
0: Yeah. 네. How about this? 진행형 여러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비동사 ing.
1: 네.
0: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갑자기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뭐 딴 남자 이렇게 쑥 본 거 이런 거 같은 거야. 네. 기분이. 그래서 너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1: Are you smiling at him?
0: Spaghetti라고 들었어요.
1: Smiling at him.
0: 그렇죠.
1: Yes.
0: Are you smiling at him? 이러면서 기분 나쁜 것도 표현도
1: 그쵸.
0: 가능하겠죠.
1: 왜냐면 똑 딴 사람 보거든요. 그럴 때 이거 써주면 좋겠다.
0: 아 그렇습니까?
1: Are you smiling at him? At her?
0: At her, yes.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smile at me.
1: Don't smile at me.
0: Are you smiling at him?
1: Are you smiling at him?
0: Alright.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네. 오히려 laugh를 쓰면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smile at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1: 네.
0: 하지만 laugh at은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요?
1: 뭔가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이 나요.
0: 맞아요. 오. 이 laugh at은 원래 사실은 항상 그런 조롱의 뜻은 아니었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laugh at something or someone 하면 그거에 대고 웃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h, she laughed at my joke. 그러면 내가 농담했는데 그거에 대해 웃어줬어.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쵸, 그쵸.
0: 하지만 사람에다가 대고 쓰면 보통은 뭔가 비웃는다라는 뜻이
1: 에이,
0: 되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 사람에 대고 하하하 웃는 거기 때문에. So 여기서는 왜 그가 너를 비웃고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Why is he smiling at you?
1: Why is he smiling at you?
0: 자, 이랬을 때 아,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는 느낌으로
1: 네.
0: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죠.
1: 뭐가 묻어서 뭔가 귀여워서 웃는 거다. 그것도 좋아하는 건데.
0: 그런가요?
1: 네. Maybe I had something on my 얼굴.
0: 네.
1: 이겠네요. 그죠?
0: Alright. 자,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Maybe
0: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maybe. 네.
1: 그리고 something.
0: 오케이.
1: Okay. 예. 그리고 on my face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항상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연습을 하세요.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네. 그렇고 너무 문장이 길면 스스로 헷갈리게 됩니다.
1: 맞아요.
0: Okay, so maybe I had something. 어디에?
1: On my face.
0: 정답 네. 되겠고요. 얼굴에 뭐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1: 예.
0: 나 여기에 뭐 묻었니? 이런 묻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묻어있다 뭘 써야 되지? 고민 엄청 하시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아하.
0: 내 얼굴 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On 전치사까지 썼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Right? So, 저는 아예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ave something on one's face.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되면 something 대신에 실제로 뭐가 묻어 있는지를 써도 되겠고요. 바꿀
1: 네.
0: 수도 있겠고요. 누구의 얼굴인지도 바꿀 수 있겠죠.
1: 그쵸.
0: 이렇게 해서 응용을 사실 해봐야 됩니다.
1: Yeah.
0: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 나로 삼았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이 말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넌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1: You had.
0: 너의 얼굴에.
1: You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on your face.
0: 그렇죠.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이러면 얼굴에 뭐가 묻어있다. 자, 질문형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것도 남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자, 그거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니?
1: Do I have?
0: 뭔가를?
1: Something?
0: Do I have something? 자, 내
1: do
0: 얼굴에?
1: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On my face? Exactly.
1: 와.
0: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1: 네.
0: Right.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을 뭐
1: 네.
0: 자기 친구랑 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1: 그쵸.
0: Hey,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물어볼 수 있겠죠.
1: 응용함을 하나 갈게요.
0: Yeah.
1: Do I have something on my teeth?
0: 그럴 때는 인을 보통 이제 쓰게 돼요. 그렇죠.
1: 인이 좋겠네요.
0: 고춧가루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1: This is on fire.

0: Yes.
1: 오케이. So, 이렇게 해서 얘도 요 정도로 나눠주면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0: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
1: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0: Do I have something on my face?
1: There you go. 자, 그러면은 또 주어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녀는 그녀의, 자, 주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얼굴이라 그랬죠?
0: 네.
1: 그녀는 그녀의 이마에 뭐가 묻어 있다.
0: 아.
1: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0: 이마 알죠, 저.
1: 뭘까요?
0: Forehead.
1: 앞쪽의 머리입니다.
0: 네.
1: 앞머리예요, 앞머리.
0: 예.
1: 자,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다.
0: She has something.
1: Something. 그녀의
0: 이마에.
1: 이마에.
0: On her forehead.
1: 그죠? On her forehead. She has something
0: Forehead.
1: on her forehead.
0: Forehead.
1: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 묻어 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을 수도 있고요.
0: 네.
1: Something like that, right? 오케이, 마무리로요. 요거 나왔어요.
0: Maybe.
1: Maybe. 얘는 확신이 커요?
0: 없어요.
1: 아,
0: 거의.
1: 뭐 없다기보다는 뭐한 중간 정도라고 볼수
0: 아,
1: 있을 것 같기는
0: 중간이에요?
1: 해요. 그래서 maybe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을 썼습니다.
0: 네.
1: 그리고 걔보다 강한 게 바로 probably.
0: Probably.
1: 이거는 우리말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란 느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0: 아.
1: 확신이 probably가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0: 예.
1: 좋을 것 같아요.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0: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난 일이니까 had를 썼네요, 오늘은.
0: 네.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1: 미션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0: 네.
1: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애는 누구야?
0: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1: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0: Why is he smiling at you?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2: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1: 'Why is he smiling at you? Why is he smiling at you?
2: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네, 직접 따라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정말 정말 베이직하고 중요한 거죠.
0: 네.
1: 얘는 누구니? 저 사람은 누구니?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0: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입에 또안 붙어요.
1: 그럼요. 소리
0: 네.
1: 내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완전 다른
0: 맞습니다.
1: 얘기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0: 음?
1: 쟤네 누구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볼게요.
0: 네.
1: 그들은 누구야? 쟤네 누구니?
0: Who are they?
1: Who are they?
0: 음?
1: 이거 엄청 쓰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서
0: 예.
1: 무슨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뭐 I
0: 촬영
1: don't know,
0: 같아.
1: like 촬영 같은 거예요. 저
0: 오오오.
1: 사람들 누구야? 할 때,
0: Who are
1: Who are
0: they?
1: they?
0: 오, Who are they?
1: 알겠죠? 자, how about this? 약간 질투의 느낌으로.
0: 네.
1: 사진에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이 여자애는 누구야? 일단
0: Who is she?
1: 이
0: Who
1: 여자애.
0: is this girl?
1: Alright, 그 사진 안에
0: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Who is this girl in the
0: In the
1: picture?
0: picture.
1: Alright, 자, 세 번째. 셀카의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자, 이 잘생긴 남자는 누구야?
0: Who is this handsome
1: Handsome
0: guy?
1: guy. 오케이, 너의 셀피에.
0: In your selfie.
1: 그렇죠, in your selfie. 같이 읽어볼게요. Who are they? Who is this girl in the picture?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very nice.
0: Yeah.
1: 자, 다음 볼게요. 아,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 Smile at 써주셔야 돼요.
0: 네.
1: 오케이, 갑니다. 나한테 미소 짓지 마.
0: Don't smile at me.
1: 그죠, don't smile at me. 이렇게. 너 저 남자한테 미소 짓고 있는 거야? 넌 그에게 미소 짓고 있니? 진행형으로.
0: 그죠. Are you smiling at him?
1: Him? 그죠. Him?
0: Yes.
1: 뭐 그녀면 he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re you smiling at him right now?
0: 네.
1: 뭐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딸한테 미소 짓고 있을까? 자, 이거를 직역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는 미소 짓고 있지? 너에게.
0: Why is he smiling at you?
1: At you. 그죠. Right?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Don't smile at me. Are you smiling at him? Why is he smiling at you? 오, very, very nic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o i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Why is he smiling at you?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1: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o's this handsome guy in your selfie?
4: Oh, that's just a coworker. Don't overthink it.
2: Why is he smiling at you?
4: Maybe I had something on my face.
2: What? Mm. No.
4: Oh, 크게 하지 마요.
2: Nothing on your face.
1: 아,
0: 와,
1: good job, you guys.
0: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그거 고치는데 얼마죠? 라는 문장이었죠? How much is it to fix it?
1: How much is it to fix it?
0: 제가 right. 잘못 말했네요.
1: How much is it?
0: How much is it to fix it? 마음이
1: to
0: 급해요.
1: 동사 원형 넣는 것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0: 네.
1: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who, 그 다음에 MREs, right? 주어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면 주어는 누구야?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완성이 됩니다.
0: 네.
1: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야? 사진의 이 숙녀분은 누구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쵸.
0: 우리 엄마의 사랑에 참견 Part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있는데 뭐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Part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 아닌 걸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오.
0: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씽킹에 오버씽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깜짝
0: 그렇습니다.
1: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1: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1: Caring. 아니,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1: 응? 만나. Meet.
2: Me?
1: Meet him.
2: Me?
1: Yeah. You.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1: 응.
2: I'm free next week.
1: 어?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Yeah?
1: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No?
1: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어? 스트레인저. He's stranger.
2: Stranger?
1: 네.
2: He's smiling at you.
1: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1: 아, no.
0: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1: 엄마,
0: 급하신가
1: 제
0: 봐요.
1: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아,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 맞아요.
0: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아,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1: 내가
0: 좋을 것
1: 이
0: 같아요.
1: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쵸.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0: 네.
1: 못 해본 것
0: 근데
1: 같아요.
0: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0: 배려를
1: 거잖아요.
0: 한다. 어, 그쵸, 그쵸.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배려심
0: 죄송한데, 이거 좀.
1: 있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1: 네.
0: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뭐라고
1: 그쵸.
0: 할 수가 없어요.
1: 착해
0: 자,
1: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차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1: 우와.
0: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1: 네.
0: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는
1: 아,
0: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러면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Thoughtless.
0: 오,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어?
0: Perfect. Oh,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1: 네.
0: Okay?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 버리면.

0: 보면 네.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1: 그쵸.
0: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래 보인다.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1: Yeah.
0: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어, 저 알아요.
0: What is it?
1: Pale.
0: 오, 오. 예전에 아마 슬기 씨가
1: 한번 했었죠.
0: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네. 야, 너 창백해 보여.
1: 오.
0: 어, 어떻게 할까요?
1: 어, you look pale.
0: 그렇죠.
1: 응.
0: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1: 어디 좀 아픈가 봐요.
0: How about this?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1: Worryable.
0: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1: 에이.
0: Worried. ED가 붙어서.
1: 걱정하는.
0: 아, I'm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1: Olivia looks worried.
0: 그렇죠.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1: Like
0: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 네.
0: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1: 닮는 거잖아요, 누구랑.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1: Oh, you look pale.
0: Olivia looks worried.
1: Olivia looks worried.
0: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challenge 거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질문형 하는 거.
1: 아.
0: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1: 네.
0: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1: Do I look hungry?
0: 어,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1: 오, 우세요.
0: 맞았습니다. 아마 아니 마유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1: 네.
0: 아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그렇죠.
0: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1: look
0: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0: Do I look? 어떻게?
1: Hungry.
0: 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그쵸, 그쵸.
0: 나 배고프니?
1: 오.
0: 이상하잖아요. 네.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1: Yeah.
0: 자, 여기서 보세요. 왜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1: 오, 근데 싱글이네요?
0: 근데 싱글. 그쵸? 오,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어?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1: 네.
0: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They'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싱글은
0: She's single.
1: 싱글은 왠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0: Single?
1: 돌아올
0: no.
1: 싱글.
0: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아.
0: 그러니까 뭔가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solo는
1: 네.
0: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0: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lo trip.
1: 예.
0: 이거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1: 여행.
0: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1: 네.
0: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1: 네.
0: 오케이. 그래서 single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남자예요.
0: 꼭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네네.
0: 오케이, so 여기서는 single,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Why don't

0: 맞습니다. 니 만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오케이, okay,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Yourself.
0: yourself.
1: 네.
0: 오케이, okay,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okay? 직접 눈 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1: 어?
0: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와우.
0: 그때, 아, 너 이거,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이거
1: 우와.
0: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0: 직접?
1: yourself?
0: yourself? Hey,
1: 오호.
0: did you make this yourself?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That's it. Very,
1: Wow.
0: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Oh,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Oh, I did it myself.
1: I did it myself.
0: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I'm free. 나는 free야.
0: "프리야."
1: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요. 이건 약간 의역이 된것 같아요.
0: "오케이."
1: I'm free. 다음 주에. I'm free next week.
0: 오케이.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뭐 at 이런 거안 써도 될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1: 아하.
0: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0: 네,
1: 주에.
0: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떡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1: Wow.
0: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how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I
1: I am
0: am.
1: free this weekend.
0: 그죠. Oh,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와우.
0: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1: 시간이
0: A로
1: 된다?
0: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1: 된다?
0: you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 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1: 예.
0: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때 있는 이게 available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0: 동네에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1: 아.
0: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available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1: 아.
0: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oh,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고 했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Oh,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Oh, I'm free tomorrow. 이러면 Oh, 나뭐할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느낌
1: 아하.
0: 차이 알겠나요? Okay.
1: Yes.
0: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1: 그쵸.
0: 추천드리겠습니다.
1: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1: 예.
0: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0: 자, 이랬을 때
1: next week.
0: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아,
1: 아.
0: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나시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예.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1: 거의 안
0: 뜻이에요.
1: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1: 아,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0: 거의
1: 안
0: 안 한다.
1: 해요군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eyes가 들어가야겠죠? eyes meeting이죠. eyes meeting.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칼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예, 딱 맞아요. 제가
0: 지금
1: 조금 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0: The
1: Eyes.
0: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쵸.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아이 컨택은 들어보셨죠?
1: 예.
0: 오케이.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1: 네.
0: 명사만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하는 게 메이크가
0: 네.
1: 되어주는군요.
0: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1: 네.
0: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1: Yes.
0: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피하다.
0: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1: 아.
0: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1: 그대로.
0: 직역으로 쓰면 돼요.
1: Yes.
0: 피하라.
1: avoid.
0: 그렇죠.
1: avoid가 피하다니까. Yes.
0: 얘는
1: 우.
0: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1: 네.
0: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1: 눈
0: 겁니다.
1: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0: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그냥
1: 네.
0: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1: 아이 컨택트도 몰랐어요, 제가.
0: 이거만 하게 되면
1: 죄송합니다.
0: 나중에
1: 예.
0: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eye contact, eye contact 손으로
1: 그쵸,
0: 쓴다니까요.
1: 그쵸.
0: 이렇게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에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1: 네.
0: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바로 barely라고
1: 아우,
0: 하는 건데요.
1: 어려워요. Barely.
0: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1: 네.
0: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아우.
0: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So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이런
1: 어허.
0: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I
1: 나
0: work out.
1: 운동해.
0: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1: 어허.
0: 강해지죠.
1: 네.
0: How about this?

0: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1: 어, 식성이
0: She
1: 좋다.
0: eats anything, right? 근데
1: 예.
0: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Oh, she barely
0: eats.
1: eats anything.
0: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주는 건가요?
0: 이거는
1: 예.
0: 이 주어 동사 매칭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아, 그럼
0: Never가
1: never처럼.
0: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렇군요.
0: Yes, good question. Right?
1: 네.
0: So 얘는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면.
1: 아니군요.
0: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1: 네.
0: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barely work out.
1: I barely work out.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That's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2: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자, 첫 번째는요. oneself.
1: 네.
0: 그러니까 myself, 뭐 himself,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myself, yourself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1: 네.
0: 자, 그거 내가 직접 했어.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그렇죠. Did you make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come?
0: Why don't you just come?
1: Why don't you just come?
0: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1: And meet him yourself.
0: 그렇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다음 패턴은요? Barely.
1: Yeah.
0: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첫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1: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죠. eats입니다.
1: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eye contact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1: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해결!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4: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4: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3: Really?
4: Mm.
3: Let me meet him.
4: No, no, no, no, no,
3: Come
4: no.
3: on.
4: I know. Oh.
0: Yes. Good job, you
2: 정말
0: guys.
2: 잘하세요.
0: 완벽합니다.
2: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거 일주일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0: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2: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우,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2: 네.
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2: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really like those really cute people down there. We are all going to work. 자, 우리 같이 출근을 해요. Wait, actually, 아직까지 출근하면 안 되고요. Because we don't have a job. 네,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죠. We're doing the whole job interview process.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그 자기 어떤 일 경험이나 work experience, 네, 그동안에 어떤 회사에서 일했고, 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we have today.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긴 휴식을 취했습니다. I took a long break from my career.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Now, I'd like to get back to work. All right, so this is our answer for today. Let's see how we translate that Korean sentence into English. Okay, so here we have the whole answer. I took a long break from my career. 네, 여자들은 이런 그 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일을 쉬고 아니면 좀 길게 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은 여성들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So in this case, it is for this type of worker. Okay, I took a long break from my career. Okay,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긴 휴식을 취했습니다. So what we want to focus, take a long break. 네, take a break, 아시죠? We can use this, 뭐 우리 잠깐 쉬자, like 이렇게 회의할 때, let's take a break,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일, 어떤 이런 커리어 안에서 이 휴식을 취하는 것도 take a brea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Okay, so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Okay, here we go. I took time off to raise my children. Okay, so another very useful expression, take ti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특정 어느 날을 하나 가정해놓고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때 며칠에 뭐 하셨었죠? 알리바이가 뭐였었죠?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과거에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했어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벤트에서 어떠한 요일에서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did you 동사 뒤에 an event를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What did you 동사 an event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뭘 했는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뭘 했, 이제 과거에 했습니까?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뭐가 붙는다? 그쵸? What이 붙는다. 그래서 What did you 동사라고 물어보면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뒤에 an event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사로 얘기를 해서 어젯밤에 뭐 혹은 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넣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화요일에 혹은 주말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가 on이 붙어야 되거든요.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특정 어떠한 이벤트에서 특정 어떠한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 What did you 동사 on even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0: 하다라는 동사 do를 넣으세요.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이렇게 물어보면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에서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생일 때 뭐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받다. 그쵸? get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what did you get? 뭐 받으셨어요? 생일 때요. on your birthday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해서 생일 때 뭐 받으셨어요? 선물.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다가올 추석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추석 때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단 먹다라는 동사니까 뭐 드셨어요? 그렇죠. What did you eat? 혹은 What did you have?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를요 추석으로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What did you eat on 추석?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id you eat on 추석?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eat on 추석? 해서 추석은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Korean Thanksgiving Day 하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추석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새해에 무슨 소원을 빚었습니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소원을 빌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ish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제 소원을 빚었습니까? 라는 질문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at did you wish fo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새해는 그쵸? On New Year's Day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새해 무슨 소원 빚었습니까?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해서 새해 소원 뭐 빚었어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 그쵸. What did you?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일이나 혹은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What did you eat on Chuseok? What did you eat on Chuseok?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무슨 소원 빚었어요? 그쵸.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원을 비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과거에 뭘 했는지는 What did you 동사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What will you 동사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해 되면 무슨 소원 빚을 거예요? 라는 질문 What will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will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쵸? 그 특정 날에 뭐 하실 거예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화요일에 뭐 할 거예요? 혹은 뭐 어떻게 보면 공휴일에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동사 on event? 라고도 여러분이 미래에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우리 이거 배웠었었네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라고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What did you do? 에서. 그쵸? What did you want to do?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What did you want to 동사 on event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이벤트에 어떠한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가 드시고 싶은지 뭐가 받고 싶은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넣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on the weekend입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니까 what did you가 아니고 what do you로 물어봐야 되겠죠. 과거로 뭘 하고 싶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땐 what did you가 되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o you want to do on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do on the weekend? 주말에 뭐 하고 싶니?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 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What did you? 동사 on event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이벤트에 여러분이 요일을 얘기를 하셔도 좋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fantastic with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보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Do you remember when you first rode a bike? 정말 쓸 수 있을까?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잡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도와주는 바로 아빠나 엄마가 뒤에서 딱 자전거를 잡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I'm the very one, okay, standing beside you. Yeah. Or maybe behind you holding the bike. 뒤에서 제가 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막 많이 해야지. 내가 이거 하루 한 문장이지만 한 천 개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보다 재밌네. 하나만 해도 즐겁네. 그러면 자전거 타는 재미처럼 영어를 즐겁게 쓸 수 있는 재미가 생깁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자, 도전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매일 그래서 내가 자전거로 출근하는 거야 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뉘앙스인데요? 야, 차도 막히거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유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시작의 어감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하는 거야.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딱 이유까지 보여주고 싶을 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셔야 나머지 게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로는요. 쉽죠? 그것이니까 that's why, that's why, 내가 뭐뭐 한다, I. 이렇게 that's why I, that's why 우리가 뭐뭐 한다, we, that's why you. 이것만 바꿔도 한 15개, 20개씩 계속 그냥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Ready?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어감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가장 간단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길어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뭐뭐 하는 거야. 빼놓고는 다 동사밖에 없어요. 내가도 아까 나왔잖아요, 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아까 나왔죠. That's why I. 그럼 자전거 타다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전거는 뭐예요? 바이크잖아요. 바이크, bike. 아니면 bicycle.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은 타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나이 문장 다 모를 거야 라고 지레 겁을 먹고 계시진 않는가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야. That's why I ride예요. Ride. Ride a bike예요. 예, 그래서 올라타는 것은 전부 다 rid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motorcycle,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건, 아니면 그냥 bike, 자전거이건, 심지어 horse 같은 것도 ride a horse, 그렇죠? 이렇게 쓰니까, 아니면 뭐위 올라타면 ride on a horseback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포인트는 앞에 거 다, 자, 잊어버리시고요. That's why I ride a bike. 동작은 ride a bike. That's why I ride a bike.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That's why I like it. 어렵지 않죠? 그런데 like가 좀더 강해져서 love가요. 보세요. 이게 사랑하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구어체에서는요 거의 like it very much. 정말 좋아한다는 뜻으로 love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기하셔도 되겠고요. 내가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요하다니까. That's why I need it. 그렇죠? That's why I need it. 됐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는 거라고. 요리하면 즐겁고 좋은 것도 먹일 수 있고 저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That's why I cook. 됐죠? 동작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Ready? 이쪽 아니고요. 저를 보시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 습관을 들이세요. Okay? Good habit for you. This is the real good habit for you, right? 자, use your imagination. 갑니다. Number one.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야.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ride a bike. That's why I ride a bike.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정말 사랑한다니까. That's why I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love it. 됐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게 필요한 거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야.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need it. 맨 마지막으로 내가 요리를 하는 그 이유라고.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cook. 됐죠? 요거를 살짝 늘려보는 시간. 바로 뭡니까? Step 2. 그래서 내가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거야. 핵심은 이거죠. 교통도 막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즐겁기도 하고. 자, 그래서 That's why까지는 아까 나왔습니다. That's why I ride a bike.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의 명사는 대부분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바이크를 자전거로 알고 계시지만 이걸 동사로 쓰시면 자전거를 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why I bike.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까지 가는 거죠? Bike to work예요. Bike to work. 걸어가면 walk to work. 운전해서 출근하면 drive to work. 이거 하나만 갖고도 벌써 세 가지가 해결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붙여보세요. Every 띄고 day. 얘를 붙이면 매일의란 뜻이고요. 얘를 띄어서 쓰면 매일매일이라는 다른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That's why I, 그렇죠? Bike to work every day.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책을 정말로 좋아하는 거야. That's why I love. 뭘 좋아한대요? That's why I love books. 그래서 books까지 정리됐고요. 정말로 so much 됐죠? That's why I love books so much 느낌.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내가 너의 신뢰와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럼 아까 나왔던 게 뭐야? 필요하다. That's why I need. 그렇죠? That's why I need. 여기에 it 대신에 your trust and love. 자, 이렇게 수상적인 내용도 바로 응용 가능합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까지 That's why I need your trust and love.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죠. 두 가지 버전이에요. Two different versions.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즘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했더니 반응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거라고. 자, 운동할 시간이 없다. No time to exercise겠죠? I don't have time to exercise. 그럼 반응이 뭐예요? 그래서 that's why I bike to work every day. 자, 여러분들 한번 너무 먼 거리 말고 가까운 거리는요. 자전거 타고 한번 출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은요. What we have learned today, you can check it out just right here. Many times. 아시겠죠? As many times as you want.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bye.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0: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제니.
1: 난 민준이야.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장점, 장점이에요. 장점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5: 장점은 뭔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뜻 같아요.
4: 맞아요. 장점은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점이란 뜻이에요. 장점이라는 말은 연필의 장점은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물건에도 쓸 수 있고 그 사람은 잘 웃는다는 장점이 있어. 이렇게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장점,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색칠을 잘하는 장점이 있어요.
4: 오, 그렇구나. 민준이는?
5: 저는 아파도 제가 할 일을 노력해서 하는 게 장점이에요.
4: 아파도 내가 할 일은 한다. 책임감 민준. 장점이란 말은 장점이 있다, 장점이 많다,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중 특히 자주 쓰는